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추가 세수 등을 기반으로 한 미래 대응 기금과 관련해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며 수조 원대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미래 대응 기금의 배분 공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을 확보해서 청년, 미래, 지역, 교육 등 4개 분야에 쓰자는 게 주요 컨셉트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혁신당 당 대표 후보에는 신장식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두 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회는 황현선 전 사무총장과 차규근 의원, 이수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입후보했습니다. 지난 23일 시작한 당원 온라인 투표는 오늘 오후 3시 반에 마감됩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구글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제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군사적인 출구 전략과 더 현명한 합의 전략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나는 언제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 비핵화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세 나라의 시도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비핵화 사안을 재생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양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화성 동탄 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모두 25건으로 피해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과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과 충청, 호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 매우 무덥고 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35도 안팎을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사실 거시경제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 미치는 그 영향들이 여기저기에서 뭐 돌발 변수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0: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 앞에 항상 갈림길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요.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 좋을지 오늘은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의 저자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패스파인더 역할을 좀 해주십니까?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길잡이라는 게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긴 관점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0: 그래서 항상 그 길 앞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번 네. 책의 제목도 부의 갈림길이에요.
1: 네네.
0: 어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 그리고 이제 책을 기획을 할 때 이제 저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내용의 책을 써보고 싶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일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매번.
1: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어떤 회사를 다녀야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때마다 갈림길이 돼요. 하나의 결정이 A하고 B라는 결정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근데 이 갈림길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A를 결정했어요. 근데 딱 갔는데 6개월 1년 지나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피로 갈 걸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 수 있잖아요.
0: 이게 그죠? 아닌가?
1: 그렇죠.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10년, 20년 지나면 일로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갈림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순간에 어떤 길이든 저는 탄탄대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길이든 처음 갔을 때 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큰 성공을 만들어내려면 장기간의 긴 호흡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저는 갈림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씩 우리가 이제 되게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살 걸, 팔 걸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 3월에요. S&P 500 지수가 670이었어요. 지금 7,500이거든요.
0: 네.
1: 10배가 넘게 뛰었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살 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건 하나의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11년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니케이 지수가 7,000까지 빠졌어요.
0: 네.
1: 지금 참고로 6만 4천 정도 해요.
0: 예.
1: 9배 뛰었잖아요. 이거 7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배까지 올라간 거죠.
0: 네.
1: 살 걸 이런 생각 들죠. 또 비근한 예로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의 바닥이 1,400이었어요. 그럼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해도 약 5배 정도 올랐잖아요.
0: 네.
1: 그럼 또 살 걸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0: 길게 보면.
1: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그래서 뭐 저기 뭐뭐 할 걸 이런 얘기하려고 만든 책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이 2026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날이 2036년인 거예요. 2036년에서 10년 전이 2026년을 바라봤을 때 그때 뭐뭐 할 걸이라는 소재가 있을까 그런 갈림길이 있을까를 고민해봤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갈림길이 저는 올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환율 레벨이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작년만 해도 1,400이면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1,500이 익숙해지는 세상이잖아요.
0: 익숙하게 또 살아가고
1: 그렇죠.
0: 있죠.
1: 우리는 환율에서는 뉴노멀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세상을 만나고 있어요. 금리도 꽤 많이 올랐죠.
0: 네.
1: 제가 코로나 때 기억나는 게 동네의 정기예금 금리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4% 막 3. 몇 프로 이러잖아요. 그때는 2%가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2%가 미쳤죠. 다른 의미에서 너무 낮다고. 작년 이맘때 코스피 5,000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했죠.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코스피 5,000이라고 와 진짜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고.
0: 그렇죠. 여기서 한 몇십 프로 더 떨어지란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바라봐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뭐냐면 환경이 바뀐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환율, 금리, 주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럼 새로운 세계의 룰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 기존과 다른 패턴이 나타나겠죠. 그럼 당장 이런 갈림길이 생겨요. 기존의 패턴을 그냥 따라가는 갈림길 아니면 기존의 패턴과 다른 방향을 가는 갈림길 이런 식으로도 갈림길이 딱 생겨나잖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2.0이 들어오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베네수엘라 갔다 오잖아요. 그런 거 예전에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호르무즈를 막았지 않습니까?
0: 네.
1: 과거하고 다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세계화에서도 갈림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매크로 환경의 변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0의 변화, 이게 믹스가 되면서 2026년은 굉장히 많은 갈림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2036년에 지금을 돌아봤었을 때 그때 이 길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나타날 수 있는 갈림길의 후보들 있죠. 그런 것들 한 5개 정도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0: 우리가 왜 가끔 그런 뭐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 나에게 영상편지를 보낸다.
1: 그렇죠.
0: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영상 편지를 띄운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
1: 네.
0: 그러니까 사실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네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도 그게. 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어떤 선택을 딱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택하든 어떤 회사를 택하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처음에 진짜 다들 너무 힘들게 어떤 사업을 하시든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듣지 않나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갔었을 때 그 익숙함 속에서 제가 저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려면 맨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계속 경쟁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하겠느냐, 저는 굉장한 업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긴 호흡에서 어떤 갈림길을 택했을 때 긴 호흡에서 얘가 좋을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현명함도 필요하지만 뚝심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갈림길에서는 그런 걸 봐야 되고, 그럼 뚝심 있게 믿고 가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단군 왕검 신화 보셨잖아요.
0: 네.
1: 단군 왕검 신화 보면은 호랑이하고 곰하고 들어가서 마늘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0: 네.
1: 또 호랑이는 왜 뛰어나왔을까? 마늘만 먹는 게 싫어서도 뛰어나갔겠지만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먹는다고 사람 될까?
0: 의심.
1: 그렇죠. 그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마늘 먹을 때 기분이, 의심이 생기면 버티기 힘들잖아요. 근데 곰은 어땠죠?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갈림길 같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갈림길이고 얘가 어떤 험로가 예상이 되지만 어떤 미래가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리즈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했었을 때 거기까지 갈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부의 갈림길에서는 그런 갈림길의 후보를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그 각각의 후보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어떤 갈림길이고 얘가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내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한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0: 사실 단군 신화가 주는 그 교훈,
1: 네.
0: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는데, 사실 뭐 전 국민이 다 알고는 있지만
1: 네.
0: 요즘 세상은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티는 게 아니라 당장 지난주에 산 주식이 움직이고 어제 산 코인이 움직이고 하는 거에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
1: 네.
0: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네요. 진짜. 네.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6만 원에 사시기 시작했대요.
0: 와.
1: 근데 이제 5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0: 네.
1: 너무너무 후회를 하셨대요.
0: 와, 마이너스 근데, 거의 20%.
1: 그렇죠. 근데 견디시니까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9만 원에 정리를 하셨대요. 19만 원에 정리하시면서 거의 3배가 오른 거잖아요.
0: 네.
1: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데 나중에 화가 나시더래요. 30만 원을 넘어가니까.
0: 사람의 마음이.
1: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워낙에 험로가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험로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 시장 변동성을 보셔도 그렇고.
0: 네.
1: 저는 그래서 갈림길이라는 걸 바라볼 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어떤 귀신의 집 들어갈 때도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 이런 걸 알고
0: 알죠.
1: 들어가면 스포하고 들어가면 덜 무섭잖아요.
0: 그렇죠.
1: 네.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고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 귀신의 집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알고 들어가면 덜 무섭고 도망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소스가 뭘까, 그런 걸 한번 다각도로 고민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0: 그러니까 주식의 속성이 어떠하고
1: 네네.
0: 채권의 속성은 어떠한지
1: 그렇죠.
0: 금의 속성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1: 네, 그렇죠.
0: 거.
1: 네네.
0: 그 이후에 본인이 선택한 길을 또 뚝심 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1: 네네.
0: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부의 갈림길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AI입니다.
1: 네네.
0: AI가 있던 시절과 없는 시절의 갈림길도 다를 거 아니에요.
1: 저는 굉장히 큰 갈림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갈림길을 다섯 가지 정도로 제시했는데 그중에 네 번째로 제시한 갈림길이 AI 혁명이에요. 이게 AI라는 거는 생산성의 개선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이거는 생산성의 개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까지 있어왔던 앞섰던 어떤 성장을 바꾸게 됩니다. 잠깐 네. 볼게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IT 혁명이 일어났을 때나 어떤 때나 다들 이 정도면 인류의 성장은 대충 멈춘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0: 그쵸.
1: 어마어마한 성장이 나타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대충 다 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새로운 성장을 만들려면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0: 제가 이 볼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요. 네. 어, 저 기사님 제가 이 볼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딱 얘기하면 마음속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이건 이미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거 과연 틈새 시장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만들어내려면 세상에 없는 아이템을 모두가 쓸 때 그 성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2006년도 7년도 아직도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지하철을 타잖아요. 네.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면 혹시 위에 선반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1: 어, 네네네.
0: 그 선반에서 올려놓고. 그렇죠, 그렇죠. 신문 올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어. 그래서 딱 타면은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어. 그러다 저게 딱 신문 있으면 집거든요.
1: 그쵸.
0: 근데 신문 딱 집었는데 경제 신문 아 이렇게 되고 어. 딱 집었는데 스포츠 신문 하면 너무 좋아했던 그 기억이 막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기억이 이제 생생한데 요즘 어 제가 가끔 타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 선반 없지 않나요?
1: 선반도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0: 네.
1: 거의 뭐 신문을 보는 사람도 없죠.
0: 신문 안에서. 보는 사람 있으면 진짜 엄청나지 않을까요? 책 보는 사람 가끔 보이거든요. 오, 멋있어요.
1: 아, 멋있어 보이죠.
0: 왜냐면 다 이러고 뭐, 저도 이러고 있거든요.
1: 예, 스마트폰.
0: 이러고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 풍경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웠던 추억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없었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은 하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죠.
1: 그렇죠.
0: 없었던 게 생겼는데 그걸 모두가 쓰면 그때는 스마트폰 공장이 만들어져서 미친 듯이 쏟아내야 되잖아요.
1: 네.
0: 참고로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우리 끝났다고 했어요.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다 무너졌으니 우리 뭘로 살아? 이랬거든요. 그때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그게 갤럭시 2였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무언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고 AI는 또 스마트폰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확장성이 엄청나거든요. 그 확장성 속에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지금 알고리즘 방식에서 이제 ChatGPT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미래에는 피지컬 AI로 간다고 하면 하잖아요. 피지컬 AI는 범용성이 엄청나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모두가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뭐 구경제, 신경제 막 나누잖아요. AI는 신경제고 구경제다 이렇게 하는데 이 AI라는 신경제가 구경제에 접목될 게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아마 세상에 없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핵심적인 킬러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미래의 성장을 자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다라는 데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미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생활을 또 바꿔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0: 네네.
1: 그러면 얼마 전에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도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AI 시대에는 그럼 성장은 계속 열리겠지만 물가라든지 그게 또 거시경제는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0: 네네.
1: 금리를 비롯해서
0: 네네.
1: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0: 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건데 AI라는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I라는 성장은 생산성의 개선을 가져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거시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국가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아유 큰일 났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본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돈 쓴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은요 국가가 빚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게 성장도 힘든데 만만치 않은데 이제는 돈 풀기도 쉽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빚이 많아서 돈 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빚이 있는 걸 어떻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볼게요. 빚이 많으면 무조건 무너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1: 아니죠.
0: 부채의 금액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채 비율도 중요해요. 뭐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빚이 100억 있어요. 아 끝났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연봉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1: 아, 별거 아니죠.
0: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1: 그쵸.
0: 소득 대비. 내지는 연봉은 100억이 아니지만 빌딩 1조짜리가 있어요. 아, 뭐 이런 거죠. 편안한 사람이네.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중요하지만 부채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
1: 그렇죠.
0: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부채 금액 자체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장 대비 부채를 봐요. 그래서 GDP 성장률, GDP 성장 대비 과연 부채가 어느 정도냐. GDP 대비 부채 비율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장보단 부채가 작길 바래요. 그러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성장을 강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여야 돼요.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그럼 빚을 갚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는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빚내서 돌던 돈이. 그러면은 어우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원치 않죠. 이거 잘못했다가 30년 누워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1: 네.
0: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장을 끌어올리는 게 나아요. 근데 성장을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장이 강해지잖아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요.
1: 네.
0: 그럼 물건을 살려는 수요가 강해지고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1: 그렇게 되겠죠.
0: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쥐약이에요. 왜?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네. 그러면 회의론에 빠져요. 부채를 줄이는 건 어렵고 성장을 강화시키면 물가랑 금리가 올라서 결국에는 부채 부담을 더 키우니까 그럼 성장에 도움이 없고 부채 줄여도 의미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회의론에 빠져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캐비넛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예요.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만들어요.
1: 네.
0: 볼펜을 딱 만드는데 이 볼펜이 예를 들어서 원가를 1,000원을 투입했더니 이 볼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개당 생산 원가가 100원이죠.
1: 네.
0: 여기에 10% 마진을 붙이면 110원에 팔면 될 거예요.
1: 네.
0: 근데 갑자기 로봇이 등장했어요. 로봇이 밤새도록 만들어요. 그랬더니 와, 1,000원을 투입했더니 이런 볼펜을 10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생산 원가가 10원이죠.
1: 네.
0: 여기에 10% 마진 붙이면 저는 11원에 팔 수 있어요.
1: 네.
0: 가격이 싸잖아요.
1: 네.
0: 그럼 사람들이 더 살려고 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벽돌폰 500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옛날에,
1: 옛날에.
0: 회장님 폰.
1: 예.
0: 그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사잖아요.
1: 그쵸, 그쵸.
0: 5만 원이 되면 나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널리 쓰게 돼요. 그게 스마트폰 혁명으로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0원일 때는 안 사던 사람들이 11원일 때는 살려는 저변이 훨씬 늘어나죠. 그럼 모두가 이 볼펜을 쓰는 세상이 와요.
1: 네.
0: 그럼 공장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면 강력한 성장이 나오겠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볼펜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자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장이 강해지니까 수요가 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아까 보시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로봇이 만드니까 110원 하던 게 지금 11원에 팔고 있죠.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성장은 강한데 물가가 되려 안정이 되죠.
1: 네.
0: 그러면 금리도 낮아요. 그럼 성장은 강한데 금리가 높지 않으니까 위에 부채가 녹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A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생산성 향상의 그렇죠. 끝판왕.
0: 그렇죠. AI에 대해서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캐비넛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이상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그렇고 뭔가 하나둘씩 자동화되고 기계화될 때마다 생산성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0: 그렇죠.
1: 이제 AI 또 로봇의 시대가 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또 다만 안심할 수는 없겠어요. 그 가는 길마다는 또 울퉁불퉁한 또 이제 물가 변수들이 또 생길 테니까.
0: 그러니까 이제
1: 굉장히 이건 길게 본 거고.
0: 긴 텀에서 말씀드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잠깐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AI 쪽 전문가분들 많이 뵙거든요. 그 조언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문과예요. 그래서 AI 기술 같은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거인들한테 조언을 들을 때 되게 많이 배워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분들도 자기들이 많이 틀렸다고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틀렸냐? 당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대요. 지금 AI의 진화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빠르구나. 근데 이 얘기는 누구나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빠르거든요.
1: 네.
0: 근데 투자자들의 기대보단 느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내일 큰 돈 벌고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AI 혁명이 내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참 저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무언가 주가가 세게 오르잖아요.
1: 네.
0: 그러면 더 빨리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 주식을 샀는데 스페이스X 주식이 미친 듯이 뛰잖아요. 그럼 우주에 내일 갈 것 같아요. 내일 이미 우주에 달나라에 떠다니는 느낌 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AI라는 게 전문가들의 기대보단 빠르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의 기대보단 느린 것 같아요.
1: 항상 금융시장은 너무 앞서가죠.
0: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죠.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근데 시장은 그런데 전문가들이 기대보다 실제 AI는 더 빠른 거죠. 근데 신기한 건 투자자들은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궤적이 이렇게 달려가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느린 것 같은데 내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가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태클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줘야 한다면 이렇게
1: 충격.
0: 출렁.
1: 네.
0: 출렁출렁 할 수 있죠. 그래서 험노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대표님 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지만 어떤 길이든 탄탄대로는 거의 못 보지 않으셨어요?
1: 하다못해 포장된 길에도 이렇게 도로 파인 데가 그렇죠. 있고 요철 구간이 나오고 합니다.
0: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그 길이 맞겠지만 그 길로 가는 그 중간의 과정은 순탄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험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어느 속도인지도 사실 산업의 시간과 기술의 시간 또 금융시장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그렇죠. 알아요. 근데 이게 내 계좌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면은 모든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0: 네. 맞죠.
1: 그래서 항상 길게 보는 또 습관도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쓰신 책에서도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국면 그 내분면 표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0: 네네.
1: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면 매크로를 바라볼 때 큰 툴로 두 개를 봐요. 성장하고 물가를 보거든요. 그럼 성장은 두 가지가 있죠. 고성장, 저성장.
1: 네.
0: 물가는 두 가지가 있죠. 고물가, 저물가. 그럼 고성장, 저성장과 고물가, 저물가를 합치면 두 개씩이니까 2 곱하기 2라서 네 개의 국면이 나오죠.
1: 네.
0: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네 개가 네. 나와요. 그러면 이 네 개의 국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요. AI의 성장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하냐면 AI의 성장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킬 거야. 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1: 장기적으로. 네.
0: 그러면 성장은 강한데 물가가 약하죠. 그러면 되게 그림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라는 걸 그려볼게요.
1: 네.
0: 이게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매출에서 내가 돈 번 거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순이익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러프하게 보면. 근데 자, 보시죠. 성장이 강하대요. 고성장이래요. 그러면 매출이 많이 늘겠죠. 성장이 세니까. 근데 저물가래요. 비용은 줄겠죠. 그럼 그 벌어들이는 건 많은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마진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그러면 고성장 저물가 시대에는요. 주식만큼 좋은 게 없죠. 너무너무 탄탄한 거죠. 그래서 고성장 저물가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브라이트한 미래를 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을 끝없이 높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성장 저물가를 기대했는데 이게 둘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성장 고물가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고성장 저물가를 기대했는데 저성장 고물가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위에는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늘겠죠. 그럼 마진의 압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성장 저물가를 기대했다가 저성장 고물가가 나올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헉 하고 쫄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겠죠.
1: 그게 지금인가요?
0: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AI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AI가 실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I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고성장 저물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가 만약에 쉽지 않다 여러 가지 태클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성장 자체는 위축이 되는데 물가는 쉽게 안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이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주식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천착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를 살 것 같애라고 했는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출렁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1: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하다가 또 긴가민가 하면서 또 혼란에 그렇죠. 빠지고 그게 사실은 또 변동성이 생기는 시장이고
0: 네네.
1: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고성장 저물가로 가는 AI 시대가 맞는데 그 사이에서는 저성장 고물가가 나타날 수 있고
0: 네네.
1: 그게 험로라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성장 고물가 가기 전에 고성장 고물가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미국도 똑같은데 미국 연준에서도요. 캐비넛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AI가 성공하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죠.
1: 네.
0: 근데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니까 미래에 지어야 될 걸 다 땡겨서 지어요.
1: 그렇죠.
0: 그럼 원자재 비용 들죠. 인건비 들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도체 사와야 되죠.
1: 가격도 올라가고.
0: 그렇죠. 그러면 단기로는 결국에는 성장이 집중이 되고 원자재 수요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원자재나 반도체 가격 뛰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치플레이션이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가져오게 되니까 우리는 고성장 저물가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앞에서는 투자를 해가지고 저변을 깔아야 되니까 빌드업 과정에서는 고성장 고물가를 만날 수도 있죠. 내지는 이게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오히려 고성장 점을 고성장 고물가가 아니라 저성장 고물가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가 궁극적

0: 아닙니다.
1: 네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뭐 세계에서 최강대국 또 AI를 선도하는 나라 미국을 또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1: 그렇죠.
0: 아 미국에는 또 트럼프라는 변수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1: 네.
0: 투자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달러의 패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한 시각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으로 그 어떤 이론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거나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시대는 갔다. 끝났다. 이런 생각들도 되게 쉽게 하고 그래도 다시 올라오면 그래도 미국이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이제 많이 움직이고 왜냐하면 이제 퍼포먼스를 바로... 보면서 스토리가 따라가는 내러티브가
0: 네.
1: 내러티브를 스토리 퍼포먼스로 증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할 때는 다들 아 미국이다 이러다가 달러가 휘청하잖아요. 그러면 아 미국이 되게 위험하다. 그럼 그때부터 막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뭐 아, 빚을 많이 늘렸고 전쟁이 너무 오래가고 아마 이런 얘기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투자도 우리가 보면은 뭐 S&P 500은 꾸준히 올랐잖아요. 아 탄탄대로잖아요. 안 그래요. 중간중간에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기노업에서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의 패권은 함부로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0: 그쵸.
1: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고 이거 달러 패권 위험하다며 미국이 빚이 많다며 미국이 빚이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케이스를 겪어봤어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물건을 사고 전 세계가 그 미국에 돈을 빌려줘요.
0: 네.
1: 미국이 물건을 다른 나라 걸 사주면 달러를 주겠죠.
0: 네.
1: 그 달러를 미국의 채권에 투자해요. 그럼 미국의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불한 달러를 미국에 또 빌려주잖아요.
0: 네.
1: 미국은 이 돈 갖고 또 소비를 해요.
0: 네.
1: 그럼 또 이 나라 쪽으로 계속 재화를 다른 나라에서 끝없이 사오고 끝없이 달러를 줘요. 그리고 그 끝없이 준 달러로 미국 채권을 투자하죠. 그러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미국한테는 거대한 채권자예요.
0: 네.
1: 미국은 거대한 채무자가 되죠.
0: 그쵸.
1: 그러면 딱 보면 채무자잖아요. 거대한 채무자면 느낌이 어떻죠? 빚이 많은 사람인데.
0: 불안.
1: 위험해 보이죠. 불안해 보이죠. 그러면 무언가 이쪽에 윽 하는 순간 봐봐. 거대한 미국의 부채가 문제가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갖게 돼요. 아마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종종 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거대한 채무자잖아요.
0: 네.
1: 그럼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응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채권을 팔면서 미국의 국채를 팔면서 들어오게 되면 미국은 부채 문제 때문에 침몰할 수도 있겠죠.
0: 네.
1: 이걸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0: 그렇죠.
1: 근데 조금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달러를 많이 벌었잖아요.
0: 네.
1: 그 달러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아마 미국 자산을 사야겠죠. 그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겠죠.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1500에서 2000억 달러 정도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거든요. 많이 빌려주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가 많이 빌려준 돈을 많이 빌려준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갚으라고 콜하잖아요. 그럼 네. 홍길동은 죽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콜할 수 있을까? 코라는 순간 홍길동이 죽는데 그럼 우리도 같이 죽잖아요.
0: 내 돈 못 받죠.
1: 그렇죠. 결국에는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돈을 많이 빌려준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트러블은 뭐냐면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0: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발을 먼저 그렇죠. 못 빼는 거예요.
1: 작년에 관세 때린다고 했을 때 네. 미국이 다른 나라들 괴롭힌다고 하니까 미국의 채권자들이잖아요. 다
0: 예.
1: 미국 국채 던져가지고 응징한다고 했거든요. 아무도 못 던져요. 중국도 못 던지고 일본도 못 던지고
0: 좀 팔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1: 거의 못 팔았어요. 중국은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분위기 안 좋을 때 던지잖아요.
0: 일거에.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분위기 안 좋을 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0: 다 팔리지도 않고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
1: 그렇죠.
0: 던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채권의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줬을 때는 막 뭐라고 할 수 있죠. 100억 빌려주잖아요. 얘가 다치면 큰일 나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채권자의 운명도 같이 걸려 있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미국이 참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휘청휘청할 때마다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부채 문제 때문에 미국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항상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 다른 나라들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제 공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위험한 순간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수를 해요. 그렇게 싸우던 애들이. 악수할 때가

0: 어떻게 악수하냐면 이러면서 악수해요.
1: 같이 누구 먼저 쓰러지면 안 되니까.
0: 그렇죠. 죽기 싫으니까 공조를 하는 거지.
1: 거의 그냥 부축해주겠다라는 그렇죠. 의미의 악수 아닙니까?
0: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투자를 바라볼 때 미국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 미국이 갖고 있는 탁월한 성장도 바라보지만 미국이 달러 패권이라든지 부채 시스템을 구성해 놓은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노업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저는 생각인데 기본 골자인데 다만 모든 길에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 험로가 존재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 험로는 끝에는 좋아질 것 같지만 중간중간 계속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미국 국채를 다 던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험로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미국이 험로를 딱 겪었을 때 미국 자산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 자산이 막 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미국만 갖고 있죠. 다른 나라 자산이 확 뛰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때 미국은 많이 안 오르는데 전 세계 주가, 우리나라 주가 엄청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동해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같이 두 개를 다 갖고 가야 되는데 미국하고 다른 나라, 미국 이외의 지역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가져가면 여기가 아닌가? 하면서 이 전체가 넘어올 때가 생겨요.
1: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홀짝을 맞추고 싶어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1: 그게 안 되니까 분산이 필요한 거고.
0: 그렇죠. 이게 지역 분산, 종목 분산.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르는 거에 막 따라가잖아요. 차선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근데 가끔씩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많이 가던 길이에요. 알아요. 저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익히. 그럼 여기 더 먼저 가도 신경 안 쓸 때 있죠. 그냥 아유 뭐 저 끝에 가면 다 만나는데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잘 알고 있으면 얘기가 다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보다 탄탄한 성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미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되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비우고 가야 되느냐? 그럼 차선 바꿔요. 왜냐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1: 그렇죠.
0: 나만 안 나갈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눠놓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투자의 코어 쪽에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산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지수 투자, 종목 투자할 때 어떤 거 해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를 때는 S&P 500 사서 그냥 오래 갖고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기노업에서는 S&P 500과 같은 미국에 있는 주요 지수 이런 것들 미국 주식을 조금은 담아놓는 게 코어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1: 사실 뭐 S&P 500이라는 500개 기업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 글로벌 네네. 기업이라는 또 그렇죠. 상징성도 있고요.
0: 네네.
1: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왔다 갔다 내가 이쪽 길로 가면 더 빨리 가겠지라는 거는 사실 자기 주도성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선택하면 이 길이 오를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서 시행착오들을 또 많이 겪어요.
0: 네.
1: 그러다가 결국은 아 결국 그래서 포트폴리오구나 그렇지 또 느끼게 되고요. 네.
0: 그러니까
1: 이거 반복입니다.
0: 이거 IRP 계좌 갖고 계시는 IRP 계좌는 퇴직연금 계좌라서 굉장히 기노업으로 보시고 요즘 가끔 IRP에서도 사팔사팔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거의 IRP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1: 예.
0: ISA도 좀 덜 움직여요.
1: 약간 그 계좌가 MTS로 매매하기가 살짝 불편해요.
0: 불편한 것도 네. 있고 약간 기노업이니까. 근데 네. 이제 일반 계좌는 사팔사팔 많이 하시잖아요. 성과를 보면 IRP가 압도적이에요.
1: 제 얘기인가요?
0: 아 죄송합니다.
1: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네,
0: 통계적으로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꾸준히 잡아놓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좀 하나 그런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책에다가도 그 조언을 썼거든요. 이 갈림길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 남자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삼촌들도 그렇고 이제 계곡에 놀러 간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어린이가 저만 갔어요. 왜 저만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저한테 이게 그 저 어르신들이 이렇게 딱 평상 깔아놓고 매운탕 끓이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약주도 드시면서 이제 좀 고스톱 드시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술 먹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 삼촌이 저한테 이 족대라고 해서 이 그물 같은 거 뭔지 아시죠?
1: 물고기 잡는
0: 거. 물고기 잡는 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주시더라고요. 이걸로 딱 기억나는 게 다 삼촌이 하셨던 말씀이 권영아 이걸로 피리미 잡아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리미 잡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삼촌은 뭐 하셨냐면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항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약간 통발 비슷한 건데
1: 통발
0: 쭉 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떡밥을 발라서 물 속에 딱 어디 이제 이렇게 해서 돌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물 속에 통발처럼 있잖아요. 거기 물고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1: 그 냄새 맡고 오죠.
0: 그렇죠. 떡밥 발라놨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 없게 해놓은 그 뭔가 맞아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3시간을 뛰어다녔거든요. 체력도 좋고 막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게 결국에 깨달았어요. 3시간 뛰면서 물고기가 저보다 빠르다는 거. 못 잡더라고요.
1: 어린이 오건 그렇죠. 형은 현명했네요.
0: 예, 그렇죠.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현명하다기보다는 마지막에 3시간에 형 멘탈 털린 거죠.
1: 깨달았어.
0: 근데 이제 너무 근데 한 마리 잡았는데 보람차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딱 나오는데 삼촌이 이제 계속 3시간 동안 쉬셨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노셨거든요. 근데 딱 어항을 드시는데 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어항 두 개를 넣으셨거든요. 다음 걸 드는데 마음속으로 제발 없어라 이랬거든요. 더 많아요. 메기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허, 너무 너무 어렸을 때 현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그쵸.
0: 노셨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항 달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어항에다 이렇게 떡밥 발라서 물속에 넣어놨어요.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실수한 게 물살이 센 데다 넣었어요.
1: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0: 그러니까 떡밥이 다 날아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올 리가 없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넣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가 문제냐면
1: 못 기다려.
0: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그 기억나세요?
1: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죠.
0: 그렇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매 정거장마다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1: 계속 물어보고.
0: 정거장마다 물어보거든요. 가만 못 있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못 앉아 있고 창문 보면서 거꾸로 앉아가지고 막 창문에 하 이게 막 입김 붙고 막 그러잖아요.
1: 가만히 못 있죠.
0: 가만히 못 있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기 과연 들어올까. 그래서 계속 1분 단위로 가서 들여다봤어요.
1: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오니까 물고기들 다 도망가죠.
0: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안 들어오나.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알았어요. 저 때문에 안 들어온 거라는 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어항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투자를 하면 지금은 정보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훨씬 많아졌어요.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거든요. 30년 전 계곡의 물고기보다 지금 3배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족대 들고 뛰면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1: 더 빨라요.
0: 예, 더 빨라졌어요. 근데 3배 빨라진 물고기인데 어항은 안 통할까?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빨라도 쉬어야 돼요. 그 물고기가.
1: 그렇죠.
0: 그러지 않아요?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오겠죠. 다만 뭘 해야 되냐면 어항을 두잖아요. 계속 들여다보면 계속 의구심이 생기니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1: 못 믿어요, 못 믿어.
0: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갈림길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길목에 놓고 기다려야죠. 어떤 때는요.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날 때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요즘에도 왜 간접 투자한다고 펀드 네, 또 자산운용사에 맡겨놓고 계속 전화하시고
0: 예.
1: 이 종목 왜 안 샀느냐.
0: 네, 네.
1: 남들이 이 종목으로 대박 났다는데 너희 펀드 왜 안 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시라고 그럼.
0: 저는 물론 자기가 투자한 거에 현황에 대해서 듣고 스터디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뭐랄까요 이게 너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면서 너무 조바심 많이 내시는 건 오히려 조금 더 투자할 때 오판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럼 어항을 치워서 딴 데 또 놓고 딴 데 또 놓고 떡밥 다 날아가고 계속 가서 들여다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림길을 택할 때는 어디가 좋은 길목인지를 보고 거기다가 놓고 기다림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기 주말농장 같은 데서 이렇게 씨앗 씹잖아요.
1: 네.
0: 애한테 얘기해요. 이거 바로 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여줘요. 아 이게 좋지 않아? 이거 바로 나는 거 이렇게 날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느끼는 감흥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갔을 때 탁 자라있는 걸 봤을 때 느끼는 거하고 다르죠.
1: 좀 시계열이 긴 거, 시간이 네, 그렇죠. 오래 걸리는 걸 좀 보여주고 증명해줄 필요가 있네요.
0: 기다림은 가치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긴 호흡에서 어떤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조언 네,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1: 기다림은 가치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오건영 단장님의 이번 신간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 갈려 있는 길일 수도 있지만
0: 네네.
1: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저 네네. 갈림길 중에서 하나로 이 Y자처럼 밑에 깔때기로 들어오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
0: 그렇죠. 예.
1: 좋습니다. 또 이게 그 뭔가 벌어져 있는 길 그거를 옆으로 눕혀놓으면 K자가 되거든요.
0: 그럼
1: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반도체 덕분에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읽어가고 있는데
0: 예.
1: 내수
0: 네네.
1: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또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수도권 핵심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K자의 윗단에 있겠지만
0: 네네.
1: 그게 아니라면 아 이게 사실 뭐 정치나 뭐 행정당국에서도 못하는 건데 이 K자의 간극을 과연 좁힐 수는 있을까 어떻게 네네. 해야 할까 아니면 개개인의 네. 삶에서라도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요.
0: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양극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는 변하는 것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했죠.
1: 그래갔죠.
0: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당시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억만장자라고 했잖아요.
1: 네.
0: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1: 조만장자.
0: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양극화가 좁혀져 있을까? 아니면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벌어져 있을까? 저는 벌어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양극화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로만 나타나는 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도 나타나요. 국가별로도. 미국과 비미국의 양극화도 존재하지 않나요? AI와 BAI의 양극화도 존재하겠죠.
1: 그럼.
0: IT와 BAIT의 양극화도 존재하고 부동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에브리웨어에서 펼쳐져요.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되게 어려운 건 그럼 AI 쪽에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은 K자의 상단이잖아요. 양극화의 상단에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부는 과연 재정정책을 쓸 때 경기부양을 할 때 어디에 돈을 줘야 되느냐. 사실은 K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되는 쪽하고 어려운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영지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복지를 해준다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돈이 많지 않아요. 빚이 많아요. 빚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 미래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줘야 돼요. 그죠? 하나 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줄 때도 성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밑빠진 독에 물을 퍼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양극화라고 했죠. K자의 상단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K자가 전 세계로 펼쳐져요. 그럼 미국의 AI와 미국의 BAI가 있겠죠. 일본의 AI, 중국의 AI, 한국의 AI, 유럽의 AI 쫙 K자의 상단끼리도 경쟁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중국의 AI는 중국 당국이 지원해준대요.
1: 그렇죠.
0: 미국도 트럼프가 보호해준대요. 그러니까 수출 뭐 이런 것도 막 도와주잖아요. 관세 때리고 중국이 못하게 누르고
1: 네.
0: 유럽도 도와주고 일본도 도와준대요. 다카이치 내각이 지금 AI 지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을 하려면
1: 당연히 똑같이 해야죠.
0: 왜냐하면 K자의 상단끼리도 탑핑이 되려고 경쟁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재정정책도 AI 쪽으로 가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성장이 더욱더 두드러지겠죠. 다른 국영제보다. 그러면 야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AI라는 거는 확장성이 되게 높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럼 우리가 AI가 될 수 있냐? AI 전문가가 바로 다 되어야겠네?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만약 우리가 국영제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면 이 국영제를 AI하고 접목시키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은 신경제였고 인터넷 이외의 것들은 국영제였지만 지금은 웬만한 기업들이 다 홈페이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사실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이 결국에는 어떤 전산 시스템 플랫폼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프라인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잖아요. 국영제와 신경제의 조합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무언가 국영제의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경제하고의 융합을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인지 요즘 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융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나는 AI가 되고 뭐 전문가가 되고 내가 테슬라가 될 수 있겠어? 내가 스페이스X가 될 수 있겠어? 될 수는 없겠지만 이건 가능하죠. 내가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그렇죠. 기업들의 성장을 그 과실을 주식 투자라는 형태로 배당으로 쉐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K자의 상단에 있는 AI 관련 기업들 있죠. 이런 데에 기노업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 자체가
1: 네.
0: 과거에는 되게 부정적인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1: 패가 망신한다고.
0: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 느낌이잖아요.

0: 님 세대.
1: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관점보다는요.
0: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1: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미래의 성장을 쉬어할 수 있는 나는 알파벳의 주주야. 나는 애플의 주주야. 나는 삼성전자의 주주야. 이런 관점에서 기노업으로 한번 바라보게 됐었을 때는 주식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우리가 양극화해서 이 간극을 좁힐 때 어떤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0: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더 편하죠.
1: 네, 그렇죠.
0: 그런 분들은 뭐 개별 주식이라기보다는 대표 기업일 테고,
1: 네, 그렇죠.
0: 대표 지수일 테고 네. 하니까 아까 그 IRP 연금 계좌 수익률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1: 네.
0: 하신 것처럼,
1: 네네.
0: 몇 가지 좀 갈림길을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가지고,
1: 네네네.
0: 갈림길 사이에서 좀 부딪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네네.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1: 네네.
0: 그거를 뭔가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것 좀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상 또 가까이 보면 헷갈려서
1: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는 걸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3, 4월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 났잖아요.
0: 네.
1: 이란 전쟁이 얼마나 갈지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동 쪽 전문가분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모르죠. 트럼프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언제 전쟁 끝날지. 근데 전쟁이 끝나야지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0: 트럼프도 끝내고는 싶어 하는데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맨날 뉴스 보다가 새로 고침 하다가 아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나중에 깨달은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를 딱 올해 말까지만 한다. 그러면요.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근데 투자를 길게 한다. 5년 정도 보면 5년 안에는 이란 전쟁이 끝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1번, 2번. 끝나진 않더라도 영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작년에 관세 때문에 신경 썼는데 지금 관세 부과하고 있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잠깐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5년쯤 지나면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의 관심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게 시장이 적응하겠죠, 그 이슈에. 그럼 그때부터는 질문이 바뀌어요. 우리가 1년으로 바라보면 전쟁이 언제 끝나요? 이게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5년 이렇게 긴 시계열로 바라보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거잖아요.
0: 네.
1: 그때 나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지는 그때 나는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준비해놨어야 돼요?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언제 끝나요라는 불가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흔들렸다가 되돌리는 거잖아요.
0: 네.
1: 그때 더 준비가 돼 있다면 그 회복의 탄력을 더 세게 향유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고민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길게 바라봤었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일게요. 아 이대호 대표님 환영합니다. 라는 건 이제 플랜카드 붙일 때 딱 제가 이렇게 붙일 때 뒤에 한 명이 봐줘야 되죠.
0: 네.
1: 뒤에다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제대로 붙였는지 봐봐.
0: 왼쪽이도 봐 오른쪽이도 그렇죠. 봐 이렇게. 네.
1: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봐요.
0: 아, 멀리서 봐요.
1: 뒤에 있는 사람이 보죠. 그러지 않나요? 네, 물론 뒤에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슈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기노업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질문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언가 그런 여러 가지 컨플릭이 생겼을 때는 얘를 눈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불가지의 영역에서 천착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답 없는 고민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얘가 이벤츄얼리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 한 5년 지나면 미국이 네네. 이란을 타격했던 게 몇 년도였더라? 헷갈릴 수도 있을
1: 그렇죠.
0: 거예요.
1: 예.
0: 우리는 또 적응을 또 하고 있고 오늘은 오건영 단장의 신간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1: 예.
0: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어항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0: 네.
1: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나면 결국 어항을 나누어서 잘 세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림이 중요하겠죠. 그게 시간의 가치 아닐까요? 갈림길을 고려하여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빌드업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 책을 갈무리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마무리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0: 기다림이 가치를 만든다는 것도 들어는 봤지만 그 길로 우리는 가고는 있는가?
1: 네.
0: 한 번쯤 또 점검이 필요한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 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경주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단순히 덥다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고요.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대전과 강릉 33도, 광주 35도, 경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자외선도 높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다소 남하하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에 5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중부와 남부지방의 장마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 습도는 72%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진선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선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진선황 대표께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8차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부터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최고 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동결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하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는 대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구글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되면서 주민과 여름 휴양객 9만 2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기상 조건이 악화돼 대응이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23일 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도 산불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로랑 루네즈 내무장관은 현재 3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1만 헥타르 이상을 태웠으며 80채 가옥이 불에 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해를 항해하던 사우디아라비아 회사 소속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공교통청은 오늘 자국 회사 소속 유조선 NCC 마사호가 홍해 항해 중 공격을 받아 선체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청 당국자는 선박 공격의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승무원 전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예정된 목적지까지 항해를 계속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아를 향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예멘 호데이아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해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적대 행위를 지속할 경우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은 재물손괴와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3일 새벽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개란을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부산과 경북 문경 등지에서도 이 세 건의 비슷한 범행을 더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해 5도와 경기 북부가 20에서 60, 경기 남부와 서울, 인천은 5에서 40, 강원 중북부 내륙은 10에서 6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세계 원유의 주요 수송로 두 곳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이 위축된 가운데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고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까지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예멘의 후티 근거지를 공습하면서 중동 사태가 또 다른 전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더 강력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두 개 해상 요충지에서 나타난 운항 차질이 전면적인 봉쇄로 확대될지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KBS 뉴스월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기상특보 나왔거든요. 자, 7월 25일 11시를 기해서 강원 횡성, 경기는 오산, 평택, 하남, 안성, 용인, 남부, 여주, 서부, 양평, 서부, 경남, 사천, 하동, 북부, 산청, 서남부, 합천, 서북부, 전남은 보성, 고흥, 북부, 무안, 북부, 전북은 익산, 제주는 서귀포시 서부, 충북, 청주 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고요. 자, 위클리 핫이슈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조현주 외신캐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뭐 사실상 중단된 사태 아니겠습니까?
2: 네.
1: 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2: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이란에 대한 공세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1: 네.
2: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 협정에 관련해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전제 조건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직접 만났는데요.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이 좀 더 진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이란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서 그 전에 서둘러서 이란 측과 합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겠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1: 네.
2: J.D. 벤스 부통령, 마크 루베 국무장관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밀고 나가는 군사적 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공세의 강도를 높여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소모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2: 네.
1: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2: 네.
1: 그러면서 지금 군사적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2: 네.
1: 지금과 같은 공습만으로는 미국의 협상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란 측의 그 군사력이 많이 줄지 않았다는 타격을
1: 예.
2: 많이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와 국방정보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습만으로는 이란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전쟁이 길어지면 뭐 이란도 타격 받겠습니다만
1: 네.
2: 미국도 당연히 이명패가 발생할 것이고요.
1: 뭐 이건 전세대도 나왔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영원한 전쟁과 유사한 지속적인 위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관계자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경제 군사적 고통을 감수할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이 타격을 입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요. 그리고
1: 네.
2: 걸프 국가에 있는 에너지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격하면서 비대칭 공격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타격을 줬거든요. 이것도 입증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란과 우호적인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아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한다 선하면서 이란의 대미 강경책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게
2: 네.
1: 이란이 공습으로 파괴된 군사 산업 시설을 빠르게 복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네. 내용인데요. 이란이 피해를 굉장히 빠르게 복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그 깊은 산속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서 뭐 교량, 항만, 생산시설 이르기까지 폭격으로 손상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미사일 기지 같은 경우는 기지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을 막기 위해서 입구를 무너뜨리는 공습 작전이 주로 됐기 때문에 내부에 보관됐던 무기는 무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만은 찾아내면은 무기를 다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형 미사일과 드론을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한 시설에 대해서도 공격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미 지하에 부품을 충분히 비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꺼냈으면 되는 겁니다. 월세저널은 이란 전역에 걸친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괴멸적인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졌고 이제는 미국이 뒤로 물러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거기다 이란은 이제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보복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2: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란이 무기가 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란 측에서는 드론을 동원해서 그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딘지도 밝혔는데요. 알 아딜레 기지의 미군 장비 보관 시설 그리고 알두아 기지에 있는 미군 병력 주둔지 그리고 오레이프잔 캠프에 있는 주둔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도 미군 기지 소재 국가들의 주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신했는데요. 미군 장교

0: 전쟁을 한다면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일반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서 미군 병력이나 장소에서 500m 밖으로 벗어나라, 대피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가 새벽에 이란에 대해서 13일째 야간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고요. 또 이란 측의 최고 작전지휘기구인 중부사령부의 관계자는 이란 국민 한 명이 순교할 때마다 미군 한 명도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얘기는 눈에는 눈, 얘는 이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건데 지난 17일 교전이 재개된 이후에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몇 배로 이란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걸 경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뭐 앞으로 계속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요.
0: 네.
1: 자, 중동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유럽에서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 네.
1: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프랑스는 EU에 지원 요청했다고요.
0: 맞습니다. 유럽은 지금 산불과 전쟁 중입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과 여름 휴양객 9만 2천 명이 대피했는데요.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산불 이후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고 프랑스는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상 조건이 악화돼서 대응이 복잡해졌다며 23일 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 네.
0: 마드리드 지역 서부에서 발생한 큰 불 두 건이 24일 오후 하나로 합쳐지면서 순식간에 30제곱킬로미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과도 합쳐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마드리드 역사상 최악의 화재가 발생해서 이 지역에서만 2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강풍, 험난한 지형, 건조한 날씨 때문에 화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1: 네.
0: 소방관들도 지난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대통령은 토요일 날 기자회견 통해서 긴급 대응 조정실을 방문해서 직접 얘기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스페인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벌써 29건인데 지난 10년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평균 9건이 발생했으니까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실 면적도 115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2배 육박한다고 하니까
1: 네.
0: 얼마나 많은 면적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폭염, 건조한 날씨, 강풍이 산불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이긴 합니다만 44.7도까지 올라갔고
1: 네.
0: 여러 도시들도 42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연합 산불 강도는 작년 이맘때의 기록을 다 갱신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지난 22일까지 지난 20여 년간 평균의 2배가량 많은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3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4만 4천 명이 대피했거나 대피 중이라고 내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기승을 부리자 유럽연합 측에 직접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1: 네.
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지정도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 때문에 위험하다라면서 유럽연합 측에 시민보호 메커니즘 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형 재난을 겪었을 때 다른 회원국들에게 지원 요청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1: 네.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막대한 자산을 보유했는데
0: 네.
1: 이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간병비와 요양비가 급증을 해서 상속 재산이 크게 줄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활동할 때가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습니다.
1: 그렇죠.
0: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노후 자금도 잘 마련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이비붐들의 세대의 돈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부의 이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치솟는 노년층 간병비 때문인데요.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2006년부터 22년까지 사망한 미국 노인 수천 명의 재정 상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생애 마지막 10년간 지출한 간병 요양비로 자녀들에게 돌아올 유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 네.
0: 미국 노인이 본인 부담으로 지출한 간병 요양비 누적 지출이 중간값입니다. 이게 $19,000 정도다 하는데요. 2,8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특히 문제는 저소득층 부담이 크다고 하는 건데 하위 20% 계층에서는 41%가 사망하기 전에 돌봄 비용 지출한 다음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10년 동안 쓴 비용이 전체 자기 자산의 3분의 1을 쓴 겁니다.
1: 네.
0: 반면에 상위 20%는 같은 기간에 자신의 자산의 1.5%만 돌봄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실제 비용은 주거 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쓴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요양실로 가는 경우도 비용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 개인실과 기본 서비스의 연간

0: 중위 가격이요. 74,400달러 우리로 거의 2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요양원 개인실은 129,575달러에 달했는데 특히 이제 치매 환자일 경우에는요. 7년간 요양원에 머물 경우 거의 100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 뭐 미국은 국가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많지
0: 네,
1: 않으니까요.
0: 맞습니다.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건데 예. 결국은 재산을 물려받기는 커녕 부모님 간병비를 마련하게 해서 자녀들이 저축을 허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간병비 부담이 커진 것은 7천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설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또 과거보다도 고령자를 부양할 자녀가 줄어드는 가운데 가족과 떨어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돌봄을 외부에 맡겨야 돼서 비용이 네.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상당수가 간병비 지급에 필요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자료를 보면 65세 미국인의 52%가 남은 생애 중에서 90일 넘게 고강도 장기 요양을 받을 것 추천됐습니다만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가 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미국인들이 장기 요양 뭐 비용 때문에 자산을 소진해서 후세 줄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결국 이제 가족 구성원들 많이 바뀌었고 또 사실은 또 수명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이게 뭐 남일만은 아닌 것
0: 네.
1: 같아요. 우리도
0: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1: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에서는 이제 금융당국의 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한테 현금 대신에 금괴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0: 니혼 게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경찰청 집계 결과 금괴를 노린 사기 피해액이 작년에 58억 엔, 그러니까 네. 525억 원에 이어서 올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45억 엔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간 2년 동안 누적 피해액이 100억 엔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도쿄에 살고 있는 80대 여성이 경찰 등을 사칭한 범인들에게 속아서 대만 국적의 20대에게 금괴 1kg 거의 2억 원 정도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네. 수거책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이 범죄 조직들이 경찰이나 국세청 직원을 사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하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범죄 악용됐으니 자금을 세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금괴를 바꿔서 지시하고 나서 수거책을 보대서 이렇게 금괴를 가져오는 방식을 하는데요.
1: 네.
0: 이런 수법의 범죄 증가는 최근에 일본 주요 은행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법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등 금융권의 송금 감시를 대폭 강화하면서 발각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괴 갈취 사기는 미국 연방수사국이 정부가 금괴 구입을 요구한 일이 절대 없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고요. 미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수사당국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홍해 선박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자,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지역연구센터의 장지향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뭐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이 크게 위축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한 선박을 공격을 하고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중동 사태가 그러면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이제 홍해까지 두 개의 해상 전선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17일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네. 한지 뭐 일주일 만에 이란이 먼저 항로로 이탈했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 선박을 공격을 하고 그러자 미국이 또 보복 타격을 하고 또 얼마 안 돼서 이란이 민간 상륙선 세 척을 추가 공격하고 미국이 또 보복 공격을 하면서 예.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 파기다라고 하자 이란에서는 그러냐 그러면 우리 대미 복수 정말 천명한다라고 해서 올해 이번 달 7월 12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 를 선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후티 반군 즉 그러니까 이란의 무장 대리 조직이죠.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벌써 이제 사우디 관련 그러니까 유조선을 두 척을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사우디 측은 한 척만 피격이 됐고 다른 한 척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0: 네. 어쨌든 뭐 이 해협 봉쇄가 어떤 치트키처럼 된 상황인 건데, 근데 이제 그렇죠.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친이란 세력이긴 한데 예. 예멘 내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립 이런 독재적인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공격에 이란의 지시나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1: 저는 당연히 이란의 정치적인 승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으로부터 뭐 무기, 그다음에 군사 훈련, 재정 지원을 꾸준히 받아온 세력이기 때문에 네.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후티의 공격은 곧 이란의 공격이라서 같이 간주하겠다. 즉 앞으로 후티가 더 그러니까 홍해 해협을 이렇게 교란하면 공격을 하겠다라고 경고.

0: 발표를 했고요.
1: 네.
0: 그러면 어떤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 후티가 사우디를 정조준하겠냐를 정조준하게 됐냐를 살펴보면 7월 13일에
1: 네.
0: 예멘 정부군 즉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유엔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이제 예멘 정부군이
1: 네.
0: 예멘에 있는 사나 국제공항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항공기가 착륙을 한다라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멘 정부로서는 이거 봐라 또 이란이 후티 반군을 도우려고 이렇게 국제공항에 내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공격을 하니까 결국 이제 이란 항공기는 후티의 통제 지역에 후데이다 항구로 착륙을 하기는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후티 반군은 우리에 대한 공격을 하는 예멘 정부군 플러스 예멘 정부군을 미는 사우디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1: 뭐 대리전이 된 양상이네요.
0: 그렇죠.
1: 아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중동상 언유의 핵심 수송로이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하고 수에즈 운하로 있는 길목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원유 수송이라든지 물자 수송에 있어서 중요한 두 군데인데 이 두 항로를 봉쇄하면서 운항 차질이 동시에 계속되면
0: 네.
1: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그러면 국제 유가도 오르고 세계 물류에도 충격이 가지 않겠습니까?
0: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 17일에 미국이랑 이란이 종전 MOU를 맺기 전까지 물론 이것도 지금은 파기가 됐지만 그 전까지 전 세계가 숨죽이면서 언제 종전을 할 것인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언제 풀릴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1: 네.
0: 지금 상황은 기존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다가 이제 홍해 까지 교란되는 것이니 뭐 말씀하신 대로 유가 해상 운임은 상승을 할 테고 또 세계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었던 동안 사우디나 UAE가 우리 그러면 우회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우디가 이제 사우디의 동쪽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1: 네.
0: 서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홍해 연안까지 안부 얀부항으로 우리가 우회로를 뚫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요즘 공사도 막 활발히 진행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회로가 이제 막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걸프 산유국으로서는 이 지금 뭐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가뜩이나 지금 물가 상승 압력도 높고 또 국채 금리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게 걱정이네요. 자, 후티의 사우디 유조선 공격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예멘의 후티 근거지를 공습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복한 거죠.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미국이 후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과 함께 또 그동안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사우디와 후티의 휴전까지 깨지게 되면 이 전선이 예멘으로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어떻게 보면 그 전선이 예멘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은 아주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1: 예.
0: 예멘의 후티 반군이 전력이 뭐 예를 들면 이란의 이 혁명수비대만큼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2월 28일에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1: 네.
0: 이란이 처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1: 네네.
0: 어쩔 줄을 몰라 했었을 때 이란이 헤즈볼라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에게 자기를 위해서 대리 세력으로서
1: 네.
0: 좀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물론 이란의 대리 세력이긴 하지만 자기의 뭐 이해 관계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선에 이렇게 합류하지는 않았었고
1: 네.
0: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이번 전쟁 이전에 2025년과 2024년 작년과 재작년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또 교란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민간 상선 한 100여 척을 공격을 했었는데 그때 3개월간 대대적으로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해서 무력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이미 세력이 좀 쪼그라들었군요.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그때 후티 반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참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

0: 든 다음에 앞으로 그런 미국과 서방 관련되는 공격을 하지 않고 딱 이스라엘에만 공격을 하겠다. 라고 거의 이제 항복 선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후티반군이 사우디에만 공격을 했지만 더 이 대상국을 넓혀서 그래서 미국을 더 자극을 해서 미국이 다시 또 후티반군을 공격을 한다면 후티반군이 그렇게 더 저항을 하거나 할 역량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1: 그러면 우선 지금은 간보는 정도라고만 보면 되겠네요.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1: 자, 그리고 지금 최근 중동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숨진 미군 4명의 유해가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하원은 의회 승인 없는 이란 군사 행동을 중단해라 하는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0: 전쟁 속에서 계속 늘어나고 전쟁 비용도 계속 늘어나면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난달 17일에 이 종전 MOU를 한 것도 굉장히 서둘러서 한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란에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닥쳤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물론 하원의 결의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예. 상원 통과는 어쨌든 공화당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고 또 자신도 이걸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0: 네.
1: 물론 뭐 미군이 4명이나 죽었고 유가가 상승하고 가솔린 값이 올라가고 부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란을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것이 그것이 군사적으로든 아니면 뭐 생선으로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네. 나는 중간 선거 신경 안 쓴다.
0: 예, 예 그런 말도 했죠. 예.
1: 네, 미국의 재정적인 부담도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어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 아, 물론이죠.
0: 예.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이번 충돌이 전쟁이라는 게 뭐 소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도 뭔가 이제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크게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면은 지금 뭐 미국과 이런 이제 종전 MOU가 이제 실적으로 파기가 되면서 계속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장기전이나 지상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아니면 또

0: 억울하지만 동시에 협상 테이블로 오라고 계속 이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란 내에 협상파가 있고 또 혁명수비대 같이 굉장히 강경, 초강경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협상파는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이란의 협상파는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뭐 지난 석 달 동안 보았던 것이 협상파가 들어와서 같이 뭔가 논의를 하려고 하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또 뜬금없이 갑자기 저기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협상파 측에서 아 이걸 사과한다 이거 의도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공격을 한다든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란의 초강경파는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이들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고 굴복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자신의 주권 문제는 미국한테 저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대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란 내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랑 이 군사적으로 저항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예, 분리가 되어 있고 이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사력을 독점하는 세력이 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 예. 예, 지금 이 굉장히 무모해진 혁명 수비대가 이 협상 테이블을 계속 망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미국이 이제 혁명 수비대의 마음을 좀 돌릴 만한 어떤 카드를 좀 더 내줘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겁니까?
0: 그 카드라는 것이 제가 봤을 예. 때는 6월 17일에 그 MOU였거든요. 거기에서 예. 사실 미국 내에 이제 공화당 강경파들이 예. 이거는 다 이긴 전쟁에서 왜 꼭 패전국처럼 행동했느냐라고 막 공격을 했는데 그게 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란 내에 있는 강경파들한테 당근을 던져준 거였거든요.
1: 예, 예.
0: 이란 원유 제재를 유예한다. 그리고 앞으로 핵 협상에서 뭐 이란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1: 예.
0: 뭐 이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아주 유화책을 던져줬는데 그것을 초강경파는 제가 봤을 때는 받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굴복하고 있네라고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러다 보니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을 일으킨 거고 아 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정말.
0: 그렇죠.
1: 아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혼자서 또 이렇게 먼 곳을 담당을 해야 되니까 한국이나 아시아 동맹국이
0: 네네.
1: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게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런 입장이면서 다시 한번 또 지원해달라 이런 말이겠죠. 예.
0: 네네.
1: 예. 근데 이제 한국 정부는 뭐 특정 함정이나 군사 자산의 파견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고 이제 밝히긴 했는데 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나 뭐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화를 내기도 했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요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0: 더 커지겠죠.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홍해까지 정말 막히면
1: 그러니까요.
0: 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커질 것 같은데요.
1: 네.
0: 사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이미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그리고 생각을 같이 나누는 나라들과 그러니까 like-minded countries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호르무즈 항해 자유를 위한 기여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미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호르무즈의 이 위험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걸프 국가들이거든요.
1: 네.
0: 우리랑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는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르무즈 항해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거를 한미 동맹 차원에서만 미국이 너무 우리를 압박한다 내지는 어떻게 하면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고 더 뭐 미국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이 구도보다는 그냥 우리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와 걸프의 협력 관계로 생각을 해. 아.

0: 뭔가 우리가 기여할 것이 있다라고 네. 좀 발상의 전환을 예, 하는 것도 예.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예.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정부도 걸프 국가들의 앞으로 무슨 안보 협력을 열심히 하겠다, 방산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지금 이 걸프 국가들의 도움 요청에 주변의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호주까지.
1: 네.
0: 근데 지금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걸프 국가들의 이제 안보와 뭐 미래를 그러니까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1: 알겠습니다. 것도 한미동맹을 네. 넘어서 걸프 국가의 협력까지 그렇죠. 좀 생각해보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지역연구센터의 장지영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자, 통신원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오늘 태국으로 가봅니다. 자, 미소의 나라로 불리는 태국이지만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댄 최남부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무장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방콕의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최근 발생한 공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2: 네,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저녁 태국 최남부 나라트와주의 랭에군 북해사미 검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군 당국에 따르면 검은 옷을 입은 무장대한 약 10여 명이 픽업 트럭과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검문소를 향해 군용 소총을 난사하고 화재 파이프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검문소를 지키던 태국군 소속 준군사 레인저 5명이 숨졌고 인근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괴한들은 검문소에 있던 총기와 방탄조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현장에서 약 21km 떨어진 곳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범행을 자처한 단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체의 소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태국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네. 현재까지 이번 공격이 이란이나 중동의 무장단체와 직접 연결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1: 태국 남부에서 있는 무장 충돌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현재의 파타니와 얄라, 나라티왈 일대는 과거 말레이어와 이슬람 문화를 기반으로 한 파타니 술탄국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옛 국호인 시암은 19세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했고 20세기 초에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09년 영국과 시암이 체결한 조약은 오늘날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경을 확정하고 파타니 지역에 대한 시암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가 태국어와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 행정제도를 강화하면서 말레이계 무슬림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언어와 종교, 지역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반발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소외와 차별 문제, 강경한 치안 정책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갈등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던 겁니다.
1: 그러면 이제 태국 정부와 남부 분리주의 세력 사이의 평화 협상,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2: 네, 태국 정부와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공식 평화 협상은 지난 2013년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협상 대표성 논란, 자치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네.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남부 지역의 평화 정착과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장조직 BRN도 대화가 분쟁 해결을 위한 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말레이시아의 중재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참여할 대표와 자치권의 범위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해 공식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2: 이번 공격이 보여주듯이 네. 평화 협상 움직임과 현재의 폭력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1: 자, 그럼 끝으로 짧게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수칙 정리해 주시죠.
2: 네, 이번 사태는 태국 최남부 접경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토켓 등 주요 도시의 치안이 이번 사건으로 곧바로 위험해졌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파타니, 얄라, 나라티와주 전체와 송클라주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 권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여행 예정자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는 빈요한 용무가 없는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출국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1: 네.
2: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육로 이동할 때도 버스나 철도 노선이 여행경보지역을 통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면 해당 지역을 거치지 않는 항공편이나 안전이 확인된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뭐 이 태국 전역으로 위험이 벌어지고 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여행경보가 내려진 남부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김종민 통신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자, 글로벌 경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고은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고은희 기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죠. 자, 주요 지수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3: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6%, S&P 500 지수는 0.05%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4%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 떨어지면서 3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 또 2%씩 하락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2주 연속 내렸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AI와 반도체 종목에서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알파벳이 AI 설비 투자 계획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에 AI 투자비 부담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했는데요.
1: 네.
3: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애플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측면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5% 급락했습니다. 인텔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분기 매출과 이익 전망을 내놨지만 앞으로 2년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인텔 주가가 7.9% 떨어졌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다소 완화된 점은 증시를 지지했습니다. 부동산과 소재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상당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3: 네, 국제유가가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브렌트유 선물은 3.88% 내린 배럴당 $96.78.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은 3.12% 하락한 배럴당 $89.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전날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가격을 기록했었는데요.
1: 네.
3: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이날 유가 하락의 한 원인입니다. 중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을 재개하려고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협상이 재개되면 중동 지역의 원유 운송 차질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의 원유 공급 위험은 현재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 예.
3: 미국과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유도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는 유가가 하락했지만 이번 주 전체로 보면 브렌트유는 약 10%, WTI는 8.27% 상승했습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가가 급등락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원유 공급 차질이 한 달 더 지속될 때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에서 $8씩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급 차질이 석 달간 이어질 경우 월 평균 가격이 $114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 자, 금값은 소폭 올랐고 비트코인은 다시 약세네요.
3: 네, 금값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0.5% 오른 온스당 4,070.8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현물 가격도 0.1% 상승했습니다. 전날 배럴당 $100를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다시 $90대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이 금값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하락한 뒤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1: 네.
3: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가 다시 오르고 미국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은 금리가 오를수록 투자 매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오는 9월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약 82%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3: 네,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났는데요. 전날 6만 5천 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6만 4천 달러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1: 자, 미국이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60개 교역 상대국의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도 사실상 최저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교역 상대국의 10% 또는 12.5%의 이른바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는 24일 0시부터 바로 적용됐고요. 한국은 품목별로 기존 최고대우 관세와 이번 관세를 합한 세율이 최소 12.5%가 되도록 했습니다.
1: 네.
3: 예를 들어 기존 관세율이 2.5%인 제품에는 10%포인트를 추가하고 기존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별도 관세를 붙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아서 미국 기업이 불공정 경쟁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전체 수입액의 99%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조치입니다. 이번 관세는 기존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기 불과 7시간 전에 발표됐습니다. 상호 관세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한시적인 글로벌 관세로 공백을 메웠고 그 기한이 끝나자 이번에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것입니다.
1: 네.
3: 한국의 관심은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을 넘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와 별도로 각국의 산업 과잉 생산을 문제 삼은 또 다른 301조 관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세가 중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1: 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죠.
3: 네, 유럽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 23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예금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습니다.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일주일간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주요 재용자 금리도 2.40%로 유지했습니다.
1: 네.
3: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거의 3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차례 연속으로 올리지 않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금리를 동결한 것은 최근 임금과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1: 네.
3: 당장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정도로 물가 상승 추세가 급격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중동 충돌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에너지 충격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충격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9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3: 다만 유럽중앙은행 측에서는 미리 정해진 금리 경로는 없다면서 이 경제 지표를 회의 때마다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예. 끝으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저가 제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뭐 메모리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까지 키우고 있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와 양쯔 메모리, YMTC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붐을 타고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두 회사를 메모리 반도체의 쌍둥이 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CXMT는 스마트폰과 서버 등에 들어가는 D램 분야에서 세계 4위 업체입니다.
1: 네.
3: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보다 저렴한 중국산 대체재로 평가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서버용 D램을 삼성전자보다도 비싸게 공급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1: 네.
3: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지자 중국 기업들도 CXMT와 YMTC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CXMT는 최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5년간 70억 달러가 넘는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텐센트와도 30억 달러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있습니다. CXMT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은 한국 기업보다 두세 배가량 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과 네덜란드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중국 업체들의 증설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고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스위트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오원정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3살 다은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그 곁에서 다은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도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7000

0: 1580-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장마는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체감온도 33도 안팎에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경주에서는 한낮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폭염 중대경보는 단순히 덥다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시고 수분 섭취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2도, 대전과 강릉 33도, 광주 35도, 경주 38도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미국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 진선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왕 대표께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뒤 이 같은 결정을 알렸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당 TF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당내에서 신중론이 잇따르자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서 보안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내렸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며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원 10전이 내린 1872원 40전입니다. 또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원 60전 내린 1856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해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을 유지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이틀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선관위 실무진이 지난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이 확인된 데 이어 충청 지역에서도 비슷한 혐의점이 발견됐습니다. 합수부는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숨기려고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해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 4-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게는 1심 때 구형 과 같은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군사적인 출구 전략과 더 현명한 합의 전략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나는 언제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과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 부장이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자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라그치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해 5도와 경기 북부가 20에서 60, 경기 남부와 서울, 인천은 5에서 40, 강원 중북부 내륙은 10에서 60mm 등입니다.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에서 놀라운 기록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2% 넘게 늘면서 상반기 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 수출 순위도 세계 5위로 성급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분 좋은 기록 뒤에는 불안의 그림자도 깔려 있는데요. 미국의 거센 관세 압박, 장기화되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 여기에 원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까지 하반기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경제는 현재 어디쯤 와 있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은 그 진단과 함께 대응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포럼을 취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7월 16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열린 제90회 산업발전 포럼을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2026년 하반기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의 발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제에서는 2026 하반기 경제 전망을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장 원장은 무역통상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수장으로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도 다수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분석을 내놓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 발표에서는 배터리, 반도체, 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별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의 반도체 분야 하반기 전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했나요?
1: 장상식 원장은 먼저 긍정적인 전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중동 리스크로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이 한국은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 덕분에 오히려 성장률 전망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또 글로벌 빅테크 4개사의 올해 AI 투자 규모는 약 7천억 달러, 데이터 센터 장기 임차 규모는 8,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반도체뿐 아니라 서버, 저장장치, 전력기기, 냉각장치까지 연관 산업 전반의 수요가 함께 살아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호조세가 고르지 않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반도체는 좋지만 자동차 부품과 철강은 관세 부담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석유화학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통상 환경도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에 추가 관세를 제시했고 원산지와 공급망 검증도 강화되면서 이 기업들의 통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진 반도체 부문 발표에서는요. 이지한 실장은 올해를 세계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한 해로 평가를 했습니다. AI 수요 폭발에 힘입어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올랐고 또 빅테크의 투자가 이어지는 한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은 1, 2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이 자국 칩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서

0: 지한 전략 기획실장의 전망을 들으시겠습니다.
1: 보통 신문 보면 매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정도 항상 성장을 이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요. 새롭지는 않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3%가 아닌 적이 있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연간 전망은 보통 당초보다 한 0.2%포인트 정도 평균 좀 적게 좀 낮아지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전망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수치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연초에 전망, 즉 작년 말에 전망했던 것과 최근에 전망했던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에서 많이 보는 데는 한 0.3까지도 봅니다. IMF는 0.3 정도 그렇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유는 뻔합니다. 중동 사태 영향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류, 악화 그런 부분들이 하방 요인이고 AI발 관련 투자가 그나마 하방을 좀 지지했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수출을 이야기할 텐데 보통 한국 수출은 세계 수요에 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수출, 세계 성장보다 한국 수출의 변동이 좀 큰데요. 보통 한국 수출의 탄력성은 최근에는 좀 낮아져서 한 1.5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성장률이라는 게 실질 개념인데요. 세계 성장률이 0.2에서 0.3% 정도 이렇게 당초보다 낮아지게 되면 한국 수출 물량도 탄력성이 제가 한 1.5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0.3에서 0.4, 0.5 정도 퍼센트포인트 정도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한국 수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일단 가격 요인이 많이 크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수출은 물량 요인보다는 가격 요인 때문에 수출이 크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당초하고 수정을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라들은 뭐 첨단 산업, 특히 AI 쪽에 대한 그 투자가 많고요. 특히 중국은 부동산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로 밀어내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별 영향이 없지만 유로존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동발 영향이 좀 더 직접적인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 성장률 저 역시 지금 우리나라 국책연구원들이 지금 2%대 중후반을 수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3.7까지도 이게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요즘에 생산과 설비 투자까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요. 투자 부분이 플러스가 되기 어려운데 올해는 이 반도체 부분 때문에요. 투자 부분까지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추경 편성을 하면서 소비 부분도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또 주식시장 호황까지 겹치게 되면 부의 효과까지 일어나게 돼서 생각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교역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한 데가 월드뱅크인데요.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에 4.8%에서 올해 한 2.9%로 물량 증가율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뺀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0이라는 그 기준선에 거의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짝 플러스 정도.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그래서 올해 세계 교육도 AI와 AI 아닌 것들의 차별화가 굉장히 크다.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한국의 수출을 예측하는 두 가지 지표가 OECD 경기선행 지수하고 이 글로벌 PMI인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AI와 IT 중심의 세계 교역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진영

국영화, 블록화가 되면서요, 자기와 정치적으로 친한 국가들과 교역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은 교역보다는 투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과 세계 투자는 진영 간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건 경제 블록볼입니다. 1990년에 EU가 출범할 때 직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무역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끼리의 교역이 한60% 정도 됐습니다. 무역협정이 없는 국가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나프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의 교역이 이제는 절반 이상이 이제 무역협정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 최근에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이 지금 이제 여기서 또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CPTPP나 그런 좀더 거대 아니면 좀 다자간 그런 어떤 무역 협정에도 앞으로 참여해야 할 이제는 시기가 됐다. 지금 한국이 한번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 교역의 흐름에 좀더 올라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 수출입니다. 상반기 6월까지 4,967억이어서 48% 증가했고요. 거의 뭐 5천억 달러 가까이가 됐습니다. 수출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많기 때문에요. 올해 뭐 연간으로 보면 1조 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만 잘된건 아니고요. 반도체를 빼도 약한16%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속하는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AI나 IT와 연관된 품목들도 물론 들어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이나 케이푸드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잘된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수출 순위가 지난해 8위였는데 올해는 5위로 좀 올라섰습니다. 근데 저희 앞에 있는 나라들 중에 네덜란드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80에서 90%가 중개무역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생산을 통한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수출 4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언론에서 일본하고도 많이 비교하는데 일본은 현재 4월까지는 한 8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시 AI와 IT, 반도체 경기가 최근에 대만과 함께 한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서 9위로 내려앉았다가 올해 저희가 6위로 다시 올라섰는데 저희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4.4%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1980년대 후반에 3저 호황이라 그래서요. 그때 굉장히 잘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거나 그랬던 그런 시기였는데 바로 그 정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이제 리스크인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지금 이란과의 소규모 저강도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해서요. 중동 리스크 뭐 당연히 앞으로 리스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AI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주요국과의 수요가 어느 정도 더 확대될지, 그다음에 주요국 통상 정책, 관세와 보험 무역도 하반기 주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망은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등 IT 기기 잘 되는 건뭐다 아실 거고요. 지금 석유 제품 같은 거 석유 화학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가 상승으로 단가 상승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유가가 다시 80불대로 올라서서 있는데 요거는 유가에 따라서 석유 제품이나 석유 화학은 하반기에 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선박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저희가 저가 수주가 끝나고 고가 수주를 받았던 게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많이 나가기 시작해서 올해도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헬스는 뭐 바이오 시밀러나 그다음에 CDMO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가 될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이런 부분들은 관세나 현지 생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반기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경기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도저히 가격을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즉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애플 기기는 다른 나라 메모리 말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또 주가가 한번 출렁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요. 이게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 중에 가장 최근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모리를 보면 26년도에 28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 기준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 4%, 5%로 좀 많이, 물론 금액적으로는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증가세는 내년에는 조금 둔화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AI 가속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당연히 GPU가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HBM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SD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용 반도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력기기, 냉각장치, 네트워킹 등, 그래서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PC나 스마트폰, 가전,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것들은 반도체 가격이 비싸니까 이 판매 가격 자체를 올려야 돼서요.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는 보시면 2027년이나 2028년에 되면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하죠. 자기 앞에 있는 산업. 반도체 앞에 있는 산업은 당연히 반도체를 탑재해서 판매하는 산업인데, 가전, 그 다음에 노트북, PC, 스마트폰은 좀 앞으로 경기가 좀 정체 저성장으로 그렇게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환율 동향을 보시려면 지금 아시아 국가들 보면 올해 들어 지금 절상된 국가는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나 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살짝 그 정도는 절상이 됐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절하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도 절하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한국이 절하된 이유는 뭐 여러분들 언론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외국인 주식 투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나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이제 수출 대금을 특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는 문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최근에 엔화 약세에 관련돼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는 한국이 위안화하고 좀 동조가 좀 심했었는데요. 지난해 이후로는 엔화하고 동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160엔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환율을 보시려면 좀 엔화를 많이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약세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펀더멘털리 하기 한국 원화가 약해진 건 아니라는 것들이 대세의 영향입니다. 보통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가 보통 세 개인데요.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외화 채권을 발행할 때 한국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 요율입니다. 이게 5년물의 경우에 지금 한 30bp에서 한 40bp 정도 되니까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 수합 레이트하고 CRS 금리 모두 한국 금융기관들이 원화를 해외에 맡기고 달러를 차입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요. 비록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차입을 할 때 저희가 그 일정 금액에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이 지금으로서는 한 2% 정도 됩니다. 연 환산 금리로. 이제 그 얘기는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까지 반영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달러 저희가 차입이 어렵게 되면 수합 레이트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원화가 취약성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단기 가격 조정이 좀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SK가 미국에서 그 반도체 ADR 그거 발행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대금이 지금 아마 원화로 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8월 말까지는 아마 이렇게 그 미국에서 발행한 그 주식 대금이 한국 내에서의 투자를 위해서 좀 한국 내로 원화로 좀 유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원화는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아직은 뭐 이유는 이렇고 뭐 구조적인 취약성은 아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항공 운임 저기 물류비 아무래도 저희는 실물 경제를 다루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모

이다 보니까요, 물리비 쪽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요, 2024년에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면서 그때 또 팍 뛰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후티 반군 2024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쓴 거는 그때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제가 그렇게 썼는데, 왜 비슷하지 않고 더 많이 상승한 거로 너는 생각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중동 지역만 올랐는데 지금은 여러 나라 지역이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거는 운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출 기업이 수출을 할 때는 일단 전쟁 위험 할증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출 기업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례를 보면 화물을 보냈는데 선사가 화물을 반송시킵니다. 그 반송 비용도 화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접 못 들어가니까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 우회 비용도 이제 화주가 부담해야 되고요. 복합운송, 이제 배로 못 가니까 육로 뭐 이것저것 다 섞어서 갑니다. 이 복합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심지어는 전쟁 초기에는 내 물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수출업체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기업들한테 애로를 조사했더니 나온 순위가 1등에서부터 5등까지입니다. 1등이 뭐였냐면은 운송이 중단되거나 내가 보낸 물건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애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운임, 그 다음에 전쟁 할증료,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 그런 전반적인 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때는 뭐 5배 이상, 저희가 전체 비용 기준으로 해서 5배 이상 평소보다 올랐다라는 것들이 수출 기업들의 평균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만 올랐느냐? 항공도 많이 올랐습니다. 항공도 뭐 오른 상태에서 지금 별로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항공이 오른 이유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일단 뭐 유류 비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배로 못 실을 거 급한 건 비행기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 루트도 많이 바뀌었고요. 편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 수요가 섞이면서 항공 관련된 운임도 뛰어서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 전망입니다. 제가 아까 8월 말까지는 1,400원대 후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환율 전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경제 지표고요. 저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업인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점은 1,450원대, 중간값 1,500원, 그 다음에 계속 상황이 나빠지면 1,550원대까지 가니까 이 세 개의 값을 기준점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엔화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엔화도 지금 160원대에 있는데요. 일본 엔화도 지금 40년 기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금리 인상 폭이 굉장히 낮고요. 엔캐리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 계속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엔캐리라는 거는 일본의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 해외 기관이 일본 돈을 일본에서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빌려주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갚는 건데요. 엔캐리가 많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니까요. 달러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엔캐리가 아직까지도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이 지금 같이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엔화에 따라서 원화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과연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의 편수입니다. 대략 평균 100에서 120척, 30척이 매일 오고 갔었는데요. 3월 달 보시면 지금 뭐 한 20척도 안 됐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이란과 친한 중국이나 일부 국가들만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5월달 현재도 지금 대략 30척에서 60척 정도밖에는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의 특징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항행이 위협을 받고 전쟁이 과거에는
안보와 유가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전쟁은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월 27일 대비 5월 말 현재 올라간 가격인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아시아향 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3개월 동안 아시아로 가는 천연가스는 80%,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프로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은 뭐 50%대, 그 다음에 메탄올은 여러 가지 그 희귀가스의 원료가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황은 비료에도 쓰이고 반도체에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나 인산염은 아시겠지만 이게 비료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얼마 전에 이란과 MOU를 맺으면서 지금 안에 갇혀 있던 이 황, 요소, 인산염 같이 미국의 비료 산업에 필요한 배들을 가장 먼저 빼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가장 큰 지지자는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료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먼저 빼내온 배들이 바로 이 비료 관련된 배라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미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영향은 산업 투입제 전반으로 전쟁이 공급망,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부정적인 영향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 그래가지고요. 미국 그 뉴욕 연준이 매달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를 과거로 이렇게 과거까지 이렇게 시계를 넓혀서 지금까지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과거에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때 보면 기준선에서 거의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0이 과거 역사적인 평균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급망 압력이 심해지는 것이고요. 코로나 때는 정말 역대급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이 코로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유항행이 제한이 되면서 공급망 여러 층위에 영향을 준 아주 다층적인 병목 충격이다. 뭐 저희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쟁은 유가와 안보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에는 물류, 에너지, 그다음에 각 산업, 심지어 농업, 금융 분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이게 제가 이걸 초크 포인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유가를 보시겠습니다. 유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생각보다는 이번 미이란 전쟁 때 유가가 생각보다는 덜 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거의 전쟁 때에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유가가 실제로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게 120불, 130불 때 잠깐 찍고 막 내려오고 막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한 110만 배럴 정도로. 그럼 수요가 왜 줄었느냐? 아무래도 공급이 주니까, 그 다음에, 좀 수요가 위축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다른 걸로 전환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석유 시장의 완충력은 좀 많이 좀 약화가 됐습니다. 지금 공급 부족을 기존의 재고와 전략 비축유로 때웠기 때문에, 충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석유 시장의 지금 재고나 완충력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실은 하반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전쟁이 격화됐을 경우에는 재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혹시 전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 좀 리스크는 좀커 보인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AI 관련된 걸좀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메타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AI 클라우드를 대여하겠다 그래가지고 또한번 시장이 출렁였었는데요. 4대 빅테크, 즉,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얼마나 AI 쪽에 투자하는지 보면 금년도에 이 4대 기업만 약한 7천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분기에는 이 4대 기업들이 지금 1,680억 달러로 이미 투자가 완료가 돼서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즉,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 대형 클라우드 업체가 자기들이 직접 짓는 것도 있지만 비용상 대부분 임차를 합니다. 이 임차를 보통 장기간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기간 임차 이 지표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장기간 AI 투자가 지속될 건지를 보는 지표가 되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대형 클라우드 업체가 데이터 센터 임차 약정액 기준이 8,500억 달러를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클라우드 업체도 AI 투자에 대해서 아직은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당분간은 지금 AI 관련된 투자는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몇 가지 지금 관련된 재미있는 사항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투자 말고 이제는 ROI, 즉 매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보게 되니까,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AI 기업 매출이 1분기에 약한 250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게 감가상각비를 드디어 이제 초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지금 2분기 연속, 그래서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1분기하고 해서 드디어 매출이 즉, 벌어들이는 돈이 감가상각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감가상각비가 매출의 한80% 이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 직접 비용이죠. 감가상각비는 뭐 지출이 없는 비용이지만 전력비, 인건비, 금융비 등을 감안하면 아직은 뭐 수익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좀 문제가 있는데요.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AI 관련된 거를 조사하는 기관, 오픈 라우터라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작년 6월만 해도 미국 그 AI 사용률이 한70%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거는 한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 6월, 1년 사이에 중국 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할 때 보니까 간단한 것들은 단순 업무, 반복 업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 모델을 많이 씁니다. 왜냐? 보통 이 토큰 사용료가 중국계 최대 한 3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저비용 경량화, 토큰비를 계속 낮추게 되면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투자가 계속 되더라도 미국의 기업들도 지금 어차피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점 압박이 심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력 병목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AI 투자가 조금씩 조금씩 아마 투자에 있어서 ROI가 강조가 되면서 이 AI 투자 호황기가 그리 내년, 내후년 정도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중국 반도체 추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칩인데요. 중국 내에서 쓰는 것들을 보면 지금 점유율입니다. 화해 있게 한50%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 업체는 AMD하고 엔비디아 정도고요. 화웨이가 50%고 그다음에 캠브리콘, 그다음에 휴고.

수곤, 그다음에 알리바바, 바이두 뭐 이런 업체들까지 합치면 중국 업체가 AI 칩에서 대략 한80% 정도를 중국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칩의 어떤 속도나 칩 자체의 첨단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게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지금 판매하기 시작한 H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B3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블랙웰 300입니다. 요게 가장 첨단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화웨이가 최근에 발표한 게 어센드 910이라는 건데요. 그게 4년 전에 엔비디아의 H100의 약한 8, 90%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AI 칩에서는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첨단 칩을 좀더 완화한 칩을 중국 내에서 팔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중국 내에서는 이 중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드웨어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첨단 칩 하나 쓰는 거 대신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엔비디아나 지금 AMD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HBM 웨이퍼 투입 능력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지금 이제 세계 4위 메모리 업체로 부상했는데 창신 메모리가 이제 드디어 진입을 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EUV 접근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수율도 낮고 그래서요. 그렇지만 점유율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DDR5 같은 첨단 메모리는 가격이 올라가고 유지가 되고 있지만 DDR4 같은 것들은 중국이 물량 공세를 많이 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범용 메모리는 지금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통상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USMCA입니다. USMCA는 트럼프가 나프타가 USMCA로 바뀌었고요. 2020년에 발효가 됐고 6년 후에 이제 개정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정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이 거의 결렬이 됐습니다. 미국은 연장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 조항이 폐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폐기는 2036년입니다. 결국은 미국 제조업 기반이 캐나다, 멕시코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USMCA가 폐기는 안 되더라도 매년 이렇게 재검토가 되면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비용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면 협상이 안 되느냐? 아마 중국의 우회 수출, 원산지 규정, 그다음에 노동 환경 디지털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검토가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영내 부가가치가 기준이 올라가는 것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강이나 아니면 뭐 일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이걸 바꿔서 세 번, 즉 상품 품목이 바뀌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무관세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영내 부가가치 기준을 더 높이게 되면 한국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단순히 이걸 가공해서 품목명, 즉 품목의 번호 세 번은 바뀌었지만 부가가치가 멕시코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영내 부가가치를 충족을 못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관세 무관세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멕시코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은 그걸 가장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USMCA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미국 시장은 공장 세우기도 어렵고 인력 구하기도 어려워서 멕시코를 그나마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대해서 이 USMCA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CPTPP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 CPTPP의

0: 노동인데요. 이제 강제노동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강제노동을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미국과 관련 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로 부과하고 있는 122조 관세가 거의 지금 6개월 시한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강제노동이 조만간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것 같고 한국은 지금 12.5가 지금 초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비상관세로 해서 작년에 받은 관세가 1,660억 달러입니다. 그거를 관세를 환급해 주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절반 정도, 810억 달러 정도는 지금 거의 돈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나머지 850억 달러는 지금 리걸 림보라 그래가지고요. 관세 환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떤 절차냐면은 제가 수입 신고, 미국에 물건을 보내서 미국 내에서 수입 신고를 하면 수입 신고일로부터 314일까지는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 정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314일이 끝나면 이제 관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때는 고치지를 못하고 만약에 그때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내가 잘못한 게, 잘못 신고한 게 발견이 되면 그날로부터 180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그 이의 신청이 지난 것들은 미국 법상 이거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미국 법원은 무조건 다 돌려주라고 했지만 미국 관세청은 이의 신청이 끝난 것들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래서 현재 지금 관세를 돌려받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관세를 낸 날로부터 받은 날까지 원금하고 이자까지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자가 한 6에서 한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세를 돌려받는 기업도 있고 이의 신청까지도 지난 기업들은 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후 철강입니다. 이후 철강은 아시겠지만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이후에 철강을 수출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터키 다음으로 저희가 2등입니다. 한11%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EU가 그동안 세이프가드 수입 제한 조치를 해도 철강 수입이 줄지를 않으니까 아예 무관세 쿼터를 절반 정도로 줄였지만 한국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19% 정도 감소에 그쳐서 터키나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우호적으로 쿼터 축소량이 적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10월부터는 이제 원산지 증명 기준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용의 주조국가 서류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이어서 EU 시장, 저희가 물론 쿼터 축소분은 적지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미국은 이제는 관세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요. 관세 부과에서 관세 이제 입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입증을 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품목 분류 원산지 과세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바이어랑 계약을 할 때도 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다음에 가격이 바뀌었을 때 가격을 어떻게 서로 분담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가항력 조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좀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게좀두 번째로 제가 좀 기업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밖에 못하는 점 양해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업종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 반도체 협회 이지한 실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 그 반도체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그래프는 우상향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인 어플리케이션이 뭐 PC, 스마트폰, 서버 이런 쪽인데요. 새로운 폼팩터나 새로운 기술, 특히 IT 관련된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가 구조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좀 성장가가 높았습니다. 저 이번에 좀 새로운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구조적인 성장 국면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만큼 기존의 수요와는 좀 다른, 기존의 사이클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업황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사이클의 구조적 정리를 가다가, 현재는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 모두가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AI, 로 인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2028년, 29년이 돼야 1조 억불을 달성할 거다, 1조 달러를 달성할 거다라고 발표가 됐지만 이미 올해 1조 불 이상을 훨씬 훌쩍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통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옴디아, 가트너, WSTS를 다 보고 있고 개별로 보지 않고 저희가 뭐좀 애매하지만 평균치를 보고 있는데 3, 4의 평균을 보더라도 올해는 1조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보통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큽니다. 그만큼 메모리에 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좀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 2026년도를 보면 거의 1대1 비중까지 올라갈 정도로 메모리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신 걸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출입니다. 작년에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불, 우리나라 수출의 24.4%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미 상반기 누적 집계가 그걸 넘어섰습니다. 1,900억 불을 넘어섰고 저희가 좀 공격적인 전망이긴 한데 뭐 3,500억 불을 훨씬 넘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는 하반기 때좀 재고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상저하고를 많이 하는데 공격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수출에 차지한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은 이 사이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설비 투자입니다. 뭐 시장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를 좀 떠나서 지금 공급 부족인 상황입니다. 지금 재고도 없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공급자 우위의 구조에서 아예 메모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반도체 이제 IDM 기업들인 삼성, 메모리 3사인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항상 투자에 신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투자를 하면 팹을 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포캐스트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되고 그게 재고의 부담을 올리고 그게 또 메모리 가격의 하락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했는데 많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기 계약 체제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3년 이렇게 장기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기업들은 이제 투자 예측에 대한 그런 가시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럼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당연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메모리 3사가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앞서 발표에도 있었지만 중국의 투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그걸 전체 대변하지 못하겠지만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메모리 가격은 정말 처참할 정도 낮았습니다. 거의 뭐 1불이 안될 정도의 가격이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가격이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DDR5 중심 올라가기도 하지만 DDR4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DDR4는 성장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DDR4는 오히려 레가시 제품을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3사들이 지금 서버 쪽에 투입된 DDR5의 생산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DR4에 대한 제품 오히려 셋톱 업체들이 많이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은 그 레거시나 첨단 쪽 가리지 않고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RAM, NAND 가릴 것 없이 오르고 있는데 초기에는 DRAM 중심으로 오르다가 서버 쪽에 NAND의 투입이 더 확보되면서 이 SSD 쪽으로 많은 가격의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의 시대를 넘어서 추론으로 갔고 추론에 넘어서 이제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필요한 메모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메모리 이제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병렬 연산, 대규모 연산에 특화된 HBM 수요가 초기에 높았다가 이제는 학습하는 과정을 지나서 대답을 하는 시대로 오면 따라서 대답할 때 계속 기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책상과 같이 임시의 어떤 테이블에 데이터를 끌고 와서 버퍼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DRAM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AI가 대답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고 임시로 저장해야 될 내용들. 우리가 이제 챗GPT나 뭐 클로드 같은 걸 쓰면 그 한 번 채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채팅을 다시 이어서 또 며칠 후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버퍼로 쓰여야 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습의 시대 때는 HM 중심이었다면은 추론과 에이전트 시대로 가면서 DRAM과 NAND에 대한 수요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제 IDC 자료를 좀 인용했는데 빅테크 기업의 투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챗GPT나 이런 거 쓸 때 제가 원하는 답을 줄 때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농담 삼아서 샘 올트먼이 이제 비명을 지른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쓰는 순간 그만큼 전력을 써야 되고 데이터를 킵해야 되고 데이터를 킵해야 되는 건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되고 메모리를 또 사와야 되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 그런 AI를 쓰는 거를 이제 벗어나서 모든 산업으로 AI 쓰이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을 떠나가지고 뭐 금융, 바이오 계속 쓰일 거고 응용되는 분야 넓어질 거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는 당분간 끊어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대여의 얘기도 나왔고 뭐 투자의 어떤 여력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영향도 복합적으로 보겠지만 한동안 이 기존 꺾일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캐파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27년도 한 2Q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이닉스의 용인 팹이 오픈이 되고 있고 한동안 좀 홀딩되어 있던 이제 평택의 삼성전자 팹도 지금 다시 투자가 들어가서 공사 진행 중이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도 뉴욕이나 아이다호 쪽에 투자 이어가고 있는 만큼 27년도부터는 조금씩 풀릴 거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이 병목에 대한 게 구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28년, 29년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존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존의 흐름과 좀 다르게 좀 구조적인 성장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이 성장의 지금 사이클이 기존과 너무 다르고 투입된 양조차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성장 계속될 거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이나 연구원 분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3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뭐 GPU나 만 개, 그 다음에 뭐 HBM 5만 개, DRAM이나 뭐 SSD도 1, 2만 개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센터 크게 투자되면 될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시는 건 중국도 지금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동안 이런 수요는 이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쪽 투자도 더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수요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국외를 갈 것 없이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또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서 지금 메모리의 어떤 공급 부족이 단순히 1, 2년에 끝날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과 다른 측면은 장기 계약 체제로 가면서 어느 정도 미래 포캐스트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2026년 하반기 산업경제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90회 산업발전 포럼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극한 더위가 이어지는 곳도 있고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와 주의보 그리고 열대야주의보까지 남아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곳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지역은 정말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 광양 또 경북권 남부는 최고 체감 온도 38도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 올라서 생명 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당분간 무덥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맛비가 좀 예보돼 있는데요.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중심으로는 비가 예보돼 있는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과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예상 강우량은 5에서 60mm, 그리고 더위가 그 밖의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충청과 남부 제주는 더위 속에 소나기가 5에서 40mm가량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강릉, 부산 33, 세종대전, 제주 34, 광주 35,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폭염이 날로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경북 경주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포항, 대구 달성군 등에도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기상청이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추가로 폭염 중대 경보를 내린 지역은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남부

0: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경북 외 전남 광주 지역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겁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현재 경북과 전남 등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이미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탑동이 34.5도를 기록했고 영덕과 포항, 강원 삼척과 동해 등은 오전인데도 33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오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즉시 야외활동을 멈추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열질환자 최신 집계를 보면 그제 하루에만 53명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이웃이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1: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회담을 한 뒤 AI 서밋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2: 7박 10일을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오픈AI 샘 알트만, 엔비디아 젠슨 황 등 빅테크 CEO들과의 연쇄회동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오픈AI 샘 알트만 CEO에게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알트만 CEO는 한국 정부가 AI에 보여주는 노력을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와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며 젠슨 황 대표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오늘 SK와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투자 협력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진 AI 서밋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대체 불가의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담대한 미래를 대한민국과 함께 만들어달라며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일정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부각하고 주요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를 경고했고 구글에 매겨진 과징금도 전부 환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연합, EU를 향해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받았다며 미국 기업,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저금통이 아니라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과징금은 전부 환원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EU가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구글이 받은 과징금과 맞먹는 규모의 관세 조치와 더불어 유럽 주요 기업에 새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 중 유럽 국가들이 돕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내왔고 EU를 상대로 관세 부과와 철회를 반복하며 마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미국이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23일 X에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선들은 미군의 지원 아래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직무실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군사적인 출구 전략과 더 현명한 합의 전략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나는 언제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양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화성 동탄 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4월 검거돼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서 30대 남성이 전신 중 전깃줄에 감전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남성은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농업용 드론으로 농약 살포 작업을 하던 중 전깃줄에 걸린 드론을 회수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내렸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며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원 10전 내린 1872원 40전입니다. 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원 60전 내린 1856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해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을 유지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쿠팡 사태 등 국내 디지털 제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현지 시간 21일에서 2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들과 양국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국내 디지털 법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해 5도와 경기 북부가 20에서 60mm, 경기 남부와 서울은 5에서 40mm, 강원 중북부 내륙은 10에서 60mm 등입니다. 저녁부터 밤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주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겠다며 야외 활동을 줄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은정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군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파전으로 압축됐죠.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는 김용 후보 등 친명계 5명, 최민희 후보 등 친청계 3명, 모두 8명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다음 달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 김민석 후보가 꺼내든 신천지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수본이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친청계에서는 김민석 후보에게 구체적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지 못하면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2: 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만큼 현재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들로 지방 방향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와 서종 부근에서 주춤했다가 내촌을 중심으로 4km 정체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과 호법에서 4, 5km 구간씩 답답한데 강원권인 원주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겠습니다. 45번 중부 내륙선 타고 창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 까지 10km 구간 긴 정체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호법과 남이 분기점에서 차간격을 좁혀 이동합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망양 휴게소와 천안 분기점 그리고 신탄진 부근 지나실 땐 여유 시간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호남권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25번 논산 천안선으로 진입하시죠. 논산 방향으로 남풍새부터 차령 터널까지 7km 구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의 정체가 경기권인 바람 부근에서 4km 정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신인규의 뉴스펀치 1, 2, 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죠. 뭐 3시간 넘게 이어졌다면서요.
3: 예, 그렇습니다. 그제 오전 10시에요.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학계, 또 공인중개사,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140여 명이 모였고요. 한성수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내각의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당초 100분 예정이 3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집은 돈벌이가 아닌 삶의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투자 수단의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주목받은 건 보유세 관련 발언입니다.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강화도 아니고 정상화인데 최소한 3배는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방향성은 차등 과세입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부담을 정하고 실거주는 감면하고 초고가 다주택 투기 목적의 보유는 가중한다는 건데요. 네. 세제 개편안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토론회 직전에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게 잠시 논란이 됐었는데요.
2: 그렇죠.
3: 청와대는 10월 말까지 잔금까지의 미지급분에 대한 정상거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비판 여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꼼수 아니냐며 부동산 정책 집행의 신뢰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2: 네.
3: 저는 이 방향성 자체는 존중을 하는데 밀실에서 정하던 부동산 정책을 생중계 토론회장으로 이끌어낸 것은 매우 좀 진일보한 형태 아니냐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2: 예.
3: 문제는 이제 구체성과 정책의 수용성인데 토론회가 반복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통한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또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집값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대통령이 어제는 미국과 남미 긴 순방을 떠났어요. AI가 핵심 의제라면서요?
3: 어제 오후 1시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거쳐 다음 달 3일 귀국하는 7박 11일 취임 후의 최장 순방입니다.
2: 네.
3: 하이라이트는 샌프란시스코인데요. 현지 시간 24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젠슨 왕, 엔비디아, 그 샘 올트먼, 오픈 AI,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혹탄, 브로드컴 CEO를 연쇄 면담했습니다. 이어서 벌어진 AI 서밋에서는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2: 네.
3: 모두의 AI 그리고 AI 허브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브라질 국빈 방문 등 남미 3개국에서는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공급망 협력과 협력에 관한 한 메르코스르 무역 협정 협상 재개가 의제가 되는데요. 저는 AI 세일즈 외교를 매우 환영하는 입장인데 거버넌스를 좀 함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에 시행된 AI 기본법으로 우리는 고용량 AI 규율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라는 틀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요. 빅테크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또 그 기술을 국민의 안전에 맞게 규율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좀 먼저 구축하고 또 새로운 국가경영 시스템을 조기에 완성해서 또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비전까지 체계적으로 AI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도 함께 준비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2: 네. 자, 민주당 소식으로 가서 8.17 전당대회 본선 대진표가 지금 확정됐는데 신천지 개입설 공방이 뜨거워요.
3: 이번 한 주간은 신천지라는 단어가 가장 네.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제 예비경선 결과는 당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 또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3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고민정 의원 등은 이제 탈락을 했고요. 최고위원은 8명이 본선에 올랐는데 친정청래계 3명이 전원 생존을 했습니다. 공방의 발단은 김민석 후보가 먼저 제기를 했는데 지난 21일 라디오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간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경선의 본질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해당 행위자 황당한 네거티브다, 육하 원칙으로 밝히던지 아니면 나를 고발하라라고 맞섰고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근거를 못 대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요,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섰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2: 네.
3: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지난달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국민의힘 신도 집단 입당, 이른바 5만 6천여 명 규모의 입당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민주당 쪽의 가입 정황도 지금 수사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지금 정치와 종교의 유착, 그 실체가 반드시 수사로 규명이 돼야 되고, 우리 헌법 8조와 헌법 20조 2항의 종교분리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모든 그 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관점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2: 그렇죠.
3: 1인 1표제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까지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앞으로의 이런 종교단체 유착 의혹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선이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뭐 계속 센 발언을 내놓는데 이번에 어물전 발언이 나왔어요.
3: 뭐 이제 ABC 발언에 이어서 증축 네. 발언에 이은 발언이 어물전 발언인데요. 유 전 이사장이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면서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판 없이 내버려두면 썩은 냄새가 난다. 썩기 전에 빨리 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나아가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 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을 또 직격을 했습니다.
2: 그렇죠.
3: 한편 지난 목요일 MBC 라디오 출연을 통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에 대한 관점을 계속 이어가면서 점점 비난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서 친명 의원들을 비롯한 여권은 격앙이 됐습니다. 지금 대표 후보에 나온 김민석 의원은 필패, 썩은 내 난다라는 이런 용어들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평론의 선을 월경했다라고 비판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고장난 녹음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건강한 비판과 저주는 다른데요.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명제 자체는 100번이고 옳지만 표현이 거칠수록 메시지는 좀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 섞인 비난은 공사구별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을 설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없는 사실까지 동원하면서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비난의 방식은 정치적 혼란만 가져올 뿐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죠?
3: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영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였는데
2: 네.
3: 재판부는 조사한 10건 중에서 5건 대납액 중에 2,100만 원을 유죄로 인정을 했고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요. 직을 잃게 되는데요. 5년간의 출마길도 막힙니다. 그래서 오 시장은 직접 증거 없이 명시에 일방적 진술로 유죄가 났다면서 선고 당일에 또 항소를 했는데요.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또 해야 돼가지고 내년 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2: 그렇죠.
3: 1심이기는 합니다만 재판부가 자격성실형을 선택한 대목은 좀 매우 무거운 부분인데요. 여론조사는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정보인데 그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다투면 되겠지만 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오세훈법이라고 부르는 깨끗한 정치를 외쳤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번 1심 유죄 판단은 법률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으로도 오세훈 시장의 정치 진로에는 좀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죠. 자, 국민의힘 원구성을 마쳤는데 뭐 멱살잡이까지 벌어졌다고요?
3: 좀 그 과거처럼 동물국회와 같은 모습이 좀 재현이 됐는데 그제 23일에 국민의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6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개원 54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된 건데요. 같은 날에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정식 원내대표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았는데요.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혔고 또 권 의원은 멱살을 10번이라도 잡지라고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권 의원은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다라는 사과문을 냈는데 지금 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정의용 사무총장은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장은 커지고 있는데요. 원내 부대표단은 의원총회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사무처 노조는 윤리위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상임위 배정에 불만이 있으면 절차로 다투는 게 정당의 품격일 텐데 이것은 좀 멱살잡이까지 나왔다라는 것이 국민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과로만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징계가 좀 뒤따르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는 이런 상임위 배정 기준을 좀 사전에 명문화해서 좀 이런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2: 자,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4: 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와 경북권 남부는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올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동안에 최고 체감 온도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고 많은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밤시간 동안에는 25도 이상의 후텁한 공기를 유지하며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도 어느덧 사흘째 연달아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부산이 33도, 세종대전, 제주 34, 광주 35, 대구 3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은 정체전선의 영향도 받습니다. 5에서 60mm의 비예보가 있는데 소강 상태인 곳이 더 많아서 무덥겠고요. 충청과 남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권에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월요일도 수도권과 강원권에 막바지 장맛비 예상되는데요. 역시 모레까지는 이렇게 소강 상태인 곳이 많아서 습한 무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2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휘영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5: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휴가지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래도 상습 정체 구간들이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와 화도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이후 내촌부터 정체입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또 호법에서 이천까지 속도 더디고요. 강원권에서는 동둔내부터 봉평터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둔내터널 1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터널 안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에서 서하남까지 긴 구간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화성휴게소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지체 정체, 이후 조감휴게소부터 신탄진까지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부터 차량터널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뭐 멱살잡이까지 벌어졌죠.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오늘 전화로 만나봅니다. 최 의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최형두 의원은 과방이죠?
3: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약칭 과방입니다. 예.
2: 저 전반기에도 과방이, 후반기에도 과방이 맞죠?
3: 네, 그렇습니다.
2: 뭐 원하는 대로 가게 된 거죠?
3: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다 좋아하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토위, 산자위, 산중위, 또 농해수위. 네. 이게 제일 선호하는 상임위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지역 현안들이 많은데 지역 현안을 아무래도 국토부나 산업부나 중기부나 또는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이런 데
2: 그렇죠, 그렇죠.
3: 그 예산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임위가 좋은 상임위라고 합니다. 예, 선호 상임위고.
2: 예.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은 논란과 현안이 많은데 당장 지역에 딱히 도움될 만한 예산은 참 따기가 어려운 상임이어서 보통 그래서 비선호 상임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뭐 저도 사실은 산업중소개편지기업에서 우리 좀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도 만들고 해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지만
2: 마산이 지역이니까
3: 네네 예. 우리 지금 자유무역 지역을 디자유무역 지역을 만들면서 그게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을
2: 예예.
3: 만들기로 정부랑 진행되고 있거든요.
2: 예.
3: 그걸 하려면 해야 되는데
2: 예.
3: 뭐 땅에서 저는 더 제 생각은 아니 이게 원내 지도부가 제일 고통스러운 점이 바로 이 상임위 배정입니다. 상임위
2: 그렇죠.
3: 배정이어서 어려움을 저도 약간 짐작을 해서
2: 예.
3: 예, 뭐, 가능하면 산업으로 보내주고, 정 안 되면 따라 하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다고 저기 딱 배치해줬대.
2: 네.
3: 근데 뭐, 과학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2: 예,
3: 과학기술
2: 예.
3: 정보 통신 쪽을 뭐 이왕 하게 된 거 열심히 해서,
2: 예.
3: 이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가겠다는 상임위는 제한돼 있는데, 뭐, 사람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대로 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로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3: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내대표 보통 1년을 하는데 원구성을 하는 원내대표
2: 그러니까
3: 22대 국회 처음 시작 또 22대 하반기 국회 시작하는 1차 원내대표 지도부는 여야할 것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2: 네.
3: 여당은
2: 네.
3: 숫자가 많으니까
2: 네.
3: 상임위원 숫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3: 그래서 그나마 근데 이건 우린 숫자도 적은 데다가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상임위 배정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2: 예.
3: 통상 이전에도 이게 그 이번에 우연찮게 이제 언론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2: 예.
3: 이전에도 여당 할 것 없이 뭐 고성에 오가기도 했고 또 그래서 심지어 저 원내지도부는 상임위 배정 끝내고 그냥 참석해버린다는
2: 어허.
3: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네. 네.
3: 그런데 이번 사안은 아무튼 저희들로서 원내 의원들끼리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2: 그러게요.
3: 또 당사자도 즉각 그 사과 정치 의원들의 사과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경우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2: 네.
3: 이 문제의 엄중함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원내 부대표단이나 또는 우리 심지어 당 사무처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해서
2: 예.
3: 아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큰 원칙과 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결의 같은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뭐 사과 표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징계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던데 최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3: 근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얘기를 모아봐야겠죠. 그리고 당사자가 또 지금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게 있는데 그런데
2: 예.
3: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또 엄중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그나마 기대하고 있던 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또 달리 걱정을 하시니까
2: 예, 예.
3: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걱정하시는 당원들에게 도대 네, 이게 좀 분명한 어떤 이걸 통해서 전화 어떤 새로운 최신의 분위기가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 예.
3: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시스템을 이 외국 같은 경우에 근데 미국 상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복수 상임위를 복수로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복수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게 정보위 또 이제 여가 여성평등 성평등 가족위원회 이게 있는데
2: 그렇죠 그렇죠
3: 예 지금 뭐 사실 산업, 국토 뭐 이런 데는 이게 전국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관심사니까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관심 가지는 것인데
2: 예.
3: 그런 것들에는 이 상임위 울타리에다 둘 게 아니라 조금 유연한 복수 상임위 시스템 같은 것을 동원해서 예,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다양하게 살릴 수 있는 점을
2: 예.
3: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 지금 과학기술 쪽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오가야 되는데 물론 과학자들이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뭐 전문성 가진 분들은 오히려 안 오시려 그러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 예, 예.
3: 예,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상임위 하나의 그 의정 생활에 많은 것이 너무 매달리게 되는
2: 그렇죠.
3: 예, 활동을 제약하게 되는 나는 사실은 산업 위에 가서 네, 이런 산업 정책을 좀 제안도 하고 싶고 감시도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기회를 안 주느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번 사안의 핵심이거든요.
2: 네.
3: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도 좀 국회 차원에서 풀어볼 대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복수 상임위 제도. 네.
3: 예, 예.
2: 그런데 이게 멱살잡이까지 간 걸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단순히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다라는 기사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3: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오히려 정점식, 이번에 이걸 계기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이런 새로운 어떤 좀 다시 한번

0: 시세에 보면 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네. 것들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네. 뭐 저도 이제 당사자들을 잘 아는데 정식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임이 배정이 되는 과정에서.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예.
1: 정점식 원내대표랑 장동혁 대표 이 투톱 체제의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0: 뭐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당원 주권주의냐.
1: 그러니까요. 국민정당이냐.
0: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그 뜻밖의 우리 당의 중심을 잡을 발언을 잘 하시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법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 아닙니다. 유럽의 정당들은 당비로 운영되거든요. 실제로
1: 예, 예.
0: 당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비 비율은 낮고
1: 국고보조금이 많죠.
0: 국고보조금이 압도적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정당법에도 보면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책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뜻을 따르도록 그래야 집권당이 되거든요.
1: 예.
0: 국민들이 51% 이상 지지를 해야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도 되고 집권여당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란 것이 당원 중심 정당이란 것도 물론 소중한 자산이고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하거나 또 애당심이 강하고 성공 후사가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당이라는 것은 이게 뭐 소수당 뭐 좀 극단적인 정당들이야 그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의석도 못 차지하고 정권도 못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나
1: 예. 예,
0: 정권을 적어도 집권인당이 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국민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이끌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고 한다면은
1: 예.
0: 당연히 국민정당이 되는데 국민정당의 그 당침 또 원내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노력하겠다는 그 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좀 호소력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한편으로는 뭐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도 소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의도적인 투표 체제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원내에서는 대개 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거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1: 정점식 원내대표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그 말씀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내기도 하고
1: 예, 예.
0: 원내 대표가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번 기회에 저도 정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문제가 아니라요.
1: 지금 예,
0: 심각한
1: 예.
0: 문제는 정부 여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 여름철 내내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 전당대회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1: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뭐 본인한테 물러나라고 한 의원들 뭐 윤리위를 통해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윤리위는 단순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할 수 있다. 근데 이 당내에서 그 서로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낸다고 해서 징계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0: 그래서 그게 어제 윤리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 아마 윤리위원장인가요? 윤리위원 일부의 의견인데 그래서 지금 막 사과 요구가 나오고
1: 예.
0: 윤리위원회에 성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임도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내 개인에 대한 비판은 그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뭐 이게 어떤 영문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고 또 하나 이 정당이라는 곳이 무슨 뭐 물론 이제 일상 진상 필벌이 있어야 되고 또 저 어떤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겠지만
1: 예.
0: 정당이라는 것이 통큰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곳이지 이게 징계를 하는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걱정들이 크죠. 크고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지금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도 이게 당이 어떤 통합되고 당의 힘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해나가서 당의 분열을 이끈다면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최고위원 내에서도
1: 예.
0: 이런 징계에 대한 징계 정치에 대한 우리가 큰 만큼
1: 예.
0: 이 문제는 아마 곧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상당히 판결에 항소심에서 많이 다투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항소심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1: 네.
0: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은 것이 대법원이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 재판을, 김건희 여사 재판은 이 똑같은 건에 무죄가 나왔거든요.
1: 예.
0: 예,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1: 판결을 이걸 미뤘죠.
0: 예, 미뤘습니다. 이거 전원 합의체로 돌렸습니다.
1: 그러니까.
0: 왜냐하면은

0: 전원 합의체로 갔다는 것은 지금 하급심에서 항소심과 1심에서 서로 어긋난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사건도 똑같이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성.
1: 예.
0: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1: 예.
0: 김건희 여사는 이때 사건 때는 이게 명태균 씨가 뭐 특별히 이 이득을 주기보다는 여러 조사를 해놓고 여러 군데 그냥 뿌렸고 그걸로 해서 김건희 씨가 뭐 이득을 입었다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취지의 무죄 판결이었고 또 반면에 다른 재판부는 그러니까 재판부도 서로 지금 다른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가 났죠 또.
0: 유죄로 났다 하고 예. 그 부부가 똑같은 사안인데 그런데
1: 예.
0: 이제 오세훈 의원권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권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고 여기에 보면은 뭐라 되냐면은 그 여론조사를 의뢰할 준비가 있었다.
1: 예.
0: 종지를 추정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경선을 하면은 우리 당내에서 지지도가 어떻기 때문에 그때 알아볼 필요가 있다지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걸 그 양반한테 명태균 씨한테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나보니까 이 뭐 같이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끊었다 그러고
1: 예.
0: 뭐 지금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의뢰 여론조사에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간접 증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쪽 한 당사자인 지금 오세훈 시장을 비난하고 있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증거로
1: 예, 예.
0: 채택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1: 예.
0: 그 대법원수도 이 판례는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저는 합의부로 간 만큼 저는 간 만큼 항소심을 지켜봐야 할 사건이고 뭐 굉장히 이 사건은 조금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런 이중잣대의 판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항소심 다투어봐야 될 것이고요. 거기 전까지
1: 예.
0: 뭐 오세훈 시장의 진퇴 거치 이후에 무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1: 알겠습니다.
0: 예. 올해 선거에 상승되어서
1: 예. 예,
0: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가고 있고요.
1: 네.
0: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네.
1: 아까 그 민주당 전당대회 잠깐 언급하신 바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뭐 유시민 작가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 개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건 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정관용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미국은 이런 식의 전당대가 없거든요. 왜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1: 예.
0: 유럽은 당대표가 있지만 주로 큰 정책 노선을 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당대표는 이게 뭐 공천권 다음에 대권의 진로까지 가늠할 만한 중요한 뭐 한마디로 당의 모든 권한을 다 몰빵하는 이런 선거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뭐 파멸까지 가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예.
0: 오늘 보니까 광준만 교수가 지금 우리 정당이 약탈당했다.
1: 약탈당했다.
0: 팬덤, 예, 팬덤. 강경 지지자들한테 약탈당했다 그러는데, 지금 왜, 근데 민주당이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분이 이제 금수완박의 최고 주장론자, 최고 주장 강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강경문
1: 예.
0: 아니었습니까?
1: 예.
0: 근데 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검찰 수사 중에 뭐 직접 수사는 1, 2%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이런 보안 수사인데,
1: 예, 예.
0: 또 우리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우리 각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또 하는 사건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빨리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사건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또 우리 정성호 장관처럼 법무부 장관이 딱 보니까 이거를 다 뺏어버리면은 형사사법 체계에 어떤 범죄를 빨리 징체하고 기소하고 범죄 피해를 구제할 수단을 국가가 다 봉쇄해버리는 건데
1: 예, 예.
0: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1: 예.
0: 이걸 빌미로 강경파의 지지를 받은 정청래, 유시민 이런 분들은 이제 아니 급바라 대통령이 뭐 공소취소랑 검찰이랑 거래한 거 아니냐. 검찰에 씨를 말려버려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지금 전당대 분위기를 휩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예, 예.
0: 또 김민석 전 총리도 정부에 있던 사람이 이 전당대에서 당장 이겨봐야 되니까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목소리 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한 강경한 한 30% 정도의 득표만 하면은
1: 예.
0: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당원 투표라는 게 100% 안 하거든요.
1: 예.
0: 한
1: 50% 그렇죠.
0: 넘게 투표한다 그러면
1: 그러니까
0: 이 극단적인 강경한 주장,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이런 조사를 봐도 그렇고 정부 내에서도 아니 보안 수사권 문제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1: 예.
0: 그걸
1: 예.
0: 싸그리 없애서 검찰에 씨를 말려든다는 사람들의 이런 시대에 동떨어진 현실감 그 한
1: 알겠어요.
0: 예.

0: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비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말랑처럼 지금 정치가 사류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정당이 사류 오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 민주당뿐 아니라 뭐 민주당뿐
0: 마찬가지입니다.
1: 국민의힘도 예. 마찬가지죠.
0: 그래서 네. 정당 혁신이 매우 중요하고
1: 그렇죠.
0: 당대표 시스템을 좀 유럽적으로 유럽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위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 거라고 봐야 돼요?
3: 협상과 대화가 아예 끊어진 건 아니지만 현재는 우리가 지난 6월 17일 날 맺어졌던 휴전 MOU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는 지금 네.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접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교전, 협상, 경쟁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네.
3: 미국이 휴전 붕괴 이후 그 이란 남부연안뿐만 아니라 내륙의 혁명수비대 지휘시설, 미사일 드론 시설과 이제 통신망을 이제 공으로까지 이제 공수범위로 확대했고, 그 다음에 이란도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미군 기지 관련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하면서 보복 범위를 넓히고 있죠.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미국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후티 반군도 후티도 이제 홍해에서 그러니까 바벨 만대 해협을 이제 막겠다. 그러니까 사우디 얘기를 했고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걸프 지역까지 그다음에 네. 이제 바벨 만대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100달러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105달러까지 브렌트유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96달러, 97달러로 이렇게 내려오긴 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위험선 마지노선이라고 보이는 배럴당 100달러 유가가 지금 깨질 수도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 휴전 MOU를 깬 거는 누구고 왜 깬 거라고 보십니까?
3: 저는 누가 깼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금 그 MOU라고 하는 것이 15개 항 그중에서도 특히 그 1항하고 5항이 지금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 특히 5항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무사 통과 자유항행을 그 이란도 담보를 해주고 그렇게 뚫는다 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 예.
3: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누가 그럼 어떻게 어떤 항로로 그런 자유항행 무사 통항을 할 것인가 자유항행 통과 통항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해석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란이 원래 무사 통항 그다음에 자유 통항 그다음에 통과 통항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 이 관리권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면서 자유통항을 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오만, 이란, 미국이 같이 이래 관리하자라고 얘기가 분명히 돼 있었는데 미국이 오만 해협 쪽으로 상선들을 빼내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란의 통과, 이란의 어떻게 보면 그 관리권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란을 배제하고 오만 해협 쪽으로 이제 항행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그 MOU가 이란에게 매우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였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2: 그러면 그 지금이라도 빨리 좀 이란이 그 전쟁을 더 끝내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빨리 발을 빼고 싶어 하는 상황 아닙니까?
3: 그 양측 다 그 지금 이해관계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심하게 요동치면서 100달러 이상까지 갔고 지금은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전쟁이 극화되면 100달러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건대 이 전쟁이 가장 극심했을 땐 충돌이 가장 심했을 땐 12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배럴당.
2: 예, 예.
3: 아마 그렇게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그거를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통제권이 향후 있을 그 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될 터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지렛대를 상당히 낮추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게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란은 미국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0: 그 1000억 불의 동결 자산 해제, 3000억 예. 불이라고 하는 그 투자 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협상이 다 진행되고 나서도 함부로 이걸 뺐을 때 그리고 스냅백 철회를 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모를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변경을 했을 때 다시 통제 그 통제권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네들의 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관리권은 이란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의 협상력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 이란의 영향력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근데 매번 예상이 빗나가니까 뭐 맞추기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 양쪽이 원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통제권, 어떤 그 관리권 이게 통행료를 받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자기네들이 협상 국면에서 아니면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들을 쥐고 있지 않으면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미국은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자기네들이 약속을 한 걸 합의사항을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깨진 것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 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그 미국 언론에서는 이거 MOU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진 거다.
1: 그렇죠.
0: 이거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미국한테 유리한 조항들이 조금 만들어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호르무즈 관리권을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미국, 오만, 이란이 아니라 그 주변 걸프국까지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란의 관리권을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좀 핵합이나 아니면 그 비대칭 전력에 관한 좀 제한을 걸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좀 만들어진다면 다시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마냥 진 게 아니라 나름 우리가 얻을 걸 얻고 협상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좀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런 단초들이 마련된다면
1: 예, 예.
0: 저는 이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결국 그러면은 지난번 MOU와 조금 변화된 새로운 어떤 합의가 나와야 되겠군요.
0: 맞습니다. 예. 좀 약간 보완된 합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부 마치겠습니다. 탐 존스의 딜라일라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글자의 모양은 달라도 발음이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자 밑에 시옷, 지읒, 치읒 받침을 쓴 각각의 단어들은 글자의 모양은 달라도 발음은 모두 나드로 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글자들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면 받침 소리와 뒤의 모음을 연결해 발음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뒤에 조사 이가 온다면 각각 나시, 나지, 나치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어 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무릅쓰다가 있는데 보통 뭐뭐를 무릅쓰고의 형태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하면 위험한데도 그런 위험을 참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 무릅쓰고란 표현을 글자로 써놓을 때 간혹 두 번째 음절을 르 밑에 피읍 받침으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릅쓰고는 피읍 받침을 쓰지 않고 비읍 받침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르 밑에 피읍 받침을 쓰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다리의 중간 부분에 있는 무릎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무릎과 무릅쓰고의 무릎은 발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받침을 쓴다는 것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전남 남동부와 경북권 남부에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오를 지역인데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당분간은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올라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북인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부산이 33도 예상되고요. 세종, 대전, 제주 34, 광주 35,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은 정체전선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5에서 60mm의 비가 지날 텐데요. 소강 상태인 곳이 많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는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권의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요. 월요일은 다시 오늘처럼 수도권과 강원권에 막바지가 예상되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강 상태인 곳이 많아서 모레까지는 습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는 남동부 지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시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국민연금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죠?
3: 네, 맞습니다. 이 크레딧은요, 이제 보험료를 안 냈는데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이 국민연금 하나의 이제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으흠. 이게 단순히 뭐, 단순히 기간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냈던 그 소득까지도 이 전체로 인정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더 실제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옵니다.
2: 어떤 게 있어요?
3: 예, 대표적으로 이제 출산 크레딧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2008년 1월 이후에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인정을 받는데요. 이게 12개월,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 넷째 아이 18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받는데 이게 올해부터 좀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후에 이제는 낳으신 분들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 18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나이대, 제 나이대 한 40대 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출산 크레딧 해당하신 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2008년 1월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2: 그렇죠.
3: 예, 요거 인정받거든요. 예. 근데 신청하셔야 됩니다.
2: 이건 신청해야 돼요?
3: 예,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금년부터는 첫째 아이만 낳아도 국민연금에 1년 더 가입한 걸로 인정해 준다.
3: 맞습니다.
2: 예. 네,
3: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아요.
2: 알겠어요.
3: 네. 그리고 올해 또 하반기에 바뀌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둘째 아이가 원래 지금은 12개월 인정받거든요.
2: 예. 근데
3: 3개월 더 추가해서 15개월로 이제 개선이 됩니다. 이것도.
2: 네.
3: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2: 그럼 자녀를 둘, 셋 낳으면은 뭐 한 몇 년 연장받겠네요.
3: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제도로 본다 그러면 셋째 아이까지 있다. 그러면 42개월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2: 네.
3: 가입 기간, 그다음에 소득 낸 걸로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2: 42개월이면 3년이 넘는 건데.
3: 맞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네.
2: 또 어떤 크레딧이 있죠?
3: 바로 군 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2: 예, 예.
3: 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남성분들. 그러니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군복무를 완료했다 하신 분들은요. 6개월을 인정받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완료했다. 그러면 이게 제도가 또 개선이 돼서 12개월 인정을 받습니다.
2: 예.
3: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저도 해당되느냐? 제가 99군번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알아봤습니다. 나 6개월 받을 수 있나? 근데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게 됐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2: 예.
3: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 이때 이후에 입대했는데
2: 2008년 이후 군복무하자는 네. 사람들
3: 그럼 네. 6개월
2: 이것도 신청해야 돼요?
3: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돼요.
2: 네. 네,
3: 내가 어느 정도 몇 개월 인정받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아까 그 출산 크레딧은 아이 엄마한테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 되는 거예요?
3: 엄마만 됩니다.
2: 그런 거군요.
3: 네.
2: 그런데 이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때 받게 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은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방침이죠.
3: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크레딧이요. 이게 세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재원이 국민세금 30%, 그다음에 연기금에서 70%를 재원 마련해서
2: 네.
3: 이걸 주고 있거든요. 크레딧을. 아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하는 분들. 아니면은 군복무 중 실형 살았던 분들. 야, 이런 사람들까지도 크레딧을 줘야 돼?
2: 안 되죠.
3: 예,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2: 네.
3: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개선점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복지부 자료인데 이게 아동학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부모가요. 무려 84% 정도 됩니다.
2: 그렇죠. 네, 맞아요.
3: 그래서 부모들이 나쁜 부모가 있다. 이런 부모들한테는 주지 말자.
2: 많이 주지 말아야죠.
3: 네.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2: 네.
3: 군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영창에 구금 살았다고 해서 크레딧을 안 주자. 이게 아니라 실형 사신 분들.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살았다. 이런 분들에게는 크레딧 주지 말자라고 해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건 아주 합당한 거네요.
3: 맞습니다.
2: 네. 자, 요즘 그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짜리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아닙니까?
3: 맞습니다.
2: 이것 때문에 뭐 변동성이 확대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걸 좀 강화시키자, 제도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바뀐다고요? 계좌에 현금이 뭐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요?
3: 맞습니다. 예탁금이 이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거든요.
2: 네.
3: 네, 정부가 이제 31일부터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2: 예.
3: 그러면 이제는 예탁금이 1천만 원이 아니라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오직 현금만 인정됩니다. 원래는 지금까지로 본다 그러면 대용증권, 그러니까 다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그 증권도 인정이 줬거든요. 이제 안 돼요. 무조건 현금 3천이 예탁금으로 있어야지만 예.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
3: 그런 이유가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뭐 너무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11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조 원이 되는 이 레버지 ETF가 변동성을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고 하루 거래 대금도 13조 원까지 불어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조절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는 이번 달부터 이제는 들어가는 거고.
2: 예.
3: 중요한 게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러니까 해외 상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아하.
3: 예탁금 3천만 원.
2: 알겠습니다.
3: 예,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 근데 이렇게 하면 과열이 잡히나요?
3: 지금 시장에서는 절반의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완벽하게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바뀌는 건 아마 그럴 겁니다. 신규 소액 진입은 확실히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이전 천만 원만 있어도
2: 그러니까요.
3: 되고 예, 대용증권 있어도 됐는데 이제
2: 소액은 줄어드는데
3: 예, 소액은 확 줄어들죠.
2: 네.
3: 그다음에 이제는 문제는 큰 손들한테는 안 통하죠.
2: 그러니까요.
3: 예, 요게 지금 투자자의 77%가 이미 예탁금 5천만 원이 넘어가신 분들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 8명은 애초에 뭐 예탁금 3천만 원 올린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2: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2명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절반의 효과도 안 되겠는데요?
3: 예, 그럴 수도 있다.
2: 반의 효과 정도밖에?
3: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심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허들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이게 매도는 자연스러운데 매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2: 예.
3: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예탁금 3천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2: 예.
3: 또 하나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야 그러면 결국에는 비토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이제는 뭐 은행 가서 빚 내서 또 3천만 원 마련하려고 왜냐면 증권 계좌는 안 되니까
2: 예.
3: 아,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움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 이미 이 레버리지 상품에 가입해 있는 분들 31일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점 몇 가지 짚어주시면
3: 네 첫 번째로 이제 물타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타기를 하신 분들 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로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현금 3천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매수 자체가 안 됩니다. 매도는 자연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 맞추는 전략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 단기 투자 단타가 막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을 판 돈 그러니까 실제로 입금되는 이 영업일 뒤에야 예탁금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0: 이제는 내가 팔았을 때 그 즉시 인정을 받았거든요. 회전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타가 좀 막힌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규제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
1: 더 강화할 거라면서요?
0: 예, 지금 매매 단위를 1계좌에서 20계좌로 이제는 늘리는 방안도 지금 다음 달에 추진이 되거든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두 배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이 배수를 1.5배로 낮추자.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있거든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가 계속 사이드카가 매일 걸렸거든요.
1: 맞아요.
0: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라도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해서 상황 보고 아마 더 강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1: 네,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자, 금주의 뜬 인물은 우리 장윤미 변호사 누굽니까?
3: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민주당이 치르고 있고 그 최고위원 8분을 이제 컷오프로 추렸는데 그중에 다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중앙정치에서 엄청 이제 핫하신 분들인데 임미애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를 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로서는 엄청 험지 중에 험지인 이제 경북에서 계속 정치했고 원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87년도에 이제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귀향해서 한 25년 이상인가 마늘 농사 지으면서 또 아이들 가르치고 하면서 지역에서 터잡아서 상당히 또 선전해왔어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한 그 정치적 어떤 역사 이력을 좀 당원분들이 집중한 것 같아서 좀 본인도 이제 소회를 밝힐 때 딱 일주일 선거운동 이제 나갈지 말지 좀 고민되고 또 비례 초선이고 하니까 아마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컷오프를 했다는 게 좀 정치적으로 예. 민주당에 던지는 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2: 아주 귀한 분이에요.
3: 예,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4: 아니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들으면 상당히 서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2: 왜요? 왜요?
4: 아니 지금 민주당의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여성이 3명 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은 최민희 의원이죠. 킨천계도 꼽히고 그다음에 그럼 나머지 두 명이 이제 서미화 의원, 임미애 의원인데 민주당도 최고위원 선출에 여성 그 우대 조항이 있거든요. 네. 5등 안에 못 들면은 여성을 네. 5위로 올려서 당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성 한 자리를 놓고 세 분이 경쟁을 하는 셈인데 서미화 의원과 임미애 의원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포지션이 겹쳐요. 두 분 다 친천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소개되는데 조금 다른 한 분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2: 경상북도에서 오래 정치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4: 서미화 의원은 또 한편으로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두 분 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밖에서는 해보게 됩니다.
2: 잘하셨어요. 송 변호사가.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뜬 힘을
4: 자 보니까. 국민의힘도 이번 주에 선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 국토교통위원장을 뽑는 그 당내 의원 선거가 있었죠. 여기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복귀한 4선의 유이동 의원이 한 표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예. 49대 48. 굉장히 극적인 승리를 3선의 김정재 의원을 상대로 거뒀는데 물론 이제 의원 내부에서의 투표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 또 친소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인데 지금 22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3선일 때 상임위원장을 안 하고 양보를 했거든요.
2: 그랬죠.
4: 중요한 명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애초에 이제 김정재 의원이 국토위원장이 되는 걸 좀 유력하다고 평가받던 상황에서 한 표차로 이겼다는 것이 가벼운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외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3선의 김석기 의원과 4선의 안철수 의원이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선의 김석기 의원이 70대 25로 압승을 거뒀거든요.
2: 예.
4: 그러니까 4선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통용되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될 때 결선 투표 결과가 55대 48이었어요. 7표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범쇄신파에 속하는 유이동 의원이 49대 48 한 표차 승리를 거뒀다는 것.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숫자인 것 같아서
2: 네.
4: 개인의 승리보다도 이 숫자에 주목해서 금주의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2: 네. 금주의 진인물로 가면은요. 장윤미 변호사 누굽니까?
3: 무엇보다 그냥 오세훈 시장의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을
2: 그렇죠.
3: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2: 타격이 보면 크죠.
3: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요.
2: 네.
3: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신승을 거뒀을 때 대선 주자로 대단히
2: 그럼요.
3: 이제 부상하는 느낌을 외부에서도 좀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선순환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 판결은 어쨌든 확정이 되면은 공직은 유지할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고 제가 재판부 설명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변호사로서 봤을 땐 항소심 대법원 갔을 때 뒤집어지기는 상당히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율사분들도 그렇게 진단하시는 걸 보고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아마 네. 내심으론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짐작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판결은 치밀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2주에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2: 그리고 이게 그 법 특검법상 저
3: 633이
2: 그러니까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게 의무인가요?
3: 이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야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2: 제한적 요건은 없죠.
3: 예, 그걸 할 때 뭐 페널티나 뭐나 뭐 이런 요건은 없습니다. 없죠. 공직선거법과는
2: 그래도 조금 영향을 받긴 받겠죠.
3: 아무래도 서두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4: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에서 633 원칙 말씀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1심 재판이 799일 걸렸었고 2심도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1심 선고되고 2심 선고 나올 때까지 131일이 걸렸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633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졌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 피선거권을 예. 잃었을 겁니다.
2: 예. 아무튼 또 이건 정말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4: 금주의 진인물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꼽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부동산 토론회 문제는 이따가 하겠지만 그 부동산 토론회 이전에 집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팔아서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25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은행 대출을 2억 원까지밖에 못 받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떨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그 우회로가 이런 것이 있다. 라고 몸소 보여줬어요. 집주인이 잔금을 한참 나중에 받기로 하면서 근저당권을 17억 7천만 원이나 설정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니 1, 2억도 아니고 집값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도인이 사금융을 제공해 준 것과 경제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가격을 양보했습니까? 처음에 내건 29억.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게 29억으로 팔려고 내놓을 때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 최고액이 29억이었습니다. 시세에서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지금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은 조합원 지위가 함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는 지분을 보유한 지가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조합원 지위를 제값을 다 받고 팔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청와대가 설명하는 매수인의 사정이 아니고 전형적인 매도인의 사정인 겁니다. 즉 본인의 정부가 내건 부동산 정책을 본인이 부정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금주의 진인물로 꼽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2: 이거는 장유미 변호사 네. 한마디 하셔야죠.
3: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실소가 나오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으면 투기라고 그러고 팔면 꼼수라고 한다. 이걸 왜 팔았습니까? 저희 정부 시책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이건 뭐 팔라고 이렇게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저도 논평, 비판, 이제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은 청와대 사니까 1가구 1주택자지만 비거주라서 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 뭐까지 다 수용해서 그럼 팔겠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체되고 매매가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데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지금 파는데 여기가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분양권을 받아야 돼요.
2: 조합은 이 지위가 필요하죠.
3: 조합은 지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거를 가르는 그 시점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겠죠.

0: 파는 입장에선 당연히 그 전에 잔금이 나서 깔끔하게 등기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 인터뷰를 봐도 나도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된다. 있는데 나도 이 돈을 받는데 시간차가 있으니까 좀 내 사정을 봐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잔금을 조금 늦게 치르고 등기는 이뤄줘야 그 분양권 그 넘어가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금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이런 거래할 때 그럼 매수인한테 대출받아 오라고 할 건가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자를 받았냐. 그래서 이자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얹어서 지나친 정치 공세한다. 이런 인상 받습니다.
1: 이건 제가 한
2: 아니요. 아니요. 판단은 국민이 할 거예요. 지금 두 분의 한마디씩은 들었으니까. 대출 규제 해놓고 우회로 꼼수 사규명이냐 아니면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을 좀 봐주는 자꾸 편의 제공 정도로 봐야 이해해야 할 것이냐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금주했던 인물 진인물 정리해봤고요. 뭐 어차피 저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대토론에 무려 3시간 넘게 했어요. 네. 그죠? 자체적으로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0: 대단히 고무적이었던 평가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책이 정해지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국민들 의견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 전체가 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라고 해도 무방해요.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주거와 관련한 관심이 있고 처해진 지형과 서울 지방에 사는지 또 여러 형태의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각각의 이해가 관계를 좀 조합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네. 더더군다나 대출 규제. 왜냐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전에 좀 어떤 입장들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모으려고. 상당수가 한 절반 가까이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
2: 불만이 많죠.
0: 불만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바로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그분이 또 그 동네에서는 펠다르크인가 뭐 이렇게 지칭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의 수건을 좀 풀어줬다라고 해서 아니 나는 대출 이런 계획으로 계약금 걸고 한 2년 뒤에 잔금 치를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 길이 막혔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부가 해결해줘라라고 했더니 금융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 현장에서 어쨌든 점검이 이뤄지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단면을 봐서 예. 7월 말에 저희가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어떻게 평가해요?
1: 대통령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메시지 관리에 완벽하게 실패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이만 못한 토론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지점입니다. 첫째는 공급, 두 번째는 세제, 세 번째는 대출. 그중에 특히 대출에 관련된 잘못된 메시지는 저는 전세 대출에 관해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공급에 관해서요. 재건축 재개발이 순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 라고 하는 매우 잘못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한 것처럼 서울에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면은 신규 공급을 원활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순공급 효과가 의문시되는가 이것이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분당 일산과 같은 일기 신도시들 선도지구들 지정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매각했다고 하는 그 아파트도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기신도시 재건축하면은 순공급 물량이 3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어요. 또 서울 목동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목동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을 하면 2만 6천 가구가 5만 가구로 늘어나요. 순공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은 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원활하게 안 되겠구나. 공급은 더 안 되고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이런 신호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보유세 인상을 사실상 시사를 했어요. 뭐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요. 세제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의 경험이 있어요. 2005년에 종부세를 도입해서 2006년에는 그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고시가격을 9억에서 6억으로 인하해서 종부세 대상을 대폭 늘렸죠.
2: 조금 짧게.
1: 예, 그랬는데 그 해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4.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늘린다고 집값이 잡히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상승 전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 아무튼 근데 구체적인 안은 7월 말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걸

0: 봐야 되겠죠?
1: 그게 그렇고요.
0: 그걸 내놓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견 수렴 절차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1: 그렇습니다. 정부 기존은 보유세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뭐 김영곤 실장의 언급이 있었고.
0: 중요한 건 어느 정도냐가 핵심이죠.
1: 맞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그리고 실거주는 당연히 심지어 뭐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맥락이 아닌 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뭘 근거로 틀렸다고 단정하십니까?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다 해봤더니 신규 입주자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라서 그게 그것만이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이게 무슨 마치 하나의 만능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왜 공급 대책이 없으니까 경제 하반기 경제 전략 이 발표가 있었어요.
0: 예.
1: 대단히 그 단지에 그 신규 주택 공급 착공도 굉장히 앞당기겠다고 어느 단지에 어느 지역에 몇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건 왜 언급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7월 말에 또 나옵니다.
2: 재건축의 길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데이터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청취자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지들입니다.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생겼죠. 그 둔촌주공이 원래 5930세대였습니다.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032세대거든요. 그러면은 두 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0: 예.
2: 그다음에 송파구에 가면 헬리오시티 있죠. 거기 9510세대인데 그전에 송파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겁니다. 가락시형이 6600세대였어요. 그러면은 44% 늘어났습니다.
0: 그러니까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
1: 네.
0: 이걸 강조한 의미인 건 알겠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건 또 좀 너무 센 표현이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강조한 건 아무튼 7월 말에 어떤 구체 내용으로 나오는지가 부동산 시장에 진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만약 보유세 강화라면 그럼 거래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연동시켜봐야 될 것 같고 공급대책까지 7월 말에 나온다는 거예요?
1: 공급대책은 사실 발표가 이미 나왔는데요.
0: 아니, 그 아직은 추상적이잖아요.
1: 예, 그런데 더 구체화돼서도 같이 발표될
0: 7월 말에 나온답니까?
1: 아마 7월 말에 공급, 금융, 세제 같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대책이니까요.
0: 그래요.
1: 근데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정확히 모르고 그 경제성장 전략 그 하반기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계획 그리고 뭐 남양주 인천계양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태릉
0: 그래요.
1: 성남 이미 발표가 좀 난 부분은 있습니다.
0: 부동산이 이재명 정부에게도 가장 큰 숙제고 시험대인 거는
1: 그건 맞습니다.
0: 정부도 당도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부동산 시세 매매뿐 아니라 특히 전세 시세 이런 게 워낙 장기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잡아내지 못하면 즉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건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 그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이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요소 1순위가 부동산이에요.
0: 그래요.
2: 그것도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요.
0: 맞아요.
2: 22%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사금융을 해주다시피 하고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집을 판 것. 이거 화요일에 보도됐으니까 사실 이 갤럽 조사에 온전히 다 반영됐다고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토론회가 목요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사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겠죠. 갤럽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쉬고 3주 뒤에 조사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되면 이 부동산 부정평가 요소가 비중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부정평가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정책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면 국민적인 평가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국토부나 재정경제부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특히 민간 전문가 중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분들의 말들만 골라서 듣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토론회에서도 특정한 전문가를 지목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문가는 대출 규제를 기존의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된다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총량제를 실시해서 1년에 몇 호 이상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내놨고 대통령이 그런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정책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1: 저는 아마 이광수 씨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정반대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듣는 거 보고 제가 TV를 보다 좀 놀랐어요. 아, 저분도 나오셨네? 이런 거. 마치 꼭 한 진영의 경제 전문가만 나온 것처럼 그 입장만 두둔한 것처럼 100분 이 토론회가 3시간 가까이 3시간. 됐잖아요. 대단히 많은 스펙트럼의 분들이 정확하게 다양한 본인 의견을 나왔다. 주셨다는 게 팩트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0: 자,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고속도로는 휴가지로 떠나는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는데요. 정오가 지나자 정체가 많이 풀렸고요. 지금은 반대 상행선 이동량도 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 3패에서 남양주까지 화도부터 서종까지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살펴보면 둔내터널에서 부곡까지 짧게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 북수원과 또 반월터널에서 속도가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5km 구간 지체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화성휴게소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반대 서울 쪽은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이후 시구간에서는 달리는 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쪽으로는 창원 1터널의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대 다소 혼잡하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부터 차량 터널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임혜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정리해볼까요? 장임혜 변호사.
3: 저는 전반부에 진인물로 오세훈 시장 말고 이분을 할까를 고민했을 정도로 이분의 한마디를 꼽아봤는데,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2: 역살.
3: 예, 대단히 놀랍고, 이제 본인이 행안위 간사를 맡게 된 거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요, 갖고 원내대표실을 찾아가서는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하라고 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멱살을 놓으라고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멱살 내가 왜 못 잡냐.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말은 나 멱살 10번이라도 잡지.
2: 그러게요.
3: 고성이 막 오가니까 밖에 있는 기자들이 그걸 다 들었고,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냥 넘길 사안 아니다라서 네.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의총을 별도로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권영진이란 의원은 대구시장을 할 때 연정을 하고자 했고 합리적이고 중도보수라고 됐는데, 어느 순간 뭐 친윤 이렇게 경유해서 오시더니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할 때 좀 선봉에 섰던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구나. 또 이제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드는 생각은, 아니 원구성을 그렇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를 많이 먹었는데 뭐 다 가져가라 이러면서, 근데 속내로는 그렇게 이러고 계셨었구나. 예. 정치적 주판화를 튕기셨구나, 이런 인상을 봤습니다.
2: 자, 핫한 한마디 송영원 변호사님.
4: 예, 앞서 전반부에서 미처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부동산 토론회에서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어요.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하기는 했는데 너무 과한 게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걸 보신 많은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그러면 앞으로 전세 대출도 축소될 수 있겠구나. 전세는 나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 대출도 더 얻기 어려워진다면

0: 전세 들어있는 돈 그대로 빼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즉 영끌해서 막차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을 대통령이 촉발시키는 메시지를 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동산에 관해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그리고 뭐 이제 정성호 장관이랑 아는 분들 많으시니까 뭐 연락 받으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대단히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락이 됐으니까 당에 복귀해서 당의에서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근데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또 순방 중이시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돼야 될 부분이 많고 당장 정성호 장관을 대체할 만한 분이 또 계시는지도 좀 물음표여가지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설득을 하고 이런 기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기사는 사실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1: 그게 근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으로 추인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는 아닌 거예요?
2: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일단락 때 본인이 이제 사의를 표명할 시기를 조금 고민 중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마침표라 가닥이 잡히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좀 내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당론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런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론해 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때문인 게 맞죠? 제가 방송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정치인의 언행은 시점, 상황,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설이 그 전에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보도된 것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그 바로 그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정성호 법무장관이 뻔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도저히 나는 못 지겠다. 그래서 그만두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일종의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면 그걸 막아내는 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갔어야 돼요. 본인이 민주당 5선 중진 의원 아닙니까? 의총에 가서 나는 법무부 장관이자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반대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부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고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 그렇게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해서라도 그거 막았어야 됩니다. 지금 사표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민주당 당론을 바꾸든가 단식을 하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리를 걸고 이걸 막으셔야 할 책무가 정성호 장관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뭐 방송에서 저는 여러 번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다시 보자는 거네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제 예측이 틀린 것 같아요. 당론 추인 절차를 거쳤고 이달 말 안에 처리한다는 겁니까?
2: 이게 예,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1: 어.
2: 일단 10월 2일이면은
1: 발족을 해야 되니까
2: 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제 재편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부수 법안까지 처리를 하기 위한 좀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아마 이 저희가 의원총회를 대단히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이 모아진 건 항상 이제 방점은 사실 보안수사권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저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과 이게 어떻게 갈지에 대한 예측에 대한 좀 걱정 같은 게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 구제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거고. 그런데 수사 보안 그 문제의 어떤 반성적 고려로 보안수사권을 남겨놨을 때 이를테면 그러면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두자. 이거는 뭐 별건 수사 아니면 뭐 특수수사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수사범이라는 게 이를테면 급여가 지체돼서 이것도 뭐 민생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안수사를 해. 근데 하다가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를테면 그러면 그건 가두리를 어떻게 쳐야 되는 거냐. 이제 그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또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사실 이제 가지를 뻗어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별건 수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계속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폐지되면 하려면 정권 송치를 해야 된다라고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1: 정권 송치라는 거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일단 보내라.
2: 예, 검찰에 일단 보내라.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던 제도인데 그럼 7대 범죄, 그러니까 장애, 노인,

0: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정권송치가 되고 있었고 이걸 7개 범죄로 해서 그거는 정권송치를 하자 이쪽으로 지금 논의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1: 제가 이 안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소위 7대 범죄는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렇게 정형화되게만 일어나나요? 이 7대 범죄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장애인을 상대로 만약에 임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송치 안 하고 경찰이 부실 수사하다가 그냥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라고 종결시켜도 됩니까? 그다음에 장애인이 뭔가 고소도 못하고 법적 대응을 못할 것 같으니까 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서 안 갚고 사기를 쳤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송치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요. 범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잘라서 칼로 무자르듯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2: 어렵죠.
1: 그런데 예. 게다가 설령 민주당 입법 과정에서 무슨 뭐 7대 범죄를 10대 범죄, 20대 범죄, 30대 범죄를 늘린다고 해도 핵심이 뭡니까?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송치가 돼서 기록이 왔어요. 검사 갈 수 있는 최대한은 뭡니까? 그냥 보안 수사 요구하는 거예요.
2: 요구하는
1: 그런데
2: 거죠?
1: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안 수사를 해서야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얘들이 지금 무수히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뭐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요구는 하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검찰에 왔더니 부실해서 또 내려보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건 핑퐁 지옥이라고 해요.
2: 예, 예.
1: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더욱이나 그런 핑퐁 지옥에 빠져서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검사의 손발을 그렇게 다 묶어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자꾸 보안수사권 문제를 검사의 권리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피해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입니다. 내 사건이 정확하게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게 되게끔 하는 권리라고 접근해야 이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2: 그 국민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다 봤잖아요.
0: 그렇죠. 저희 봤죠.
2: 그런데 아무튼 의총에서 추인을 했다는 거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0: 저희는 책임을 무한 책임을 지는 그렇죠? 거고요. 집권 여당은 그거는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논의의 과정이 사실 지연되고 지체됐던 부분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원칙과 관련해서 수사권을 주었을 때 그게 진짜 어떻게 아까도 이제 저희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수상 가두리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뻗어나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여기 수사는 하지 않는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이제 그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된 예, 부분에 예.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
2: 아이고, 뭐 저는 아무튼 공소청, 중수청 출범 법안 통과시킨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뭐 선택이니까 일단 그렇게 했다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처럼 이상하게 출범해서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출범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 맞습니다.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고요. 예. 뭐 어차피 지금 이렇게 당론 추인해갖고 이달 안에 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뭐 아직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진짜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게끔 대책을 확실히 세워놨는지
0: 예.
2: 그걸 뭐 역시 그걸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0: 네네.
2: 현재로서는 그 정도 먼 것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민주당이 뭐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보안수사 금지를 정말로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까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대로 하면은 민주당은 아마 어마어마한 후과를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시민들의 망가진 삶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걸 예로 들었는데 만약에 검찰이 그때 보안 수사를 해서 성범죄를 시도하면서 그 강간 그 상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부산 돌려차기 나면 대충 한 징역 2년 정도 선고받고 풀려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가명 김진주 씨 이게 이미 보복행위를 하고 남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시민들의 망가진 삶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수로 책임을 집니까?
2: 그렇죠.
1: 그게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에 이거를 결론을 내고 당론을 정하고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그 기둥뿌리를 판 돈으로 전당대회 판돈을 걸겠다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2: 자 전당대회 얘기를 좀 가보면 그 예비경선 결과는 대체로 예측했던 바입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당대표는 예측했던 대로 최고위원은 사실 직전까지도 뭐 기자들이나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진짜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제 뭐 친청 친석 뭐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세 명의 이른바 친청주자가 있는데 세 명이 들어갈까? 두 명이 들어갈까? 뭐 한 명이 들어갈까? 이런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2: 세 명 다 들어갔어요.
0: 세 명 다 들어갔다는 게 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제 5대 3의 구도 속에서 이 다섯 명 선출직이 누가 또 입성할 것인가?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주도했던 박성준, 이건태 두 사람이 탈락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0: 그래서 기자들이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도 또 그 두 분 이제 탈락하시는 걸 보면서 들었던 게 왜냐하면 만약에 공소 취소가 판단의 그 준거 기준이 됐으면 그 전부터 예측이나 전망 기사도 나오거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유불리 나왔을 텐데 그런 건 없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두 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박성준 의원도 좀 그래도 지명도도 있고 좀 중량감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거 공소 취소 때문이 아니야 좀 사후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좀 많이 느껴졌고 이건태 의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면 이제 초선 의원이시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던 거지 공소 취소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 어떻게 보세요?
1: 이건태 의원은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도망가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2: 한동훈 의원하고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은요 유권자들 특히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민주당의 권리당원,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뉴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토론을 회피하는 정치인이 좋은 평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너도 나도 나와서 말하는데 왜 당신은 나가서 말을 못하냐?
2: 알겠어요, 알겠어요. 신천지 개입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고 이제 본인 주장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내가 특정 주자를 겨냥해서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거다. 근데 저희 당이 한번 이제 6.3 지방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당내 경선을 치를 때는 6개월 전부터 당원 가입해서 당비를 내신 분들이 이렇게 다 참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게 오염될까 봐 왜냐하면 다들 자기 조직표를 갖고 오고 막 다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전에 한번 그 당원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원들이 가입할 때 정보가 이름, 주소, 핸드폰 그리고 당비를 내야 되니까 계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복이 되거나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청했는데 소명이 안 된 당원들이 5만 명 정도가 있어서 당원 자격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 주소지를 주요 그런 뭐 이단이라고 예측되는 좀 문제가 있는 종교재단 주소지랑 다 크로스로 이제 맞춰봤다고 하는데 유의미한 지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4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2: 4건?
0: 그러니까 정말 자기 집 주소지나 사무실 주소지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그 종교의 뭐 그런 주소지를 한 곳.
2: 뭐 딱 4건.
0: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일단 거쳤다는 거. 다만 이제 이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정하고 뭐 본인 주소지나 이런 거를 가공한 것까지는 스크리닝을 할 수가 좀 제한적이니까.
2: 방법이 없죠.
0: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의 어떤 그 내부 그런 검수 절차는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기준대로 하면요. 국민의힘도 신천지 통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 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런 가입의 증언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 이른바 정교 유착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세웠던 기준을 똑같이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하신 말씀은요. 이재명 정부의 검경 합수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단서를 지금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2: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1: 그래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없는 신천지 만들어가지고 수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요. 이런 문제가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처음 제기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최민희 의원이 아주 옳은 말씀하셨던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교 유착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1년 그 민주당 대선 경선 때 3차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한 8만여 표 정도 깜짝 승리를 합니다.
2: 맞아요.
1: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2022년 2월 18일에

0: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민주당 마지막 슈퍼비크 때 갑자기 10만 명 정도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 신천지가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3일 당직 유세에서 같은 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는 조금 무서운 조직이다. 경선에 개입해서 확 결과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조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 간에 보기 드물게 컨센서스가 있는 지점이 이 신천지 개입 의혹입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종교단체가 공당에 들어와서 그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발본색원하고 뿌리를 뽑을 차단할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1: 당연하죠.
0: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거 합수단 수사로 그칠 일이 아니고 반드시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조직적으로 특정 종교단체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면서 당신들 주소지를 우리 교회로 다 쓰세요.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소지 체크로는 도저히 이건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단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또 김민석 후보도 자신은 뭔가 좀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게 아마 그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든지 뭐 그런 걸 텐데 이건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짜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2: 맞습니다.
1: 발본색원 해야죠.
2: 예, 종교분리 원칙이란 게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는 그런 특정 종교가 정치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는 어느 당도
1: 말도 안 되죠.
2: 예, 용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 네. 자 유시민의 어물전 얘기는 한마디씩만 해보실래요?
2: 저는 당내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동지의 언어 수준을 넘어섰다. 그 박홍근 아마 장관이 했던 얘기 같은데 뭐 일정 저는 진정성까지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경종을 울리고 싶고 레드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 그 문제의식까지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쭉 그래서 최근에 MBC 라디오도 들어봤는데 아 이건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 그래서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소구력이 결과적으로 제한적이고 많이
1: 있다.
2: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송 변호사.
0: 민주당이 얼마나 깊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를 막고 도망가야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요. 샤워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파란색 유니폼 입고 있었으면 벗어야죠.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번 주 목요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신당 창당에 관해서는 부인한 걸로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의 머릿속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패배하거나 혹은 이른바 그 문조로 시작되는 조어로 지칭되는 분들의 1순위 청구서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그렇게 해서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재기의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된다면 민주당과 다른 살림을 찾을 수도 있다. 라는 구상도

0: 표현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 보면은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과연 8.17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하나의 당으로 봉합해서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아마도 계속 정치적 내용과 후폭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무튼 전당대회가 어떤 정책의 그 경쟁, 뭐 20, 30대 청년층을 잡기 위한 방법론의 경쟁. 뭐 이런 식으로 가주기를 기대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한 주는 썩은 내하고 신천지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형국으로 흘러간 거는 부인할 수 없죠.
2: 다음 한 주는 미래지향적인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1: 네. 글쎄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2: 점점 더 노력 더 해야 되겠죠.
1: 이게 다음 주는 좀 국민이 바뀐다 하면서 안 바뀌고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진짜 당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그쪽 가페달을 한번 밟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0: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어두운 미래만 앞에 놓여 있을 뿐이어서 참 걱정이 큽니다.
1: 그것도 진짜 정말 그 7월 안에 통과시효 정말 시키는 건지까지는 한번 마지막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두절미 각설하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인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은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용복의 줄리아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중복입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고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 28도에서 37도 분포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와 경북권 남부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낮 동안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면서 후텁지근한 공기가 유지되는 열대야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강릉, 부산이 33도까지 기온 오르겠고 세종, 대전, 제주가 34도, 광주 35, 대구 37도로 예상되고요.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도 받게 되는 수도권과 강원권은 5에서 60mm의 비예보가 있는데 소강 상태가 많겠습니다. 충청과 남부는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내일 중부와 경북권은 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은 수도권과 강원에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음 단계, 오존 농도는 남동부 지역이 높을 전망입니다. 중복인 오늘 이렇게 기온이 높은데요. 내일도 대구는 37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에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광양과 경북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남부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앞서 어제 오후부터는 경북 경주 지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X에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선들은 미군의 지원 아래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군사적인 출구 전략과 더 현명한 합의 전략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나는 언제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되면서 주민과 여름 휴양객 9만 2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기상 조건이 악화돼 대응이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23일 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3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캠핑장 등의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소방 항공기를 보내는 등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내렸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며 가격 하락 폭은 축소됐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원 10전 내린 1872원 40전입니다. 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원 60전 내린 1856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간암은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간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간세포암은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을 의미합니다. 간암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히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기존의 진료 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에서 당뇨병의 위험 신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 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이 2026년 올해 개정됐습니다. 국내 암센터와 대한간암학회가 함께 완성했는데요. 새롭게 마련된 간암 치료의 권고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해 개정된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내용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간세포암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간에 생기는 암을 간암이라고 하고 암이 시작한 세포가 어디냐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네. 간에는 간세포도 있고 단관세포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간세포 자체에서 생긴 암을 간세포암종이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 원발성 간암에서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간암입니다.
0: 그러니까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간세포암종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네요.
1: 예, 그렇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대장이나 위 같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암이 간으로 옮겨온 것은 전이성 간암이라고 하고 네. 치료도 원래 생긴 장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간세포암종은 간세포 자체에서 처음 시작된 원발성 간암입니다. 네. 이번 가이드

0: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성 간암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지난 2022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들이 많던데요. 교수님은 부위원장으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0: 네, 이번 개정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1: 네.
0: 그동안 이제 새로운 치료와 여러 연구 결과가 더해졌고 이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이제 지난 몇 년간의 발전을 우리 실정에 맞게 담아낸 새로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최신 연구들 뿐 아니라 임상에서의 경험도 개정한 내용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했을 텐데요. 간암 진료 전반에 변화가 또 있는 것 같던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되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도 함께 반영합니다.
1: 네.
0: 이번 개정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와 국소 치료, 시술, 수술 등 간암 진료의 여러 영역에서 권고가 다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이전보다 네.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요즘 다학제 진료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하신 거죠?
0: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간암은 이제 한 진료과만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도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병리과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1: 네.
0: 실제 진료에서도 사실 치료 방향이 한 가지로 분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진행하게 되지만 선택지가 여럿이거나 판단이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여러 과 전문의가 한 환자를 같이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를 활용합니다. 가이드라인도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로 우리나라 간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 전략인 것 같은데요.
0: 아, 네. 이번 개정에서 이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항암 치료,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1: 네.
0: 원래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세포는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이제 암이 면역 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그런 공격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제 그런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알아보고 네. 공격하게끔 하는 약입니다.
1: 네.
0: 최근 관련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수술이나 시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면역항암제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가 1차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하는 게 면역항암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면역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용요법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아, 병용요법은 이제 두 가지 약을 함께 쓰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1: 네.
0: 그래서 면역항암제에 이제 암에 영향을 주는 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표적치료제를 더하거나
1: 네.
0: 아니면 이제 작용 방식이 다른 또 하나의 면역 항암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쓰면 한 가지만 쓸 때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면역 항암제 기반 병용요법을 진행성 간암의 첫 치료로 권고합니다.
1: 그런 면역 항암제 조합이 1차 치료로 권고되는 건데요. 기존의 1차 치료에서 실패했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걸까요?
0: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병용요법들이 모두 1차 치료로 권고되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뭐 첫 치료가 늦지 않았을 때 쓰는 후속 치료 권고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 개정에서는 2차, 3차 뭐 약물 치료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가 잘 듣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참고할 방향을 이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그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어요?
0: 아,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예.
0: 환자마다 이제 뭐 간 기능, 뭐 암의 진행 정도라든가 뭐 동반 질환이 다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모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한 분 한 분의 이제 상태에 좀 더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적절한 치료를 고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 그 간암 치료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간 기능이라든지 암의 위치나 병기도 그렇고요.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텐데요. 국소치료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던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간암은 이제 같은 병기라도 간 기능과 뭐 종양 위치, 뭐 개수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간암에서 수술이 어려우면 이제 종양을 직접 없애는 국소치료를 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어 왔고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종양에 바늘을 꽂아 열로 태우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술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전자파로 열을 내는 뭐 극초단파 열 치료술이라든지 종양을 이제 얼리는 냉동 치료술과 같은 것도 권고에 담겼습니다. 그만큼 선택지가 이제 더 해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고주파 열 치료술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같은 건가요?
0: 아니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 치료술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늘에 이제 그 열을 내게끔 바늘을 꽂아서 열을 내게끔 해서 쉽게 말하면 암을 이제 태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1: 네.
0: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그 항암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도 넣고 그 혈관을 막아서 암을 굶기는 치료입니다.
1: 그동안은 경동맥화학 색전술로 치료가 진행됐었나 봐요. 개정안에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 대체 치료로 고려된다고 하던데 이름은 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치료인 건가요?
0: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 수술이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주파 열치료술과 같은 그런 국소치료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혈관을 통해 시술하는 색전술을 이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렇게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 시술이고 이때까지 많이 이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일부 환자에서 화학 색전술 대신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거는 같은 혈관 통로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항암제 대신에 방사성 물질이 든 아주 작은 알갱이를 넣어서 안에서부터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이제 혈관을 막아서 그런 이제 굶기는 영양을 막고 이런 굶겨서 이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혈관을 통해서 방사선 물질을 넣어서 방사선을 쪼이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더 장점이 있는 건가요?
0: 이제 이 방사선 색전술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사실 하고 나면 색전술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조금 시술 후에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 더 다빈도로 생각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방사선 색전술은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종양의 크기가 크면 좀 더 색전술 후 증후군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좀 커도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 이런 거에 대한 염려 없이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럼 모두에게 해당한다기보다는 특정 환자군에서 가능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예, 모든 환자가 방사선 색전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양의 이제 위치와 크기, 이거 뭐 간암 치료할 때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종양의 위치와 크기, 뭐 간 기능 그리고 또 이제 시술 전 검사 결과.

0: 그래서 간암 환자에게는 간 기능을 뭐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간 기능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술 후에도 간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처럼 이 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1: 종양 크기에 따라서 방사선 분절 절제술도 적용이 될 수 있다면서요.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0: 이제 종양 부위를 직접 자르는 치료이고요. 다만 이제 이름과 달리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는 치료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간의 한 구역에 굉장히 고선량으로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제 그 부분을 수술로 도려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분절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네. 대개 종양이 하나이고 뭐 크기가 8cm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 시도하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양성자 치료와 같은 방사선 치료도 선택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0: 아, 네. 그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인데요. 양성자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키고 이제 주변 정상 조직에 가는 방사선 양을 줄여서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양이 하나이고 3cm 이하이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정위 방사선 치료, SBRT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1: 네.
0: 또 방사선 치료의 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위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0: 아, 네, 말씀드렸듯이 작은 간암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이용되었던 고주파 열치료술, 뭐 이거 이외에도 그 종양 하나이고 3cm 이하인 경우,
1: 네. 그러니까
0: 위치나 간 기능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뭐 고주파 열치료술 말고도 양성자 치료나 정위방사선 치료와 같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간암의 재발도 걱정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0: 네. 간암은 사실 재발이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진행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반복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네.
0: 그럴 때 사실 같은 시술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전신치료, 즉 항암치료로 전환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그 전신치료로 전환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국소치료로 안 되는 분들에게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건가요?
0: 특히 이제 요 경우는 사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1: 네.
0: 전신치료는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이제 온몸에, 그러니까 약물을 뭐 먹든지 뭐 복용하든지 아니면 주사로 맞든지 해서 온몸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약물치료를 의미합니다. 항암치료를
1: 네.
0: 의미를 하는데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간 기능이 너무 나빠지면 정작 이런 전신치료,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져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항암치료, 전신치료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간 기능을 지키면서 다음 치료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간암의 수술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나요?
0: 네. 수술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이제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이 기본이었다면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내고 진행하는 뭐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을 언제 우선 고려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네. 최소 침습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의 기준은 암의 위치인가요?
0: 종양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접근이 좀 더 이제 쉬운 부위에 있는 종양은 최소 침습 수술을 우선 고려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위라도 이제 숙련된 외과의가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다만 위치뿐 아니라 네. 종양의 뭐 크기, 개수, 간 기능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네.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 개복 수술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겠어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상처가 작다 보니 통증이 좀 덜하고 네.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고 네. 입원 기간이 따라서 좀 짧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는 치료 성적도 사실 개복 수술에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환자에게 시행한다면 뭐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지킬 수 있는 셈입니다.
1: 그런 결과들은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를 근거로 정해진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이런 권고는 사실 뭐 누구 몇몇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뭐 시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과 뭐 개복 수술을 비교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해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이제 그 권고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올해 개정된 간암치료의 가이드라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 이번 2026년 개정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에서 쌓인 최신 근거를 국내 진료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항암치료부터 국소치료, 뭐 방사선치료, 수술까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고 네. 각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또 첫 치료가 듣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지까지 좀 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네.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치료가 맞을지는 개인 환자마다 다르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치료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건 다행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0: 가이드라인은 이제 발표와 함께 진료 현장에서 참고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다만 가이드라인은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고 실제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치료라도 그런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권고는 됐지만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 부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은 주치의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새롭게 제시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크시겠어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좀 일관되고 수준 높은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권고가 이제 충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만큼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바라는 바인데요. 그래서 비용이나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별도의 이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 발전을 빠르게 담아 이제 환자분들께 좀 더 이제 나은 치료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 여러 진료과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댄 함께 이제 생각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럼 간암 진단을 받으시면 많이 이제 놀라고 두렵고 그러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선택지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료진을 믿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시고 치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026년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주는 의미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립암센터 간담도 추장암센터 김보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갑자기 오는 걸까요? 식사와 간식을 드시면서 이러다 당뇨병 생기겠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서 당뇨병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 있지 않을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에 대해서는

0: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바로잡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지는 상태가 당뇨병인 거죠?
0: 네, 정확한 진단이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요. 네. 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당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0: 면으로 빠져나온다는 말을 하지만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1: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당뇨를 바라보는 정확한 이제 시각인데요.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에 달달한 설탕물이 이제 만성적으로 쭉 흐르는 상태와 같은데요. 이 끈적해진 혈액이 온몸의 미세한 혈관들을 이제 타고 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상처를 내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는 이제 혈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밀려나온 하나의 결과이고 실제로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당뇨입니다.
0: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나오긴 하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게 문제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내분비학적으로 당뇨병의 원인은 딱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자체가 가동이 이제 안 되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고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세포가 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혈당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못하는 것, 즉 이러한 작동장애가 두 번째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하는

0: 인슐린은 충분히 있거나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인슐린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에만 누적이 되어서 혈당이 노르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결국은 과분비하고 있었던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또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0: 아무래도 이러한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저항의 가장 큰 원인은 일정 부분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러한 그 내장 비만,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내장에 지방이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제 운동도 부족하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어서 자꾸 배 안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이 지방 세포에서 인슐린을 이제 작용에 반대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염증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1: 그런데요. 당뇨병은 비만인 분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마른 몸에 당뇨병인 분들도 많다면서요. 이유가 뭘까요?
0: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극동아시아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요.
1: 네.
0: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즉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당뇨병이 잘 생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견상 비만하지 않은데 즉 체중이 정상이어도 당뇨병이 좀 잘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이제 분비하는 그런 그 세포의 양 자체가 좀 적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만이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배가 조금 나온 이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로 근육까지 부족하면은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1: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확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나요?
0: 예, 맞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데 단순당이 많은 음료나 아니면 이러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면 소위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췌장이 이 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을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이러한 그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한 그 현상에 둔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어쩌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닭이 먼저냐 아니면 이제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유전적인 소인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이제 몸에 깔려 있는 분들은 췌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인슐린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고 심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에서 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이건 어떨까요?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0: 네, 임상적으로 당뇨와 췌장암의 그 이 두 질환의 연관성이 조금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암이 진단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췌장암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이제 췌장이 바로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슐린 분비를 이제 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암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의 저항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0: 그래서 이제 췌장암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췌장 건강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당이 높은 것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췌장의 문제를 의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그리고 이제 식욕이 불진해지고 특히 이제 상복부나 아니면은 등 쪽으로의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식사량이 조금 줄어들고 체중도 빠지고 그러면서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 아무래도 췌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당뇨병 상태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 노년층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눈에 띄게 살이 빠지면서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췌장 검사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검사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0: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현명한 조치를 하신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성인에 생기는 이제 제2형 당뇨병은 비만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평생 살도 안 찌고 집안에 당뇨 가족력도 없는 비교적 이제 한 뭐 60, 70대 어르신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확 높아져가지고 느닷없이 당뇨병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들도 한동안 오랫동안 잘 조절이 되는 분이 갑자기 약을 더 늘려도 혈당이 안 잡히고 거기다 추가로 체중이 빠지게 된다면 혹시 이런 경우에는 당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췌장암의 어떤 그 숨어있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췌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당뇨병인 분들은 흰쌀밥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0: 네, 무조건 이제 굶거나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흰쌀밥은 조금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흰쌀밥은 이제 도정 과정에서 이제 겉에 있는 식이섬유가 다 깎여 나간 이런 정제형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혈당을 굉장히 높이는 현상을 유발하는데요. 현미나 또는 이제 잡곡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식이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조금 이제 늦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적인 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흰쌀밥이나 아니면은 현미밥과의 차이는 어떤 탄수화물의 질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조금 바뀐다라는 점이 바로 이 두 음식의 조금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떡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떡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흰쌀밥보다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음식입니다. 특히 쌀을 아주 이제 미세하게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압축해서 쪄낸 형태가 떡이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하고 만나는 접촉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쌀밥을 먹을 때보다 떡을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또 떡은 이렇게 꽉꽉 압축을 시켜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보여서 오히려 또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추가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절대 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도 영양소라서 고르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이제 특히 우리 몸의 뇌 그리고 근육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은 우리 몸은 이제 모자라는 탄수화물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형태를 전환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큰 손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적정량의 하루 칼로리 약 5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네. 또 이제 비교적 잡곡이나 통곡물 같은 착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방법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 또 당뇨병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 단계를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0: 예,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특히 네.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조 증상을 우리가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혈당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수치로 전조 증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어떤 조기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 몸에 당 대사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1: 네.
0: 이로 인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혈당 검사도 신경을 쓰면 좋겠죠?
0: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뇨 전 단계나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1: 네.
0: 아마 이제 당뇨 전 단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병원에서 공복혈당하고 함께 당뇨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면은
1: 네.
0: 당뇨로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상담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 네.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은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유지해야 하는 혈당 수치도 짚어주세요.
0: 네,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이제 숫자로 진단을 내리는 이제 질환입니다. 이제 건강한 성인의 정상 혈당 기준은 공복의 경우는 100 미만이고요.
1: 네.
0: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를 하는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만약에 공복혈당이 126을 넘어가거나
1: 네.
0: 아니면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해서 당뇨병의 고위험군으로 한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미 당뇨가 만약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당화혈색소를 6.5% 아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당뇨가 좀 오래되고 동반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목표를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7% 미만으로 당화혈색소를 유지하고 목표로 삼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당뇨에 대한 오해로 꼭 짚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뇨병은 한번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면은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좀 버리셨으면 하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조금 더 이런 시기에 약제를 시작하는 게 국제적인 지침에 그런

0: 줄이는 노력을 위해서 운동 음식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적극적으로 약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은 당뇨병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서인국의 사랑해 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올해부터 폭염특보가 세분화되면서 폭염중대경보, 가장폭염이 심한 단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전남 남동부와 경북권 남부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실제기온도 39도 이상 오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현재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 동안에는 다른 지역도 최고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이상 오르는 무더위가 있겠고 많은 지역이 또 열대야주의보도 동시 발효 중이라서 밤동안에는 열대야로 좀 고생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도 사흘째 연이어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복이기도 한데요. 더위가 한창이겠습니다. 서울, 강릉, 부산이 오늘 33도까지 예보돼 있고 세종, 대전, 제주 34, 광주 35, 대구 37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남부와 제주의 더위는 오늘과 비슷하고 서울은 내일 낮 기온 31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은 5에서 60mm의 비예보가 있는데 소강 상태가 많겠고요. 충청과 남부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밤까지 소나기가 5에서 40mm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8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1시 반을 기해 경남 양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고령군 포항시, 경북 경주시, 대구 달성군 남부, 경남 양산 등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더위에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야외활동을 멈추고 무더위 쉼터나 그늘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미국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에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쿠팡 사태 등 국내 디지털 제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여 본부장이 지난 나흘 동안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관세, 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0주 연속 내렸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며 가격 하락 폭은 축소됐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원 10전 내린 1872원 40전입니다. 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원 60전 내린 1856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을 다시 한번 동결해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X에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선들은 미군의 지원 아래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고 전북과 제주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규모 공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뉴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정리합니다. 공감 코리아에서는 세계 원주민의 희운 주소와 인류가 이들과 상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화가조화에서는 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조성,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국민토론회 소식 등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오늘 고속도로의 정체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지방 방향 정체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서울 쪽으로 조금씩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만 짧게 밀리고요. 서울 쪽으로는 서종부터 화도까지 차 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도 이제는 인천 방향으로 월곶에서 조금씩 차 간격 좁아지고 있고,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와 일직분기점에서 3km 구간씩 정체 중입니다. 25번 논산천안선은 논산 쪽으로 아직 차량터널 통과하기 전 여유 시간을 두셔야겠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천안 호도휴게소를 앞두고 아직은 5km 구간 답답한데,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그리고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경기서 쪽에서는 양방향 송내를 앞두고 7, 8km 구간씩 밀리고요. 시원한 계곡이 있는 송추 나들목 부근이죠. 일산 방향으로는 차간격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중동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뭐하러 체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네. 이게 뭐 이제 2주가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네. 다시 재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란이 이제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를 아라시 드론을 동원해서 정밀 타격했어요.
1: 예.
3: 이 아라시 드론은 이란 육군이 지난 2020년 실전 배치한 장거리 자폭 드론인데요.
1: 예.
3: 이 최대 비행 거리가 2,000km, 최대 탄도 중량이 150kg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3: 이란군은 이 미국 대통령이 가하는 위협은 이란 국민과 군 무장력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이 무모한 모험주의나 새로운 전선을 열려는 시도는 적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고요.
1: 예.
3: 이에 앞서서 미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1: 예.
3: 그 이것과 함께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에 엑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1: 예.
3: 이란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1: 예.
3: 아직 군의 명령을 하달했거나 결정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뭐 이란이 합의를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1: 예.
3: 지금 이란과의 이 종전 합의를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일 수도 있고요.
1: 네.
3: 이렇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이상이 현재 중동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1: 예.
3: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무력 충돌 그 양상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뭐 개전 전부터 뭐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3: 네.
1: 예. 오히려 뭐 얼마나 이제 들어야 되나, 또 뭐 하려고 하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으로.
3: 네.
1: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동에서 이제 뭐 전쟁이 한창이니까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우리나라 휘발유 최고 가격은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3: 예. 예. 그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바부알만 대부 해협까지 이제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예.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브렌트유가 24일 7% 넘게 오르면서 2개월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예예. 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7월 평균 국제유가는 이제 75에서 $82로 지난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 예.
3: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초만 해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560원 선에서 아주 높게 형성돼 있다가 어제만 하더라도 1460원대 이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이 압력을 상당히 좀 줄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3: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오늘부터 4주간 적용되는 8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1: 예.
3: 이에 따라서 8차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에는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23일 기준 주요소 가격을 보면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871원, 이 산업부는 당분간 이 정도 1800원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3: 정부는 원래는 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최고 가격을 좀 낮추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낮추다가 이제 끝내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왔는데
1: 예.
3: 다시 오르다 보니까 이 결국은 동결을 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렇지만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가격이 같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제조 품도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 물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또 오르고 있는 금리 상승 부분
1: 그렇죠.
3: 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예. 검찰의 보안 수사권 뭐 이게 아주 뜨거운 화두입니다.
3: 네.
1: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는데 예, 검찰의 이제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고요?
3: 예, 그렇습니다.
1: 예.
3: 오는 10월 2일이 되면 검찰청은 뭐 이미 사라지긴 했지만 검찰이 해왔던 수사 지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게 되고요.
1: 예.
3: 기소만 이 검사들이 모여 있는 공소청에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1: 예.
3: 그래서 여당은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이 뭐냐면 검찰이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미비하거나 좀 더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사를 직접 지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수사 보안 수사권인데요.
1: 예.
3: 이것을 남겨놓느냐 아니면 아예 없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당이 폐지하는 쪽으로
1: 네.
3: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당론을 채택한 겁니다.
1: 예.
3: 이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또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1: 네.
3: 이것을 보게 되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이걸로 생겨나는 부작용, 이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또 수사기관 간의 이 상호 견제를 하는 방안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3: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개의 7대 범죄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이곳에서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 이것은 중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예.
3: 이것은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라든가 재수사 등 시정 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요. 검사가 아닌 중수청에 의해서 이 보안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1: 예.
3: 특히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정권 송치를 하기로 했고요. 또 7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또 검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또 검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신설했고요.
1: 예.
3: 이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1: 예.
3: 이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손을 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이 법사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키고
1: 예.
3: 오는 30일 7월달 안에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민주당이 이런 당론을 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장윤기 사건 때문에 경찰을 보는 그 눈빛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3: 그렇지만 불신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1: 예. 참 관계되는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1: 예. 원 구성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지요.
3: 네.
1: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3: 네.
1: 이렇게 되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부터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3: 네, 상당히 어려울겠지만 민주당은 수적인 우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해왔던 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여당이 당론을 채택한 부분,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에
1: 예.
3: 이 경고성 이 발언들과 함께 행동으로 나설 계획인데 먼저 이 나온 이야기는 앞으로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당 여러분 책임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일단은 사전적으로 경고를 해놨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며 이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나온 이 여론조사를 보면 50% 이상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 예.
3: 그럼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 야당 또 진보 진영에서는 정의당까지 이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3: 이런 상황을 앞세워서 이 국민의힘은 여당이 형소법 개정안 강행 통과를 시도할 경우에는 법사위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막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1: 예.
3: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은 합법적 이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3: 네.
1: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시국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3: 그러니까요.
1: 예.
3: 이게 지금 현재 선관위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3: 그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1: 예.
3: 합수본에 따르면 지역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본인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1: 그게 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3: 그러니까요.
1: 예.
3: 지금 그 시스템을 먼저 보면요. 전국 투표소를 관리하는 행정담당 사무원은 투표 당일에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집계해서 전화로 읍면동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1: 예.
3: 읍면동 위원회는 이렇게 파악된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예.
3: 또 입력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1: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건데요.
3: 예.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1: 예.
3: 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 아, 실수야 할 수 있는 거지 뭐.
3: 예. 근데 그게.
1: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3: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1: 아, 한두 번이 아니었다.
3: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1: 그 집단이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했다는 게 진짜 큰 문제군요.
3: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자기들이 잘못 입력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럼 매 시간마다 그 입력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이 자기들이 잘못한 그러니까 수천 표를 수만 표를 이렇게 썼다면 이 다른 데서 이게 그 계속해서 이 투표자 수가 늘어날 때 그
1: 네.
3: 수를 카운팅할 때 좀 작게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3: 그런 방식으로 했고 한 군데서 다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여러 투표소에서 나눠서 그것을 했다고 보면
1: 예.
3: 같이 합의를 해서 담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1: 예.
3: 또 이 보면은 자기들끼리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서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3: 이 그런데 이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본인들은 최종 투표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1: 네.
3: 이게 보면은 중간 중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1: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투표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때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3: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자기 지지층이 자신들의 그 투표할 의지가 이 투표율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3: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0: 그럼요. 예, 예.
1: 이
0: 예.
1: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니,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1: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놓아서 예.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1: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게 부정선거하고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부실선거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해왔던 여론들은 또 강해질 예.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1: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조특위 활동 기한을 그래서 연장을 좀 더 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 없는 특검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발견됐고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조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육상

0: 공식 제안한다면서
1: 네.
0: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 추진을 통해 반드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 예.
0: 국조특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운영이 되지만 현재까지 2차 청문회 모두 일정을 마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음 달 이제 특검법 통과를 시키면서 특검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1: 네.
0: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1: 예.
0: 사이에 좀 더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1: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주요 뉴스에 해당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예.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0만 원 벌금 선고됐습니다. 시장직 상실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0: 예.
1: 2030년 대선에도 못 나가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 선출직 공직자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게 되면
1: 예.
0: 이 당선 무효는 당연하고요. 이 시장직을 잃게 되고 또 대선에도 2030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1: 예.
0: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1: 예.
0: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도 역시 재판에 현재 들어가 있고
1: 그렇죠.
0: 또 그런데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이 무죄로 나온 다음에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을 1심에서 유죄가 2년이
1: 그렇죠.
0: 났습니다.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건이 비슷한 사건으로.
1: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지는 또
0: 예.
1: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3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기상청 먼저 가겠습니다.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폭염이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곳 경북 경주시입니다. 38도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의령과 밀양도 37도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지역으로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와 경북권 남부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올라서 이 정도 수준이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에 대부분 나머지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고 열대야주의보도 거의 대부분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밤사이에는 후텁한 공기가 유지되면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이렇게 대부분 31도에서 37도 분포를 기록 중이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31도, 대구는 내일도 3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도 받습니다. 수도권이나 강원권 쪽인데요. 5에서 60mm의 비예보가 있는데 대부분 소강 상태가 많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밤까지 더위 속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의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월요일은 수도권과 강원권에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소강 상태인 곳이 많아서 습한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음, 오존 농도는 남동부 지역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9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분기점까지 3km 주춤하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4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고덕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 중에 있고요. 구간 사고 여파로 초이 나들목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이산 쪽은 시흥에서 계양까지 12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김포에서 자유로까지는 3km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여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에 있고요.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는 짧게 정체, 또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는 6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쪽도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0: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공감 코리아 예고를 해드렸는데 세계 원주민의 현주소와 인류가 이들과 상생하는 이유, 상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곱씹어 봤더니 이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원주민도 인류 아니겠습니까?
2: 예, 그렇죠.
1: 예, 인류가 예. 왜 원주민과 상생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사과와 함께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제 원주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 예.
1: 예. 다음 달 9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원주민의 날이군요.
2: 예.
1: 예. 국제적으로 유엔이 또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 참 많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날은 이제 토착민들이 문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 그리고 환경 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하고 또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1994년에 유엔 총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1: 예.
2: 이 8월 9일 이날은 이제 1982년 유엔 인권 증진과 보호 소위원회에서 원주민에 관한 실무 그룹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날이어서 이날을 예.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예.
1: 뭐 방금 제가 이제 사과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서 뭐 인류의 원주민이 다 속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 같은 인간이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2: 예.
1: 그래도 특별히 원주민을 따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 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 예, 원주민이라는 게 이제 반대는 이주민일 텐데
1: 아.
2: 그 고대 이전부터 이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원주민으로 따질 거냐 이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데
1: 예.
2: 이 본격적인 이주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 대단위여야겠죠.
2: 그렇습니다.
1: 예.
2: 특히 이제 그게 문명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이런
1: 예.
2: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상륙하기 이전에 토착민들이 있었죠.
1: 예.
2: 인디안, 인디오 이렇게 뭐 잘못 불렀었는데
1: 아.
2: 예. 원래 그쪽이 인도인 줄 알고
1: 인도인
2: 잘못
1: 줄
2: 붙였죠.
1: 예. 예.
2: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리고 일본에도 북부 홋카이도에 보면 이 아이누족이라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1: 예.
2: 그 후손들도 있고.
1: 얘기 들었습니다. 예.
2: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 북아메리카 원주민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아파치족, 뭐 수족
1: 네, 네.
2: 이렇게 나왔고 에스키모라고 불리던 북극권에 이제 이누이트족이 있고 아프리카 피그미족, 마사이족, 뭐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이런 그 토착민들을 이 원주민이라고 일컫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1: 네.
2: 그 기준으로 따지면 따로 분류할 만한 원주민은 없는 셈입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요즘 뭐 이제 해외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2: 예.
1: 이제 그분들을 다문화라는 틀로 이제 함께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2: 예.
1: 오랫동안 뭐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 뭐 쭉 그
2: 예.
1: 민족이 살고 있다 해서 우리는 이제 원주민이 해당이 뭐 크게 될 게 없겠습니다.
2: 예. 예. 예.
1: 예. 원주민에 해당되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는 그럼 얼마 정도 되나요?
2: 예, 전 세계 그 90개국에 이제 4억 5천만 명가량 있는 거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2: 유엔 가입국이 200개국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정도 나라에는 다 이제 원주민이 있는 셈입니다.
1: 네.
2: 그리고 지구상 전체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5.5% 정도 됩니다.
1: 아, 네. 이분들이 각기 다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지만 만약에 한 나라에 산다고 하면은 인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나라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1: 대단히 큰 숫자, 아주 많은 분들이 원주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근데 이제 이들 원주민이
1: 예.
2: 이제 이 1500년대 이후로
1: 네.
2: 그 이주민들의 신무기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1: 예.
2: 특히 이제 뭐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 천연두처럼 이 면역력이 없던 병균이 이제 유럽인과 함께 들어오는 바람에 멸종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요.
1: 예.
2: 이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 시대에 그 짐승 사냥하듯이 붙잡혀서
1: 예.
2: 낯선 대륙에 노예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죠. 예.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대륙에서 신대륙.
2: 예.
1: 예. 구대륙이라고 그러면 이제 흔히 뭐 유럽을 얘기합니다만
2: 예.
1: 이쪽에 이제 제국주의 침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대륙의 원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예.
1: 예.
2: 그런데 이제 그 호주나 뉴질랜드를 포함.

0: 만 대양주도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1: 예.
0: 이곳에는 특히 이제 작은 그 섬들로 이루어진 그 고립된 지역이 많아서
1: 네.
0: 그 섬마다 그 독특한 문화를 지닌 원주민이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좀 여기는 제국주의 침탈이나 개발에 따른 산업화가 좀 늦게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그 전통 생활 양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인류학의 보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예. 그 다른 지역보다 좀 늦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원주민들이 말씀하신 곳에 지금 원주민들이 그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보통 18세기, 19세기 이때 시작이 되는데요.
1: 예.
0: 영국은 이제 호주 동남쪽의 섬 태즈메이니아에 범죄자들이 이제 유보회를 보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그곳 원주민이 학살, 뭐 전염병, 강제 이주 등으로 완전히 멸종이 됐습니다. 2018년에 그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호주 영화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1: 예.
0: 이 영화에 보면 그 태즈메이니아 학살 이 당시의 그 참상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유럽인들이 이제 침략할 때 그 거세게 저항을 해서 그 신대륙 가운데서는 아주 드물게 1840년 영국 왕하고 와이탕이 조약을 맺습니다.
1: 네.
0: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자치권을 일부 인정을 받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전통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 있고요.
1: 예.
0: 마오리어가 또 공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이제 산업화나 도시화의 물결이 떠밀려서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고요.
1: 예. 예.
0: 인구는 이제 77만 5천 명, 뉴질랜드 인구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 예.
0: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뉴기니 그 사이에 토러스 해협제도라고 여러 섬들이 있는데, 1975년에는 파푸아 뉴기니가 이제 호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때 이제 토러스 해협 제도 이 섬들도 줄기차게 독립을 주장해 왔는데
1: 예.
0: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이제 1994년에 호주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1: 아.
0: 이 토러스 해협 제도를 포함한 그 호주 원주민 애버리지니라고 많이 부르죠.
1: 예.
0: 이게 88만 명, 그러니까 호주 인구의 한 3.4% 된다고 합니다.
1: 예.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0: 예, 예.
1: 자치권을 인정받은 원주민이 있다는 거는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0: 예. 근데 예. 뭐 여전히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이
1: 예.
0: 아주 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현대 문명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이 적응이 쉽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극빈층에 속합니다.
1: 예.
0: 그 원주민 이 숫자를 제가 아까 5.5%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0: 전 세계 빈곤 인구 가운데에서는 15%나 됩니다. 그러니까 빈곤 인구가 아주 많은 거죠. 그리고
1: 예.
0: 건강 상태도 열악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도 짧고요.
1: 예.
0: 특히 이제 최근에 개발이나 기후 변화 이런 영향으로 밀림이 이제 사라지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삶의 터전마저 잃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인식도 좀 좋아져야 되고 이분들을 좀 더 도와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면
0: 예.
1: 그러다 보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사실 그래서 원주민의 날을 제정을 한 건데요.
1: 예.
0: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약자여서 도와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1: 네.
0: 이 뜻이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1: 예.
0: 그 우리가 이제 종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데
1: 예.
0: 이게 이제 생물 생태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아주 필요하다는
1: 예,
0: 얘기입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원주민은 그 인류 문명을 아주 풍부하게 해주는 그 소중한 존재라고
1: 그럼요.
0: 평가를 하거든요.
1: 예.

0: 되면 인류의 지혜나 문화유산도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1: 언급하신 것 같은 그런 가치들이 특별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인권이라든지 예. 뭐 그리고 또 이분들을 사실은 많이 학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타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숙제라고 느끼고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큰 숙제군요. 인류 모두에게.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들의 생활 방식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거거든요.
1: 예.
0: 그 생물 다양성의 한 80%를 지금 원주민이 보호하고 있다고
1: 그렇네요.
0: 합니다.
1: 그렇네요. 예, 예.
0: 그래서 이제 원주민의 생활 방식이나 어떤 철학, 세계관 이게 이제 이 중요한 건데요. 오늘날 이제 기후 변화, 환경 문제로 이제 아주 인류가 엄청난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1: 예.
0: 이들 원주민들이 주는 교훈 이거를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1: 원주민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문명인을 자처하는 현대인들이 사실은 원주민들에게 배울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원주민을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0: 지금 환경 문제를 보면 사실 이분들한테 배울 게 많죠.
1: 예.
0: 그 대표적인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이 아메리카 원주민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인디안이라고 했죠.
1: 네.
0: 인디안 추장 시애틀이라는 인물이 이제 거주지를 팔고 떠나라 이런 요구로 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었는데
1: 네.
0: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1: 네.
0: 우리는 대지의 한 부분이고 대지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다. 사슴, 말,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은 모두가 한 가족이다.
1: 시적인 언어고요.
0: 예.
1: 그 시어가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그만큼 이 살아가던 이 원주민들의 삶 자체가 시였다.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상태였고 인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는데 말입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1: 누가 유엔은 원주민일까요 진짜?
0: 예. 유엔은 또 이제 이 원주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1: 예.
0: 존중을 하고 이들의 생활 방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13일 원주민 권리 선언을 채택을 합니다.
1: 예.
0: 제1조에 원주민은 유엔 헌장, 세계 인권 선언문, 국제 인권법이 인정하는 모든 인권 이건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1: 예.
0: 이거와 함께 이제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기 결정권, 뭐 강제적으로 동화되지 않을 권리. 언어, 교육,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보호할 권리, 토지 소유권 이런 것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1: 예.
0: 예를 들어 이제 13조에 보면 원주민은 자신의 역사, 언어, 구전 전통, 철학, 필기 시스템, 문헌을 재생, 사용, 개발하고 미래 세대에 전수할 수 있으며 공동체나 개인을 위해 이름을 지정하고 보유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1: 예. 아주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유엔 회원국이 전부 다 찬성을 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0: 예,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지 소유권 문제도 있고 민감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토착민들이 많은 나라들이 부담을 느낀 거죠.
1: 예.
0: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쉽게 승인을 했습니다. 남북한을 비롯해서 143개국이 이제 승인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아이누족이 있는 일본, 그 소수민족이 많은 중국도 찬성을 하긴 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기권했습니다. 러시아도 토착민족이 많죠. 예.
1: 워낙에 큰 나라다 보니까.
0: 예. 예. 그리고 이제 영국 이민자로 이루어진 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기도 이제 원주민이 많은 나라들인데
1: 예.
0: 처음엔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1: 예.
0: 미국도 뒤늦게 2010년에 동의를 했습니다.
1: 참. 이룰 게 많은 나라들이 이 당연한 것에 동의를 쉽게 못하는군요.
0: 예. 예.
1: 이룰 게 많은 나라들은 가진 게 많은 나라들일 텐데 그래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늦게나마 참여를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제 뭐 대표적인 문명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1: 예.
0: 그렇죠? 이 상징적인 장면이 몇 년 전에 이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피파 여자 월드컵
1: 예.
0: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열렸는데 뉴질랜드 경기장에서는 마오리족 기가 네. 그다음에 호주 경기장에서는 호주 원주.

0: 주민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토로스 해협 제도기가 이제 개항이 됐습니다.
1: 예.
0: 그 주최 측은 개최국 원주민 문화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밝혔죠.
1: 네, 예. 그렇군요. 예. 원주민에 대한 인식이 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달라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눈에 띄는데요.
1: 네.
0: 여전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2년 전에 뉴질랜드 왕립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0년간 한 20만 명의 마오리족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성인이 학대당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1: 아.
0: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연방 공휴일인 10월 둘째 월요일,
1: 네.
0: 컬럼버스 데이, 1월 컬럼버스가 어떻게 보면 원주민의 이제 학대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1: 대표적인 이주민이기. 예. 뭐, 아, 이주에 살진 않았군요.
0: 그렇죠.
1: 네네.
0: 그러나 미국 땅을 밟진 않았지만.
1: 그 계기가 예. 된 사람입니다. 예.
0: 그래서 그날을 컬럼버스의 날이기도 하면서 이날을 이제 원주민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콜럼버스의 날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서 또 논란을 빚고 있기는 합니다. 예.
1: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0: 예. 예.
1: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아, 뭐 우리나라에 이제 원주민이라는 분들이 따로 안 계시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해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0: 예.
1: 아, 우리 머릿속에 이게 충분히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지 않은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0: 예.
1: 더욱더 많이 인식하고 진정한 다문화 세계를 사는 또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또 문명인이 되기 위해서 원주민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타자화 대상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0: 예, 예.
1: 아, 느낀 게 많아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8월 접어들면서 광복절 특집을 여러 차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이 다문화의 틀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 광복이 우리가 이제 광복을 얻기까지 이 순국선열들 헌신과 그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 가운데 외국인의 노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8월 이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1일이죠. 그날부터 5차례에 걸쳐서 대한 독립과 이방인 이런 제목으로 외국인 독립유공자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1: 예.
0: 8월 1일에는 이제 미국인 호머 헐버트
1: 네네네.
0: 이분을 시작으로 해서 5차례에 걸쳐서
1: 예.
0: 8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0: 예. 예,
1: 다음 코너에 일단 죄송합니다. 자, 광복절 특집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공감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예, 문화가조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앞에 게 조금 길어져서 빨리 하겠습니다.
3: 네.
1: 예. 8월 한 달간 여의도 그리고 뚝섬 한강공원에서 밤새 머물 수 있는 임시 야영장이 운영이 된다. 제가 여의도로 출퇴근하니까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3: 네. 예. 그렇습니다. 체류 시간과 주변 상권 소비를 함께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1: 예.
3: 대표적인 것이 임시 야영장인 한강 밤핑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 앞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 풀풀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하루 최대 200동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요.
1: 예.
3: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1: 오.
3: 사전 예약제고 이용료는 시범 사업 기간 무료가 되겠습니다.
1: 예.
3: 4인용 그물막이나 텐트를 가져오거나 현장 에서 유료로 불릴 수 있는데요. 다만 연박과 취사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1: 아, 1박까지
3: 그렇습니다.
1: 예.
3: 그리고 야간과 함께 즐기는 야간 프로그램 확대하는데요. 그리고 DJ 공연 퐁당 뮤직을 다음 달 30일까지 금토일 진행하고요. 운영 시간 종료 시간을 오후 8시에서 9시로 늦춥니다.
1: 예.
3: 난지 문놀이장에서도 다음 달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DJ 공연이 열립니다.
1: 예.
3: 또 한강 페스티벌 기관에는 밤새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42K 그리고 무선 헤드셋을 촬영하고 음악을 맞춰서 춤추는 무서움 DJ 파티, 한강 다리 및 영화관 등이 여의도와 뚝섬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1: 그렇군요.
3: 한강 다리 및 영화관은 정말 더울 때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이죠.
1: 예.
3: 그리고 배달존을 두 곳 추가해서 여덟 곳 운영하고요. 8월 한 달 내내 이 행사 대상 배달존에서 2만 5천 원 이상 주문하면 3천 원 할인 쿠폰을 받는 등 8천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1: 그렇군요.
3: 그리고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과 21곳의 위치와 주요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고요. 다만 밤새 이제 또 여러 가지 활동과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CCTV 등을 많이 확대를 하고 24시간 춘찰도 가능한다고 합니다.
1: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점잖게 또 이용하셔야겠죠.
3: 그렇습니다. 예. 만족도 등을 분석을 해서 임시 야영장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참 무더운데 밤 피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시에서 마련한 야영장에서 하룻밤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3: 아이고야.
1: 고생을 참 할 만한데 아주 좋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3: 그렇죠.
1: 네,
3: 그렇습니다.
1: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이제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는 건데 여기 첫 주제가 광화문 현판이 지금은 이제 그 까만 바탕에 광화문 해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써 있는데 요거 이제 한글도 병기하자 요걸 이제 주제로 삼았네요.
3: 네. 그것에 관련돼서 이제 발제를 하고요. 전문가들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쟁점이 그런 겁니다. 광화문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볼 것인지 원형을 지켜야 하는 문화유산 공간으로 볼 것인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것에 대해서 쟁점을 다루게 되는데요. 생중계가 인터넷상으로 되고요. 모바일 현장 투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2012년에도 여론조사에서 국민 58.7%가 한글 현판을 원했지만 전문가들은 한자 쪽으로 기울어서 한자 현판으로 이렇게 달았었고 2014년에는 한글 단체 회원들이 새벽에 몰래 기중기를 타고 올라가서 한자 현판 위에다가 한글 스티커를 붙인 적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2017년에는 현판의 색깔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진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발견되면서 색상 재현 실험까지 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또 한글 연구하시는 분들이 효민정음에 관련된 한글 표기는 광화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른 식으로 또 음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또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토론이 또 열리게 되는데 이 한쪽으로는 우리 글자를 보존하는 것이 애국심이다. 다른 한쪽은 원형을 지키는 것이 또 애국심이다. 이 다른 방식의 애국심이 지금 현재 숙의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 중심으로 쟁점으로 다가온 것인데 다만 이제 바라는 것은 200여 명이 하루 8시간 동안 토론하고 투표한다는 건데 정책을 사후 추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토론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숙의 토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미술품 거래를 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3: 네, 그렇습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그동안은 없었던 건가 보죠,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또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판매업, 그리고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쪽에 일을 하시려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미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미술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작품을 3개 이상 판매 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합니다. 일단 신고를 마친 미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나 낙찰 가격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일을 하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 내려지게 되고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서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1: 예.
3: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 예.
3: 물론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산업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만 영업정보 노출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위축되거나 음성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3: 우리나라는 주로 이 개인 컬렉터를 중심으로 좀 개인 사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추급권도 같이 맞물립니다. 추급권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사면 중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러면 그때마다 돈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술 작품도 살 때마다 거래를 할 때마다 그 비용을 차익 일부를 그 작가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하려면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어떻게 몇 번 거래했는지에 대해서 신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3: 그 신고가 되지 않으면 추구권이라는 것도 이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1: 때문에 손을 탈 때마다 이렇게 그 원래 그린 화가가 돈을 받게 되는 거군요.
3: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3: 그래서 이렇게 미술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돈이 거래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1: 말씀하신 추구권이 또 실현이 안 되는 거고
3: 또 심지어는 위작이 많이 또 통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위해서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잘 안착해서 미술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오늘 많이 듣겠지만 추구권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들었는데요.
3: 네. 앞으로 계속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1: 자, 여의도 그리고 한강에 이렇게 하룻밤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룻밤 퇴근하고 오히려 가족들을 불러서 여기서 하룻밤 지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문화가조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패티 김 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와이 연정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글자의 모양은 달라도 발음이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자 밑에 시옷, 지읒, 치읒 받침을 쓴 각각의 단어들은 글자의 모양은 달라도 발음은 모두 나드로 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글자들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면 받침 소리와 뒤의 모음을 연결해 발음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뒤에 조사 이가 온다면 각각 나시, 나지, 나치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어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무릅쓰다가 있는데 보통 뭐뭐를 무릅쓰고의 형태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하면 위험한데도 그런 위험을 참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 무릅쓰고란 표현을 글자로 써놓을 때 간혹 두 번째 음절을 르 밑에 피읍받침으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릅쓰고는 피읍받침을 쓰지 않고 비읍받침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르 밑에 피읍받침을 쓰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다리의 중간 부분에 있는 무릎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무릎과 무릅쓰고의 무릎은 발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받침을 쓴다는 것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예보돼 있는데 지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나 경북권 남부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올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온도는 높습니다. 낮 동안에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이상으로 올라서 당분간 무덥겠고 열대야주의보도 곳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시간이 되면 또 공기가 후텁지근하면서 한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울도 사흘째 연여 열대야고요. 내일 아침도 서울은 26도의 아침 최저 기온을 보이면서 밤사이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7도, 내일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 대부분 33도에서 35도 분포인데요.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31도로 오늘보단 그래도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 기온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남부와 제주의 더위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은 5에서 60mm의 비 예보가 있는데 모레까지 비가 소강상태인 곳이 많겠고요. 충청과 남부는 제주와 함께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5에서 40mm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음식이 보약에서는 체질과 몸 상태에 맞는 복날 보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참여하시면 정지천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직접 상담도 해드립니다. 초파리, 여름철에 골칫거리입니다. 과학플러스에서 초파리 퇴치법, 그리고 초파리는 어떤 곤충인지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7 아시안컵 전에 열리는 A매치 전경기를 임시감독체제로 치르게 됩니다. 토요일에 스포츠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상황부터 먼저 살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정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서울 쪽으로 조금씩 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의 경우 60번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만 밀리는데요. 서종과 화도 다시금 덕소선폐와 강일 사이로 차간격을 좁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분기점과 동수원을 시작으로 5, 6km 구간씩 막혔다가 이후로도 군포와 월곶 부근에서 다시금 속도가 내려갑니다. 충청권 안쪽에선 아직 내려가는 길도 여유를 조금 두셔야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은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 부근 5km 구간 밀리고요. 반대 천안 쪽으로도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까지 6km 답답합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망양 휴게소와 천안 호두 휴게소 주변에서 5km씩 여유 두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방향의 정체는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쭉 이어졌다가 경기권 진입하면 수원신갈과 양재를 중심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경기서 쪽에서 일산방향 정체가 길어서요. 소래터널부터 계양까지 10km 구간 버겁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3: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1003.
1: 예, 주말 생방송 정보쇼 여러 코너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음식 보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주제가 복날 음식입니다. 복날 음식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사실 한 가지 아주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이게 정해지면서 못 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4: 예, 뭐 그래서 이미 그건 뭐 벌써 몇 년 됐고요.
1: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다룰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 또 그런 만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 이런 예.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복날 음식.
4: 예. 예로부터 복날에 먹는 음식이 복다림 음식이라 했거든요. 아. 바로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풍속인데 예.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빼놓지 않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1: 예.
4: 뭐 어떤 지역이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바로 특별식을 먹어서 힘을 내게 하는 뭐 복날 삼복 파티라고 할 수 있었겠죠.
1: 예.
4: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현재 드시고 있는 복날 보양식 과연 체질과 몸 상태에 맞는 것을 드시고 계신지 상담을 해드리겠는데요.
1: 예.
4: 우선 이 복날에 먹었던 음식이 아무 음식이나 먹었던 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예.
4: 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영양가 높은 음식이어야 됩니다. 더운데 일하려면 영양가 있어야 되겠죠.
1: 예.
4: 그렇죠? 그래야만 먹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고 일도 잘한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고단백 음식, 바로 평소에 잘 못 먹던 고기.
1: 아,
4: 고기인데
1: 예,
4: 이제
1: 예.
4: 주로 그걸 끓여 먹으세요.
1: 에하.
4: 이유는 사람은 많고 예. 고기는 귀하고 비싸고 적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려면 끓여 탕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죠.
1: 그 딱 예전에 먹던 그거네요. 예.
4: 둘째가 예.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 해야 됩니다.
1: 예.
4: 원래 좋은 음식 끓으면 당연히 소화 잘 돼야 돼요. 먹고 소화 잘 돼야지 소화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1: 예.
4: 특히 한여름의 무더위도 우리의 소화기관 비위장을 허약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1: 네.
4: 여름의 열기 또 장마철 습기 이 둘 다 모두 비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줍니다.
1: 네.
4: 거기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다들 찬 음식 먹지 않습니까?
1: 네네.
4: 옷도 얇게 입고 하니까 배가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1: 예.
4: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귀신을 쫓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1: 저희 코로는

0: 아주 과학적인 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귀신을 쫓는다. 뭐 이거를 또 이렇게 주요 이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자, 이어가야 될까요? 얘기를.
1: 자, 그러면 예. 이거 세 번째 이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귀신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무슨 귀신 얘기를 지금 하냐 하겠는데 예.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했던 귀신을 귀신으로 진짜 귀신으로 보지 마세요. 그게 귀신이 아니고 찬 기운. 숨어있는 세균 바이러스 옛날에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아,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보시면 뭐 곰팡이라든가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0: 안 보이니까
1: 예, 그래서 예. 바로 양기라든가 열기가 그것을 물리쳐줍니다 아마 다 아시죠 실제로 우리가 무슨 감염증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더운 여름에는 약해지죠
0: 예.
1: 오히려 추운 계절에도 바이러스가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0: 예.
1: 그렇듯이 1년 중에 이 귀신을 쫓는 날이 바로 복날이고 동지였던 겁니다.
0: 아.
1: 그래서 이 복날 할 때 복자가 뭐냐면 엎드릴 복자거든요.
0: 예.
1: 날씨가 더워서 개가 주인 옆에 엎드려 있다. 엎드릴 복자. 근데 원래 여름이 양기가 충만한 계절이거든요.
0: 예.
1: 그중에서 특히 복날은 양기가 더 심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다.
0: 예.
1: 그러니까 양기에 눌려서 음기가 바짝 엎드리는 날이란 얘기인데 우리 1년 우리 대기가 양기 음기로 나눌 때
0: 네.
1: 양기가 동지 때 처음 생기 시작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점점 많아져서 하지 때 최고점을 찍고서는 조금씩 약해져 갑니다.
0: 아.
1: 정반대로 음기는 하지 때 처음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점점 많아져서 동지 때 이게 이제 최고점을 찍는 거죠.
0: 예. 네.
1: 그러고 또 약해지게 됩니다.
0: 어허.
1: 그러니까 복날은 이제 음기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려고 할 테니까 양기가 더 힘을 바짝 내서 음기를 눌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0: 그런데 예.
1: 왜 그러냐? 문제는 음기가 보면 이게 좀 어둡고 음침하고 이런 컴컴한 이런 쪽이거든요.
0: 예예.
1: 그러니까 또 습기 차고 이런 곳이니까 음기가 일어나면은 귀신이 발개칠 수도 옛날에는 믿었고 그걸
0: 예.
1: 요즘 말로 하면은 음기가 차게 되면은 세균 바이러스가 더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활발하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뭐 원래 그 옛말이 맞는 게 귀신이라는 게 아무 때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아하.
1: 밤에 어두운 밤에 나타나고
0: 예.
1: 또 음침한 곳에 있고 어둡고 이런
0: 예.
1: 곳이 음기가 강한 곳이에요.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 세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음기가 강한 환경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0: 그렇군요.
1: 원래 귀신이 많다는 밤이란 게 보면 뭡니까? 음기가 강한 때입니다. 낮에 양기가 강한 때고.
0: 예예. 아,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본을 받아보니까 아, 왜 이러시지? 오늘 왜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그렇군요. 예전에는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1: 네.
0: 각기 이렇게 네. 상이한 다른 기운이 있었던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신을 잘 쫓아내는 음식을 찾아 드시면 될 텐데 그 사이에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107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아닙니다. 예, 복날에 장어구이 먹는 건 어떠냐. 이것도 사실 보양식으로 평소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장어구이와 잘 맞는 과일은 뭘까 이렇게 또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
1: 네. 복날에 장어구이도 좋습니다. 당연히
0: 네.
1: 고단백 식품이죠.
0: 아하.
1: 다만 장어가 기름기가 좀 많은 편이고 하니까 평소에 소화력이 많이 약한 편이시고 대변이 묽고 풀어주는 분이라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0: 예.
1: 또 속에 열이 많은 분이라면 장어가 이 따뜻한 성질은 아닌데 이 몸에 들어가면 좀 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열이 정말 많고 열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가렵고 이런 분이라면 조금 적게 드시거나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0: 예.
1: 이 장어가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만약에 장어를 먹고 복숭아를 먹는다. 복숭아가 따뜻한 성질이니까 열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복숭아 같은 과일을 조심하셔야 되겠고
0: 아하.
1: 반면에 속이 냉하고 대변이 묽고 한 분이라면은 장어를 먹은 뒤에 후식으로 참외나 수박을 먹는다. 이 장이 더 약해져서 대변이 더 풀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장어를 먹고 먹으면 좋은 과일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은 복숭아는 좀 그렇고.
1: 그러니까 장이 네. 괜찮으신 분이라면
0: 네.
1: 복숭아도 괜찮고
0: 아.
1: 또 수박이나 또 열이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수박 참외가 더 올릴 수 있는
0: 그렇군요.
1: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맞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실 때 예. 체질에 따라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속이 좀 냉하고 소화력이 떨어진 분이라면 장어 먹을 때 마늘을 같이 마늘이나 고추를 같이 먹는 게 좋겠고 오. 아까 열이 많은 분이라면 장어를 드시는데 남들 따라서 생강을 넣고 마늘을 넣고 고추를 먹는다 안 좋은 거죠.
0: 예. 이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열이 많은지 적은지 네. 뭐 이것도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있는데 대개 입에 잘 맞고 맛이 있으면 잘 맞는 건가요?
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누구든지 체질이 열이 많은 체질 몸이 냉한 체질을 쉽게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0: 글쎄요. 예.
1: 그따르고 속다른 게 사람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미 성질이 알려져 있는 마늘이나 인삼을 먹었는데 열이 막 올라서 화끈거리고 피부가 가렵고 후끈후끈하다. 분명히 열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마늘이나 인삼을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열이 올라 나오지 않는다면 좀 냉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렇군요.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을 드셨을 때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 예, 그게 가장 쉬운 감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전화번호 7925번 사용하시는 분께서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팥빙수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팥빙수 그리고 물음표 세 개 쓰셨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팥빙수에 대해서 뭐 답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왜 팥빙수를 먹을까 이렇게 또 한 문장 쓰시긴 했고요.
1: 예, 그러니까 예. 복날에 보통 남들은 닭게장을 먹고 육게장을 먹고 또 옛날에 먹던 그것 대신에 염소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그게 전부 다 따뜻한 성질입니다.
0: 아.
1: 그리고 남들의 알기를 갖다 여름에는 이열치열이야.
0: 예.
1: 여름에 덥지만은 무조건 따뜻한 성질 가진 걸 먹어야 된다 하는데 왜 팥빙수는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0: 예.
1: 자 간단하게 이열치열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열치열이라는 게 열정병의 열성약을 이나 음식 먹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겉은 뜨거운데 속이 차니까 따뜻한 성질 음식을 먹어서 속을 따뜻하게 해서 낫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0: 예.
1: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은 양기가 강한 계절이 양기가 밖으로 나오니까 겉은 피부는 뜨거워지고 입은 마른데 오히려 배속은 더 차가워집니다.
0: 예.
1: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거나 혹은 냉한 분이라면 반드시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육개장이나 닭고기도 따뜻한 성질이고 고추라든가 뭐 염소고기가 좋은 겁니다.
0: 예.
1: 자 그러면은 원래 열이 많아서 더위를 타고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놓거나 선풍기를 틀어야만 살 수 있는데 내가 여름에 그 뜨거운 걸 먹어야 돼? 또 먹어보니 실제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0: 예.
1: 먹으면 열이 더 나거든요. 그런 분에게는 팥빙수가 맞습니다. 팥도 찬 성질이고
0: 네.
1: 당연히 빙수는 찬 성질이죠. 그래서 무조건 여름에 닭게장을 먹어야 되고 닭백숙을 먹어야 되고 염소를 먹어야 되고 육개장 먹는 게 아닙니다.
0: 체질에 따라서.
1: 예. 아까 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쫓고 옛날 뭐 그런 걸 몰랐으니 귀신을 쫓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0: 네.
1: 그때는 무조건 뜨겁게. 뜨겁게 익히고 또 소고기는 또 그런 귀신을 쫓는 효능이 없으니까
0: 예.
1: 벌겋게 육개장을 먹은 거예요. 왜냐 귀신 그런 음기는 뜨거운 거 따뜻한 거 붉은색을 중국 가면 다 붉은색으로 돼 있죠. 액땜 만든 거죠. 붉은색이 그런 귀신을 쫓는다는 옛날에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붉은색이 열기지 않습니까?
0: 네네.
1: 열기가 음기 습기 엄청난 것을 물리치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습니다.
0: 예.
1: 그런 의미니까 예. 그렇게 했는 건데 문제는 속이 열이 많은 사람은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따라서 여름에는 무조건 여름이고 복날이니까 닭백숙 먹고 삼계탕 먹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이 정말 많은 분이라면 삼계탕 먹으면 독입니다.
0: 그분들은 그냥 팥빙수 드셔야 되는 거예요.
1: 인삼,
0: 예, 예.
1: 인삼에 닭고기에 마늘이 다 열성이 강한 겁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인 분이라면요.
0: 예.
1: 닭고기가 아니라 오리고기나 돼지고기가 복날 보양식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팥빙수가 더 낫죠. 과일도 시원한 찬 성질을 가진 수박이나 참외를 먹어야지 복숭아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0: 제가 체질이 그 삼계탕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예, 삼계탕에 네. 들어있는 게 진짜 제일 저한테는 해로운 것들만
1: 그렇죠.
0: 다 모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체질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체질에 맞는 섭상이 어떤 것인가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문자로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강인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동남아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 봅니다. 우리나라 뭐 이제 과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 망고, 파파야, 망고스틴, 뭐 두리안 이런 이제 열대 과일들에 네.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이게 찬 음식이냐 더운 음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1: 자,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 더위에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수상 가옥을 짓죠. 아. 제가 지난주에

0: 습기가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릴 때 예, 예. 수산가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늘 습기가 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그쪽 동남아 있는 수산가옥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40만 넘으면은 관절에 습기로 인해서 관절에 문제 생기고 습기로 인해서 성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1: 예.
0: 자 그렇듯이 일단 동남아는 덥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럼 거기에 나는 과일은 누굴 위해서 필요하겠습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분들에게 필요하거든요.
1: 아.
0: 방금 말하는 그런 망고라든가 파파야라든가 코코나 이런 게 다 차가운 성질입니다.
1: 그렇군요.
0: 열을 내려주고 더위를 네. 식히고 더위로 인한 열로 인한 그런 열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 과일은 거의 다 차가운 성질이다.
1: 성질이다.
0: 좀 정도가 조금 차가우냐 많이 차가냐 차이가 좀 있지만
1: 예.
0: 꽤 차가운 거다. 아마 속이 냉하고 대변이 풀어지고 설사하는 분들 망고 그 맛있는 걸 먹어보세요. 좀 먹을 땐 좋은데 연달아 먹었다 아마 장이 좀 고생할 겁니다.
1: 역시 체질에 따라서
0: 네.
1: 그리고 이제 언급된 네 가지는 다 아마 찬성적인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체질에 따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드셔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김한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복날인데 요즘 이제 닭가슴살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양식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0: 물론이죠. 당연히 뭐 닭가슴살도 보양식으로 볼 수는 있는데
1: 네네.
0: 조금 닭 날개나 닭다리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1: 예.
0: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닭가슴살도 역시 약간 따뜻한 성질이니까 정말 열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1: 그렇군요. 예. 가슴살을 먹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열량이 적은
0: 네.
1: 것을 먹겠다. 다이어트를
0: 네.
1: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운이 강한 거는 확실히 또 이 날개나 다리군요.
0: 그렇죠. 거기 단백질이 훨씬 많이 있고 닭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니까
1: 예.
0: 도움이 되겠고요.
1: 복날 음식으로는 이제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실 필요도
0: 네.
1: 있겠네요.
0: 네.
1: 예.
0: 그리고 팥죽이 또 이 여름 복날 음식입니다. 옛날에도
1: 예.
0: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꼭 팥죽을 동지날에만 먹는 것이 아니고
1: 네.
0: 복날에 특히 열이 많으신 분들은 팥죽 드시는 게 보양식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전화 연결 한 통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예.
2: 네.
1: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2: 아, 네. 저 용인에서 개인택시 운전하고
1: 예,
2: 있습니다.
1: 예, 예. 그 연령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2: 아, 저는 60대 초반이고요.
1: 아, 저희
2: 신랑도 지금 60대인데요.
1: 아, 예, 예.
2: 초반인데요.
1: 네.
2: 신랑이 땀을 엄청 많이 흘려요.
1: 아.
2: 그래서 땀이 많이 흘리면 열이 많은 사람인 건지.
1: 예.
2: 그 저희가 분간을 잘 못해가지고.
1: 네. 저도
2: 궁금해서 한번
0: 아, 예. 우선 보내봤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1: 예.
0: 부군께서 몸이 좀 퉁퉁하신 분입니까? 야위신 분?
2: 아니요. 그냥 평범해.
0: 평범하고 보통인데 땀을
2: 네.
0: 늘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흘리면 여름에만 많이 흘립니까?
2: 겨울에도 좀 흘리는 편이고요.
0: 예.
2: 여름에는 유독 많이 흘려요. 그냥 겨울에도 좀 잘 흘리는 편이에요.
0: 그리고 땀을 활동할 때만 흘립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나도 땀이 젖어 있습니까?
2: 잘 때도 좀 흘리는 것 같아요.
0: 예, 그리고 몸이 요즘 많이 피곤하다거나 힘들어하시고 아침 일어나기 힘들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2: 예, 그런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예, 아직도 막 체력이 좋으시니까 그런 건데 60대 나이에 땀을 그렇게
2: 네.
0: 많이 흘린다면 기운이 좀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평소에
2: 아.
0: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고 있다. 특히 고기나 생선, 과일을 잘 드시면서 적당히 운동하고 그렇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건강에 문제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2: 네.
0: 너무 많이 흘려서 줄줄 흐를 정도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을 정도라면 분명히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땀을 많이 나게 하는 음식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땀 나게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뭐 귤 껍질 같은 거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콩나물 같은 것, 칡뿌리 같은 것이 땀 나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특히 열이 많으신 편이면서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고 하는데 또 열이 있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면 그 열로 인해서 땀이 더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음식 먹는 걸 잘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1: 예, 고맙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1: 네네.
2: 잘 듣고 있어요.
1: 예, 고맙습니다. 예, 아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또 알차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음식의 보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시사 등급 교양.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과학플러스 숙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를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오해와 진실, 진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4: 초파리도 잠을 잔다. 초파리라고 하면 되게 하잘것없고 작고 뭐 쓰레기 같은데 자주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곤충이지 않습니까?
1: 예.
4: 초파리도 잠을 잘까요? 오해일까요? 초파리도 잠을 잔다 이러면 이건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1: 초파리가 뭐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4: 참고로 초파리가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1: 아 그렇습니까?
4: 네, 네. 예.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1: 아 그래도 생물인데 잠 자겠죠.
4: 아 역시 잘 짚으셨습니다.
1: 네.
4: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의견도 많았고 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1: 예.
4: 2000년대 초반부터 초파리도 하루 평균 8시간 정도는 잔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굳어지고 있습니다.
1: 사람만큼 자는 거네요.
4: 네, 사람하고 예. 자는 게 뭐 똑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뭐 초파리한테 뭐 언제까지 잤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1: 예.
4: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초파리도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대체로
1: 예.
4: 보면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밤에 갑자기 움직임이 없어지고 가만히 있다 싶으면 아 이게 자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2019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과학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한 것을 논문으로 밝혀낸 것이 있는데
1: 네.
4: 이걸 보면 초파리가 상당히 확실하게 잠을 자는 것 같고요.
1: 오.
4: 대체로 남자들 그러니까 수컷 초파리들이 잠을 더 많이 잔다라고 해가지고
1: 예.
4: 수컷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잠을 자고
1: 예.
4: 암컷은 그보다 좀 더 짧게 자면 한 평균 5시간 자는 것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1: 수컷들은 게으르네요. 네,
4: 그래서 평균 정도로는 8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1: 예.
4: 있고요. 혹시 너무 이제 일이 바쁘시고 해가지고 수면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8시간보다 지나치게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이거 초파리도 8시간은 자는데 나도 좀 수면 시간을 최소한 확보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건강 유의를 하셔도 좋겠죠.
1: 그런 또 근거를 가질 수도 있겠군요.
4: 네.
1: 예. 아 여름이 되면서 없던 초파리가 생겼습니다. 이거 보면서 뭐 옛날에 배웠던 생물 시간 떠올리는데
4: 아, 네네.
1: 자연 발생설
4: 네.
1: 뭐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그런 건 아닐 거고.
4: 그렇습니다.
1: 예.
4: 네. 초파리가 보면 진짜 옛날 사람들이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재료를 갖다 놓고 그냥 기다리면
1: 네.
4: 생물이 저절로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거를 왜 옛날 사람들은 믿었는지 초파리를 보다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오죠.
1: 그러니까,
4: 도대체 예. 저 초파리들이 어디서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1: 예.
4: 사실 그래서 이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의외로 완벽하게 과학의 역사에서 사라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예.
4: 중세시대 정도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쥐 같은 거 정도도 그냥 자연적으로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4: 중세시대에 꽤나 진지하게 쓰여 있던 이런 과학 에 관한 책들 같은 걸 보면 뭐 지푸라기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종류 그리고 나무 장작 이런 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뜨끈한 이런 곳에 어두컴컴한테 잘 보관을 해놓고
1: 예.
4: 한 4일에서 5일 정도 기다리면 그 재료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쥐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쥐가 많은 곳에 환경을 떠올린 거군요.
4: 네. 그런데 예. 이제 뭐 그래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1: 글쎄요. 쥐를 못 만들어냈겠죠.
4: 네. 그리고 나서도 예. 이제 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은 게 쥐는 아니지만 초파리나 이런 작은 곤충 같은 거는 그래도 저절로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법 오래까지 갔었고요.
1: 예.
4: 정말 오래까지 1860년대까지 이어졌던 게 뭐냐면 그래 눈에 보이는 그런 곤충 같은 게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겠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은 그거는 정말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믿음은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생물을 배웠는데도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4: 그죠.
1: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4: 그렇죠.
1: 없었는데 네. 갑자기 생겼잖아요.
4: 네. 예. 그런데 1860년에 사실은 이 과학자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프랑스의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의
1: 예.
4: 활약으로.
1: 예.
4: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가 도대체 왜 유명한 과학자냐.
1: 뭐
4: 파스테르가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냐.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스테르가
1: 예.
4: 이루었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생물 발생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철저하게 증명하는데 공헌을 했다.
1: 자연 발생설이 아니다.
4: 네, 라는 거를 이제 이 생각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낳아줄 수 있는 그거에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어디에서 유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막아놓으면 저절로 그게 태어나는 생겨나는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것이죠.
1: 자연 스스로 그런 게 있는 것이.

0: 지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다.
1: 항상 그 붕어가 나타나서 나아줘야 된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이야기를 하던 누구든 다 부모는 있으니까 사람이 효심을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좀 과학적으로도 이어지는 셈이죠.
0: 네.
1: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이 낳아준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이라는 것이 과학의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렇다면 초파리가 생긴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딘가에서 초파리가 오거나 아니면 초파리가 누가 낳아줘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0: 그럼 조상이 집에서 그 겨울철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가 꽤 있고요.
0: 예.
1: 네, 그러니까 조상이 뭐 대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게 계속해서 활발하게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0: 예.
1: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초파리 알이 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초파리 알이 한 0.5mm도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게 초파리 알이다라고 해서 자세히 보면 막 이게 무슨 곤충의 알인가 보다라면서 알아볼 수 있지. 그냥 얼핏 가면서 보면 뭐 하얀 먼지 같은 게 있나 없나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파리 알 같은 게 어디에 붙어 있다가 그게 조건이 맞으면 먹을 게 생기면 부화를 해가지고 초파리로 태어나는 그런 수가 꽤 있고요.
0: 예.
1: 또 하나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초파리가 정말 멀리에서부터도 이 초파리 자기 먹이 냄새를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잘 찾아오거든요.
0: 오.
1: 초파리가 정말 조그마한 생물체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초파리 예. 하나 크기가 뭐 3mm 정도 되면 되게 큰 초파리로 치거든요.
0: 작아서 더 잡기가 힘들어요.
1: 예, 초파리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0: 예.
1: 그 작은 생명체가 1km 밖에서도 먹이 냄새는 맡는다라고 하거든요.
0: 대단하네요.
1: 예, 사람은 덩치가 크지만 1km 바깥에서 나는 무슨 뭐 고기 냄새 이런 걸 맡지는 못하잖아요.
0: 아, 힘들 거예요.
1: 예, 사실 그렇게 살면 사람은 예. 뭐 일상생활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예. 초파리는 그 정도 냄새를 맡고도 그 작은 몸집으로 먹을 걸 찾아서 정말 멀리 꾸역꾸역 날아가지고 모여드는 귀신 같은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초파리는 작은 방충망 같은 걸로 막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0: 예.
1: 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초파리도 쉽게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알에서 태어나거나 외부에서 모여드는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먹이를 찾아서 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니 근데 개체수가 많아요.
1: 그렇죠.
0: 예.
1: 초파리는 금방 빨리 자라나고 또 알도 많이 낳기 때문에
0: 예.
1: 그 알이나 새끼가 한두 마리만 있으면 그게 다시 알을 낳고 그게 또 퍼지고 하는 방식으로 금방 번성하기가 쉽습니다. 초파리 알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초파리로 변해가지고 다시 알을 낳아서 새끼를 칠 수 있는 그거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8일이면 충분하다라고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뭐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이면 충분하고 오래 걸려도 14일에서 보름 정도면 한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하거든요.
0: 오.
1: 그러면서 초파리 한 마리가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많이 낳으면 100개의 알을 낳는다라고도 하고요.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여기에 알을 한번 낳고 여기 저기에 알을 한번 낳고 하는 걸 다 모아보면 초파리 한 마리가 알 500개 정도는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번식이 일어나니까 개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암컷 초파리가 한 마리만 있어도 이론상으로는 8일만 지나면 500개 가까운 알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0: 예.
1: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한 세대 지나는데 한 8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한 2, 3주 지나는 사이에 한두 마리의 초파리가 한 만 마리, 몇만 마리 정도로 불어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0: 예.
1: 이렇게 초파리가 빨리 어디서나 많이 생기고 어느 정도 퇴치를 해가지고 없어졌나 보다 싶지만 그래도 몇 마리만 살아남아도 그게 또 다시 불어나고 불어난 장소에서 어느 정도 좀 퇴치가 됐다라고 하면 냄새를 맡고 다른 동네로 또 몰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0: 예.
1: 초파리가 항상 어디서나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눈에 잘 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0: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게
1: 네.
0: 이게 이제 초파리가 아니고 파리였으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 어떻습니까? 이게 제 믿음이 맞습니까? 초파리랑 파리는 다른 거죠?
1: 네, 다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사용하던 동물의 분류 체계인 뭐 종, 속, 과, 목, 강, 문, 개 뭐 이런 식으로 동물 분류하는 체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개나 뭐 강 이런 분류가 되게 넓게 비슷비슷한 동물들을 큼직큼직하게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분류하는 큰 분류이고 종, 속 이런 분류가 아주 몇 가지 되는 조그마한 차이만 있는 동물들만 모아가지고 서로 아주 비슷한 동물들끼리만 묶는 하는 그런 분류죠.
0: 예.
1: 우리가 초파리라고 하는 동물은 보통은 초파리 과에 속하는 동물들을 다 초파리라고 부르거든요.
0: 아.
1: 예, 그리고 파리과는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0: 아.
1: 파리하고 초파리는 서로 과가 다른 정도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0: 다행이다.
1: 네, 우리가 느낌이. 일상생활에서도 예. 흔히 뭐 그런 말 좀 쓰지 않습니까?
0: 예.
1: 어떤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좀 성향이 비슷하면 야, 너하고 걔하고 비슷한 과야 뭐 이런 식의
0: 과야.
1: 이야기 좀
0: 예.
1: 하지 않습니까?
0: 근데
1: 초파리하고 파리는 같은 과라고 할 정도로 비슷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그러니까 단과 대학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1: 네, 그런데
0: 예.
1: 과 다음으로 넓은 부류인 목이라는 부류 있지 않습니까?
0: 아.
1: 네, 목을 파리는 파리 목에 속하는데
0: 아.
1: 초파리도 파리 목에 속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면 또 파리하고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0: 올라가면 개통이 같고.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그런데 초파리는 종류가 초파리 과에 속하는 그 종 숫자만 따져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0: 어.
1: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좋기 수천 종의 초파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예.
1: 뭐 대략 한 3천 종 정도는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1: 국내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뭐 좋기 100종은 넘어간다라고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초파리 종도 이미 1960년대부터 하나씩 두 개씩 발견이 됐었거든요.
0: 예.
1: 이 초파리 종은 전 세계에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발견이 안 됐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런 게 국내에서도 이미 나타난 지가 꽤 됐을 정도니까
0: 예.
1: 정말 다양한 초파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다양하게 적응해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런데 과도 다른 이제 서로 다른 생물인데
1: 네.
0: 파리에 왜 초자를 붙인 거예요?
1: 이게 뭐 이게 좀 순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0: 네,
1: 정확한
0: 뜻이지.
1: 거를 알아내기는 네.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초파리의 가장 큰 습성이 뭐가 있냐면 아까 그 먹이 냄새를 정말 잘 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1km밖에서도.
1: 네, 그런데
0: 예.
1: 그 먹이 냄새로 무슨 냄새를 맡느냐면 알코올 냄새하고요. 아세트산 그러니까 식초 냄새를 굉장히 잘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습성을 와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0: 예.
1: 초파리가 뭐 주당이라는 말이냐? 그것도 약간 이런 시큼한 맛이 나는 약간 뭐 포도주 같은 이런 걸 초파리 실제로 포도주 같은데 초파리 잘 꼬이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0: 예.
1: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식초도 그렇고 이런 시큼한 맛 나는 이런 성분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과일이 발효될 때 잘 생기는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초파리가 이런 과일 종류를 좋아하는데 신선하고 이런 좋은 상태가 좋은 과일은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이 너도 나도 다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초파리는 거기에 끼기보다는 조금 상해가는 과일, 썩어가는 과일 이런 데 가가지고 뭘 좀 주워 먹으려서 좀 딴 그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안 찾는 데 가가지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해가는 과일, 썩어가는 과일, 발효하는 과일에서 잘 발생하는 이 알코올 냄새, 식초 냄새를 잘 맡는 거죠.
0: 아, 그초겠군요.
1: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초를 좋아하는 파리다라고 해서 이제 초파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1: 영어에서는 초파리를 fruit fl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0: 그 과일.
1: 네, 예. 그래서 과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과일에 잘 꼬이는 파리라는 뜻으로 갖고 있고요.
0: 예.
1: 조금 특이한 게 일본에서는 초파리를 쇼조 바에라고 하거든요.
0: 쇼조는 뭡니까?
1: 네, 그래서 바에가 파리라는 뜻인데 쇼조가 뭐냐? 이 쇼조가
0: 예.
1: 원숭이, 원숭이 중에서도 성성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0: 오.
1: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이름이 원숭이 파리라고 초파리를 부른다는 좀 이상한데.
0: 뭐 원숭이랑 무슨 상관이
1: 네,
0: 있을까요?
1: 그게 이제 일설에는
0: 예.
1: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옛 전설 중에는 성성이로 분류되는 일부 원숭이들은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원숭이니까.
0: 예.
1: 그래서 사람 사는 마을에 몰래 내려와 가지고 술을 훔쳐 먹는 습성이 있다. 라는 이제 전설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0: 예.
1: 이 술 성분에 잘 꼬이는 파리다 보니까 쇼조 원숭이 파리라고 초파리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0: 많은 사연을 담았네요. 네,
1: 그러니까 같은 파리를 보고도 영국 사람들은 과일 파리,
0: 예.
1: 일본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원숭이 파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식초 좋아하는 파리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있는데
0: 네.
1: 생각을 해보면 아세트산에 꼬이는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초파리라는 이름이 좀 제일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이름이 아닌가 뭐 이런
0: 예.
1: 생각도 해보죠.
0: 예. 아세트산 그리고 이제 과일 발효될 때 과일 네. 껍데기 뭐 이런 거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술, 알코올 뭐
1: 그렇습니다.
0: 이런 거 예. 그러면 이런 걸 싹 치우면 초파리가 없어지나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 초파리의 먹이가 될 만한 거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초파리가 작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먹이에도 그걸 음식으로 삼아가지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술 먹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소주 같은 거 먹다가 소주병을 남겨놨는데 소주병 바닥에 소주가 조금 묻어있다. 네, 그런 정도도 초파리는 술을 알코올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파리가 진짜로 주당이라고 할 만한 동물이거든요.
0: 게다가 자기가 몸이 작으니까 네,
1: 그래서 조금만 있어도 그거 먹고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취하지도 않아요. 초파리는 다 그걸 잘 분해를 하기 때문에
0: 예. 네,
1: 그래서 초파리는 그 정도도 먹고 살 수 있고요. 뭐 과일즙 같은 게 좀 떨어져 있다라거나 과일 주스 같은 게 그 주스

0: 고요. 아까 초파리 알을 눈으로 보고 없애기가 되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나 과일 같은 거 겉면에 초파리 알이 붙어서 들어오는 수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초파리 알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과일 어디서 사온다. 그 뭐 먹어도 큰 이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사람이 의외로 초파리 알 먹게 되는 수가 많은데
1: 그 뱃속에서는
0: 네, 뭐별 이상 없습니다. 예. 네, 네, 뭐 그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 작은 양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 과일을 사 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 밀폐돼 있는데 금방 보관을 하지 않고 바깥에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그 알 속에 있는 그 초파리 애벌레가 깨어나 가지고 금방 번데기로 변해가지고 초파리로 이제 날아다니게 되는 일이 금방 벌어지거든요.
1: 뭐 일주일 단위라니까.
0: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일, 채소 이런 거를 사자마자 가능하면 냉장 보관, 밀폐 보관을 하면 네. 조금이라도 초파리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초파리가 너무 작아서 방충망도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초파리를 막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편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방충망이 너무 널찍하거나 아예 뚫려 있는 창문 열린 곳 이런 곳이 있다거나 하다면 그런 거를 좀 최소로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초파리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초파리 줄이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1: 그렇군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 그 아내를 정말 그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0: 아, 왜 그러시죠?
1: 요즘은 이제 과일 껍질을 네. 그 다 모아서 냉장고에 밀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예.
0: 그래서 초파리를 줄이는데 아주 현격히 도움이 되죠.
1: 그렇군요. 예. 야, 우리 아내는 알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예. 그 따라 하려니까 귀찮아요. 근데 그게 초파리를 없애는 거예요.
0: 아주 과학적인 살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 오늘은 여러분 살림살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초파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과학 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 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39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8km가량 밀리고 있고요. 김포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5km 정체,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도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 나들목에서 초월 터널까지 주춤하고 광주 방향은 흥천 입포 나들목부터 동곤지암까지 4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종에서 화도까지 짧은 구간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4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홍지문 터널 내 3차로에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현재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우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1: 내년 1월에는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거든요. 예, 이제 원래 이제 있던 감독들이 그때까지 감독을 하는 걸로 원래 임기가 돼 있다가 다 이제 채우지를 못하고 사퇴하고 물러나고 뭐 이렇게 된 거고요.
4: 그렇습니다.
1: 예. 자, 1월에 아시안컵이 열리기 전에 A매치가 6경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4: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회장도 없고 감독도 없고 네. 업무 행정 공백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회장은 지금 이용수 부회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4: 거고. 직무 대행을 하고 예, 있지만 예. 뭐 실질적으로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게 또 직무 대행에 또 규정상으로 돼 있고요.
1: 예.
4: 뭐 감독은 뭐 일단 올해 남은 대표팀 일정 임시 감독에게 맡기기로 했는데요. 이거 좀 정식 감독을 뽑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1: 그렇긴 한데 또 임시 감독이라고 또 이건 또 어떻게 뽑나 그것도 걱정이네요.
4: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또 임시 감독 뽑는데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만한 사람도 좀 찾기 어려운 그랬어요. 거죠. 예, 맞습니다.
1: 그것도 뭐 또 해봐야 또 임시 감독인데.
4: 일단 임시 감독이 계약 기간이 11월 8일.

0: 이미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넉 달 하는 거죠.
1: 뭐 티도 안 나겠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어떤 팀을 맡아서 책임감을 갖고 팀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우리 대표팀은 9월, 10월 그리고 11월에 두 차례 이렇게 네 차례 A매치를 아 9월과 10월에 이제 네 경기
1: 네.
0: 그러니까 각각 두 경기씩이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렇게 모두 여섯 차례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1: 네.
0: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1월 A매치를 치르고 나서 불과 두 달 뒤에 아시안컵을 치르거든요.
1: 그러면 11월에는 정식 감독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11월까지 임시 감독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1: 아, 임시 감독이 11월 하고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0: 그거 다음에 이제
1: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해가지고 아시안컵에 출전하겠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면 이 계획상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면은 그 전에 정식 감독을 선임해 놓고 그 정식 감독은 11월 A매치를 어떤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뭐 그런 그림이 될 수는 있겠는데
1: 예, 예.
0: 그것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 그거는 뭐 그냥 말이 그렇지 진짜 그 어떻게 흘러갈지는 내용과 그 맥락을 봐야 될 텐데 안 떠오르는데요.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임시감독 체제로 가다가 새 감독은 자신의 전술을 시험하고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1: 그렇죠.
0: 두 달밖에 없는 겁니다.
1: 예.
0: 게다가 임시감독하고 정식감독의 이 축구 방식이 다르면은 선수들은 또 짧은 시간에 전술을 새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1: 예.
0: 또 뭐 이 새 정식 감독 입장에서도 뭐 부상자라든지 또 새로운 선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1: 어차피 뭐래도 티가 안 날 텐데 그냥 제가 한다고 그러볼까요?
0: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차라리 일부에서는 그래서 아니 그럼 아시안컵까지 임시 감독에게 맡겨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회는 이 감독과 코치진을 공개 모집해서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절차에 너무 시간을 쓰다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예.
0: 당연하죠. 임시 감독은 공개 모집으로 뽑고 이 코치진까지 함께 선발한다는 방침인데
1: 예.
0: 이것도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걱정이 되고 있고요.
1: 예.
0: 결국엔 공정성과 대회 준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1: 예.
0: 어쨌든 당장 6경기의 A매치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임시체제에서 얻은 경기 자료 그리고 선수 평가를 새 감독 정식 감독에게 어떻게 잘 연결해서 알려주느냐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면은 우리 팀은 우리가 파악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팀이 오히려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가 돼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팀 파악하기도 바쁜 시간에 우리 팀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거 대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 경기는 하고 자료는 쌓아놓지 못하고.
0: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준비 과정은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 뭐 임시 감독이든 또 이제 전담 감독이 되든 정식 감독이 되든 이제 이 문제도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한참을 얘기해 드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대상입니다. 뭐 이게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게 많아서 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답을 들어도 뭐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기보다는 뭐 걱정해 마땅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오는 30일에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1: 예.
0: 원래는 22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원구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이 30일로 연기돼서 열리게 됐습니다.
1: 원구성은 이제 국회 얘기죠.
0: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예. 최근에 발표가
1: 그렇죠.
0: 됐어요. 얼마 전에
1: 예.
0: 발표가
1: 예.
0: 됐습니다.
1: 예.
0: 어쨌든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월드컵 32강 탈락이라고 하는 이 결과만 따지는 데 있지는 않고요.
1: 예.
0: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이제 공정했느냐 이걸
1: 예.
0: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1: 사실 이제 월드컵 32강 성적을 가지고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해요.
0: 그러니까 잠시 후에
1: 예.
0: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 네.
0: 이걸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청문회가 될 수가 없어요.
1: 예전에 선동열 감독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야구 얘기를 하다 보니 뭐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2018년 국정감사 때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에게 아니 왜 이 선수를 뽑았어요? 왜 이 작전을 썼어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야알못들인데
1: 그러니까.
0: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1: 예, 예.
0: 난리만 났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축구 전술이나 선수 기용은 감독의 판단 영역이 분명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호통치고 이러려면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망신만 당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1: 예.
0: 결국에는 국회가 살펴야 될 것은 협회 행정의 불공정성 여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질문은 자극적인 말보다 확인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실 검증에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이 책임 구조와 개선 방안까지 이렇게 살펴야 될 것 보이는데
1: 네.
0: 그러지 않다면은 정치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겠고요.
1: 이 내용은 저희가 스포츠 이제 관련 종사자로서 이게 준엄하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이게 참 뭐 그냥 한 인간의 성정으로는 이제 뭐 묻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뜻없이 그냥 괜한 걸 건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주 객관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그 부분만 제대로 명쾌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한 가지 더 예. 걱정되는 거는 이번 청문회가 맹탕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우려도 있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뭐 홍명보 전 감독이라든지 정몽규 전 회장은 이제 증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지만은
1: 예.
0: 그 밖에 참고인으로 이 채택이 됐던 박지성, 뭐 이용표, 박주호 전 선수들 그리고 뭐 또 지역 축구 협회 회장들 이번에 얼마 전에 뭐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뭐 좀 지적을 했던 뭐
1: 예.
0: 그런 분들도 다 어떤 개인적인 이유 이런 걸 이유로 불참을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1: 참고인들은 또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참고인은
1: 예. 그럴
0: 또
1: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0: 출석의 예. 의무는 없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또 이게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진지한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내용 없는
1: 네.
0: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1: 그런데
0: 상황입니다.
1: 참고인 선정도 좀 임의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그냥 언급된 사람들은 그냥 다 불러 뭐 이런 것도 뭐 근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뭐
0: 그러니까
1: 예.
0: 처음에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으로 불려 그랬어요.
1: 예, 예.
0: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리그가 시작이 됐고요. 황희찬 선수도 소속팀 가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1: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이제 그러니까 협회가 제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느냐 이거를 따지는 데는 사실 그 선수들이 별 필요가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선수도 그렇고 여기 저 각 해설위원 뭐 전 선수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산만하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좀 있다고 봐요.
0: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왕 나온 얘기니까 축구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축구 쪽에서 좋은 얘기가 있었던 게 이게 놀랍네요. 예, 사실 김상식 감독은 이제 국내 축구를 떠날 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0: 그렇습니다.
1: 가지로. 근데 이제 베트남에 가서 박항서 감독이 받았던 이제 그 예우를 받겠는데요. 베트남에
0: 뭐
1: 가서
0: 예. 이미 뭐 지금까지 거둔 성과만 놓고 보더라도 박항서 전 감독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성과를 이뤘고요.
1: 예.
0: 게다가 김상식 감독은 지금 계속해서 베트남 축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니까 뭐 박항서 열풍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거둔 객관적인 성과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지금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러면은 또 이제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박항서 감독만큼 또 혹은 그 이상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어제부터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현대컵이 막을 올렸는데요.
1: 예.
0: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스즈키컵, 미쓰비시컵 이렇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주로 대회 스폰서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1: 예.
0: 이번 대회는 우리 자동차 기업인 현대가 이 메인 스폰서로 나서게 됩니다.
1: 그래서 다른 대회가 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회인데
0: 맞습니다.
1: 스폰서 이름을 쓰는 거군요.
0: 공식 이름은 이제 아세안컵 또는 동남아시안컵이 되는 거죠.
1: 예, 예.
0: 어쨌든 그래서 이번 대회 이름이 동남아시아 현대컵이 되겠고요.
1: 예.
0: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어제 열린 첫 경기에서 동티모르를 7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 승리로 베트남은 2024년 10월 인도와의 친선 경기부터 A매치 19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1: 아, 동티모르 이긴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닌데.
0: 그렇습니다.
1: 아, 연승 기록이 이렇게 된 거군요.
0: 그러니까 아무리 예. 뭐 물론 동남아시아 축구가 좀 수준이 떨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A매치를 이렇게
1: 예.
0: 길게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1: 예.
0: 이 기간 동안 무려 17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1: 오.
0: 종전의 18경기 무패 행진을 넘어서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긴 무패 행진을 완성한 건데요.
1: 이거는 그러면 박항서 감독의 기록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0: 맞습니다.
1: 자체로는.
0: 김상식 감독이 2024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이끌었고 아시안컵 예선도 6전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수비 조직을 잘 안정시키면서 공격할 때는 여러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베트남 특유의 이 축구를 잘 심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 예.
0: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2회 연속이자 통산 네 번째 우승을 노리게 됩니다. 뭐 첫 경기는 완벽했지만은 앞으로 경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동티모르는 예. 뭐 원래 약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 예.
0: 이제 31일 날 싱가포르와 2차전을 치르는데 싱가포르는 좀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1: 아, 그럼요. 예.
0: 게다가 막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팀들과 우승 경쟁을 펼쳐야 되는데 그만큼 좀 무패 기록에는 너무 취하지 말고
1: 예.
0: 앞으로 경기력을 좋은 경기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감독들이 이제 각 나라에 또 부임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독일 뉴스가 강력합니다. 독일의 이제 그 국가대표 새로운 감독이 위르겐 클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클롭 감독이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뭐 어제가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클롭 감독이 이제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1: 네.
0: 그 기자회견에서 아주 센 얘기를 했습니다. 나 똑바로 안 하면은 나 그만둘 수 있어.
1: 그분 성격이 좀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제가 언론에 있지만 언론이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나 당장 감독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겁니다.
1: 하긴 또 이런 정도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긴 해줘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독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좀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1: 게다가 또 축구 얘기인데 독일에서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예. 독일도 사실 우리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1: 예.
0: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에서 파라과이에게 져서 탈락을 했는데요. 결국 나겔스만 감독이 곧바로 사퇴하고 클롭 감독이 대표팀을 다시 세우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1: 네.
0: 계약 기간은 2030년 월드컵까지고 첫 목표는 2028년에 열리는 유럽 선수권 대회인데요.
1: 네.
0: 클롭 감독이 좀 걱정도 있어요. 사실 계속 클럽팀만 이끌었거든요.
1: 그렇죠.
0: 대표팀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클럽과 대표팀 운영 방식이 다르잖아요.
1: 달라요.
0: 과연 네. 대표팀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는데 어쨌든 독일도 다급하기 때문에 클롭에게 SOS를 친 겁니다.
1: 네.
0: 클럽 감독이 사실은 나 이제 지도자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독일 대표팀이니까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네.
0: 과연 이 진짜로 뭐 잘 팀을 이끌다가 물러나는 일이 벌어질지 저 어쨌든 뭐 열심히 하겠다 나 팀의 대표팀에 집중하겠다 이런 뭐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0: 네, 클롭 감독이 예. 이끌어가는 대표팀도 독일 대표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독일은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클롭 감독 기대를 해봅니다. 아유, 축구 얘기로 오늘 또 가득 채웠는데 축구 얘기로 가득 채우는 건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1: 토요일의 스포츠 이성무의 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2부 끝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원 씨 그리고 박인수 선생의 노래 향수가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성돈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 해당 지역도 많아지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 광양이라든가 대구 등 경북 또 양산 의령 등에는 극단적인 최고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최고체감온도 33에서 35도 안팎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야외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북부 지방과 충북 지역으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충북으로는 5에서 20mm, 강원도에는 대기 불안정이 강해서 10에서 60mm의 많은 양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도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역시 수도권과 강원에는 10에서 50mm, 또 충청과 경북 최대 40,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의 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과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비의 양과 합산된 양이 되겠습니다. 모레도 소나기가 내리는 등 당분간 소나기가 잦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등 22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 대구 37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경남 의령과 양산에도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남부,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의령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 경보만으로는 경각심을 주기 어려운 극한 더위를 경고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에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충분한 AI에 근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간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논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7,5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장기적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구글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서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군사적인 출구 전략과 더 현명한 합의 전략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나는 언제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양재 IC 부근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1톤 화물차 등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60대 남성과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50대 남성이 몰던 관광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이 승용차가 3에서 5차로를 주행하던 1톤 트럭 한 대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고 전북과 제주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기사 소설에 푹 빠진 그는 이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세상 어느 미치광이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오늘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불멸의 고전 돈키호테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노신사 알론소 키아노는요, 어느 날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부르며 무모한 원정에 나서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가수 메이비의 에세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메이비가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을 때 알게 되는 마음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청량한 글씨가 담긴 책. 네, 파란색 글씨에 네. 눈이 굉장히 가는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네. 죽음의 수용소 이후입니다.
0: 아, 책 제목과 네. 그 어떤 화려한 거는 좀
1: 상반되죠.
0: 매칭이 좀 안 되는 네. 네, 제목이네요.
1: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대체로 들어보셨을 테고 또 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심리학 철학 고전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 책 이후에도 빅터 프랭클이 남긴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은 그 전에 미출간되었던 원고들을 묶은 유고작입니다.
0: 아, 네.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테니까 네. 먼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1: 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 이론가였습니다. 20세기 유럽의 유대인이라는 소개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빅터 프랭클과 이분의 부모, 형제, 아내는 모두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었어요. 네. 여러 개의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고요. 그중에는 가장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도 있었습니다. 3년간 이 수용소에서 죽음과 매우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제외한 부모, 남동생, 임신한 아내 모두가 죽임을 당했죠.
0: 아, 정말 이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네. 굉장한 고통을 겪은 사람인데 아, 정말 네. 정말 비극적이라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심정입니다.
1: 네. 그런데 이분이 높이 평가되는 예.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네. 그런 고통을 온몸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전히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삶을 긍정한다는 말이 사실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잖아요. 화목하고 뭐 부유한 가정에서 인생에 별 고난 없이 행복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자란 젊은이가 네. 나는 인생이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상상도 못할 지옥 같은 고통을 모두 통과한 후에 그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아예 그 말의 뜻과 무게가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0: 그러게 오늘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빅터 프랭클은 이제 후자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진 않죠. 사람은 대체로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꺾이고 망가지기 쉬우니까요. 저는 이런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람 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는 일단 무조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 아픔이 너무 많잖아요. 아프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그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의 말 속에서 한 줄기 섬광 같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아,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1: 네. 수용소에서 나오고 나서 40여 년간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이론을 완성하고 퍼뜨리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거든요. 네. 그렇게 완성한 심리학 이론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0: 인간은 그런 존재다. 어떤 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1: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것이 중요한
0: 그러니까요.
1: 거죠.
0: 그러니까요.
1: 네. 이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 안에서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잖아요. 수용소 네. 안에서요. 그런데 삶과 죽음의 의미가 모두 희미해지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대요. 네. 그게 뭐냐면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나가서 만나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 네. 혹은 나가서 끝내야 하는 연구가 있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잘 무너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어떤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 사람들. 네. 그리고 이 현재의 고통에 갇히지 않고 계속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당연히 뭐 결국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이 주목한 건 이거였습니다.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와 삶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0: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행동과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자유와 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1: 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 이론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책은 이런 빅터 프랭클이 이론과 사상을 바탕으로 이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네. 그 강연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강연이다 보니까 이론만 쭉 쓴 책보다는 읽기가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0: 네. 극한의 어떤 고통 속에서, 그죠, 비극 속에서 아, 삶의 희망을 또 자유를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얘기까지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거든요. 자,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네. 목차를 보니 총 4개의 강연으로 네. 구성이 된 것 같네요. 이 강연들이 다 이렇게 좀 비슷한 시기에 열린 건가요?
1: 이 강연들은 뭐 이 사실 40여 년의 격차가 있는 강연들이고요. 네. 그래서 기저에 있는 핵심 이론은 같지만 읽다 보면 시차가 조금씩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4개의 강연록 모두가 좋았는데요. 그중 4부의 내용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네. 오늘은 4부 내용을 주로 말씀드려볼까 4부 합니다.
0: 4부 강연. 네. 이 제목이 덧없음의 극복. 네. 기네요. 제목만 보고도 좀 솔깃해지실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아유 덧없다 덧없어 삶이 덧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의미예요?
1: 네. 그그 네. 그 의미가 맞고요. 네. 우리가 삶의 덧없음이 사실 살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이 강연록은 삶의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삶의 예스를 말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이 강연록의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박사 논문 중에 이런 주제의 논문이 있었대요. 하버드를 졸업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네. 이 졸업한 분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졸업자들이니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도 명망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네. 결혼 생활 같은 뭐 사생활에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 가장 그 상당 비율이 놀랍게도 네. 자기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0: 아니 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사회적인 존경까지 받고 있는데 뭐 겉보기에는 삶의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어떤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게 참 궁금하죠. 예. 근데 빅터 프랭클은 이런 경우에서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이런 절망의 기저에 어떤 특정 가치에 대한 우상화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 경제적인 성공이나 뭐 자녀가 몇 명 있는 삶,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뭐 아픈 데 없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사람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우상화했을 때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이 오로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가치를 우상화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가능성들의 스스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이 의미라는 것이 사실 매 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0: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 어떤 성공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그 가치를 막 쫓을 때 그게 뭐 네. 굉장히 중요하고 커 보이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네.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이 나에게 건네는 숨겨진 의미의 가능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려면 넓은 지평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나는 꼭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은 삶은 무의미해. 그런 건 없다고 냉정하게 말을 해요. 네. 유연함과 탄력성을 지녀야 하고 또 삶이 무엇을 건네주든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친구 사울 폴락이라는 분이 이런 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조건을 달 수는 없다.
0: 그러니까 이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굉장히 그 삶의 의미를 굉장히 유연한 개념으로 네.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네요.
1: 네.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체스의 수에 빗대어서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체스 챔피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체스 수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내 얼굴을 쳐

0: 하다 보면 웃을 것입니다. 네.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지극히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체스 플레이어와 적수의 특성, 그들이 특정 게임에 어떻게 얽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삶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체스 수와 같은 식의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1: 체스라는 게 또 사실 이기고 지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이기고 지고가 의미가 없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삶의 의미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뭔가 새롭게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0: 맞아요.
1: 그쵸?
0: 네.
1: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0: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빅터 프랭클에게도 삶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라는 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1: 네.
0: 다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 능력 범위 밖에 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영화의 삶을 또 빗대는데요. 영화의 어떤 장면들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들을 해석해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의 궁극적인 메시지, 의미는 영화가 끝날 때에나 알 수 있는 거죠. 삶도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삶이 결국 끝날 때에는 알 수 있지만 만약 삶의 구체적인 각각의 장면에서 그 나름의 그때그때 의미를 찾고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1: 네.
0: 결국 그 궁극적인 의미 또한 성취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삶이라는 게 그 목표보다도 그 하루하루의 과정,
0: 네.
1: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0: 네.
1: 삶의 순간순간에서 의미를 찾고 실현하려는 노력, 그거를 지금 짚어주는 얘기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1: 네.
0: 순간의 의미를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1: 네.
0: 따라올 거예요. 대체 의미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1: 그거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해주나요?
0: 네, 우리가 대체로는 성과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1: 네.
0: 그때그때 의미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 단기간의 성과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뭐 당연하게도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의미란 어떤 완성한 과업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경험과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1: 네.
0: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운 일들, 지금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내가 과거에 지나온 아름다운 기억, 또 우리가 삶에서 만난 호의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들, 용감했던 순간 이런 것들은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서 나의 기억에서 없앨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지니고 있는 이상 죽음이라는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도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1: 네.
0: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 인간상을 보았잖아요.
1: 그랬겠죠.
0: 네, 그런데 네.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본 결과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족으로 묶을 만한 인간 군상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오직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1: 아, 두 분류요?
0: 네. 하나는 품이 있는 인간. 다른 하나는 품이 없는 인간.
1: 네네.
0: 결국 인생의 순간순간 의미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품위를 갖추고 실현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란 우리가 인간으로서 품위를 갖추는 그 순간에 생겨난다.
0: 네.
1: 네.
0: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보고서에 써져 있던 일화입니다.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루카스라는 박사에게 스위스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어떤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찾아왔대요.
1: 네.
0: 이 부부는 외동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농장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박사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 기꺼이 그것을 해주시겠습니까? 남편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겠죠? 박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드님의 죽음으로 불행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삶과 죽음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어찌하여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아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는 거죠.
1: 네.
0: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얼굴을 가린 채로 30분간 엉엉 울었대요.
1: 예.
0: 네, 그리고 일어서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밀린 일이 많네.
1: 아, 아니 지금 이 책은 우리 그런 거를 겪은 왜 좀 집단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가족을 네. 잃은 경험이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 유가족들이나 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슬며시 지어주면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책 같아요. 지금 지금 김경현 MD님의 설명 하나하나에서 진짜 이렇게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0: 마음이 울리는
1: 네, 마음이 울리고요. 네. 내 사고의 영역이 좀 더 이렇게 지평이 좀 넓어지는 그런 좀 느낌으로 좀 듣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아들을 잃은 부모의 얘기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생각이 드네요.
0: 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의미란 결국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것, 네네. 인간 존엄의 무조건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실 품위라는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입 밖으로 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품위라는 가치가 이제 별로 많이 말해지지 않고 또 실제로도 사람들이 많이들 지향하는 가치의 자리에서 좀 비켜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건 결국 인간은 언제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이런 의미를 잃을 때 삶의 의지도 잃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쓸모, 유용성 이런 가치들이 최고로 인정받는 시대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결국 인간으로서의 품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0: 생각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우리가 품이란 단어를 직종에다 많이 이렇게 적용해서 뭐 네. 정치인의 품이 뭐 예술인의 네. 미래 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진짜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를 표현하는 순간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이후 우리 다독이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1: 루 리드의 Walk on the Wild Side 듣고 올게요.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0: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0: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저희가 지난주에 퀴즈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독이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문자 몇 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970님. 네, 정답은 2번 불타는 문학입니다. 월요병을 치유해주는 확 몰아치는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B급 선곡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 이 B급 선곡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작은 서점 청취율 1등 하시고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하셨고.
0: A급 청취자이십니다.
1: 그리고 8707님은 어쩜 이렇게 쉬운 퀴즈를 주시는지. 정답은 불타는 문화. 저도 이 코너 늘 기다립니다. 5813님 정답 2번이요. 택배 배달 중인데 최민석 작가님 목소리가 무더위를 싹 날려줍니다. 매일 저녁 잘 듣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이 사연을 보니까 택배 배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께서 또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1: 네, 다시 듣기를 통해서 많이
0: 그러니까요. 이 육체적으로 힘들 텐데도 네, 네. 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그 작은 서점의 최고 인기 코너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이 시간이 나가고 나면 문자가 막 쇄도해요.
0: 졸음 운전하시면 네. 안 되니까 아, 네. 제가 졸리지 않도록 네. 적절하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1: 아, 근데 우리가 이거 저기 왜 불타는 문학이라고 하는지는 다 아시죠? 최민석 작가님이 이제 불문학, 예, 학생, 아직 학생이죠? 네, 네. 재입학을 해서, 재입학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학부생이에요. 만학도죠.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불문학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심층 있게 파헤쳐보자라는 의도였는데 오늘은 불문학이 아니라 어디 저기 또 멀리 스페인으로 가네요.
0: 오늘은 서문학입니다.
1: 아, 서문학으로 네. 가볼까요?
0: 오늘 네. 작품은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는 책이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누구나 어느 정도는 줄거리를 알고 네. 특히 캐릭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완독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책. 오늘 작품은 바로 돈 키호테입니다.

0: 우리가 저번에 아가사 크리스티 얘기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도 약간 그냥 수사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1: 오늘은
0: 당군 이래 뭐 최고의
1: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네. 책이고
0: 디테일이 좀 네. 다르네요.
1: 오리엔탈 특급살인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돈키호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은 됐는데 네. 그만큼 팔리지는 않았다. 그런 거죠. 판매에서는 오리엔트 특급살인이 네. 앞섰다.
0: 아니 근데 이게 왜 다 집에 뭔가 한 권씩은 이렇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작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또 가지 않는 책 중
1: 그렇죠.
0: 하나예요.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완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 얘기가 무슨 애니메이션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짧은 영상으로 보거나 혹은 이제 어린이 문고판으로
0: 맞아요, 맞아요.
1: 봤기 때문에 원작을 읽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원작이 정말 두껍거든요.
0: 몇 페이지 정도 돼요?
1: 그러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권이 781페이지예요. 그리고 2권이 888페이지입니다.
0: 와, 혹시 그 저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보다 더 두꺼운 건가요?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거를 제가 비교는 못 해봤는데
0: 제가
1: 아마
0: 최근에 그 읽고 있거든요.
1: 네, 비등할 겁니다.
0: 진도가 안 나가서 큰일 났는데.
1: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네. 다 합치면 이제 1,600 페이지가 그러게요. 넘는데, 그래서 달과 육펜스를 쓴 영국 작가 서머신 몸은 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책을 완독할 필요는 없다. 선독해서 즉 골라서 읽어야 될 네.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돈키호테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네. 했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세르반테스가 네. 이 작품을 혼을 실어서 썼다는 점은 인정을 해요. 근데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돈키호테는 좀 구조가 눈에 보이는 작품이거든요. 네. 읽다 보면 매 챕터의 구조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입니다. 요컨대 어딘가로 떠나죠. 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결을 펼치거나 또 뭐 좌충우돌하는 에피소드를 겪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딘가로 또 떠나는 구조예요. 네. 이런 챕터가 74장까지 계속 반복되다가 네.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서사인 거죠. 그래서 써머신 몸이 선독하기에 좋은 책이다.
0: 돈키호테의 작가는 세르반테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지어서 암기식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세르반테스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작가의 삶을 좀 들여다볼까요?
1: 한번 살펴보죠. 네.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네. 1547년에 태어났습니다. 1547년. 장마치 16세기 사람인
0: 그러게요.
1: 거죠.
0: 네.
1: 유년 시절에는 재산을 압류당한 아버지 때문에 여러 곳을 전전하기도 했고 또 감옥살이도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세르반테스는 성장하면서 점차 문학에 관심을 가집니다. 네. 심지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종이라도 주워입는 열렬한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1571년에 자원 입대한 후에 레판토 해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네. 이때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한쪽 팔을 잃은 건 아니고요.
0: 네네.
1: 뭐 이렇게 다쳐서 이런 별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1575년에는 동생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던 중에 또 순찰하지 않았어요. 이때 요즘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0: 네.
1: 당시에 이제 터키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됩니다.
0: 네.
1: 그 후에 5년간 알제리에서 네. 노예 생활을 하다가 1580년에 삼위일체회 소속 수사의 도움으로 몸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해 10월에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되죠.
0: 인생 자체가 그냥 소설 소설인데 어쩜 이렇게 그렇죠.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1: 고생을 많이 그렇죠.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1597년에는 그 돈을 네. 은행에 예금해뒀는데 그 은행이 파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가 당시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못 갚게 되는 바람에 감옥살이를 합니다.
0: 아니 은행이 파산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
1: 16세기에 이런 16세기야. 일이 그러니까
0: 지금
1: 있었던 거죠.
0: 1590년대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인 얘기인데 와 이거 완전 불운의 아이콘이네요. 그렇죠?
1: 네. 그런데 네. 또 인생이 세옹지마였어요. 네.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 이때 그 유명한 역작 바로 오늘의 작품인 돈키호테를 구상합니다.
0: 아, 옥중에서
1: 네.
0: 구상을 했군요.
1: 옥중에서 네. 많은 게 탄생하는 거죠, 네. 원래. 그 후에 이제 바야돌리드로 이주를 해서요. 1605년에 돈키호테의 1권인 이게

0: 원작자인 세르반테스의 허락도 없이 네. 돈키호테의 2부를 네. 먼저 출간해버린 아니, 겁니다.
1: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세르반테스 입장에서 완전 뺏긴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원작자 저작권 문제 이때 없었을 테니까.
0: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세르반테스가 불운의 아이콘이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아무튼 게다가 이 가짜 속편은 네. 내용도 굉장히 조악했고 아. 심지어 세르반테스를 조롱하는 대목까지 있었습니다.
1: 원작자를 조롱까지 해요.
0: 이게 세르반테스를 자극한 거죠. 세르반테스는 이제 좌절이 닥치면 네. 포기하지 않는 불꽃남자거든요. 감옥에서도 네. 돈키호테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작자가 쓰는 진짜 2부다. 이런 그 마음으로 네. 정말 돈키호테 2권을 10년 만에 써서 낸 겁니다.
1: 아, 10년 만에.
0: 네. 그래서 1615년에 속편인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대 라만차를 발표하죠.
1: 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삶의 여정이 보통이 아니네요. 이거 자체가 소설이고 영화네요, 네. 진짜로. 와.
0: 돈키호테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1: 네,
0: 것
1: 네,
0: 같아요.
1: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0: 근데 이 2권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권이 번역본 기준으로 무려 888페이지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1년 동안 썼거든요. 근데 소설가가 1년에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을 썼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책상에서 적어도 네. 5시간 이상 초고를 썼다는 거죠. 게다가 오후에는 계속 퇴고를 했겠죠.
1: 분노의 그 어떤 그쵸. 마음으로 계속 쓴 거.
0: 근데 이때는
1: 같은데.
0: 6필로 썼잖아요.
1: 그쵸, 네.
0: 그러니까 허리, 어깨, 팔목, 목, 뭐 등 여기에 통증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했겠죠.
1: 네.
0: 그 때문인지 이건을 쓴 1년 후에 병세가 악화되어서 사망하고 말죠.
1: 설마 진짜 죽어요?
0: 네.
1: 때문에?
0: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2권은 정말 회심의 역작이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1권보다 2권의 작품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아무튼 세르반테스는 2권이 나온 그 다음에
1: 야.
0: 병석에 누운 지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 야, 자기의 어떤 뭐 삶을 갉아먹는 그런 혼신의 힘을 다 쓴 그런 작품인데 아니 그러면 이 써무신 모음이 아까 전에 그냥 선독해도 되는 작품이다. 뭐 중간중간 건너뛰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세르반테스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0: 그렇죠.
1: 같은데.
0: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만났을 거잖아요. 그때 네. 한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하네.
0: 근데 이제 좀 TMI이긴 한데 네. 써무신 모음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국 비밀 첩보국 MI6
1: 네.
0: 거기에 비밀 첩보원 출신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써머신 몸이 원래 의사이면서 네.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동시에 첩보원이기도 했어요. 이게 사후에 알려졌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천국에서도 좀 잘 도망다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 그 얘기하려고 꺼낸 얘기예요.
0: 네.
1: 자 그러면 세르반테스의 그 정말 혼이 담긴 작품 이런 소개를 받고 돈키호테를 이제 다시 접하려고 그러니까 좀 경건해집니다. 줄거리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때는 옛날 옛적에 스페인 라만차 지방의 어느 마을에 시골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50살쯤 된 이 시골 귀족의 취미는 기사소설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1: 네.
0: 결투, 모험,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이 남자는 그만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1: 어떻게 구분 못하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기사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기사도 아니면서 일단은 자기를 기사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름을 키호테라고 붙입니다.
1: 과대망상증에 걸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키호테가 좀 이름이에요. 그죠?
0: 네.
1: 어떤 뜻이에요?
0: 키호테는 원래 그 기사들이 허벅지 안쪽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던 갑옷의 이름입니다.
1: 네.
0: 동시에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남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스페인어 돈을 붙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돈 키호테는 거시기 선생쯤 되는 겁니다.
1: 네.
0: 아무튼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네. 이 남자의 기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 네, 어떤 기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0: 기사가 됐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돈 키호테는 기사답게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겠다고 집을 나섭니다. 사실 네. 세상 그 누구도 이 남자한테 이런 네.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1: 이제 기사들인데 왜 좀 성기를 막 공주나 또 여왕도 막 등장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의 딸한테 네. 둘시네아라는 이름을
1: 맞아요.
0: 붙여주고
1: 네.

0: 네. 갑자기 이 농부 딸을 공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네. 둘시니아는 돈키호테 때문에 뜬금없이 공주로 불리게 된 거죠. 이제부터 돈키호테의 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 이제 뭔가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이제 모험을 떠난 첫날 저녁 돈키호테는 어느 여인숙에 도착합니다.
1: 여인숙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기죠?
0: 네. 이 여인숙을 이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허름한 여인숙을 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여인숙의 주인장을 성주로 착각을 하죠.
1: 예.
0: 그 옆방에 매춘부가 묵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또 이 성의 공주로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상해진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한테 자기가 이 성을 지켜줄 테니 정식 기사자기를 달라고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1: 여인숙 주인이 그래서 기사자기를 줘요?
0: 네. 주인장은 장난삼아서 네. 기사자기를 장난삼아서? 내려주는데 돈키호테는 정말로 기뻐하면서 더 의기양양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만난 상인들한테 자신의 그 상상 속 공주님인 둘시네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 둘시니아 공주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0: 둘시니아가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주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상인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둘시니아가 이웃 마을 농부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사람 놀리는 거냐면서 상인들이 막 따지고 결국 시비가 붙습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상상력은 최고였지만 전투력은 최하였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결국 몰매를 맞고 쓰러지고 말죠.
1: 아니 이렇게 소설이 이렇게 시작이 끝나진 않죠?
0: 그렇죠. 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으로 네. 돌아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의 가족과 하인들은 이 모든 기행이 저 요상한 기사 소설들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책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죠.
1: 하지만 여기서 그 기사로서의 삶을 포기할 돈키호테가 아니죠.
0: 네. 돈키호테는 간신히 집에서 건강을 회복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기사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곧장 두 번째 여행길에 나섭니다.
1: 첫 번의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서 두 번째 여행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출발하겠죠?
0: 네. 저번에 혼자 떠나서 네. 여러모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네. 이웃에 사는 농민 산초 판사를 설득해서 하인으로 삼았습니다.
1: 네. 돈키호테가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0: 몰락한 귀족이죠. 그래서 돈키호테는 그 특유의 상상력으로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만한 허풍을 칩니다.
1: 네.
0: 나중에 자기가 섬을 하나 점령할 테니까 그러면 그곳의 태수로 산초를 임명해 주겠다고
1: 네.
0: 산초를 설득시키죠.
1: 그 말을 믿어요?
0: 네.
1: 믿고 따라요?
0: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1: 네.
0: 말고요.
1: 네.
0: 아무튼 순진한 산초는 돈키호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네. 처자식을 버려둔 채로 따라 나섭니다. 근데 주인 나리를 따라가 보니까 이 양반이 좀 이상해요.
1: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행들이 나오겠군요.
0: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명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1: 네.
0: 어느 날 뜬금없이 풍차를 보고 거인이 둔갑한 거라고 우기면서 풍차와 대결을 펼치죠.
1: 네.
0: 그리고 길 가던 성직자들을 공주를 납치해가는 마법사로 오해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양떼를 보더니만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양떼를
1: 네.
0: 상대로 혼자서 전투를 하죠. 이건 전쟁이야 라면서요. 이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우스꽝스러운 기행들을 계속 일삼죠.
1: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어린이 세계문학 전집에 꼭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책이
0: 그렇죠.
1: 돈키호테인
0: 네.
1: 거잖아요. 이런 기행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0: 그렇죠. 어떨 때는 죄수들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죄수들한테 얻어맞기도 하죠. 사실 이런 구조가
1: 네.
0: 74챕터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써머신 몸이 이 책은 뭐 선덕해도 좋다
1: 네.
0: 이렇게 말한 거죠. 암튼 그 독자도 이제 방대한 분량에 지쳐가지만 산초 판사만은 지치지 않고 이런 돈키호테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1: 네.
0: 이렇게 돈키호테는 1, 2차 여행을 마친 뒤에 마침내 3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대망의.
1: 대망의 뭐요?
0: 3차 여행 중에
1: 네.
0: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산초는 한 섬을 다스리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1: 오, 그 아까는 굉장히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뤄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초는 섬을 다스리는 일이 정말 골치 아픈 일임을 깨닫고
1: 네.
0: 태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1: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죠?
0: 어느 날 네. 깊은 산속에 도착한 돈키호테는 돌시네아 공주한테 편지를 씁니다. 네.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향에 도착한 산초한테 돈키호테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력이 약해진 그를 이제 그만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죠.
1: 이제 그만 이거죠. 네. 이제
0: 결국 집으로 그만. 네. 네. 결국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는 슬픔에 빠져서 병상에 눕습니다.
1: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군요.
0: 네.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제 자신이 기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된 돈키호테는 가족들 그리고 산초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유산을 그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네.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힙니다. 그 용기가 하늘을 찌른 강인한 네가 이곳에 잠드노라. 죽음이 죽음으로도 그의 목숨을 이기지 못했음을 깨닫노라. 그는 온 세상을 하찮게 여겼으니 세상은 그가 무서워 떨었노라. 그런 시절 그의 운명은 그가 미쳐 살다가 정신 들어 죽었음을 보증 하노라.
1: 묘비에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가 있나?
0: 없죠. 묘비치고 너무 네. 길어요.
1: 아, 그러네요.
0: 돈키호테의 장광설처럼 깁니다. 세르반테스가 이런 작가예요.
1: 아니 돈키호테 뭐 읽었다고 생각하고 뭐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들으니까 너무나 또 새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 줄거리는 참 단순하잖아요.
0: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1: 그 기행들이 막 그냥 재밌게 이어지는 그런 소설 그런 줄거리인데 왜 이게 불멸의 고전이 되었을까요? 이 가치는 도대체 뭘까요?
0: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키호테는 서사를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캐릭터와 대사 네. 그리고 주인공이 품고 있는 철학을 보기 위해서 읽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불가능으로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네.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세 네. 바로 이런 게 돈키호테적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은 그 원전을 보면 의외로 산초가 정치를 굉장히 잘해요.
1: 아까 그 따라다니던 산초가 무슨 정치를 해요? 혹시 그 아까 뭐 섬을 잠시 통치할 때 얘기인가요?
0: 네. 오. 그때 그 산초가 배운 게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이 섬을 정말 공평하게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르반테스가 꼬집은 현실 풍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필요한 것은 엘리트로서 쌓아온 경력이 아니라 정말 뭐가 좋은 세상인지 고민하는 자세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러냐면 산초는 지식이 없어서 정말 여러모로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산초가 고민을 하다 보면 항상 서민 입장에서 나온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는 사실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서민의 이익이 아닌 위정자의 이익을 위하다 보니까 정치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생활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을 세르반테스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우리가 이 돈키호테 소설은 그냥 뭐 이룰 수 없는 꿈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 뭐 이 돈키호테적인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으로 좀 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꽤 정치적인 풍자적인 소설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0: 근데 당시 소설이 항상 네. 출판을 할 때 왕실의 허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지금 나온 번역본도 그런데 원작을 펼쳐보면 제일 그 앞장에 뭐 규정 가격, 네. 정정에 대한 증명, 특허장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왕실이 세세한 것까지 검토하고 인정했다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뭐 직접적인 정치 풍자나 비판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키호테라는 미치광이 인물을 내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치광이가 주인공이면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미쳤으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우리가 약간 이 사람을 그 단순히 미친 기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약간 행간을 좀 읽어보면 더 재밌는
0: 그렇죠.
1: 어떤 풍자가 있군요.
0: 그래서 저는 세르반테스가 작가로서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1: 네. 자 우리 또 많은 다독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B급 선곡의 시간입니다.
0: 아, 오늘은 네. B급 선곡은 아니고
1: 네, 어떤
0: 고기 곡. B급입니다. 그 아이고, 네. 일단 오늘 작품 네. 오늘은 그 작품 헌정곡이고요. 예. 돈키호테는 주인공이 미치광이로 설정된 소설이잖아요.
1: 네.
0: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가 얼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0: 아우 마리나 마카르 노래가 무슨 노래죠?
1: 제가 소싯적에 밴드 생활을 했잖아요.
0: 네.
1: 그 제가 했던 밴드 시아바람.
0: 네.
1: 시아바람의 곡이고요. 제가 쓰고 불렀거든요.
0: 네.
1: 정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불렀고 심지어 녹음도 감기 걸렸을 때 했던 곡인데
0: 네.
1: 오늘 소설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골라왔습니다.
0: 예. 네.
1: 참고로 곡 도입부가 네. 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민속음악풍입니다. 제대로 잘 구현이 안 됐는데
0: 네.
1: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아바람의 네. 얼빠진 남자입니다.
0: 네. 아니,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가사 한 단어 단어가 얼마나 문학적이게요.
1: 아니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곡은 문학적일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0: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0: 아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주십시오. 네.
1: 자,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오늘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네, 최민석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곡 시와 바람에 얼빠진 남자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Gracias.
1: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1: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3: 산복더위의 정중앙인 중복이 바로 오늘인데요. 중복 나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남부지방 곳곳에 발효 중이고요. 폭염특보가 이외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29에서 38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 33에서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양산의 기온이 39.1도를 기록했습니다. 경주 밀양과 의령 38도대, 또 김해 37도대로 체온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극한 고온을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비롯한 중북부와 충북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소나기 양이 경기 북부 충북은 5에서 20mm 정도인데 강원도의 경우는 최대 6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중부와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중부와 경북으로 비도 오기 때문에 합산량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10에서 50mm 정도, 충청과 경북 최대 40, 그 밖에 5에서 30mm의 강우량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경기 북부 강원 전남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경남 의령과 양산에도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남부,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의령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 경보만으로는 경각심을 주기 어려운 극한 더위를 경고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에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을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충분한 AI에 근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9,500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간으로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논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7,5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장기적 공급 계약을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불러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총경급인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광주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의 지휘와 보고가 이루어진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구글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면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서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0: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묻는 기자들에게 군사적인 출구 전략과 더 현명한 합의 전략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나는 언제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 충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끼인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1: KBS 중심 채널.

0: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 강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호응했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미 무역대표부의 새 관세 조치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분 좋게 떠난 휴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토요일에선 휴가철 알찬 건강관리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는 이강인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단 임박 소식, 그리고 황인범의 FC 포르투 이적 소식 전해드리고요. 여름 열기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는 프로야구 순위 경쟁도 알아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는 KBS 1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KBS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김인호 캐스터.
1: 네, 고속도로 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부터 청주휴게소까지 7km 막혔다가 안성분기점과 수원신갈 양재 부근에서도 정체 중이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과 화성휴게소에서 주춤한 뒤 매송휴게소와 광명역 부근에서 4, 5km씩 밀립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경기서쪽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6, 7km씩 답답한데요. 경기 동쪽에서도 구리 방향으로는 강일에서, 그리고 반대 판교 방향으로는 서하남과 성남 요금소 부근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6km, 이후로는 군포와 월곶 분기점에서 5, 6km씩 정체 중이고요. 110번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석수부터 광명터널 사이로 막혔다가 이후로는 남동 부근에서 다시금 차간격을 좁히는데 남동 부근은 반대 성남 쪽으로 도 3km가량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0: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정말 화두였는데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3: 네, 뭐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주제가 그리고 가장 큰 화두가 부동산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 이 토론회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냈고요. 저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0: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1: 네.
0: 이 KBS1 라디오 경제쇼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죠. 최상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이 지어질지에 대해서 이 내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냐. 라는 부분도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이 확대되어야지 현재의 집값 문제 상승하고 있는 문제가 잡힐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집을 공급하는 게 사실 시차가 발생합니다. 지금 짓겠다라고 해도 집은 뭐 내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쵸.
0: 이게 몇 년이 걸리다 보니
1: 네.
0: 이 정책의 발표 시기와 실제 시행 시기가 엇갈리는 거 이게 공급에서의 가장 어려움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정비 사업도 현재 화두입니다. 여기에서도 걸림 불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1: 네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도 이 부분도 예측 가능성이 있게 정책이 나와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해서 예측의 가능성을 낮추는 이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주비 대출 하기로 했으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정책이 변경되면서 대출이 줄어들면서 이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단지에서는 문제로도 발생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외곽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서 LTV라고 하죠. 40%로 대출이 제한되면 1, 2억밖에 못 받는다. 이 돈 가지고는 사는 것이 아니라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1: 맞아요.
0: 의견을 냈습니다.
1: 네.
0: 그만큼 현재 집값에 대한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다라는 것 실거주자 그리고 조금 소액의 집을 살려는 분들에게는 큰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 설명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억지로 집값을 낮추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떠한 부분을 잘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이 가격에 집값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경청해서 종합적으로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심의를 해서 심의를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 소식도 한번 들어보죠.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다시 부과를 시작했어요.
0: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에 신경 쓰면서 이 관세 리스크 사실상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요. 전쟁이 좀 잦아들고 지금 뭐 다시 또 재개되고 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 관세의 칼자루를 쥐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국도 그 대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강제노동 관세라는 것입니다.
1: 네.
0: 실제로 생산국이라든지 수입국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 노동의 행태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2.5%의 관세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 관세가 최고 수준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뭐 네. 물론 일관되게 모든 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는 거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최대 관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현재 전 세계의 관심사이고요. 일본도 함께 12.5%의 관세를 부과받았었는데요. 이러한 거 사실 예고했었습니다. 예고했었지만 실제 시행이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날 관세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10%까지 지금 부과되다가 다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1: 네.
0: 시장에서는 또다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관세라는 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기업들 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1: 관세 리스크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우리 정부 측도 미국 측과 논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무엇이었냐면요. 관세를 처음에 뭐 15%를 때리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25%, 50%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고요. 미국에 물건을 내보내야 되는데 관세에 따라서 사실상 이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이슈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미국 측 정부와 같이 이야기를 해본 결과 한국의 관세라는 건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최대

0: 관세율이 15%는 넘을 수 없게 이야기가 마무리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12.5%에서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2.5%포인트 이상은 높아지지 않는다. 그만큼 예측 가능성에 이 버퍼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301조 조사 절차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 왔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최종 발표를 앞두고도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직접 방미해서 여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그 관세가 높아지더라도 15%는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이 기업이나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경험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암만 정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또 미국에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듯합니다.
1: 네.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그 레버러지 투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탁 금액 상향 이야기 나눴는데 시행 시기를 앞당겨서 다음 주에 시행한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땡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요. 이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할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죠. 삼성전자 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예탁금을 기존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기본금이 더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은 허들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만큼 네.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다음 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24일에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원래는 한 8월 5일께 8월 19일께 이렇게 천천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 했었는데 워낙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 강화 조치를 앞당기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만큼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이러한 보완 정책들이 시장에 좀 안정화를 가져올지 아마 다음 주에 보시면 바로 반영이 될 듯합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출렁이는 국내 주식을 떠나서요. 미국 투자로 갈아타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0: 네,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좋았었다가 최근에 한 달 사이 또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르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또 안 좋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놓고도 매일매일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을 늘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5일 날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요. 23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4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0조 원 이상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5개월여 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국내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네. 이 투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반면에 이번 달 1일부터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순매수액은요. 25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이 6억 달러였습니다. 그보다 무려 한 4배 이상 많아진 상황이죠. 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요. 지난 3월에 16억 달러 정도였었는데요. 4월엔 4억 달러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내 주식이 좋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가 더 나았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6월 그리고 7월에로 들어들면서 다시 서학개미들의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국내 주식의 불안정성이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순매수 결제액 1위는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것을 3배 추종하는 ETF인데요. 여전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 반도체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현재 최근에 AI 버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B2를 많이 하는 것 리스크가 클 것이다 라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네요.
0: 그렇습니다. 뭐 한국 경제 올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네. 반면에는 이게 또 리스크가 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이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 그리고 이재용 그리고 최태원, 정의

0: 이선 이 한국을 대표한 여러 기업의 수장들과 함께 또 치맥 회동을 가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 네.
0: 이러한 건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반면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문제는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만큼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런 가운데 구현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요. 올해 연간 3%의 성장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반기에 불확실성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변수들을 잘 잡아나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죠.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 0시부터는 8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습니다. 7차와 같은 가격이고요. 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잡혔는데요. 최근에 또 유가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1: 네.
0: 그렇다 보니 지금 기름을 좀 넣는 게 맞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네, 주간 경제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곽지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 있어한 검색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3: 네, 옆 동네에는 극한 호우, 아래 동네에는 가뭄, 심각. 최근에 같은 경북에서도요, 북부 지역에서는 최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로 비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또 바로 그 아래 동네인 남부에서는요,
1: 네.
3: 폭염이 이어져서 아주 가뭄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후 온난화로 강한 비구름대가 이 좁은 지역에 아주 퍼부으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또 올여름 또 장마는요 다음 주 초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덥지요. 이 폭염의 기세는
1: 너무
3: 강해지고,
1: 더워요.
3: 네, 너무 덥죠. 이 중복인 오늘은 이 경북 포항 그리고 경주 그리고 경남 양산 또 의령 또 전남 광주 광양에 이 한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 네.
3: 예, 다음 주부터는 전국으로 무더위가 확대가 됩니다. 오늘 중복이잖아요. 그리고 20일 후에는 이제 8월 14일이 말복인데 이 폭염 종료일이 한 8월 중순 하순으로 과거보다는 한 열흘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열대야는 최대 20일 정도 늦어져서 한 9월 초까지는 덥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3: 누리꾼들은 극단적인 기후가 일상이 됐네요. 폭염, 가뭄, 집중호우에 아주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또 열대야 좀 대비합시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3: 그렇죠.
1: 그래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3: 네.
1: 자, 다음 검색어는 어떤 건가요?
3: 네, 가장 더운 곳 대구 아니었다.
1: 대구가 아니에요?
3: 네, 아닙니다. 이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하면 우리가 이 대구를 떠올리잖아요.
1: 그렇죠.
3: 네, 아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더운 곳은요, 바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이었습니다. 하양읍. 이 하양읍은 지난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여름철 그 낮 최고 기온이 38도예요. 14년 전이 2012년 7월에는 40.6도까지 올랐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요. 아니 관측 장비가 읍사모소 옥상에 설치가 돼서 실제보다 기온이 높게 측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하죠.
1: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3: 그렇죠. 그래서 기상청은요 지난 2013년에 관측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재봤다고 해요. 그럼에도 폭염은 여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렇게 경산시 하양 지역은요. 왜 덥냐 봤더니 이 팔공산 등 주변 산지가 아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서 다른 곳보다 기온이 더 높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 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여름 필수품도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해가 쨍했다가 이 비가 왔다가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인데요. 그래서 물에 젖어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젤리 슈즈가 이번에 올해 생존 아이템으로 인기입니다. 레인 부츠는 대신에 젤리 슈즈를 찾는 분들이 늘면서 판매는 2배 이상 늘었고요. 누리꾼들은 비 오는 날 운동화는 젖어서 참 불편한데 젤리 슈즈는 금방 말라서 좋습니다. 하지만

0: 오래 걸으면은 발이 아프고 땀이 차서 좀 아쉬운데
1: 맞아요.
0: 또 이 빗글에 좀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에 해마다 이건 필수품이에요. 바로 우양산.
1: 아, 뭐 정말 필수품이죠.
0: 네, 네, 저도 오늘 쓰고 왔는데요. 이 비도 맞고 햇빛도 가려주는 우양산은요. 이 편의점에서 한 일반 우산보다 20배, 20배나 높고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체감온도 한 5도 정도 낮춰주는 또 안마 코팅 우양산도 인기입니다. 누리꾼들은 우양산은 비와 폭염을 동시에 대비하는 아주 여름 아이템입니다. 예전에는 양산이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쓰고 다닙니다. 햇빛을 막아주니까 체감온도가 아주 확실히 낮아집니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저도 우양산 쓰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생명을 구한 소중한 이야기가 누리꾼들에게 전해졌네요.
0: 네. 지난 19일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거진 해수욕장에서 아들을 구한 은인을 찾습니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예, 당시에 물놀이를 하던 아들이 물에 휩쓸려서 이 해안에서 멀어졌는데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한 뒤에 발만 구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끼고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조하고 아주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응원이 이어졌고요. 속초해양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이 의인은 바로 육군 고영우 하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속초해경은 신속한 판단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생명을 구한 고영우 하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했고요. 누리꾼들은 고영우 하사의 아주 신속한 판단과 용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용기가 존경스럽습니다. 진정한 영웅에게 이렇게 감사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1: 진짜 용기 있게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여름 휴가 앞두고 숙소 예약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숙박비 바가지 요금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고요?
0: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숙박 관련 규칙 개정안을 14일 화요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이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게 되면요. 이 그동안에는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쳤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5일 처분 받습니다. 두 번 위반하면은 12일, 그리고 3차 때는 20일로 영업정지 늘어나고요. 한 네 번째 위반한다. 이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숙박 요금 게시 의무는 뭐 현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화면에 예약 화면에 아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금액보다 더 받는다 그러면은 똑같이 네 차례 똑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숙박 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가지 요금을 막는 조치라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요. 또 이 성수기나 축제 기간에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예약 가격과 현장 가격이 달라서 좀 분쟁이 있는데 좀 줄어들기 바랍니다. 경고만 하던 것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라서 환영한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부산이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병에 걸린 외국인들이 참 많다는데요. 네. 이 부산병은 이 부산 여행을 마치고 다시 부산을 찾고 싶을 정도로 이 그리움과 여운이 남은 그런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 여행이 그리워서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후유증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산병이라는 말은 최근에 타이완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권 SNS에서는요. 부산에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부산병에 걸렸습니다. 이 바다와 야경, 음식이 모두 완벽했다. 이런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입니다. 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2만 4천여 명이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공시 발표한 지가 지난 2014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가장 이른 시점에 100만 명을 넘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이거 한 달 앞당긴 아주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1: 그렇군요. 부산 저도 정말 좋아하는 도시인데 네.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산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0: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탁 트인 바다 풍경도 좋고요. 네. 또 해변 열차 같은 체험형 관광이 인기고요. 여기에 비교적 저렴한 물가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 또 편리한 접근성이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누리꾼들은 이 부산병이라는 표현 참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곳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다니 이 새삼 부산이 좀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해운대 또 광안리 야경 또 바다 풍경은 외국인이 봐도 아주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 부산의 매력이 해외에서도 통했습니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현직 소방관의 사이다 같은 일침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요?
0: 네. SNS에 한 남성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를 뺏겼다고 저만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한

0: 1시간 반을 운전해서 물놀이하러 계곡에 왔는데 행정안전부 지시로 전국 계곡 출입이 통제됐다면서 아, 내가 알아서 물놀이하겠다는데 나라가 왜 막나요? 이렇게 아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철 계곡 출입을 통제해서 이 자신의 자유를 뺏겼다고 불평하는 이 글을 올렸는데요. 마침 이 글에 현직 소방공무원이자 작가인 백경 씨가 아주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이맘때면은 계곡구조 출동을 자주 나가는데 절반은 물속에서 가라앉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 아빠, 여보, 형이 떠오르지 않아서 물에서 가라앉아서 이 밤새 부르는 그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냐면서 물이 불어난 계곡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두고 자유를 뺏겼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장마철 계곡 출입 통제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 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메시지에 공감을 했고요. 한 사람의 이렇게 무모한 행동이 가족과 구조대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누리꾼들 따끔한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하면은 백사장에서 모래로 막 장난치는 장면이 막 떠오르잖아요. 네. 제주도 백사장에서 이제 모래놀이를 할 수 없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게시자는 가족과 최근에 협재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하소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파라솔이 없는 곳에서 잠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관리자가 다가오더니 이곳은 제주시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영업구역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모래놀이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해수욕장 일부 면적에 대해서 이 마을회 등 지역단체가 허가받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관할 관청의 무분별한 백사장 사용 허가가 이 해수욕장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꾼들은 백사장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데 모래놀이까지 제한하는 건 이건 너무나 지나칩니다. 영업도 중요하지만 피서객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둬야 된다.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하나 더 볼게요. 최근 네. 청계천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을 마음대로 주워가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민원까지 등장했어요.
0: 네. 아마 이 소식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청계천 팔석담에서 양산을 쓴 한 여성이 바닥에 동전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변에 남성과 학생들까지 와서는 함께 이 동전을 줍는 그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인데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안전요원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무단 수거를 아주 집중 모니터링하고요. 적발되면은 이때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설공단에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좀 막아달라 이런 민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이 행운의 동전은 서울시의 자산인 만큼 무단으로 가져가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안내를 좀 더 강화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어 경고문과 또 안내 영상도 함께 설치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예, 청계천의 행운의 동전은 매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국내 동전은 서울 장학재단에 기부하고요.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시민들의 작은 소망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좀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클릭 인터넷 핫이슈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2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예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중북 더위가 기승을 부린 낮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열대 해당 지역이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오늘 양산의 기온이 39.1도를 최고로 35도 이상인 지역이 많았는데요. 폭염 중대 경보가 남부 곳곳에 발효 중이고요. 체감온도 38도 이상도 꽤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22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전주 33, 대구는 무려 37도 등 전국적으로 29도에서 37도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북부와 충북에 소나기가 계속해서 내릴 예보입니다. 강원도에는 최대 60mm 정도 올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도 중부지방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중부, 경북은 구름이 많이 끼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소나기 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적잖은 양입니다. 10에서 50mm, 충청과 경

0: 경북 최대 40mm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가량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전남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도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1: 네, 폭염으로 외출을 줄이신 분들이 많았던 주말입니다. 평소보다 나들이 차량들이 많지 않았던 만큼 귀경 정체도 평소 주말보다 덜한데요.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 부근에서 낸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서부산에서 사상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낸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을 앞두고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서도 3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 터널 안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3: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철 건강관리, 특히 만성질환자가 주의할 상황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상진혈증 등 제가 만성으로 관리해야 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진행되면서 사실 만성질환 갖고 있는 게 뭐 특별히 병이라기보다도
3: 네.
4: 노화의 과정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여름휴가 많은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3: 그럼요.
4: 사실 이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무작정 휴가 가야지 가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네, 지금처럼 폭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3: 네.
4: 장거리 이동하거나 또는 물놀이 또 이 휴가지에 대해 생활리듬 변화로 잘 조절되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3: 네.
4: 우선은 이제 심내혈관 질환 보통 우리가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 또는 우리가 혈관이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서 혈액이 농축되면은 우리가 피독이라고 하죠. 이 혈전이 생기기가 쉽고 자칫 혈관이 막히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심장 질환이 악화돼서 심근경색 또는 이 뇌졸중 우리가 중풍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속에 장시간 걷거나 하는 등산, 지나친 운동 등은 피하는 게 좋고요.
3: 네.
4: 또 오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산책해야지 이런 분들 계신데 사실 술은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콩팥 질환 있는 분들 심장 질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 피가 줄면서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도 되겠네요. 하지만 이미 만성 콩팥병 환자로 약물 치료 받거나 또는 투석까지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물을 과다하게 마시게 되면은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 저나트륨 혈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장 환자분들은 물을 적절하게 땀을 흘리기 전에 밥 먹음직 천천히 드시고요. 또 이 운동하다 보면 팔다리가 쑤시고 하니까 진통제 먹어야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탈수가 됐을 때 이런 소형 진통제를 드시고

0: 메시지가 있습니다.
1: 네, 어떤 거죠?
0: 당뇨병 환자분들 네. 맨발로 다니시면 안 돼요.
1: 맨발이요?
0: 네, 실제로 당뇨병을 오래 관리하신 분들은 잘 관리하셨다고 해도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둔감해서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해변이라든지 물놀이 할 때 최근에 이제 아쿠아 슈즈라고 해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발등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잘 신으시고 또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오셔가지고 발가락 사이사이 충분히 확인하시고 상처가 없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1: 네.
0: 또 물놀이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쪽 이비인후과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요.
1: 아, 맞아요. 네.
0: 네. 저도 어렸을 때 귀 물놀이 하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한쪽 다리를 콩콩콩콩 끼면서 제자리 뛰기로 물을 빼게끔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1: 저도 많이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실제로 그 귀의 물기는 제자리 뛰기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고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게 좋은데 우리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무다가 들어있어서 이 뭔가 귀에 찬 느낌이 드니까 이 면봉이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귀를 흡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외이도염 소리가 지나가는 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 귀의 물기는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말리거나 만약에 우리가 머리를 말릴 때 쓰는 드라이기가 있다고 하면 멀리서 따뜻한 바람으로 귀를 말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최근에는 그 여행지에서 실질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너무 밤새 놀고 해서 이 본인의 그 심리적인 부분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그래서 네.
0: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분들도 여행도 가시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지만 수면 시간을 지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발 보호가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비인후과 질환자들은 귀 물기를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또 제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휴가지에서 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0: 일단은 이제 호흡기 질환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배를 많이 피거나 또는 과거에 결핵증을 앓아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 꼭 겨울철에 더 나쁘지 않을까 한데 최근에는 에어컨 냉방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다중이용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지금 코로나라든지 다 바이러스 질환 등이 유행하고 있진 않지만
1: 네.
0: 사실상 냉방병에 준하는 또는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것들이 다중이용시설의 큰 냉방, 레지오넬라병도 마찬가지로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1: 네.
0: 그리고 혹시라도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실내외 온도를 차이를 너무 크게 두지 않고 온도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군요.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 연기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해외여행 많이 떠나시는데 긴 여행 자칫하면 힘들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여행을 안 가는 거는 옛날이죠.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젊은 어르신들, 그래서 요일드라는 표현도 있어요. 영과 올드의 합성어로.
1: 요일드.
0: 네.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최근에는 뭐 일본이나 베트남, 중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럴 때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잘, 현재 잘 관리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영문 진단서. 예를 들어서 뭐 71세 유병욱, 고혈압, 당뇨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어 진단서. 그리고 이 여행 기간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약의 준비와 영문된 처방전을 준비해 가시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현지 의료

0: 나이도 많은데 해외여행은 어떻게 가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기초 체력도 잘 관리하시고 면역 관리도 하시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올드 영 올드 세대에서의 이런 해외 여행이나 또는 장거리 여행은 본인 건강 관리와 본인에 대한 건강 정보, 영문 진단서랑 영문 처방 정도만 잘 지키신다고 네. 하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겁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할 거다 이런 뉴스가 계속 예.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은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3: 예, 특히 네. 북중미 월드컵 때 네. 오, 이강인 잘한다 이런 평가가 스페인 쪽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네. 이강인 지금 파리 생제르맹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하려고 한다. 이적할 거다.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네. 오늘 오전에 이강인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사인했다더라 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해가지고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1: 네.
3: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인데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양쪽 윙포워드가 전부 다 가능한 선수이고 마드리드 와가지고 많은 활력을 기대한다라고 많은 그 관심을 기대감을 표시했죠.
1: 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주전 확보에 실패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3: 더 낫고요. 훨씬 낫죠. 100번 잘 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파리 생제르맹에 지불한 이적료가
1: 네?
3: 옵션 포함해가지고 4천만 유로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 와.
3: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받았던 연봉이 60억 원 수준인데
1: 네?
3: 아틀레티코는 650만 달러, 100억 원 수준의 연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한 거잖아요.
1: 그렇죠.
3: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1: 네.
3: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급해가지고 메디컬 체크를 하는데
1: 네.
3: 자기 팀의 이 팀 닥터를 한국에 보냈어요. 안 와도 돼. 바쁘면 우리가 갈게. 한국에서 메디컬 체크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대접을 했다는 것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교체 멤버 정도로 활약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전 그리고 팀의 에이스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1: 그런데
3: 왜 이러냐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KBS 나라라 슛돌이에서 이강인이 아주 어렸을 때 첫 선을 보였고요.
1: 네.
3: 그 이후로 스페인으로 건너갔잖아요.
1: 네.
3: 스페인 그 발렌시아하고 마요르카에서 쭉 성장해 왔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강인이는 우리가 키웠어. 한국산 스페인 메이드 인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그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만 212골을 기록했던 그 레전드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마드리드의 레전드인데 메이저리그 사커로 건너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베테랑이 되다 보니까 이 앙투안 그리즈만의 후계자로 이강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1: 그렇군요.
3: 기대가 되죠.
1: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틀레티코에서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황인범 선수도요. 포르투갈 명문 FC 포르투로 이적했는데 계약 기간이 총 4년이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그 FC 포르투는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네. 포르투갈 리그에서 31번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하고 유로파 리그에도 각각 두 번씩 우승을 차지한 포르투갈의 명문 팀이거든요.
1: 네.
3: 계약 기간 3년에 옵션 1년, 그러니까 총 4년이고 황인범 선수가 FC 포르투로 이적한 사례를 보면은 조금씩 클래스를 올려가면서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선 황인범 선수는 국내 그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뛰다가 2019년에 메이저리그 사커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했거든요.
1: 네.
3: 그 이후로 러시아의 루빈 카잔 그리고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0: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치베치다를 거쳐서 네덜란드 페헨노르트에 입단했다가 FC 프로투로 입성을 한 겁니다. 아, 소속팀에서 잘 뛰면은 언젠가는 기회는 얻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빅리그 팀을 고집을 해서 들어가서 벤치에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뛸 수 있는 팀을 찾아서 실력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찾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결국 포르투갈 리그까지 진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높여가면서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뛴다는 점에서 팀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자, 그리고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맞춰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남은 6번의 A매치는 모두 임시 감독이 나서게 되죠?
0: 예, 그렇습니다. 아, 축구협회 모두들 관심을 갖고 있죠.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아,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는데 말 안 하면서 그냥 딱 기자를 보고 뭐 하나 막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제 축구협회 이사회 열었는데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이 남녀 대표팀 임시 감독 채용 절차를 확정을 줬습니다.
1: 네.
0: 아, 임시 감독은 올해 대표팀이 6번의 A매치가 남아있거든요.
1: 네.
0: 올해까지 6번의 A매치만 책임을 지고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에 맞춰서 새로운 감독 뽑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1: 그렇군요. 축구협회의 청문회는 30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뭐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아냐 이런 말로 논란을 일으켰었던 서강일 전북 축구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면서요?
0: 궁금했는데 잘 됐습니다. 네. 저도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1: 네.
0: 서강일 전북 축구협회장한테요. 애초 22일로 예정이 됐었죠.
1: 네.
0: 이 축구협회 청문회요. 30일로 변경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지성 이용표가 뭘 한다고 혁신위원회 하냐 등등의 말을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됐었던 이 서강인 전북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던 부산시 축구협회 회장 백현식 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가지고
1: 네.
0: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정몽규 전 회장하고 홍명보 전 감독 그리고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박항서 전 부회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박지성 이영표 혁신위원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뭐 참고인으로 다시 채택은 됐지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한번 알아보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6, 7, 8월이 가장 순위 변동이 심한
0: 네,
1: 기간이잖아요.
0: 예.
1: LG와 KT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0: 예, 그래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1: 네.
0: LG는 8연패거든요.
1: 그렇죠.
0: 8년 만에 8연패고요.
1: 8년 만에.
0: 예, 반대로 KT는 5년 만에 8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위도 바뀌거든요.
1: 네.
0: 왜 주목을 받냐면 다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LG는 이번 달 8일까지 1위를 지켰었는데 3위로 내려앉게 됐고요. 이번 달 18일까지 3위였던 KT는 2위로 올라선 겁니다. 그럼 왜 LG가 부진하냐? 이 부진의 시작은 타선이었는데 이 부진이 마운드까지 번졌습니다. 근데 마운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투타가 모두 다 고민인데 이 8연패 기간 동안 우선 이 득점권 타율이 1할 6푼 9리밖에 안 됩니다. 주자가 나가는데 불러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1: 네.
0: 뭐 최근에는 주자가 있을 때마다 병살타가 계속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8연패 기간 동안에 8연패를 당하는 동안에 이 선발진이 무너졌는데 평균 자책점이 무려 7.91입니다. 평균 자책점 7.91이면은 사실 뭐 이기기 힘들죠. 이기기 힘들고요. 반대로 KT는 선발 야구로 8연승을 올렸거든요.
1: 네.
0: 로건, 소형준, 메사우어, 고용표 선수가 선발승을 거두면서 상대 타선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일종의 그 시너지 효과죠. 선배들이 든든하니까 불펜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선발 야구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런가 하면 삼성은 전반기 마지막 날 1위로 올라섰는데 새로 합류한 크리스 패덱 선수가 우승의 꿈을 더 확실하게 키워주고 있다면서요?
0: 네. 이 크리스 패덱 선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1: 네.
0: 삼성이 새로 영입한 투수인데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2승을 거둔 투수거든요. 첫 등판이었던 18일 롯데전에서 6이닝 무실점 데뷔승을 거뒀고요.
1: 네.
0: 어제 두산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직구 최고 구속이 152km니까 그렇게 빠른 강속구 투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1: 네.
0: 구종이 다양합니다. 우선 이 196cm에서 내리꽂는 이 공이 체감 스피드는 152km 이상으로 느껴질 거고요. 뭐 컵 페스트볼

0: 체인지업, 커브, 투심 패스트볼까지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화려한 투수다. 이런 느낌이죠.
1: 네. 이 선수 고향이 텍사스고 또 별명이 카우보이인데 홈경기 때는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면서요?
0: 뭐 대구에 또 심벌이 될 것 같아요. 삼성의 심벌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감성이 풍부한 낭만파 스타일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거든요. 대구 더워서 대프리카잖아요.
1: 그렇죠.
0: 삼복도 위에 야구장에 첫 번째 출근할 때
1: 정장이라.
0: 긴팔 쓰리피스 정장 수트로 이 풀정장을 했고요. 거기다가 네. 이제 텍사스가 고향인데 카우보이 모자까지 쓰고서 야구장에 나타난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1: 네.
0: 알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자기가 선발로 출전하는 날에 아주 잘 다려진 셔츠에다가 정장 입고 카우보이 모자에다가 카우보이 부츠까지 신고 야구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게 뭐냐면 이게 풀 정장이 페덱스 선수에게는 일종의 경건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근데
0: 선발 등판을 앞두고서 자기만의 이런 최고의 옷을 입으면서 경건한 의식을 꾸미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집중력 그리고 자신감을 높이는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데 보고 싶네요. 카우보이 모자 쓰는 거.
1: 저도 보고 싶네요.
0: 예.
1: 네, 오늘 토요 스포츠 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7시 5분에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양산의 기온 39.1도로 전국 최고치를 보였고요. 7월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체온 이상의 극한 더위를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폭염중대경보가 남북 곳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광양, 대구 등 경북 지역도 양산, 의령 등의 극단적인 최고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이 돼도 열기가 식지 않은 열대야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북부와 충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충북은 5에서 20mm, 강원도에는 최대 60mm의 적지 않은 양이 되겠고요. 내일도 중부지방으로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강원으로 최대 50mm, 충청, 경북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가량 예상되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22에서 26도, 낮 최고 서울 31, 대구 37도 등 29에서 3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 강원 전남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경남 의령과 양산에도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남부,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의령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개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미국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선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간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7,5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장기적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불러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총경급인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광주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지휘와 보고가 이뤄진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당이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KBS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하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는 대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항공기를 바꿔 탄 것은 이란이 에어포스 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암살 위협이 실재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전용기를 바꿔 탄 데 대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에어포스 원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과 충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오락가락 장맛비와 폭염으로 힘든 요즘인데 이럴 때 잠시 동네 책방에서 쉬어가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에서는 동네 책방 지속탐구를 펴낸 한미화 저자의 안내로 도심 속 오아시스 동네 책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고아 대통령의 독재 발언이 논란이죠. 선거를 거부하며 공공연하게 독재를 선언했는데요. 그 배경과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김인호 캐스터.
1: 네, 오늘 고속도로의 정체는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풀려가는 속도도 빠르고요. 지금은 근교 나들이 차량들로 수도권 중심으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백번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소래터널부터 중동까지 8km 구간 밀리고요. 경기 동쪽에서 판교 쪽으로는 광암터널부터 서하남, 다시 한번 성남요금소부터 판교분기점까지 가는데 시간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방향으로 일직분기점부터 금천까지 3km 구간 부분적인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양재부터 반포까지 7km 구간 힘겹고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부터 수원신갈까지 3km 구간 짧게 주춤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역시 인천 방향 정체 이제는 둔대분기점부터 반월터널까지 3km 정도만 남겨두고요. 이외 구간에서는 전 구간 소통 상태 원활해졌습니다. 110번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서창에서 남동까지 3km 구간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여러분 동네에도 혹시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동네 식빵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무심코 지나쳤을 공간이지만 동네 책방은 지난 10여 년 시간 동안 책으로 동네를 밝히는 작은 불빛이자 또 책과 사람을 잇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국의 동네 책방 130여 곳을 직접 발로 뛰면서 그 변화와 또 치열한 생존기를 담아낸 분입니다. 신간 동네 책방 지속 탐구를 펴낸 출판평론가 한미화 저자를 모시고 함께 동네 책방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한미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이 30년이 넘는 경력의 출판 평론가로 또 다수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또 10여 년 동안 꾸준히 동네 책방을 탐방하고 또 응원해온 분이신데 저희 KBS 라디오와도 또 인연이 있으시죠?
1: 예, 맞습니다. 일라디오하고 EFM에서 책 소개 상당히 오래 했었고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러려고 그때 코너 명이 이랬나 싶은데 한미화의 서점 가는 길이라는 코너에서
0: 네.
1: EFM이었는데 한 12년 정도 책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래 했죠.
0: 진짜 네. 오래 하셨네요. 예. 12년 동안.
1: 예. 예.
0: 12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요즘에 또 읽고 계신 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1: 그렇죠. 그때도 주말마다 책 한 권을 읽고 그다음에 독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소개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0: 네.
1: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책 읽을 때 병렬 독서하니 직렬 독서하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0: 그게 어떤 거죠?
1: 별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책을 한꺼번에 여러 권을 읽는지 아니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약간 놀이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0: 네.
1: 그거 보다가 그게 원래 그냥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저는 했었는데요.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보고 그리고 당장 뭔가 일 때문에 필요하거나 하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고 이걸 네. 이제 혼합해서 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신간이 나온 상황이어서 지금은 약간 좀 편안하게 병렬 독서하고 있고요.
0: 병렬 독서 하시는군요.
1: 하고 있고요. 지금 읽는 책 그냥 짧게 소개해드리면
0: 네.
1: 그 출판 편집자로 일하는 박동수 씨가 쓴 동료에게 말 걸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0: 동료에게 말 걸기.
1: 예, 이분이 이제 철학책 편집자인데 아주 흥미롭게도 사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세대가 다르면 성별이 다르면 이제 서로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장벽을 딱 친 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 동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고찰하는 건데 책 속에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하고 또 자기의 어떤 경험담 같은 걸 통해서 약간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요 소통에 관심이 있으시면 굉장히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했던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해 받으실 수도 있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0: 선생님이 또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0: 네네네.
1: 린 세프턴의 수영 그만두기라는 책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0: 네. 수영과 관련된 책인가 봐요.
1: 네. 맞습니다. 저자가 10대 시절에 그러니까 수영 올림픽 그 선수를 로 나갈 뻔한 그러니까 올림픽까지는 못 나갔고 그 선발전까지 나간 그런 이제 수영 선수 출신이에요.
0: 네.
1: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엘리트 선수죠. 그런데 결국 올림픽에 못 나가고 수영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을 했겠어요. 그 수영과 점점 이제 멀어져 가야 하는데 그 기억이 어떻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난 그런 책입니다. 읽고 있으면 약간 좀 슬퍼지기도 하고요.
0: 네,
1: 약간 애도의 과정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한 생에 의해서 무언가에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바쳤던 것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수영과 관련이 없어도 읽으시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0: 그러니까 린 셰프먼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에세이
1: 네, 에세이입니다.
0: 인
1: 네.
0: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두 권을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근데 특별히 신간 동네 책방 지속 탐구의 저자로 모셨잖아요. 네. 자, 이 책입니다. 예. 동네 책방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낸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우리나라의 동네 책방이 생긴 게 2015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책방마다 다 생긴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대략 그 즈음에 뭐 2014년, 15년, 16년, 17년 뭐 이럴 때 좀 활발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그 책방들이 이제 10년 차를 이미 지났거나 맞이하고 있거나 맞이할 예정인 거죠. 처음에 이 책방들이 워낙 새로웠기 때문에 이 책방들을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했었고요. 또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죠. 제 책 중에 이제 이 책방들의 시작을 들여다보고 과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점친 게 동네 책방 생존 탐구라는 저의 책방에 관련된 첫 책이고요.
0: 네.
1: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사실 어떤 일을 우리가 10년 하면 뭐라고 할까 좀 이게 능숙해지기도
0: 전문가,
1: 하고
0: 예.
1: 그다음에 뭐 앞날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이고
0: 네.
1: 뭐 그러게 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되면 조금 오래된 책방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지속탐구에는 들여다본 책이고요. 사실 책방에 관련된 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주로 책방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쓴 그런 에세이가 많은데 그거 말고 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책방 문화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어떤 생존 현실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태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까지 좀 한번 들여다보고 기록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은 썼습니다.
0: 네. 요즘에 동네 책방을 보면요. 제 친구가 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네 책방에서 여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본인이 직접 호스트가 돼서 또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1: 그렇죠.
0: 경우도 있더라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서 한번 우리 책방 투어를 한번 해볼까?
1: 그렇죠.
0: 네.
1: 그 책방 투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주변에 좀 있어요.
0: 네,
1: 맞아요.
0: 저도 그 친구 따라서 가서 해봤는데 너무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런가 하면 여전히 뭐 동네 책방은 그냥 책 파는 곳 아닌가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선생님의 이 책에서 소개한 동네 책방이란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책방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1: 그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은데
0: 네.
1: 오프라인 책방 그러니까 온라인 책방 말고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책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는 약간 대형 체인 서점.
0: 체인 서점.
1: 체인 서점. 네. 익숙한 서점. 브랜드 떠오르실 거예요.
0: 네. 그렇죠. 떠오르네요.
1: 예, 그렇죠.
0: 네.
1: 예, 바로 떠오르시죠. 네. 그 서점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나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뭐 춘천이면 춘천,
0: 네.
1: 강릉이면 강릉에 가면 그 지역에 거점 서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중형 서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서점들이 많이 문을 닫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서점들이 있고 그 서점은 일종의 종합 서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다 팔고 참고서도 팔고 잡지도 팔고 이런 아주 전통적인 모습의 서점 그런 서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어가 정확치는 않지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동네 책방이라고 부르는 곳은
0: 네.
1: 아주 작고 규모가 일단 굉장히 작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서점이 옛날에 내가 봤던 서점과 다르게 내부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0: 맞아요.
1: 예쁘고
0: 네.
1: 잠깐 머무르고 싶고 뭐 이런 곳. 그리고 생각보다 책이 많지 않아요. 옛날 책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하면 책방 주인이 내 책방에 어떤 책을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권하고 싶은지를 엄선해서 큐레이션한 그런 책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방에서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거래요. 북클럽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 뭐 뜨개질 모임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0: 네네.
1: 뭐 글쓰기 모임이 있기도 하고 그건 정말 책방 주인 마음껏 얼마든지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맥주를 판다거나
0: 맞아요.
1: 네. 그다음에 간단한 브런치 같은 걸 먹을 수 있다거나
0: 그쵸.
1: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정말 책방 맞아?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곳들을 동네 책방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요 세 곳의 책방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혼재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아까 제주도에서 책방 투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인상적인 책방이 거기에는 이제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색연필,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필들이 다양하게 놓여 있더라고요.
1: 그쵸?
0: 그리고 흰 도화지가 있어서 내가 마음껏 뭐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그림일기 같은 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동네 책방도 사람들한테 정말 힐링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이 동네 책방의 시작을 알린 책방 가운데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그 동네 책방을 왜 시작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동네 책방 지속탐구라는 제 책에 소개했던 것 중에 제주 얘기하셨으니까 제주 종달리에 소심한 책방이라고 있어요. 그 동쪽 지역에 책방들이 좀 모여 있거든요. 물론 제주에는 책방이 워낙 많아요. 동쪽에도 많고 서쪽에도 많고 저쪽 남쪽에 서귀포 쪽에 가도 많은데 동쪽에 모여 있는 책방 중에 소심한 책방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조금 참 특이하지 않나요?
0: 소심한 책방.
1: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0: 왜 소심한일까요?
1: 이 책방이 2012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곳은 생긴 이유도 굉장히 어쩌다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곳인데 그중에 한 분인 현미라 대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때 왜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했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곳에 살고 싶어서 제주도로 이주하고 종달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가 거기가 사실 종달리가 굉장히 외진 시골이거든요. 평일에 가면 정말 지금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이곳에서 뭔가 조금 자신을 조금 힐링할 수 있고 뭔가 혼자 있고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이런 곳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있을 곳을 위해서 작은 책방에 문을 열었어요. 그게 소심한 책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책방을 연 거잖아요. 동네 할머니들이 제주도 할머니들이 제주도 이제 팽나무라고 큰 나무들이 보통 마을에 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들이 보통 모여 앉아 계시거든요. 할머니들이 이제 게스트 운영하던 서울에서 온 웬 새댁이 갑자기 책방 한다고 했더니 모여서들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참 여관에서 번 돈 다 말아먹고 서울 가게 생겼네 새댁 뭐 이제 이러면서 막 걱정해주고 그랬다고 하는 그 얘기를 현미라 대표가 저한테 들려주시곤 했었는데 근데 그 책방이 제주도 최초의 이제 동네 책방이었는데 그 책방이 유명해지면서 사실은 종달리가 유명해졌습니다. 왜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카페나 이런 게 유명해지면서 그 지역이 조명받는 사례 많이 보셨죠?
0: 맞아요. 네.
1: 이 제주 동쪽 종달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곳인데 소심한 책방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젊은 여행자들이 오면서 지금은 가시면 정말 썩 괜찮은 카페, 그다음에 식당,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많이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 시작이 소심한 책방입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심한 책방이 그야말로 종달리를 알리게 된.
1: 그렇죠. 알리게 된 그런 곳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근데 전 궁금한 게 동네 책방이 전국 곳곳에 많잖아요. 모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 네. 이게 매년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동네 책방이라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에 부합되는 곳은 한 900곳 가량 정도 됩니다. 한 900개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책방이 이거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합하면 한 2,500개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900여 곳은 그렇게 동네 책방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큐레이션 책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렇구나. 네. 진짜 예. 정말 많네요.
1: 제가 정말 많이 가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본 곳은 한 130여 곳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직 안 가본 곳이 네. 훨씬 많죠.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책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갈 곳이 넘쳐나네요.
1: 너무 많습니다. 네.
0: 아니 근데 또 동네 책방은 이름만 들어도 그 책방지기의 개성이 느껴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곳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1: 정말 개성 있는 책방 많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책방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새로 동네 책방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남들이 안 했던 새로운 것 이런 네. 것을 해야 뭔가 화제가 되고 이렇게 바이럴이 일어나고 맞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 색다른 곳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면 인디 문학 1호점이라고 하는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인디 문학 1호점. 영월 에 있는 책방인데요. 네. 그냥 뭐 영월 읍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월에서도 숲속에 저쪽 산으로 들어가서 숲속에 정말 외딴 책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장사가 될까? 이런
0: 사람들이 갈까 싶은데요.
1: 그렇죠. 그런데 그 맛에 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 문제점이 있어요. 네. 겨울이면 여기가 산속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책방 지기

0: 있습니다. 아. 책방에 사람이 안 오니까 안 문을 닫고 네. 그런 곳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속초는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1: 네.
0: 속초에도 정말 책방의 도시인데 의외의 곳에 책방이 문을 열어요. 어디냐면 바닷가. 책방 이름이 세발서점이에요.
1: 세발서점?
0: 예, 3년차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1: 네.
0: 예, 바퀴 3개 달린 네. 요즘 정말 보기도 어려운 건데 그 3년차를 어디선가 구해서
1: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0: 어디선가 하여튼 구하셨대요. 구하시고 그거 거기에 이제 작은 책장 같은 걸 조금 만드신 거예요. 개조를 해서.
1: 네.
0: 그래서 그 3년차를 끌고 속초에 해변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변에 3년차를 세우고 책장 서점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요즘엔 그걸 참 누가 알고 와 하실 텐데 SNS가 있으니까 책방 문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근처에 계셨던 분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캠핑 가면 쓰는 그런 이렇게 그 임시 의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책 사서 바닷가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책 읽는 겁니다.
1: 그래서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요.
0: 괜찮을 것 같죠.
1: 네.
0: 이런 책방 얘기를 들으면 저는 책방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와,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책방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독자들이 책방에게 원하는 것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책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잊지 못할 추억 이런 걸 만드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정말 참 기발한 책방인데 어쨌든 이런 책방들이 요즘 있습니다.
1: 네, 저에게도 제주도 책방 투어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죠. 남아 있거든요.
0: 네. 예.
1: 그래서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이 동네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책방직의 개성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운영되기도 하고요. 또 책방직의 이력에 따라서도 또 다양하게 운영되는 게 매력인 것 같은데 이런 경력을 잘 이용해서 책방 운영을 잘 이끈 사례도 듣고 싶습니다.
0: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책방이라는 업종도 실은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업종이고 지금까지는
1: 네.
0: 사실 그런 식으로 책방이 이어져 왔고 책방인들이
1: 네.
0: 책방에서 수업을 받고 다시 또 책방지기가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정말 책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들이 책방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예를 들면 뭐 광고 쪽에서 일하시던 카피라이터
1: 네. 네.
0: 이런 분들이 책방을 하기도 했고 뭐 건축가가 책방을 한 사례도 있고 지금도 변호사 가는 책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왜 책방을 할까 싶은 사람들이 책방을 하는데 그래서 책방 문화가 굉장히 다채로워진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주에 가면 고종순 책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1: 네.
0: 파주 헤이리에 있어요. 고종순 작가는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작가세요. 그 작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책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방에 가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1: 네.
0: 작가가 그동안 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읽었던 책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판매되어요. 그리고 그 책에 뭔가 작가가 코멘트를 남겨놨어요. 내가 어렵고 추운 시절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희망을 알았다거나 뭐 그런 식의 멘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방이 그냥 책방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입구 그런 역할을 해주어서 고정순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너무너무 흥미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책방에 굉장히 다양한

0: 워크숍을 합니다.
1: 좋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작가에게 네. 뭔가 그림책 작가가 되는 그런 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죠.
1: 그쵸.
0: 이건 다른 책방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이 책방만의 특이한 점이고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이제 아주 재미난 전문 책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학로에 인스크립트라고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1: 인스크립트요?
0: 예, 인스크립트라고 하는 책방이 하나 있는데 이 책방은 어떤 책방이냐 하면 희곡을 전문적으로, 희곡집을 전문적으로 파는 책방이에요.
1: 네.
0: 책방을 부부가 운영하는데 부부가 연극 배우예요. 극장도 많잖아요.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 책방에서는 여러 가지 희곡 대본이나 관련된 책 같은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책방에서 사실 희곡이라는 게 눈으로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연극을 하라고 쓰여진 그런 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방에서는 낭독 모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를 들면 그 책을 낭독을 연극하는 것처럼 낭독하는 거고 주인이 연극 배우니까. 예.
1: 얼마나 또 잘 알려줄까요?
0: 얼마나 또 잘 재밌겠어요. 그렇죠?
1: 네.
0: 저도 사실은 이 낭독에 대해 낭독 연극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0: 네. 네. 그런 재미가 있고 네. 그리고 책방 한쪽에 약간 무대가 있어서요. 공간을 좀 대여해서 마땅하게 연극을 무대에서 선보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책방에서 무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방 주인의 이력이 다양해진 것들이 그만큼 다채롭고 아주 재미있는 책방의 오픈으로
1: 그렇네요.
0: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아는 책방에는 뭐 다른 방송국의 기자 선배가 또
0: 그렇죠.
1: 책방을
0: 맞습니다.
1: 또 운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또 책방직의 이력을 100% 살린 정말 독특한 매력적인 책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동네 책방이 동네 사랑방이자 또 문화 거점이 된 부분이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책방이 어떻게 동네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그 보통 새로 생겨난 동네 책방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을 때 3C라는 얘기를 해요.
1: 3C요?
0: 3C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네. 처음 얘기했던 큐레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책방에 어떤 책을 선별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가. 그냥 무엇이든 나온 신간이 아니라 그 책방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큐레이션이 첫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비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동네 책방이 책방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커뮤니티는 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자로서 책방 투어를 하거나 이러는 것 굉장히 좋고 큐레이션이나 컨비니, 그러니까 장소성이라는 건 느낄 수 있는데 커뮤니티를 느끼려고 하면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책방을 하나 딱 점찍으시고 그 책방 주기적으로 좀 자주 가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 지금 제가 이 지속탐구 동네 책방 지속탐구라는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10년 차 정도 된 책방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7월에 김포에 있는 꿈틀 책방이 10주년을 맞이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0주년이니까 왜 10주년 약간 기념 잔치 파티 그런 걸 하기로 했었는데 그 책방의 단골 독자들이 다 모여서 정말 동네 잔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가볍게 토크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정말 책방에서 떡볶이하고 파전하고 그다음에 수박 화채를 만들어가지고
1: 네.
0: 다 나눠 먹으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예 지금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요즘에는 음식해서 나눠 먹는 문화 같은 거 다 사라졌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 책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자기 돈을 내서 10주년 파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동네 책방에 가시면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책방의 그 커뮤니티가

0: 이제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한 마을을 좀 더디지만 천천히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10년 사이에 이렇게 동네 책방이 많아진 거는 분명히 반가운 일이지만 근데 낭만이 끝나고 또 현실이 되면 책방 운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지 궁금해요.
0: 아, 사실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돈이 잘 안 벌린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네. 뭐 요거는 약간 유통구조의 문제나 그런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책방을 운영해서 벌 수 있는 이익률이 조금 낮은 업종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책방이라는 업종이 부가가치가 조금 낮아요.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책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덜 팔려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베스트셀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책들의 판매 부수가 조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도 변하거든요.
1: 네.
0: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인간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변해요. 지금은 사실 읽는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본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으로 이행하는 시기여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1: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가장 큰, 가장 든든한 자산으로 꼽히는 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0: 그건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 책방 하시는 분들께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네 책방 직속탐구라는 책을 내면서 실제로 전국에 있는 책방지기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제 직구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책방을 하세요? 어려움이 뭐예요? 이런 얘기 물어보면 막 하세요.
1: 네.
0: 이제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근데 왜 책방을
1: 하세요?
0: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물어보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입니다. 책방이라는 곳이요.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방을 해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내가 어떤 동네에 살아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책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책방 주인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책방에 오는 단골 독자들 이분들도 역시 성장합니다. 그러면 나의 성장도 기쁘지만 내 책방을 찾는 나의 단골들 이분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또 기뻐요. 이런 선순환 일어나는 것이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1: 근데 최근에 한강 작가가 네. 운영하던 서촌의 책방 오늘 폐업 소식 때문에 또 네.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세계적인 작가의 공간마저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네. 이런 비판이 일었잖아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시나요?
0: 자, 요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가장 아쉬운 건 전 세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운영하는 책방이 딱 두 곳이 있었어요.
1: 그래요? 어디죠?
0: 하나는 어디냐면 캐나다의 빅토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1: 네.
0: 가면 먼로스 북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 작가 앨리스 먼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1: 네.
0: 이 작가의 남편이 운영하던 책방이에요. 더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앨리스 먼로하고는 상관이 없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방인데 여전히 타이틀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운영하는 책방이야 라고 해서 정말 빅토리아를 찾은 여행자들은 모두 다 그 책방에 가요. 그럴 정도로 사랑받는 책방입니다. 자, 그런데 한강 작가의 책방은 진짜로 한강 작가가 운영했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정말 전 세계에 딱 하나가 있었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전제. 운영하던 책방이 지금 현재 사라졌습니다.
1: 아, 왜 그렇게 된 걸까요?
0: 아, 그 너무 아쉽죠.
1: 네. 네.
0: 결국 어쨌든 이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주 이 문제를 보는 명확한 관점인 것 같은데, 사실 어디나 대도시에 있는 책방들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어요.
1: 네.
0: 일본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서점이라는 곳, 책방이라는 곳을 문화적 자산으로 여기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사라지는 책방도 있지만 그 책방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뭐 상원의원이 혹은 지역 주민

0: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드물지만 외국에는 좀 있어요. 우리는 책방이 사라지고 나면 꼭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사라지기 전에 그 책방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고 적어도 모든 책방을 살릴 수 없다고 해도 의미가 있는 책방들을 좀 대우해주고 그 책방이 지역에서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짧게.
0: 짧게
1: 해주세요.
0: 네. 주변에 찾아보시면 동네 책방이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 여행 가실 때나 주변에서 미리 한번 검색. 요즘에는 지도 앱 잘 되어 있잖아요. 내 근방의 동네 책방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조금 주기적으로 방문해 보십시오. 책방은 미래의 나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책방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꼭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저도 미래의 나를 만나는 곳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동네 책방 지속탐구를 펴낸 한미화 출판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이어서 날씨와 교통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광양, 대구, 의령, 양산 등에는 체온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최고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폭염 중대 경보로 단계가 최고조입니다. 양산은 7월 최고 기온 극값인 39.1도에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복이란 절기명에 걸맞는 하루인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으로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는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강원으로는 10에서 50mm, 충청, 경북 최대 40mm, 그 밖의 소나기 예보된 지역 5에서 30mm가량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주변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밤까지도 역시 중북부지방 으로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있는데요. 강원도 쪽은 최대 60mm라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전남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0: 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1: 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주말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평소 주말보다 정체가 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정체는 밤 8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 계룡 부근에서는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사 진위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5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남동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외의 구간에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수월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국제 문제 전문가 서정식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더 이상 선거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대놓고 독재를 선언한 셈인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독재를 선언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일 아닌가요?
4: 그렇습니다. 뭐 거의 없습니다. 네. 먼저 이 니카라과가 이제 어딘지 네.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약간 아시는 분들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 그 미국 남쪽이 멕시코죠. 네. 그다음 멕시코와 남미 대륙을 잇는 그 좁은 땅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네. 그 과테말라, 그다음에 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나란히 있고요. 네. 그 밑에 니카라과가 있어요. 그다음 코스타리카, 파나마 네. 넘어가면 남미 대륙. 오. 그러니까 그 기둥에 딱 중간에 네. 있는 나라입니다. 오. 자, 더는 선거는 없을 것이다. 이거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 뉴스에 주목한 것이 사실 그 세계에 이렇게 간 크게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왜 그럼 선거를 안 한다고 하느냐 봤더니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야당 인사들이 선거에서 음모를 꾸미고 정당을 조직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당 조직하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안 하겠다니. 그래서 이제 선거를 안 하면 당연히 국회가 존재하기 어렵겠죠.
3: 그쵸.
4: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통치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 네.
4: 당연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막 나오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마코 루비오 국방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진짜 있나 없나 살펴보니까 선거를 거부한 나라가 있기는 해요.
3: 있어요.
4: 예, 예, 20세기에 보면 네.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선거는 국민 주권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크메르 루즈 선거는 계급 사회의 잔재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탈레반
3: 아우.
4: 여기는 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네. 이슬람 원리주의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알라에게 있다. 이건 그 사람들 말로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왕국이죠.
3: 네.
4: 그래서 당초 선거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를 거부한 이 사례들이 이 모든 나라들이 현재의 집권 세력 또는 그 당시의 집권 세력이 선거로 집권한 세력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죠. 선거로 집권한 게 아니니까. 그 외에는 선거를 조작을 할지언정 선거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이 니카라과 오르테가 대통령도 자신이 대통령 했다가 선거에서 져서 야당에 있다가 다시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최악의 독재자라고 하면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차우세스쿠, 차베스 이런

0: 사람을 꼽을 텐데 네. 이런 사람들도 선거 다 하고요. 중요한 사안이 국민투표 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선거를 유지를 하는 것은 우선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뭐 엉터리로 하든 바로 하든 어쨌건 그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1: 네.
0: 그다음 중요한 것은요. 충성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아. 어떤 인간들이 나에게 반대하나 요걸 잡아낼 수 있어요. 선거를 아. 하면. 그런데 이 다니엘 오르테가는 이런 그 7회마저 이제 집어던지고 대놓고 독재를 선언한 사실상 역사적으로 아.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게 오늘날 이 세계가 좀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뭐 아까도 우리 책 읽는 것과 아니라 뭐 보는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 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면은 세상이 뭔가 바뀌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표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뉴스에 관심이 갔습니다.
1: 니카라과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대통령이 됐다가 또 야당이 됐다가 다시 집권한 인물인데요.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건 우리 옛말에 뭐 노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살 날이 얼마나 맞다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63년 그러니까 20대가 되기도 전에
1: 네.
0: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전선이라는 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 이 니카라과가 이제 19세기에 독립을 했어요. 스페인으로부터.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막 좀 복잡했어요. 뭐 내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 소모사라는 가문이 중간에 이제 그 집권을 했어요. 1936년에. 그리고 무려 1979년까지 집권을 했습니다. 그 독재에 저항한 것이 산디니스타 해방전선인데요. 민족 해방전선인데요. 이 산디니스타라는 이름이 그럼 산디니스타가 도대체 뭐냐? 이 산디노라는 소모사 가문의 독재 때 거기에 저항하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산디노가.
1: 네.
0: 그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 이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반미 반소모사죠. 그다음 거기에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더하기 사회주의 더하기 해방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그 핵심 가치를 토지개혁, 빈부격차 해소, 국유화, 노동자 권리 강화, 문맹 퇴치. 그러니까 꽤 괜찮은 이념입니다. 그대로 가면. 거기에 이 20대 때부터 20대가 되기 전에 투신을 해서 결국 최고 지도자가 되고 1979년에 소모사 독재 정권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선거를 했다가 이 대통령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다가 또 1990년에 다시 패배를 해서 야당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이 집권을 해서 지금 4기째 중간에 뭐 개헌도 하고 계속 이래서 자기 이제 장기 집권 길을 뚫어놓고 4기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요 개헌을 해서 작년에 개헌을 했습니다.
1: 네.
0: 자기 아내를 공동 대통령으로 삼고요. 대통령 그 임기도 늘렸어요. 5년에서 6년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영구 집권? 자신이 뭐 이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더라도 아내가 대신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과거에 소모사 정권이 40여 년 동안 대를 이으면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단체를 해산시키고 반대 후보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 다 잡아들이는 그야말로 독재 5종 세트를 지금 막 마구 구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진짜 정말 대놓고 독재를 선언한 셈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최근에 남미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중남미 폭정 트로이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카라는 게 삼두마차 아닙니까?
1: 네.
0: 세 나라를 말하는 거죠. 폭정.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남미는 블루타이드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거 정권을 잡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하면 이건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를 벌고 있는 거죠. 언젠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쓸 것 같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란에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하죠. 베네수엘라 지금 손을 봤죠. 그런데 그 두 나라는 뭡니까? 두 나라 다 석유가 있어요. 그런데 니카라과는 석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 발도 묶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뭐 당장 손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젠가는 손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제 문제 전문가 서정식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는 박정현의 꿈에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8시 정각의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0: 또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남부지역 곳곳에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9.1도까지 올랐던 양산, 또 체온을 뛰어넘었던 경주 밀양, 의령 등 극한 고온을 기록한 곳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최고 체감 33에서 35도 안팎의 무더위 그리고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북부와 충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가운데 강원도에는 최대 60mm 정도의 소나기 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강원도로 10에서 50mm, 충청과 경북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해 주시고요.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6도 등 22에서 26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 33, 대구 37도 등 29도에서 37도 분포로 내일도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당분간 대부분 바다에 안개도 자욱하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에 인문학. 오늘은 여수 순대국밥 이야기인데요. 항구 노동자와 선원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이자 여행객의 미각을 돋우는 여수 순대국밥. 그 뜨거운 한 그릇에 담긴 역사와 문화 들여다보고요. 이어서 주말엔 떠나볼까 해서는 여행지에서 잠시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지역의 맛과 멋이 넘치는 전국의 다양한 전통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여수 하면 바다와 생선, 장어탕과 서대회 같은 음식들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여수의 새벽을 여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뜻밖에도 뜨거운 순대국밥이라고요?
2: 제가 저 놀랐는데요. 네. 제가 여수를 한 30번 이상 갔다 왔어요.
0: 네.
2: 한 번도 돼지국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0: 어.
2: 이번에 왜 먹었냐?
0: 네.
2: 제가 그 전국 돼지국밥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2: 그 여수를 찾아보니까 네. 너무너무 유명한 돼지국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냥 뭐 웬만큼 하겠지. 그러고 나서 딱 먹었는데 네 끼를 먹었거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시청자들한테 소개를 해야겠다.
0: 아.
2: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0: 네.
2: 관광객들은 여수 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생선의 이미지잖아요.
0: 네. 해산물.
2: 해산물을 먹는 거죠. 한 번도 저도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쪽의 돼지국밥은 관광객 음식이 아니고 현지인의 음식이다. 현지인의 맛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수산물이 풍부한 여수에서 돼지국밥이 또 발달했다는 점이 의외인데 여수 순대국밥 어떻게 시작됐나요?
2: 그러니까 이제 여수의 그 재래시장의 그 발전기랑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요. 지금도 이게 더워도 바다에 나가면 춥거든요. 근데 보통 이분들이 무슨 새벽 4시부터 다시 좀 돌아오시거든요. 경매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밤새 추위에 떨다가 오시기 때문에
0: 네.
2: 사실은 이 추위를 달래줄 뜨끈한 국물이 필요한 거고.
0: 아,
2: 근데
0: 그렇구나.
2: 생선은 이미 밤에 조업할 때
0: 네.
2: 먹었어요.
0: 응.
2: 그 생선은 이제 보기도 싫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선보다는 좀 고기, 단백질 풍부한 거. 그래서 돼지국밥이 발달을 했고요.
0: 오.
2: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여수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전라 좌성이 있던 곳이죠. 이수인 장군이 있던 곳이고. 그래서 그 당시 해군들은 전부 중인들이에요. 중인들은요.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음식을 좋아하시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간이 아주 발달했어요.
0: 오.
2: 그런 그 여수의 그 기본 배경을 해가지고 왔는데 1965년도에 그 여수 중심가에 교동시장이 탄생을 합니다.
0: 네.
2: 네, 교동시장은요. 바로 수산물시장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바로 여수 중심가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새벽에 그 어부들이 물건을 내려놓고 하역하고 네. 경매사들은 거기서 경매를 하고
0: 네.
2: 그러면 한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0: 그쵸.
2: 그렇게 시작된 게 돼지국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 아 예. 그렇구나. 예. 그 가격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해요.
2: 아 뭐 당연히 미쳤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여수의 이 돼지국밥들이 참 머리하게 좋으신 분들이 뭐냐면
0: 네.
2: 일단 여기는 뼈를 거의 안 씁니다.
0: 그게
2: 무슨 예
0: 뼈를 안 써요?
2: 예. 그래서 돼지뼈 왜 안 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뼈를 쓰면 최소한 5시간을 끓여야 됩니다.
0: 아, 네네.
2: 불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0: 네네.
2: 근데 돼지 머리나 내장은 싸기도 너무 싸지만 그거를 끓이면 1시간이면 다 끓여져요.
0: 아.
2: 그럼 그거를 하는데 또 어떻게 돼지 머리하고 내장은 예나 지금이나 제일 싼 부위죠. 보니까. 그 가격이 싸지만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돈이 절약되는 거죠.
0: 열량도 높잖아요.
2: 열량이 엄청 높죠. 거기다 머리 돼지가 돼지 한 마리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소 한 마리처럼 돼지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건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소선지가 들어갑니다.
0: 오, 그래요?
2: 네. 소선지도 선지가 싸잖아요.
0: 네.
2: 근데 돼지 선지는 거의 안 쓰거든요. 소선지를 쓰는데 제가 그 선지 연구회라는 모험이 있었는데 선지 가장 좋은 선지는 일단 치즈처럼 구멍이 뻥뻥 뚫리고 딱 잘라보면 갈색이 도는 게 제일 좋은 것들이거든요. 여기 선지가 그렇습니다.
0: 아.
2: 그거는 거세오를 쓴 거예요. 왜냐면 암소는 고기 맛은 좋은데 연령이 약간 높잖아요. 피가 약간 물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식집 갔을 때 잘랐을 때 단면이 매끈하게 있는 것들이 있죠. 붙어있는 것들.
0: 네네네.
2: 별로 상태가 좋은 게 아닙니다.
0: 아 그렇구나.
2: 이 집은 선지도 너무 좋아서 저는 여섯분들은 확실히 그 재료를 보는 안목이 조선시대부터 대단하셨고 지금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최근에 제가 같이 간 날 저도 이제 장어탕을 워낙 유명하니까 장어탕집에 갔어요. 당연히 값이 두 배입니다. 장어탕이. 장어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장어탕이 두 배니까 사실은 돈이 없는 분들이나 현지 분들은 네. 그렇게 막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장어탕 만약에 2만 원이면 이 돼지국밥은 9천 원, 만 원 사이니까 충분히 먹을 수가 있죠.
0: 방금 전에 저희가 뭐 풍부한 수산물이 풍부한 여수에서 돼지국밥이 발달했다는 점이 의외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산도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저도 부산에 가면 회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돼지국밥이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와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2: 똑같은 논리고요. 더 재미있는 건 부산은 자갈시장 앞에 가면 그 양곱창 울먹이 있습니다. 양이 그 램이 아니고 그죠?
0: 네.
2: 소의 양과 그 고추를 먹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어부들이 들어왔을 때 열량이 많고 빨리 흡수가 되는 걸 먹고 싶은데 뜨거운 걸 먹고 싶은데 생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 내장 아니면 돼지 내장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사람들의 어른 속 지친 속을 풀어주는 따뜻한 국물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여수 순대국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순대일 텐데 여수의 순대는 일반적인 그 당면 순대와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2: 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순대의 계보를 보면요.
0: 네.
2: 북쪽은 곡물을 많이 먹고 남쪽은 전부 피순대의 중심입니다. 지금 피순대가 많이 사라졌는데
0: 네.
2: 근데 전라도는 피순대 전통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피 선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당면을 넣고 이제 만드는 음식인데 재밌는 거는 일단 그 순대 질이 엄청 높습니다.
0: 어떻게 어떤가요?
2: 그러니까 먹어보면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딱 입에 드는 순간 얘가 산화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쪽쪽 씹히는 게 아니고 자리 또 하나가 다 살아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들어봤더니
0: 네.
2: 여기는 거의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0: 네.
2: 직접 가게들이 만듭니다.
0: 와.
2: 그래서 사실은 피순대는 피만 너무 많으면 곡성에 가면 피만 만드는 피만 주는 그 순대집들이 있는데 좀 뻑뻑해요. 여기는 피에다가 당면, 콩나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먹으면 야채 뭐 이런 거 다 어우러져가지고 먹으면 팍팍 터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특히 이제 그 순대 먹을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 소창으로 만든 껍질이잖아요. 껍질을 너무 잘 삶았어요. 그래서 껍질이 질기지가 않고
0: 네.
2: 사각 씹힙니다 보니까. 저는 순대만 먹어도 진짜 이 집 여수구나 여기는 여수네 진짜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보니까.
0: 예. 갑자기 군침이 도는데요. 너무 먹으러 여수에 가고 싶은 그런 예. 심정인데.
2: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
0: 근데 같은 전라도 피순대라도 지역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2: 그렇죠.
0: 네 어떤가요?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했지만 이 곡성 쪽이나 전주 쪽 가면
0: 네.
2: 그쪽은 완전 피순대 많이 써요.
0: 네.
2: 근데 거기는 중심이 콩나물을 많이 씁니다 보니까.
0: 네.
2: 그러니까 선지에 약간 느끼하면 콩나물이 아삭하면 잡아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재밌는 게 여기다가 당면을 집어넣고 껍질이 굉장히 부드럽게 삶고
0: 네.
2: 그다음에 아까 그런 데보다는 당면이 들어간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당면이 약간 좀 두꺼운 당면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식감도 다르고 같은 전라도라도 피순대라도 좀 계통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이어서 여수로 여름 휴가 떠난 분들 많을 텐데 여수는 또 관광객들에게 밤바다 또 낭만 포차의 도시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도 이 순대국밥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뭐 제 얼굴하고는 안 어울리지만
0: 네.
2: 제가 버스커버스커 여수 밤바다를 참 좋아하거든요.
0: 왜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2: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노래를 들으면
0: 네.
2: 여수에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술 같은 걸 먹게 되고 관광객들은 특히 뭐 생선 맛있는 거 많으니까 드시고 저 저녁에 먹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장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들은 여기 유명한 순대집들은 다 아침부터 문을 엽니다. 해장객들을 위해서.
0: 네.
2: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부산이랑 닮았다는 게 하셨잖아요.
0: 네.
2: 해장 문화는 어디랑 닮았냐? 제주도랑 닮았어요. 제주도가 해장국의 완전히 성지 아닙니까 보니까. 왜냐면 하도 많이 밤새 일하고 드시고 취하고 깨야 되니까.
0: 그 다음 날에 해장하고.
2: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장하고 머리를 쓰기 때문에 빠르게 끓고 국물이 맑아요. 뼈 국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과 잘 어울려요. 무슨 얘기냐면 넣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지든지 순대든지 네. 뭐 다대기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굉장히 조화롭게 있는 거기 때문에 좋고 사실은 제가 이 여수 돼지국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했을 때는 맑고 진한 돼지국물. 우리 저기 냉면 같아요. 냉면 육수처럼 맑은 국물이 싹 나오는데 먹어보면 또 왜 이렇게 진해? 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0: 다대기를 넣는 걸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2: 안 넣는 걸 좋아합니다.
0: 그 맑고 진한 국물을 그대로. 네. 또.
2: 그걸 먹을 때 쾌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평양냉면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맹물이에요. 맹물.
0: 아.
2: 맹물처럼 맑고 고유한 상태의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서 네. 깊은 감칠맛이 나온다. 이게 최고거든요. 아. 저도 이제 그 냉면 국물주의를 따르는 맹물주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요술을 보고는 너무 놀랐어요. 이건 돼지국밖에 평양냉면이다.
0: 아.
2: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놀랐던 아. 음식이었습니다.
0: 근데 이 관광도시로 변하면서 국밥 맛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2: 그런 걱정을 했지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돼지국밥을 아침에 저녁에 먹는 경우는 일도 없다고 좀 보시면
0: 드물고,
2: 되고요.
0: 네.
2: 주로 이제 현지인들이 먹기 때문에 네. 현지인들을 위한 현지인의 음식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전국의 돼지국밥집을 제가 수백 군데 취재를 했는데 도시로 놓고 보면 도시로만 놓고 보면 저는 여수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0: 어, 그래요?
2: 그 정도로 국물의 퀄리티는 오. 정말 탁월했고 제가 제 말이 좀 믿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0: 네.
2: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밥집 사장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분도 충격을 받았어요.
0: 아, 충격받을 정도예요?
2: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저기 학교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박정배 작가님이 추천하는 여수 순대국밥 맛집 베스트 3를 한번 만나볼 텐데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2: 예, 첫 번째는요.
0: 네.
2: 그 니은 국밥인데요.
0: 네.
2: 재밌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집에 그 공통

0: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국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그래서 조국 뭐 조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네. 아주 그 딱 가보시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네. 아 경쟁이 엄청 치열하구나.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니은 국밥 본점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는 일단 그 모든 국밥을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머릿고기, 순대, 선지, 곱창 등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1: 다 들어가 있네요, 진짜.
0: 종합 선물 세트가 종합 선물 국밥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육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요. 전라도 이제 순대 국밥을 드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가장 공통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콩나물을 많이 드십니다, 보니까.
1: 네.
0: 콩나물이 아시겠지만 아스파라긴산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게 해장을 되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국물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 돼지국밥에 그 아주 진한 맑고 진한 맛에 그런 콩나물이나 야채 국밥이 더해져가지고 아주 개운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 집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예. 자, 그럼 여수 순대국밥 맛집 두 번째 어딘가요?
0: 이 집은 이제 지읒국밥인데요.
1: 지읒국밥.
0: 네, 여수 관문동에 있는데 사실은 이 집은 아까 그 집도 그렇지만 이 집은 훨씬 더 굉장히 맑은 국물을 잘 내밉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 선지를 넣는 게 좀 특징인데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좋은 선지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제가 그동안 선지 공부했을 때 너무 놀랐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주변에 뭐 있는 해장국집 유명한 집도 가보면 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상도 분들은 암소를 좋아하셔가지고 선지피가 없어요. 선지피는 따로 팔지 않거든요.
1: 네.
0: 암소와 거세소가 섞어서 파는데 어느 지역에서 암소를 많이 잡냐 어느 지역에서 수소를 많이 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전라도 쪽은 한우 그 거세소를 많이 잡기 때문에 피가 되게 좋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네. 이 집은 굉장히 좋은 선지를 있기 때문에 선지국밥을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니까. 네. 자 그리고 맛집 베스트 마지막은 어딜까요?
0: 예, 이 집은 또 그 니읒 집인데요.
1: 네.
0: 여기는 그 약간 도심이 떨어진 화양명 나진리에 있는데 재밌는 게요. 요 국밥집 앞에 딱 보면 바다가 쫙 보여요. 바다를 보면서 먹는 국밥집인데 이 집은요. 그 돼지 부선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집에 중요한 거는 콩나물과 푸른 채소가 들어가서 국물이 개운하면서도 진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집에서는 꼭 드셔야 될 게 뭐냐? 수육을 드셔야 됩니다.
1: 수육이요?
0: 그래서 보통 여기는 어떻게 먹냐면 수육을 먼저 먹고
1: 네.
0: 국밥을 드시는 걸 제가 권하고 싶고요.
1: 네.
0: 여기는 들깨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깨 보통 갈아서 넣잖아요.
1: 네.
0: 걸쭉해지잖아요. 싫어하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는 통들깨가 들어갑니다.
1: 통들깨?
0: 네. 그 들깨 구수한 맛이 나는데도 걸쭉하지 않은 맛이 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한 집입니다.
1: 여수에 가면 이 세 곳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여수에 가신다면 바다와 해산물뿐만 아니라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들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전국 곳곳으로 네. 여행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오늘은 여행지에서 소소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곳들 소개한다고요?
3: 네, 여전히 이제 전국 곳곳에 가시게 되면 전통시장 남아있습니다. 어떤 곳은 오일장 형태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상설시장 형태이기도 한데요.
1: 네.
3: 이 전통시장 중에 좀 특색 있는 곳들 찾아서 일부러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행 가신 곳에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이 같이 있으면 정말 더불어서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는 전통시장 즐길 만한 곳들, 먹을 만한 것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전통시장. 사실 서울에도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그 광장시장처럼 어디서나 네. 만나볼 수 있잖아요.
3: 네.
1: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지역에서는 속초 중앙시장이 가장 유명하죠. 특히 속초 닭강정이요.
3: 네. 지금 속초 속초에 언젠가부터 속초 가신 분들은 손에 닭강정 한 박스씩 들고 있는 모습 흔하게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1: 네네.
3: 속초 관광수산시장, 보통은 중앙시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대표적인 원래 전통시장이었는데 이곳이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외부분들이 찾으시면서 관광수산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해와 설악산이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신선한 동해안 해산물 그리고 다채로운 지역 특산물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 그리고 그 위에 건물들까지 해서 한 2층 총 3개 층에 구성되어 있는 식당인데 다채로운 원래 식당 전통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도 팔고 있지만은 그 외에 다채로운 이곳의 먹거리들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닭강정이 유명하고요. 이 속초 여행에서 상징적인 메뉴로까지 되었습니다. 닭강정은 전국 어디에 나가면 있지만 속초에서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는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함경도 이북 지역의 닭 요리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어져서 닭강정이 잘 발달했다라고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홍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을 만들 해산물로 재료를 한 튀김들 그리고 해산물을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들 오징어 순대 요즘에 인기 있는 건 술빵입니다. 막걸리 빵이라고도
1: 많이 있는데 맞아요. 네네.
3: 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대한 술빵도 약간 노란빛이 감도의 술빵을 자르는 모습이 자주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벌집골 아이스크림도 아주 인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천장에 잘 가림막이 조성되어 있고 근처에 대형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관광객 모두에게 편한 그런 시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 네. 저도 그 술빵 먹으려고 줄을 길게 네. 섰던 기억이 나네요.
3: 맞습니다. 네.
1: 네, 속초중앙시장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가보면 좋은 또 전통시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3: 네, 광주 광역시 가시면 양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은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호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1910년대 광주교활의 백사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장터. 원래는 2일, 7일로 끝나는 5일장이었는데 이게 호남 전역에 물산이 모여드는 전남 제일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던 겁니다. 주변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양동시장 하면은 여러 가지 유명한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눠줬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지금은 사적 제19호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다채로운 호남적인 농산물은 물론이고 혼수품, 제사용품, 가구, 의류까지 다채롭게 다 다루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전국 홍어 유통의 중심지가 사실이 양동시장입니다. 전국에서 소비되는 홍어의 90%가 이곳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목포에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양동시장 가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요.
1: 네.
3: 재밌는 건 이제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맥축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일종의 맥주축제가 양동시장에서 열립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또 통닭으로 유명한데요.
1: 네.
3: 가마솥에 튀겨내는 시장 통닭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에 가시게 되면 곳곳에 그 대표적인 통닭집들이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이렇게 광주처럼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 자연스럽게 큰 전통시장이 있기 마련인데 부산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3: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전통시장, 대규모 시장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뭐 없는 이곳에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시장인데요. 광복 직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전시 통제 물자를 사고 팔던 일명 돗대기 시장에서 이곳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당시 군수 물자와 수입품이 유통되면서 말 그대로 국제적인 물건이 도는 곳이라고 해서 국제시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총 6개의 구간으로 나눠져서 마치 골목 구조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구역별로 품목들은 직접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시장 전체를 돌아보실 수가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영화 국제시장의 주요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이곳에서 멀지 않고 충분히 걸어서 여행 가셨으면 걸어서 가실 만한 그런 곳인데요. 원래 자갈이 가득했던 해변가에 노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르는 부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시장입니다. 주변에 이제 국제시장이나 PF광장 원래 부산국제영화제가 국제시장 옆 광장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해운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가시게 되면은 씨앗호떡이라든지 비빔당면 물떡 어묵 뭐 유부선골 같은 거 두루두루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 부산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부산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만약에 대구로 여행을 간다면 가볼 만한 네. 전통시장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3: 대구에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뭐 칠성시장 같은 것들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대구도 워낙 이제 유통의 중심지였으니까 여러 시장이 있는데 정치인들과 연관해서 꼭 등장하는 시장이 있죠. 서문시장입니다. 원래 규모도 크고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한때 한강 이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이다로까지 불렸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대구 읍성 북문밖에 작은 장터에서 시작됐지만은 이후 중기를 지난

0: 되면서 평양장, 강경장과 함께 전국 3대 장터 하나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지금의 대신동 자리를 이전했고요. 공실수지화로 정식 개장하면서 이건 역시 모두 6개 지구의 상가 건물들이 이루고 있고 약 4천 개 점포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특화된 건 섬유나 주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섬유나 직물, 의류, 한복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대구뿐만 아니라 근처 경북 인근의 경남 지역까지 예전에는 혼수를 한다 그러면 서문시장을 찾을 정도로 아주 전국구 인기를 누리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의 대표 인기 맛거리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칼국수와 칼제비 아주 인기 있고요. 네. 대구를 대표하는 납작만두 이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삼각만두 같은 것도 있는데 서문시장은 야시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상설 야시장이 이곳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금, 토, 일 저녁 7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과 전 세계 곳곳의 다채로운 음식도 이곳에서 가득 부러집니다.
1: 네, 정말 그러고 보면 야시장을 여는 곳들이 적지 않고 또 이곳들을 네. 찾아서 여행을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 야시장 보러 어딘가를 여행 가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1: 네.
0: 전주 남부시장 가시면 야시장 열립니다. 이곳은 전주성 남문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전주 한옥마을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광 연계성도 뛰어나고 전통적인 종합 재래시장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밤이면은 청년 상인들이 이끌고 있는 야시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피, 순댓국, 국밥도 유명하고요. 뭐 삼겹살이나 채소를 구워서 불맛을 낸 뭐 야채 뚱땡 그리고 불 초밥, 낙지오롱 같은 음식들도 이 야간에 많이 팔리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 부평 깡통시장 가셔도 이거 야시장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 아마 지금도 거의 몇 군데 안 몇 개 남지 않은 매일 문을 여는 야시장입니다. 이곳은 말씀드렸던 국제시장과 자갈시장과 가깝기도 하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어묵이 판매되고 유통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다채로운 뭐 떡볶이라든지 유부주머니인 비빔당면 같은 여러 가지 부산의 명물부터 시작해서 음식들 야간에 다채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여름에 그리고 제주 여행 많이들 가시는데 제주 네. 여행에서 들리면 재밌을 만한 시장이 있을까요?
0: 제주에는 관광객들 많이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는 시장도 있고 지역분들의 정서 느낄 수 있는 시장도 있고 아직도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시장 인기 있어서 공항 근처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시내 중심에 있어 또 야시장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제주 올레시장과 동문시장이 있는데 특히 제주 올레시장은 서귀포 지역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서귀포에서 이중섭 거리 건너편에서 다채로 제주 음식들 특히 이제 제주 감귤이나 한라봉을 주제로 한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동문시장은 그 공항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제주 여행의 시작이나 혹은 제주 여행을 마무리할 때 다채로운 해산물들과 간식거리 사기 좋은 곳이고요. 성산읍 가시게 되면은 고성시장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고성 오일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던 유명한 드라마의 주 배경지로도 등장했고 소박한 제주 시민 그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주말엔 떠나볼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기환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윤정이었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스마트 TV 3만 5천 대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국내 대표 가전업체인 S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해서 최신 접근성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지원하는데요. 색약 생명 시청자가 색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하고 AI 기술로 수어 화면을 크게 키워주는 등의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소식을 접하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이 지원 사업은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것, 우리가 기업에 기대하는 모습이겠죠. 가장 확실한 사회 공헌이기도 하고요. 상생을 실천하는 따뜻한 발걸음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더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0: KBS 1라디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 방송 관련 개정안 소식부터 듣고 싶은데 장애인 방송의 적용 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고요?
2: 네, 기존의 시각,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요.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또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하죠. 이 부분도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는 건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관련 회의를 열고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방송 미디어 접근권 확대, 또 프로그램 다양성 및 품질 향상, 또 방송사 규제 합리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하네요.
1: 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2: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장애 유형이 모든 장애 유형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건데요. OTT 서비스에도 장애인 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 다양성과 품질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 장애인 방송 편성에 대한 의무였는데 일단 시간대가 좀 주 시청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 시청 시간대에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이 지상파나 종합 편성 채널, 위성방송 이런 장애인 방송 의무 사업자들도 이 산정 방식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체 운영 채널의 평균으로 이 실적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채널별로 의무 편성 비율을 80% 이상 각각 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1: 네. 방송사들의 행정적 부담이나 현장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고요?
2: 네. 장애인 방송 의무 사업자 이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에는 방송 매출액 또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를 함께 고려하던 방식이었는데 방송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한다고 합니다. 영세 방송사의 부담을 줄이고요. 또 장애인 방송 의무 사업자 지정 기준을 예측 가능성 또 일관성도 높이겠다 이런 방향성인데요. 아울러서 이 장애인 방송 제공 실적 평가 주기도요. 연 2회였는데 1회 이상으로 이 조정해서 방송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이 밖에도 장애인 방송 접근권과 관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콘텐츠 품질 개선도 포함됐는데 장애인 방송이 보다 더 발전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복지 소식으로 가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이번 달이죠. 이 7월부터요.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일부 당뇨병 환자들이 췌장 장애 이 장애 영역으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2: 2003년에 장루요루, 뇌전증 이런 장애가 추가된 이후에 23년 만에 이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는 건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요. 이 최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을 했고요. 기존의 내부장애, 뭐 심장, 간, 호흡기 이런 부분이죠. 등록 기준을 또 완화하는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일부 당뇨병 환자가 장애 등록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네, 새롭게 인정되는 최장장애는요. 당뇨병 자체는 아니고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기 등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위해서는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거나 받고 또 C펩타이드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확인돼야 된다. 이런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기존의 1형, 2형 당뇨병 여부랑 관계없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반대로 1형 당뇨병 환자라 그래서 자동으로 장애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최장장애로 등록되면 어떤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2: 네, 다른 등록장애인 분들과 마찬가지로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가 전기 통신요금 요금 할인 또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신 거죠. 그리고 각 개별 서비스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뭐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 대상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정부가요. 연말까지는 장애인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또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우선 심사 제도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주소지에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네. 다 함께 더불어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2만 볼트가 넘는 감전사고를 이겨내고 긍정에너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오늘은 이 색감으로 긍정의 힘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색감은 색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색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색상을 보면서 느끼는 색감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1: 네.
3: 다양한 색을 보면서 이 따뜻함도 느끼고 때로는 차가움도 느끼듯이 아주 다양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또한 다양하다라는 건데 그런 색감을 잘 활용해서 자기만의 창작으로 장애를 아주 빛나게 만든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네.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은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잘 활용한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입니까? 네.
3: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보니 사회를 보고 배우고 익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정말로 많았던 거죠. 또한 성장하면 할수록 사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하는데도 배움을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약하다 보니 걱정이 태산같이 컸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좋아하는 걸 찾은 후에는 사회를 배워가는 방식만 달랐지 어울리지 못했던 건 아니다라는 건데 자기만의 창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0: 박태현 작가는 30대 초반입니다. 어릴 때는 언어적 소통이 참으로 어려웠고 제한적이었죠. 원인이 자폐성 장애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주변과의 사회적 소통이나 일상적인 대화가 정말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 예. 장애로 인해서 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면 부모님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0: 맞습니다.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으니까 부모님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걱정거리로 걱정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부모와 또는 엄마와 함께하면서 무언가를 만들고 또는 오리고 또는 자르는 등의 놀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물론 부모님 시각으로는 작품이었겠지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알만한 작품이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어릴 때 봤던 만화의 주인공이라든지 인형 등을 색종이의 색감을 살려서 재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1: 네.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1: 네.
0: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서 아주 조금씩은 밝아졌고 이제는 소통도 늘어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아주 잘 마치게 됐죠. 그리고 20살 무렵에 터닝포인트가 찾아왔는데 기존의 재료였던 박스나 종이 등의 재료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이 포장용 일명 박스 테이프라든지 색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붓과 물감으로 삼아서 평면 패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을 창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단조로운 색깔의 테이프들을 여러 번 겹겹이 덧붙여서 깊은 명암하고 오묘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방식을 스스로가 터득했다라는 거죠.
1: 예.
0: 대단한 걸 터득한 겁니다.
1: 예.
0: 이 또한 무한 반복의 작업하고 연속적인 연습 속에서 색상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아버렸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제는 자기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1: 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역인데 이것도 뭐 갑자기 알아낸 건 아닐 테고 무한한 생각과 고민 속에서 자기만의 것을 찾은 거겠죠.
0: 맞습니다. 뭐든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지고 놀고 실패하면서 그걸 자꾸 아이디어 합치니까 어느 한 가지가 나타났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작품도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단색이어도 정말 여러 번 겹치면 색상이 나오고 색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렸던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색상마다 색감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색상의 표현력이 이제는 정말 넓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덕분에 작품의 색상은 화려해졌고 또한 한편으로는 선명해진 덕분에 마음의 표현력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수많은 반복 동작이 있어야만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썼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한번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1: 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 아마 수많은 손동작이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재미있게 이겨냈다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반복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마치 그 반복을 박태현 작가는 매일같이 하면서도 즐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박태현 작가는 머릿속에 있는 잔상을 밑그림 없이 곧바로 테이프로 구현하는 그만의 아주 독특한 작업 과정이 온몸에 완전히 장착되어 있었던 거죠. 테이프로 안쪽 면을 먼저 채우고 난 뒤에 바깥쪽 라인을 잡아나가는 기법은 이 미술계에서도 정말 정말 신선한 충격이라고 했었으니까요.

0: 노력 덕분에 2011년부터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등에서 꾸준히 입상하면서 이제는 이 이름을 조금씩 알리게 됐고
1: 예.
0: 더 놀라운 한 가지는 2013년도에 생애 첫 개인전인 박태영과 친구들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프로 작가의 길로 멋있게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소속사가 있는 작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아 그러니까 이 잠자고 있던 재능을 찾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소통의 벽을 자신만의 이 색테이프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1: 그러게 말입니다. 네,
0: 그걸로 허물었다라는 거고 사람들에게 시각적 경이로움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미라 벨라 뮤직 파운데이션 글로벌 대표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네요.
3: 네. 김미라 대표는 2018년부터 시각장애 음악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시각장애 음악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지 이제 10년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무대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했던 BMF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 축제입니다.
1: 네. 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또 멋진 무대를 완성하셨군요.
3: 네. 지난해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0주년 기념회였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파리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에서 BMF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 축제를 했습니다.

0: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네스코에서도 그 본부에 3만 명 넘는 그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이메일을 다 보내주셨고 세계 각국의 대사님들과 VIP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미국 유네스코에서도 초청장을 보내주셔가지고 유네스코 오피셜 행사로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칠레 출신의 그 시각장애 음악가들이 7개국에서 모인 BMF 국제 오케스트라와 세계 각국에서 모인 또 BMF 국제 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다 같이 꾸몄고요. 4명의 그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협연을 한 거죠. 오케스트라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시각장애인 작곡가이자 버클리 음대 교수인 김치구 교수님이 멘데스존 교향곡을 편곡을 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시각장애인 그 연주자들이 솔로 파트가 들어가고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합창으로 다 같이 합주를 하고 끝나는 큰 행사를 치르게 됐고요. 그 행사 자체가 정말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의 가능성과 예술성을 정말 널리 알리는 뜻 깊은 계기가 됐죠.
1: 네. 이때 공연장이 1300여석이었는데요. 네. 김미라 대표는 처음에 이 객석을 어떻게 메우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석 매진이 됐고요. 심지어 100명이 못 들어왔다고 합니다.
2: 네. 잘 됐네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연을 함께 한 분들은 다들 감동을 받았고요. 그 기립박수를 20분 넘게 쳤다고 하는데 장애와 국경을 넘어서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예. 네. 이런 무대를 한번 만들 들고 보면 김미라 네. 대표는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특히 시각장애 음악가들이 이 무대를 마치고 활짝 웃을 때 그리고 관객들이 감동받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대를 토대로 우리 시각장애 음악가들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활동이 다양해질 때 내가 지원을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시는 건데요. 결국 우리 시각장애 음악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느낄 때 김미라 대표도 활동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0: 이분들이 진짜 재능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쩔 때는 본인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근데 뭔가 저희가 하는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캐나다에서 온 소프라노 친구가 자기는 사실은 그 축제를 오기 전에 자기가 연주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2024년에 저희가 미국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자기가 연주를 딱 하는데 와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내가 그래도 음악을 계속해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의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감 얻으면서 다른 오디션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리코딩도 하고 만약에 그때 그만뒀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저희 축제와 연결이 돼서 연주를 하게 됐고 연주 후에 또 다시 지금 점점 더 잘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랑 유네스코도 같이 다녀왔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들이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개척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것만 봐도 저희의 미션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 이분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하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재능은 그분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저희는 그분들의 재능을 더 빛나게 해주는 단체인 거죠.
2: 그런데 이제 듣고 보니까 여러모로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나는 대로 한국에 들어오시나 봐요.
1: 네. 그러니까 한국 지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자 방한을 했고요. 또 캐나다에도 지사를 만들어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 나라별로 시각장애 음악가들을 더 발굴하고 글로벌한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캐나다 지사를 맡고 있는 조형식 대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3: 각 나라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더 많은 글로벌 무대라든가 아니면 로컬에서의 그 더 많은 무대를 비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가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훨씬 많아졌고 근데 이게 공연이 끝나고 나서 오는 그 감동은 오신 관객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연주자들과 스태프들이 아마 같이 느끼는 아주 큰 감동일 거라고 생각해요. 캐나다랑 한국이 일단 지부가 있으니까 더 활발해질 거고요. 다른 뭐 스페인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뭐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은 분들을 알 수 있게 됐고 또 연락이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더 큰 무대로 더 많은 다양한 무대로 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조형식 대표는 김미라 대표의 남편이거든요.
2: 아,
1: 네.
2: 그렇군요.
1: 부인은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남편은 캐나다 지사 그 대표니까 캐나다를 자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못 보더라도 같은 뜻을 품고 활동을 하는 거라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2: 예, 네.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1: 네.
2: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되고 궁금해집니다.
1: 네, 이제 음악 장르도 클래식 외에 재즈까지 넓히는 등 다른 장르도 염두하고 있고요.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 축제도 여러 나라에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연주회를 할 때는 그 지역에 계신 그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연주를 더 많이 하시고 적어도 거기 계신 분들은 이만큼 탤런트가 있고 잘하고 계신다는 거를 다른 분들이 이제 알게끔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재작년까지는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시각장애인 음악가들만 돕다가 저희가 작년부터는 재즈까지 저희가 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또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 축제를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본인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계속 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또 오디션을 해서 벨라 뮤직 파운데이션의 소속 음악가들을 뽑아서 그런 연주 기회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1: 끝까지 활동하시는 그 사명감은 무엇일까?
0: 그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정말 그 사랑하는 그리고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심어주셨던 비전. 계속 뭔가가 자꾸 생겨가지고 안 할 수 없는 또 다른 분들이 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김미라 대표가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2: 네. 근데
1: 바빠도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전 세계를 누비실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네.
2: 2026 장애인 열전. 지난주에 이어 김미라 벨라 뮤직 파운데이션 글로벌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3살 다은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0: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중북인 오늘 양산의 기온 39.1도를 최고로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은 거의 37도 이상이었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일을 포함해서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강원에는 최대 50mm, 그 밖에 경북 포함한 곳곳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경북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맑은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전남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을 걸로 보여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로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 33, 대구가 37도 등 29도에서 37도로 내일도 매우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한 이른바 미국판 깐부회동입니다. 우리는 식구다. AI 동맹을 강조한 건배사로 분위기를 띄우며 실리콘밸리 외교를 본격화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연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변가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은 한미 AI 역수정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찾았던 당시 진행된 치맥 모임을 연상케 하는 회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선도 의지를 밝히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2: 우리는 최고다!
3: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식구라고 부르는데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이.
4: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데는 정말
1: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과는 1대1로 만났습니다.
5: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말 국가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Your leadership
6: and investment.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AI에 대한 리더십과 투자들을 다른 나라 리더들도 더욱 따라왔으면

0: 하겠습니다. 쌤 알지만 오픈 AI CEO입니다.
1: 황금 시대에 있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2: One of NVIDIA's leading researchers.
0: 엔비디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AI 연구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3: 인공지능의 현실화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4: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 투자회사들과 만나 유망 K-스타트업들을 글로벌 빅테크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5: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체 불가한 공급망 핵심 국가, 즉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을 토대로 AI 시대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김기화 기자입니다.
6: 인공지능 연구자와 빅테크 기업,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내놨습니다.
7: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지난 6월 발표한 4,700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이 같은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반도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투자입니다.
6: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또 세계가 함께 성장할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I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 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혁신의 기회에 참여하고 기술 격차를 줄이도록 모두의 AI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글로벌 투자를 더 활발히 이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선언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비전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5: 전 세계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에 기업들은 대규모 AI 동맹으로 화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9,500억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에 나섭니다. 계속해서 이세준 기자입니다.
8: SK는 엔비디아와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30조 원 규모의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 생소할 수는 있어도 허황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두 기업의 협력 중심엔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메모리를 납품하고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핵심 GPU와 차세대 AI 플랫폼 등을 지원받아 국내에 2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피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약속한 협력 규모는 총 7,500억 달러, 1,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이버도 엔비디아에서 GPU를,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에서 투자금을 받아 데이터 센터로 확장합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에 나섭니다.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면 맞춤형 생산부터 조립까지는 삼성전자가 맡습니다. 삼성으로선 대형 고객과의 실적을 쌓고 파운드리에서 안정적인 가동률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0: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8: 우리나라가 짓게 될 데이터 센터와 생산해낼 반도체 물량은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크게 늘었고 더 구체화됐습니다.
11: 5년 이내에도 그러한 불경기가 당연히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한다, 그런 것은 오히려 기회를 잡지 못하는.
8: 로봇 개발 등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 중인 현대차 그룹은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삼복 더위의 절정인 중복입니다. 이름값 하듯 문 밖을 나서기가 두려울 정도의 더위였습니다. 낮 기온 39.1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은 거리에 행인을 보기 힘들 만큼 뜨거웠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4: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남 김해. 어른들은 양산을 쓰고 그늘에 몸을 피했지만 동네 아이들은 몸을 흠뻑 적시며 더위를 식힙니다.
12: 더워가지고 집에 있기 힘들어서 애들 책도 보고 놀이도 할 겸 여기 나왔는데 더위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요.
4: 오늘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남 양산에선 길을 걷는 행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낮에 양산이 39.1도, 경주는 38.7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에 이어 경남 양산과 의령, 전남 광주 광양에도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극한 폭염이 경북에서 경남과 전남 광주로 확대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13: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권, 충남권 그리고 전북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만 당분간 더위가 이어져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4: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기 때문에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온열질환자는 어제 47명이 더 늘어 올해 1,2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5: 관광버스와 승용차, 1톤 화물차까지 무려 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이 떨어져 나갈 만큼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4: 뒷범퍼가 찌그러진 채 견인되는 승용차. 소방대원들은 사고 수습으로 분주하고 차선이 통제된 도로엔 차량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IC 부근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14: 구급차 한 4-5대 왔고 한 차는 뒷좌석이 거의 날아간 채로 창문 다 깨져있는 상태였고요.
4: 사고는 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일어났고 이 충격으로 다른 차선을 달리던 차들까지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에 서 있는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 통영 대전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15: 까만 연기가 이제 좀 되게 많이 있었고요. 3분의 2 정도 지금 거의 전소될 것 같더라고요.
4: 화물차를 운전하던 20대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공장을 뒤덮었고 소방대원들은 잔불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중동 지역 국가들도 속속 참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친이란 후티 반군을 향한 첫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중동 사태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16: 굉음과 함께 멀리 폭발이 보입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서쪽 항구 도시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연합군이 공습했습니다. 23일에 이어 후티가 또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자 처음 군사 보복에 나선 겁니다. 연합군은 비례적 대응을 실시했다며 후티가 상선 위협에 사용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우디 남부 도시 지잔을 공격했습니다.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며 제2전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 Hostilities in Yemen will undermine prospects for peace. 추가로 발생할 경우 평화 전망이 훼손되고 명예는 물론 그 너머까지 심각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유엔 대변인입니다.
16: 미군은 2주 만에 이란에 대한 공습은 멈췄지만 이란군은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군은 봉쇄를 뚫고 가려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며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18: 공격 강도를 더 높일 수도 있지만 더 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합의를 원합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6: 대화한다면서도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가운데 중국도 나서

0: 이란에 직접 합의 이행과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파키스탄과 중재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이번은 초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한 유럽 소식입니다. 바캉스 시즌인 프랑스 휴양지까지 번지며 주민 14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불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산등성이를 타고 온 불길이 마을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특수부대원들까지 급파돼 방어선 구축에 나섰지만 강풍에 밀려 속수무책입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나무들이 바짝 말라 있어 산불의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3: 순식간에 불길이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살기 위해 집을 뛰쳐나와야 했던 주민입니다.
2: 동시다발로 발생한 여러 산불이 합쳐지면서 스페인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7,0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스페인 중부 지역 주민 6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사상 처음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악의 폭염이 닥친 프랑스에선 남서부 지방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번지고 있습니다. 휴양지가 많은 지롱드와 랑드주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현재까지 14만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두 지역에서만 파리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180여 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4: 한 달 반 동안 비 한 방울 없이 표면 온도는 폭염이 이어졌고 결국 전력은 대규모 산불의 직면에 있습니다. 프랑스 지롱드주 시장입니다.
2: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이번 주에만 소방관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 요청에 따라 산불 진화를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흔히 폐렴하면 이 찬바람 부는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푹푹 찌는 여름철에도 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냉방병쯤으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설명합니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병원을 찾은 60살 유감열 씨는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2: 날씨가 더워지면 숨쉬는 게 확실히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호흡하기가 힘들고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1: 무더위 속 폐렴, 유 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폭염일수가 30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년 전 여름의 경우 폐렴 환자가 약 75만 명이 발생해 직전 겨울 58만 명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3: 여름철에 그 최고 기온이 올라가면 폐렴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걸로 느끼는데요. 이제 실내에서의 환경과 외부에서 매우 더운 환경과 같은 큰 기온차가 있게 되면은 그 기온차로 인해서 그 기도가 자극이 되고.
1: 실제로 국내 공동연구팀이 전국의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 370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하루 최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폐렴으로 응급실을 찾을 가능성은 1.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기준인 최고 기온 39도인 날은 30도인 날과 비교해 응급실의 폐렴 환자가 13% 가까이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염에 몸이 지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폭염이 기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4: 박정우 그 가천대 길병원 교수입니다.
3: 잘 못하고 과도하게 되면 기도 점막이 손상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투가 좀 더 용해져서 호흡기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1: 특히 폐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폐질환자는 폭염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과호흡이 이어질 경우 호흡곤란이 더 심해집니다.
5: 더우면 더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숨이 가빠서 견디기 힘들 때 막 숨이 차죠. 그때부터 응급실에 갔더니 너무 이제 안 좋아서.
1: 노인 폐렴은 기침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운과 식욕이 떨어지면 일단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EU의 구글 과징금이 미국 기업을 약탈했다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을 근거로 한 강제 노동 관세는 이미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0: 커피쿠폰입니다.
1: 이유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 이번 과징금을 통해 우리가 구글에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고 최소한 유럽연합 내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1: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이라며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거라며 상당한 관세가 곧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행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법을 근거로 60개국의 강제노동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통상 갈등에도 같은 방식의 관세 압박이 이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 중소기업 두 곳이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한 상호관세에 이어 또 소송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없다 자신했습니다.
0: 10년 동안 아주 여러 번 사용되어 온 매우 일방적인 방식이며 우리는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2: 바다와 육지가 만나 숨쉬는 이 특별한 공간, 갯벌입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각자의 생을 이어가는 생태계 보고로 꼽히며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서남해안 네 곳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3: 서해안을 따라 드높게 펼쳐진 서산 갯벌. 천연기념물인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점박이 물범부터 멸종 위기의 다양한 철새까지 진귀한 생물종의 보물창고입니다.
4: 점박이 물범을 유일하게 육지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가로림만이거든요.
3: 모래와 암반 등 다채로운 퇴적 환경으로 먹이가 풍부한 무한 갯벌. 해마다 철새 수백만 마리가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로 가치가 큽니다. 이러한 점이 세계적 인정을 받아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무안 여수 고흥 지역의 갯벌 네 곳이 오늘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됐습니다. 2021년 충남 서천 등 일부 갯벌이 세계유산에 올라간 데 이어 5년 만에 그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늘어난 면적은 2만 7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철새 이동의 핵심 서식지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 보전에 기여한다고 추가 등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 대한민국 갯벌이 세계 최대의 해양생태계 보고로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대양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오는 철새들의 도래지이면서도
3: 다만 이번에 저어새 번식지인 강화 갯벌 등 인천 경기 갯벌은 포함되지 않아 계속적인 추가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0: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재미교포 골프스타 마이클 킴이 PGA 투어 역사상 16번째로 꿈의 50대 타수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열린 3M 오픈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2개를 잡아내면서 12언더파 59타를 쳤는데요. PGA 투어에서 50대 타수가 나온 건 지난해 2월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 제이크 네비 기록한 이후 1년 반 만입니다. 현재 대회 단독 선두인 마이클 김은 중간 합계 14언더파 128타로 2위 그룹에 3타 차로 앞선 채 3라운드를 맞게 됐는데요. 이 흐름을 이어가면 지난 2018년 존 디어 클래식 이후 8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테니스 남자 1위 신네르가 역대 최장기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82주째 정상 자리를 지키면서 이 최장기간 1위 순위 10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US 오픈 결승에서 자신의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패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올 시즌 초반 열린 몬테카를로 ATP 마스터스 1000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1위를 탈환했었죠.
1: 네.
2: 얼마 전 윈블던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한 신네르는 이미 알카라스의 66주 1위 기록을 넘어섰고요.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2위까지 올라간 알렉산더 치베레프는 신네르의 랭킹 포인트 4,970점이나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 안드레 아가씨가 101주, 또 비에른 보리가 109주 동안 1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 네네. 지금 페이스라면 신네르가 이들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2: 한편 이 부분 최고 기록은 노박 조코비치의 428주입니다.
1: 그렇군요. 신네르 선수 다음 달 몬트리올 대회에는 불참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신네르를 포함해 조코비치도 8월 1일 시작하는 이 대회에 출전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신네르는 성명을 통해 팀과 함께 모든 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몬트리올 대회 출전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이처럼 중요한 대회를 건너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작년 이 대회는 윈블던 종료 후 2주 만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려서 신네르, 조코비치, 알카라스 등 스타 선수들이 대거 불참했는데요. 올해는 윈블던 종료 후 3주 뒤에 열리는 만큼 대회 조직위원회가 간판급 선수들의 출전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1: 네네. 여자 프로 테니스 WTA 투어에서는 성별 검사를 의무화한다고요?
2: 네, AP통신의 지난 21일 보도에 따르면 WTA 투어가 여자 선수 출전 자격 규정을 개정해서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별 확인 절차를 포함시켰습니다.
1: 네.
2: 지난 3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여성 종목 출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IOC의 결정에 발맞춰 이번에도 의무 성별 검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제 선수들은 WTA 주간 대회에 참가하려면 한 차례 SRY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1: 네.
2: 이는 또 LA 올림픽 출전에도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의무 성별 검사는 육상과 스키, 복싱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인권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WTA는 성별 검사 도입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떤 개인의 성 정체성이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전설의 NBA 선수 체인벌린이 입었던 재킷이 고가의 경매에 낙찰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21일 10대 소년 퀸 브라운이 지난 1월 옷가게에서 $3를 주고 산 웜업 재킷이 경매에서 $89,600,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2: 이 소년은 미국 오리건주의 한 구제 옷가게에서 체인벌린의 이름이 새겨진 LA 레이커스의 재킷을 샀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되팔았던 브라운은 온라인 검색을 시작해서 이 재킷이 1972년 NBA 챔피언 결정전 당시 체인벌린이 입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 네.
2: 또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이 재킷 사진을 올렸고요. 이 소더비 경매사 측에서 연락을 해서 해외 경매에 내놓았고 이번에 이제 $89,600에 팔렸는데요. 체인벌린은 1962년 당시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단일 경기 최다 100점을 넣었던 선수인데 이 기록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영국의 육상 선수 조시 커가 1마일 달리기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요?
2: 네, 커가 지난 주말 영국 런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1마일 경기에서 3분 42초 66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앞서 1999년 모로코의 히샴 엘 게루주가 세웠던 종전 세계 기록 3분 43초 13을 0.47초 앞당겼습니다. 1마일은 약 1.6km, 한 1600m 정도의 거리인데요.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육상에서는 좀 상징성이 큰 종목입니다.
1: 네.
2: 커 선수는 1500m가 주 종목인데요. 이 종목 2020년 올림픽 동메달 또 2024년 올림픽 은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올해에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1마일 훈련에 집중한 결과 이번에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1: 네. 자, F1 그랑프리 우승은 이탈리아의 레이서 안토넬리가 차지했군요.
2: 네, 19살의 안토넬리 선수가 지난 20일에 열린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1시간 24분 42초 479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4개 대회 만에 F1 그랑프리 정상에 올랐는데요.
1: 네.
2: 이번이 이제 시즌 10번째 대회였는데요. 안토넬리는 앞서 2라운드부터 5개 대회 연속 우승한 뒤에는 이후 3개 대회에서는 16위, 3위, 15위에 걸치면서 주춤하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 네.
2: 또 안토넬리는 드라이버 랭킹 포인트 204점으로 1위를 달리면서 2위 루이스 해밀턴과의 격차를 45점으로 벌렸는데요. 한편 해밀턴의 소속팀 페라리가 피트인 중에 의사소통 오류로 정비사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3만 유로, 우리 돈 약 5,080만 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 라일스가 미국 선수권 정상에 올랐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라일스가 현지 시간 24일 맨하탄 아이칸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선수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 79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레이스 초반에 좀 뒤처졌지만 그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지난 파리올림픽 우승 당시 세웠던 자신의 최고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100m에선

0: 2018년 이후 첫 미국 선수권 1위를 차지했고요. 올림픽 동메달을 따뜻 200m에서는 앞서 2019년, 2022년, 2025년에 미국 선수권 정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1: 네.
0: 내년 세계 선수권과 또 2028 올림픽 우승을 노린다고 말한 라이스는 올 시즌은 좀 놀이하듯이 즐겁게 보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다른 선수들이 긴장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내일부터 프로당구 3차 투어가 시작되죠?
2: 네, 예, 프로당구협회 PBA 3차 투어가 내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바로 2026-2027 시즌 3차 투어 SY PBA LPBA 챔피언십입니다.
1: 네.
2: 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기록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단 남자부에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1: 네.
2: 네. 그럼
1: 먼저 남자부 역대 우승자들을 살펴볼까요?
2: 네. 2014-2015 시즌 대회에서는 스페인 당구 전설인 다니엘 산체스가 PBA 데뷔 이후 처음으로 우승했는데요. 다니엘 산체스는 딕 야스퍼스, 토보연 브롬달, 프레드릭 쿠드론과 함께 3쿠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1: 네.
2: 특히 4대 천왕 중에 당구 교과서 혹은 당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베테랑 이승진이 이 프로 무대에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죠.
1: 네.
2: 이번에도 새로운 챔피언십이 탄생한다면 SYPBA 챔피언십은 3년 연속으로 첫 우승자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1: 네.
2: 네.
1: 여자부에서는 당구 여제 김가영이 3연패에 도전하죠.
2: 네. 김가영이 이번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 SYPBA 챔피언십 3연패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는 건데요. 근데 지난 2차 투어인 하이원 리조트 PBA LPBA 챔피언십에서는 캄보디아의 스롱 피아비가 우승을 했거든요.
1: 네네. 그러니까
2: 이번에 3차 투어는 김가영의 SYPBA 챔피언십 3연패냐 아니면 스롱 피아비가 개인 통산 11승을 하느냐 이 포인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채널 돌리다 보면 김가영 피아비 꼭 나와요.
2: 맞아요. 네. 둘이 꼭 같이 만나는
1: 네,
2: 날이 많더라고요.
1: 두 선수가 대결을 하고
2: 네.
1: 있고. 자, 김가영 선수 당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2: 네. 김가영은 처음에 당구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당구봉인 EQ를 잡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포켓볼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1: 아, 아버지가 당구장을 운영하셨군요.
2: 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선수로 활약을 하게 된 건데요.
1: 네.
2: 포켓볼 세계선수권 2004년, 2006년, 2012년 이렇게 3회 우승을 했고 그리고 포켓볼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포켓볼 역사상 최초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요.
1: 네.
2: 2006 도하 아시안게임,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은메달 1개씩을 획득했습니다.
1: 네, 네. 포켓볼에서 3쿠션으로 전향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2: 2019년이었는데요. 이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포켓볼 여왕이었다면 지금은
1: 네.
2: 당구 여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포켓볼하고 3쿠션하고 많이 다른데 맞죠?
2: 달라요. 예, 네. 다르기도 하고 또 늦은 나이에 전향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특히 또 이 포켓볼 하던 버릇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매일같이 3쿠션을 쳤다고 하고
1: 네.
2: 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이 경기 내용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훈련하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2: 늘 자기 자신을 다그친 결과 지금의 모습이 된 건데요. 2026-2027 시즌도 이 개막전부터 정상에 오르면서 LPBA 통산 19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승승장구하다가 지난 2차 투어 결승에서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에게 왕좌를
2: 네,
1: 내줬죠.
2: 맞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스롱 피아비는 당구를 아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인데요.
1: 네.
2: 2010년에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정착한 이주 여성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서 당구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당구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남편이 일하지 말고 당구만 치라고 해서 정말 당구만 열심히 했는데 하루 10시간씩 당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한국말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2: 어우, 네. 잘하죠. 네.
1: 이 재능에 노력이 더해졌으니 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2: 네. 그래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었고요. 2017년에 프로에 진출했는데 이 프로 입문 1년여 만에 국내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면서 여자 3쿠션 국내 랭킹 1위, 아시아 1위, 세계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둡니다.
1: 네.
2: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도 늘 노력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요. 노력하는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은 슬럼프를 겪었다고 해요. 네. 네.
1: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2차 투어, 프로당구 2차 투어에서 수롱피아비가 김가영을 제치고 우승했죠.
2: 네, 맞아요. 근데 그 우승컵을 들기까지 10개월 동안 우승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가영이 LPBA 최다승 기록을 늘려가는 동안 수롱피아비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2차 투어 우승과 더불어 자신감을 찾았고요. 이 수롱피아비와 김가영의 상대 전적은 8승 5패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가영이 20승을 막았고 상대 전적 5위까지 이어간 승리였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펼쳐질 3차 투어가 더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1: 네. 네. 이런 활약으로 이제 수롱피아비가 캄보디아에서는 스포츠 영웅이 됐다고 하죠.
2: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김연아나 박세리 또 박찬호 정도로 이 지명도가 높은데요. 네. 사실 당구를 하면서 많은 상금을 받았지만 그 상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년 전에 사단법인 피아비 한캄 사랑재단을 만들었고요. 네. 한국과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캄보디아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를 세워서 학용품과 의약품 또 생활물품 지원 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1: 네.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솔직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하네요.
2: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이강인과 2031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1: 네.
2: 이적료는 옵션 포함해서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70억 원에 달하는데,
1: 예.
2: 김민재 선수가 3년 전에 그 바이에른 뮌헨 이적 당시에 그 5천만 유로에 이은 그 한국인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또 거액의 이적료입니다.
1: 네. 에이스 등번호 7번을 달게 됐죠.
2: 네, 이강인 선수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7번을 부여받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올랜도로 떠난 구단 레전드 그리스만의 등번호를 또 물려받게 됐고요. 그만큼 또 구단에서 기대가 크다는 또 이런 방증으로 볼 수가 있고,
1: 네네.
2: 또 오늘 서울 광화문 대형 광고판에도 또 이강인 선수의 입단 사진이 또 공개될 만큼 구단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네. 3년 만에 스페인 라리가 복귀죠.
2: 아,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그 일단은 10살 때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을 해서 또 마요르카를 거쳐서 스페인에서 5시즌 동안 뛰었고요. 이후에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에
1: 네.
2: 3년 만에 스페인 무대로 또 돌아오게 됐는데
1: 네네.
2: 뭐 이강인 선수가 또 스페인 무대에서 또 10년 넘게 또 생활을 해온 만큼 또 적응도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프로축구 3강에 꼽히죠.
2: 네, FC 바르셀로나 또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 3대 강호로 또 분류되는 팀이고요.
1: 네.
2: 스페인 라리가에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1차례 또 우승을 또 차지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유로파리그도 세 번이나 우승을 한 또 세계적인 명문 팀입니다.
1: 네. 이런 명문 팀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이유가 있겠죠?
2: 네, 우선은 또 강팀이긴 하지만 2021년 이후에 라리가 우승이 없거든요. 특히 팀에서 좀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한데 또 이강인 선수를 또 낙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2: 이강인 선수도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좀 중요한 경기는 또 주전으로 뛰지 못하면서 또 많은 출전 시간과 기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새 출발을 택하게 됐습니다.
1: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전 경쟁 구도는 어떤가요?
2: 네, 우선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었는데 여기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가 무려 10명에 달하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가 즐비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과 또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줄리아노 시메오네라든지 알렉스 바에나 같은 또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주전 경쟁을 좀 펼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적료도 굉장히 높고요. 등번호도 7번을 부여받은 만큼 그래도 초반에 또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또 현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이강인 선수가 다음 달에 이 팀과 함께 방한해서 친선 경기를 치르죠.
2: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음 달 9일입니다. 서울에서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 경기를 치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또 새로운 팀 동료들과 그 한국 팬들 앞에서 또 뛸 예정이고요. 또 국내에서 그 뛰는 경기인 만큼 그래도 많은

0: 역전 기회를 또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K리그1은 오늘 두 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포항과 전북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0: 네, 현재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전북이 원정에서 포항을 상대로 1-0으로 앞서 있습니다.
1: 네.
0: 전반 42분에 기티스 선수가 좀 넘어지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김영빈 선수가 역습 찬스에서 한 골을 더 보태면서 전북이 지금 2-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북이 만약 오늘 이기면 선두 서울과의 승점을 9점 차로 좁히게 됩니다.
1: 네, 김천 상무와 대전의 경기도 진행 중이죠.
0: 네, 방금 막 경기가 끝났는데요.
1: 아, 네.
0: 김천이 대전을 3-2로 꺾었습니다.
1: 네.
0: 후반 추가 시간에 김천의 김희석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은 최근 굉장히 부진합니다. 오늘도 이기지 못하면서 무려 9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게 됐습니다.
1: 네. K리그2는 4경기가 열렸는데 선두 부산과 3위 수원 삼성이 만났죠?
0: 네, 수원 삼성이 원정에서 부산을 상대로 3-1로 앞서 있습니다.
1: 네.
0: 선제골을 내줬지만 내리 3골을 뽑아냈고요. 특히 1-1로 맞선 후반 8분에 일류첸코 선수가 정말 멋진 헤딩골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수원 삼성은 선두 부산과 승점이 36점으로 갔지만 다득점에 뒤져서 2위에 오르면서 또 선두 추격에 박차를 또 가하게 됩니다.
1: 네, K리그2 나머지 3경기도 짚어주시죠.
0: 네, 요즘에 그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이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충남 아산을 3-2로 제압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FC는 대구에 2-1 리드를 잡고 있고 전남과 경남은 1-1로 비기고 있습니다.
1: 네, 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9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0: 네, 베트남이 아시안 현대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동티모르를 7-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A매치 17승 2무 19기 연속 무패인데요. 2024년 10월 인도전을 시작으로 굉장히 지지 않는 경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1: 네.
0: 김상식 감독은 2024년에 베트남을 맡아서 아세안 챔피언십 우승이라든지 또 아시안컵 본선 진출도 이끌면서 현지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자, 북중미 월드컵 깜짝 스타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지냐 선수가 새 팀을 찾았다고요?
0: 네, 칠레 명문팀 콜로콜로에도 입단할 예정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포르투갈 2부 팀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무적 신세로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를 했는데요. 스페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선방쇼를 펼치면서 또 카보베르데의 32강행 돌풍을 또 이끈 주역이고요. 이 선수가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5만 명에서 무려 50만 명까지 급증을 했는데,
1: 네.
0: 뭐 실력도 그렇고 마케팅 파워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40살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자,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대표팀 사령탑들이 교체되고 있는데 벨기에가 새 사령탑을 선임했네요.
0: 네, 그 네덜란드 축구 전설인 판본메를 벨기에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사실 벨기에 축구협회는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그 스페인에게 진 뒤에 가르시아 감독과 결별을 했는데요. 이후에 그 선수 시절에 또 네덜란드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또 판본메를 또 선임을 했고요.
1: 네.
0: 특히 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도 지도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또 판본메리 그 이번에 그 벨기에 대표팀 감독으로 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이탈리아도 새로운 사령탑을 찾고 있다고 하죠?
0: 네, 이탈리아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까지 그 펩 과르디올라 저 맨시티 감독 선임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0: 또 스페인 국가대표로 월드컵 전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또 이끌었는데 좀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일단은 수술을 받게 됐고요. 당분간 새 시즌에는 좀 결정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1: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새로 영입된 외국인 투수들이 KBO 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죠.
2: 네, 전반기 막판부터 팀별로 외국인 선수를 꽤 많이 바꿨죠. 이제 데뷔를 앞둔 투수들이 있는데 일단 한화 브루스 진마맨이 내일이죠. 26일 홈에 일제전에 등판합니다.
1: 네.
2: 시속 140km대 중후반 속구를 던지고 변화구도 다양하게 구사하는 왼손 투수. 커맨드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하나로서는 반드시 오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도 아리엘 후라도 부상 대체 선수 오스틴 보스가 내일 등판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210경기나 등판한 거물인데
1: 네.
2: 또 지난해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또 뛰었고 아시아 야구를 안다는 점이 또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2: LG도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데려왔는데 메이저리그 팬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2017년 사이영상 투표 4위까지 오른 거물이고요.
1: 네.
2: 커리어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를 논해도 되는 정도의 선수인데 이제 39세라는 나이가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LG는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프로야구 오늘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잠실로 가보죠. 에이스 원태인을 앞세운 삼성이 잭 로그가 출격한 두산과 맞붙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 네, 삼성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15대4 대승에 이어서 연이틀 승리를 거뒀고요. 7연속 위닝 시리즈 확보했습니다.
1: 네.
2: 최근 3연승도 달리고 있고요. 원태인이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호투로 시즌 5승째 따냈습니다. 6월 16일 키움전 이후로 39일 만에 퀄리티 스타트 만들었고요.
1: 네.
2: 1회 말 먼저 1점 주긴 했습니다만 3회 초 구자욱의 2타점 3루타 이재현 투런포로 4점 만들면서 역전했고 이게 최종 스코어가 됐습니다. 두산 잭 로그는 6이닝 4실점 패전입니다.
1: 네. 삼성 이재현은 4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죠.
2: 네, 확실히 뜨겁습니다. 앞서 두 경기 연속 결승타를 때렸고 오늘도 홈런을 날렸네요. 2대1로 앞선 3회 초 잭로그의 속구를 받아쳐서 좌측 담장 넘기는 비거리 125m짜리 큼지막한 2점 홈런을 날렸습니다.
1: 네.
2: 시즌 10호 홈런으로 4년 연속 10홈런 달성했고 거포 유격수라는 별칭이 또 있는데 그 이름 별명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1: 네네. 부산 사직에서는 9연승을 노리는 KT가 전날 아쉽게 패배한 롯데와 리턴 매치를 벌였죠.
2: 네, KT가 롯데에 6대1로 승리하면서 원정 3연전 위닝 시리즈 확보했습니다. 어제는 신승이었는데 오늘은
1: 네.
2: 넉넉한 승리를 거뒀네요. 최근 9연승, 무승부가 한 경기 있어서 10경기에서 9승 1무 미친 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1위 삼성과 승차 2.5경기 유지합니다. 선발 소영준이 6.1이닝 7삼진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호투로 시즌 6승 따냈고 타선은 1회 초 3점, 6회 1점, 8회 2점 내면서 넉넉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1: 네.
2: 롯데는 선발 김진욱을 냈으나 4.2이닝 3실점으로 좋지 못했고 최근 4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 네. KT 힐리어드가 1회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죠.
2: 네, 1회 초 김현수의 몸에 맞는 공으로 2사 1루가 됐고 힐리어드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트롯 홈런을 쳤습니다. 비거리 125m. 시즌 25호 홈런입니다. 지금 홈런왕 경쟁이 기아 김도영, LG 오스틴 2파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힐리어드가 여기 균열을 깰 기세네요.
1: 네네.
2: 오늘 안타와 볼넷을 추가로 또 더하면서 멀티히트의 3출루 경기도 치렀습니다.
1: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죠. 하나와 LG. LG가 4회 100이닝을 만들면서 전세를 뒤집었죠?
2: 네, LG가 폭발한 타선의 힘을 앞세워서 9회 초가 이제 진행되는데 15대 11로 앞선 상태입니다.
1: 네.
2: 1회 초 박혜민 투런 오스틴 솔로 홈런 등으로 석점 뽑았고 2회 초 1점 추가하면서 4대 0. 2회 말 노시환이 4년 연속 20홈런을 완성하는 홈런을 때렸고 김태현도 투런포 오재원이 또 2타점 적시타 치면서 5대 4로 뒤집었습니다. 여기까지는
1: 네.
2: 하나가 괜찮았는데 LG는 9연패를 당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력한 하루입니다. 4회 초 안타 5개, 볼넷 4개, 몸에 맞는 공 1개 등을 묶어서 한 번에 9점 내면서 13대 5로 넉넉히 앞섰습니다. 이후 하나에게 추격을 좀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몇 점 앞선 상태입니다.
1: 네, LG 네네. 송승기, 류현진 양팀 선발이 모두 조기 강판됐죠.
2: 네, 양팀 선발이 모두 쓴맛을 본 하루네요. 송승기는

0: 1점 2이닝 5실점 강판이고 타선이 먼저 넉 점 뽑아줬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고요. 홈런 두 방을 맞은 것이 좀 크게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 류현진 선수도 2이닝 4실점 강판 역시나 홈런 두 방을 맞았고요. 류현진이 2이닝 2하로 던진 거는 지난해 7월 26일 SSG전 1이닝 5실점 이후로 364일 1년 만입니다.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의미로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겠네요.
1: 네. 광주에서는 후반기 복병으로 떠오른 키움이 기아와 주말 2차전을 치렀죠.
0: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키움이 막판에 그 안치홍의 홈런으로 이겼습니다만 네. 오늘은 기아가 9-5로 승리하면서 네.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선발 양현종이 5이닝 3실점으로 시즌 7승 따냈고 타선은 1회만 5점 뽑는 등 시작부터 힘을 내면서 9-3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9-5 네.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나성범이 1회 말 선제 3점포를 터뜨리면서 2안타 3타점, 2년 만에 20홈런 고지를 밟았고 박재현은 2홈런 경기 치르면서 2안타 2타점입니다. 그 챔피언스필드의 홈런전을 마치면서 차량도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1: 네.
0: 김도영도 시즌 29 홈런 날리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 키움은 박준현이 5이닝 5실점으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한화에서 트레이드된 하주석은 첫 타석에서 화끈한 이적 신고를 했죠.
0: 네, 트레이드 후 이틀 만인 오늘 7번 2루수로 선발 출전했고 1안타 1타점 2사구 기록했습니다. 3-0으로 앞선 1회 말 2사 2루 상황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를 치면서 기아 이적 신고 확실하게 했고요. 이후 김규성의 적시타 때 홈까지 밟았습니다.
1: 네.
0: 6회 말과 7회 말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면서 3출루 경기도 완성했습니다.
1: 네, 기아는 투수진 변화가 크죠?
0: 네, 정신없는 하루였다고 할까요?
1: 네.
0: 일단 이영범이 하나로 떠나서 이제 불펜의 한 자리가 비게 됐고 오늘 이제 곽도기 선수가 왼쪽 내전근 부상 소식이 나오면서 2주 후 재검진 예정입니다.
1: 네.
0: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됐고 이 곽도기 부상 때문에 기아 구상이 살짝 엉키는 모양새가 됐는데 아시아쿼터 시라카와를 불펜으로 돌리고 이의리를 선발로 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곽도규가 빠지면서 이의리를 그대로 불펜으로 쓰고 시라카와도 그대로 선발로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1: 네, 인천에서는 중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NC와 SSG의 경기가 있었죠.
0: 네, SSG가 10-4로 승리하면서 위닝 시리즈 확보와 함께 4연승 달립니다. 최악의 위기라고 했는데
1: 네.
0: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선발 김건우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3승째 따냈고 타선에서는 안상현, 박성한, 조용우 등이 홈런을 치면서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장단 12안타 날렸고 NC는 토다가 4.1이닝 6실점으로 흔들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1: 네, SSG의 핵심 최정 선수 고관절 수술로 시즌 아웃됐죠.
0: 네, 이미 전반기 때 검진 결과 고관절 쪽에 이상 자체는 확인이 됐었는데 고관절 부위에 돌출된 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국내외 의료진을 네. 두루두루 체크한 결과 수술로 결론이 났고 오는 8월 11일 미국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실전 복귀까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 시즌은 아웃이고요.
1: 네.
0: 강제로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오늘 무안타 침묵하면서 3할 타율이 깨졌네요.
0: 네,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오늘
1: 네.
0: 홈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전에 6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만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타율이 3할 1위에서 2할 9푼 9리로 떨어졌습니다.
1: 네네.
0: 이정호가 마지막으로 2할 때 타율 기록한 게 5월 31일인데 이 55일 만에 다시 2할 때가 됐고요. 한 6월 달에는 월간 타율 3할 4푼 치면서 아주 좋은 페이스였습니다만
1: 네네.
0: 7월 들어서
1: 그렇죠.
0: 2할 2푼 4리로 좀 처지면서 다시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1: 네. 샌디에고의 송성문은 4경기 만에 출루했죠.
0: 네, 오늘 마이애미 원정 경기에 9번 3루수로 선발 출전했고 2타수 무안타입니다만 볼넷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일 캔자스 시티전 이후 닷새 만에 경기로는 4경기 만에 출루입니다. 3회 첫 타석은 삼진, 5회 초 희생번트를 댔고 7회 초는 뜬공으로 돌아섰습니다.
1: 네.
0: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볼넷을 골라서 1루를 밟았고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추가 진루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정보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의 평가전에서 2연승을 거뒀죠.
1: 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오늘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2차 평가전에서 세트 점수 3-1로 이겼습니다. 네. 이틀 전 1차전 승리에 이어서 2연승 달렸는데요. 이고은, 강소희, 정우 양등 이런 주전 선수들을 대거 가동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최고 득점자는 주장 강소희 선수였는데요. 혼자서 16점을 퍼부었습니다. 네. 나연수 선수가 블로킹 3개를 포함해서 13점, 그리고 이주아, 박여름, 정우영 선수까지 골고루 활약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팀 블로킹 스코어가 17-3이었습니다. 네. 높이에서 완벽히 상대를 제압을 한 건데요. 네. 대표팀은 내일 3차전을 치른 후에 이 동아시아 선수권과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을 향해 에서 본격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0: 네.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른 남자 배구 대표팀 결과도 전해주시죠.
1: 네. 이사나의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세계 강호 브라질과 맞붙었는데요. 지난 1차전은 역전승을 거뒀는데 오늘 열린 2차전은 아쉽게 졌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세트 점수 1-3으로 지면서 1승 1패 기록했는데요. 브라질이 2군 중심이긴 한데 이번 2차전에서는 신장 218cm의 거인 마이콩 프랑카가 합류했습니다. 확실히 이 브라질의 우피가 달라졌는데요. 블로킹 싸움에서도 3-11로 밀린 게 좀 아쉽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우리 대표팀 오늘 임성진 선수가 18득점, 그리고 신호진이 14득점, 정한용이 12득점으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으니까요. 네. 2026 아이진하고 아시안게임,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을 앞두고 귀중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0: 자, 배드민턴 여자 복식 백하나 이소희조는 중국 오픈 결승 진출에 실패했죠.
1: 네, 여자 복식 세계 4위 백하나 이소희조가 중국 오픈 여자 복식 준결승에서 세계 1위인 중국의 류선수 탄닝조를 만나서 0-2로 졌습니다. 네. 경기 시간도 36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상대 기사가 무서웠거든요. 네. 사실 이 조가 그 지난해 12월 왕중왕전에서는 백하나 이소희조가 꺾고 우승까지 차지해서 상대 선수들을 펑펑 울렸던 그런 기억이 네. 있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 들어서 백하나 이소희조가 이 중국조에게만 5연패를 당했거든요. 뭐 파워와 스피드에서 밀리면서 이번에 그 경기 1게임에서는 9점, 2게임에서는 10점대에 그쳤습니다. 네네. 이 공이용 김혜정조도 16강에 탈락하면서 이번 대회 한국 여자 복식의 결승 진출을 무산됐는데요. 그래도 공이용 선수가 무릎 수술 후에 복귀해서 직전 그 일본 오픈 우승을 거머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복식조 올 그 8월에 열린 세계선수권, 그리고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0: 네. 자,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는 조금 전에 막 4강전을 시작했죠?
1: 네, 4강전을 앞두고 있어요. 이 남자 네. 복식의 김원호, 네, 서승재조가 준결승전에서 영국의 이 벤 레인 션 벤디존과 대결을 합니다. 네. 경기 시간이 조금 밀렸거든요. 원래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특히 이 김원호 서승재조가 지난 1월에 말레이시아 오픈 4강전에서 이 조를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했던 그런 네. 기분 좋은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을 좀 살려서 승전보를 전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2026 아시안게임 대비 양궁 스페셜 매치가 끝났죠?
1: 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진천선수촌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2026 아시안게임 대비 스페셜 매치를 치렀습니다. 단순히 활만 쏘는 게 아니라 경기장 환경을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네. 뭐 일본어와 또 영어 장례 방송, 또 관중 소음까지 스피커로 틀어놓고 실전처럼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이 양궁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일반 국가대표팀 이렇게 맞붙었어요. 단체전과 개인전, 또 혼성 단체전 이렇게 반복해서 대결을 했습니다. 네. 리커브 남녀 단체전 모두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6-2로 승리하면서 우세를 보였고요. 개인전에서는 여자부의 이윤지 선수, 그리고 남자부에서는 서민기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양궁협회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전지훈련을 거칠 예정이고요. 아시안게임 금빛 시위를 당길 예정입니다.
0: 네. 종합격투기 최두호 선수가 오는 9월 UFC 4승에 재도전하죠.
1: 네, 최두호 선수가 오는 9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UFC 331 출전을 확정 졌습니다. 상대는 베테랑 파이터 파트리시우 핏불인데요. 최두호 선수 과거 3연승을 달리다가 3연패를 당하고 군문제 해결 후에 돌아와서 다시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산토스를 잡고 직접 핏불 나와라 하고 이렇게 콜아웃을 외쳤는데 이게 네. 성사가 됐어요. 이 핏불이란 선수가 벨라토르 패더급 그리고 라이트급 두 체급 챔피언 출신의 베테랑이거든요. 네. 이 최두호 선수가 이번에 핏불까지 제압을 하면 4연승과 함께 그 UFC 패더급 공식 랭킹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최두호 선수가 지금 3연승 다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전성기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프랑스에서 열린 e스포츠 월드컵 롤 부문은 D플러스 기아의 우승으로 끝났죠.
1: 네. D플러스 기아가 결승전에서 홈팀인 유럽의 카르멘 코프를 3-0으로 꺾고 e스포츠 월드컵 우승컵 들어올렸는데요. 네. 간절했던 만큼 보답을 받아서 뜻깊다라는 소감도 남겼습니다.
0: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제주도, 모레 아침부터 저녁 사이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10에서 50mm, 충청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 전라권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모레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남, 대구, 경북, 경남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어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9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경남 의령과 양산에도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남부,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의령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개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에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간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7,5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장기적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불러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총경급인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광주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지휘와 보고가 이뤄진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당이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KBS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하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는 대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각종 군사기밀과 안보 정보를 다루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네 조직에서 인턴을 한 중국계 캐나다 여성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과 충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간암은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간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간세포암은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을 의미합니다. 간암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히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기존의 진료 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에서 당뇨병의 위험 신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이 2026년 올해 개정됐습니다. 국립암센터와 대한간암학회가 함께 완성했는데요. 새롭게 마련된 간암치료의 권고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해 개정된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내용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간세포암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간에 생기는 암을 간암이라고 하고 암이 시작한 세포가 어디냐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0: 네.
1: 간에는 간세포도 있고 단관세포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간세포 자체에서 생긴 암을 간세포암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원발성 간암에서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간암입니다.
0: 그러니까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간세포암종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네요.
1: 예, 그렇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대장이나 위 같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암이 간으로 옮겨온 것은 전이성 간암이라고 하고
0: 네.
1: 치료도 원래 생긴 장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간세포암종은 간세포 자체에서 처음 시작된 원발성 간암입니다.
0: 네.
1: 이번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성 간암을 다루고 있습니다.
0: 지난 2022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들이 많던데요. 교수님은 부위원장으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네, 이번 개정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0: 네.
1: 그동안 이제 새로운 치료와 여러 연구 결과가 더해졌고 이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0: 네.
1: 한마디로 이제 지난 몇 년간의 발전을 우리 실정에 맞게 담아낸 새로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최신 연구들뿐 아니라 임상에서의 경험도 개정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했을 텐데요. 간암 진료 전반에 변화가 또 있는 것 같던데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되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도 함께 반영합니다.
0: 네.
1: 이번 개정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와 국소 치료, 시술, 수술 등 간암 진료의 여러 영역에서 권고가 다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요즘 다학제 진료가 일반화되고 있

0: 있잖아요.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 하신 거죠?
1: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1: 간암은 이제 한 진료과만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도 소아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병리과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0: 네.
1: 실제 진료에서도 사실 치료 방향이 한 가지로 분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진행하게 되지만 선택지가 여럿이거나 판단이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여러 과 전문의가 한 환자를 같이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를 활용합니다. 가이드라인도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0: 그런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로 우리나라 간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 전략인 것 같은데요.
1: 아, 네. 이번 개정에서 이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항암치료,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0: 네.
1: 원래 우리 몸의 이제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암이 면역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그런 공격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제 그런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알아보고 공격하게끔 하는 약입니다. 최근 관련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수술이나 시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면역항암제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가 1차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하는 게 면역항암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면역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용요법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1: 아, 병용요법은 이제 두 가지 약을 함께 쓰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0: 네.
1: 그래서 면역항암제에 이제 암에 영향을 주는 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표적치료제를 더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용방식이 다른 또 하나의 면역항암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쓰면 한 가지만 쓸 때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면역항암제 기반 병용요법을 진행성 간암의 첫 치료로 권고합니다.
0: 그런 면역항암제 조합이 1차 치료로 권고되는 건데요. 기존의 1차 치료에서 실패했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걸까요?
1: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병용요법들이 모두 1차 치료로 권고되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뭐 첫 치료가 듣지 않았을 때 쓰는 후속 치료 권고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 개정에서는 2차, 3차 뭐 약물 치료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가 잘 듣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참고할 방향을 이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0: 그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어요?
1: 아,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자마다 이제 뭐 간 기능, 뭐 암의 진행 정도라든가 뭐 동반 질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한 분 한 분의 이제 상태에 좀 더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적절한 치료를 고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0: 그 간암 치료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간 기능이라든지 암의 위치나 병기도 그렇고요.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텐데요. 국소치료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던데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간암은 이제 같은 병기라도 간 기능과 뭐 종양 위치, 뭐 개수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간암에서 수술이 어려우면 이제 종양을 직접 없애는 국소치료를 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어 왔고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종양에 바늘을 꽂아 열로 태우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술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전자파로 열을 내는 뭐 극초단파 열 치료술이라든지 종양을 이제 얼리는 냉동 치료술과 같은 것도 권고에 담겼습니다. 이제 그만큼 선택지가 이제 더 해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고주파 열 치료술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같은 건가요?
1: 아니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 치료술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늘에 이제 그 열을 내게끔 바늘을 꽂아서 열을 내게끔 해서 쉽게 말하면 암을 이제 태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0: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그 항암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도 넣고 그 혈관을 막아서 암을 굶기는 치료입니다.
1: 그동안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로 치료가 진행됐었나 봐요. 개정안에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 대체 치료로 고려된다고 하던데 이름은 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치료인 건가요?
0: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 수술이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주파 열치료술과 같은 그런 국소치료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혈관을 통해 시술하는 색전술을 이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렇게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 시술이고 그때까지 많이 이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예. 이번 개정에서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일부 환자에서 화학 색전술 대신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거는 예. 같은 혈관 통로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항암제 대신에 방사선 물질이 든 아주 작은 알갱이를 넣어서 안에서부터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이제 혈관을 막아서 그런 이제 굶기는 영향을 막고 이런 굶겨서 이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혈관을 통해서 방사선 물질을 넣어서 방사선을 쪼이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더 장점이 있는 건가요?
0: 이제 이 방사선 색전술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사실 하고 나면 색전술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조금 시술 후에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 더 다빈도로 생각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방사선 색전술은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종양의 크기가 크면 좀 더 색전술 후 증후군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좀 커도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염려 없이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럼 모두에게 해당한다기보다는 특정 환자군에서 가능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예, 모든 환자가 방사선 색전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양의 이제 위치와 크기, 이거 뭐 간암 치료할 때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종양의 위치와 크기, 뭐 간 기능, 그리고 또 이제 시술 전 검사 결과를 따져 적합한 분에게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에게는 간 기능을 뭐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간 기능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술 후에도 간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처럼 이 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1: 종양 크기에 따라서 방사선 분절 절제술도 적용이 될 수 있다면서요.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0: 이제 종양 부위를 직접 다루는 치료이고요. 다만 이제 이름과 달리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는 치료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간의 한 구역에 굉장히 고설량으로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제 그 부분을 수술로 도려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분절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개 종양이 하나이고 뭐 크기가 8cm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 시도하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양성자 치료와 같은 방사선 치료도 선택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0: 그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인데요. 양성자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키고 이제 주변 정상 조직에 가는 방사선 양을 줄여서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양이 하나이고 3cm 이하이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정위 방사선 치료, SBRT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또 방사선 치료의 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위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1: 그러니까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가 어려운 경우에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0: 아, 네, 말씀드렸듯이 작은 간암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이용되었던 고주파 열치료술, 뭐 이거 이외에도 그 종양 하나이고 3cm 이하인 경우, 네. 그러니까 위치나 간 기능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뭐 고주파 열치료술 말고도 양성자 치료나 정위방사선 치료와 같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간암의 재발도 걱정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0: 아, 네. 간암은 사실 재발이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진행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동맥 화학세전술을 반복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네.
0: 그럴 때 사실 같은 시술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전신치료, 즉 항암치료로 전환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그 전신치료로 전환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국소치료로 안 되는 분들에게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건가요?
0: 특히 이제 요 경우는 사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1: 네.
0: 전신치료는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이제 온몸에, 그러니까 약물을 뭐 먹던지 뭐 복용하던지 아니면 주사로 맞던지 해서 온몸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약물치료를 의미합니다. 항암치료를 네. 의미를 하는데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문제는 간 기능이 너무 나빠지면 정작 이런 전신치료,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져서 아.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항암치료, 전신치료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간 기능을 지키면서 다음 치료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간암의 수술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나요?
0: 아, 네. 수술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이제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이 기본이었다면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내고 진행하는 뭐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을 언제 우선 고려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네. 최소 침습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의 기준은 암의 위치인가요?
0: 종양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접근이 좀 더 이제 쉬운 부위에 있는 종양은 최소 침습 수술을 우선 고려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위라도 이제 숙련된 외과의가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위치뿐 아니라
1: 네.
0: 종양의 뭐 크기, 개수, 간 기능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 네.
0: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네. 선택하게 됩니다.
1: 개복 수술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겠어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상처가 작다 보니 통증이 좀 덜하고
1: 네.
0: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고
1: 네.
0: 그래서 입원 기간이 따라서 좀 짧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는 치료 성적도 사실 개복 수술에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적합한 환자에게 시행한다면 뭐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지킬 수 있는 셈입니다.
1: 그런 결과들은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를 근거로 정해진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이런 권고는 사실 뭐 누구 몇몇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이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뭐 시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과 뭐 개복 수술을 비교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해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이제 그 권고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올해 개정된 간암 치료의 가이드라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 아, 이번 2026년 개정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에서 쌓인 최신 근거를 국내 진료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항암 치료부터 국소 치료, 뭐 방사선 치료 수술까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고
1: 네.
0: 각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또 첫 치료가 듣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지까지 좀 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1: 네.
0: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치료가 맞을지는 개인 환자마다 다르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치료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건 다행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0: 가이드라인은 이제 발표와 함께 진료 현장에서 참고되기 시작합니다.

0: 이제 다만 가이드라인은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고 실제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고요.
1: 네.
0: 한 가지 덧붙이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치료라도 그런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권고는 됐지만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 부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1: 네.
0: 구체적인 적용은 주치의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새롭게 제시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크시겠어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좀 일관되고 수준 높은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권고가 이제 충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만큼
1: 네.
0: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바라는 바인데요. 그래서 비용이나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별도의 이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1: 네.
0: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 발전을 빠르게 담아 이제 환자분들께 좀 더 이제 나은 치료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안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아,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 여러 진료과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댄 함께 이제 생각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1: 네.
0: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다음 간암 진단을 받으시면 많이 이제 놀라고 두렵고 그러실 텐데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1: 네.
0: 선택지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료진을 믿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시고 치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2026년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주는 의미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립암센터 간담도 추장암센터 김보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갑자기 오는 걸까요? 식사와 간식을 드시면서 이러다 당뇨병 생기겠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서 당뇨병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 있지 않을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오해도 있지 않나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워낙에 주변에서 흔히 이제 그 진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익숙한 용어이고 하다 보니까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가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인 것 같습니다. 소변에 당이 안 나오면은 그건 당뇨가 또 아니다. 또 통통하지 않은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린다. 그리고 약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평생 못 끊는다. 막 이런 오해들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치료의 시작 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바로잡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지는 상태가 당뇨병인 거죠?
1: 네, 정확한 진단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요. 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당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가 정확하게는 당뇨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흔히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말을 하지만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1: 예, 맞습니다.

0: 그게 가장 당뇨를 바라보는 정확한 이제 시각인데요.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에 달달한 설탕물이 이제 만성적으로 쭉 흐르는 상태와 같은데요. 이 끈적해진 혈액이 온몸의 미세한 혈관들을 이제 타고 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상처를 내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는 이제 혈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밀려나온 하나의 결과이고 실제로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당뇨입니다.
1: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나오긴 하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게 문제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내분비학적으로 당뇨병의 원인은 딱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자체가 가동이 이제 안 되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고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세포가 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혈당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못하는 것, 즉 이러한 작동장애가 두 번째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0: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인슐린은 충분히 있거나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인슐린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에만 누적이 되어서 혈당이 누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결국은 과분비하고 있었던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또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0: 아무래도 이러한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저항의 가장 큰 원인은 일정 부분 유전적인 성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러한 그 내장 비만,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내장에 지방이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제 운동도 부족하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어서 자꾸 배 안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이 지방 세포에서 인슐린을 이제 작용에 반대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염증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1: 그런데요, 당뇨병은 비만인 분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마른 몸에 당뇨병인 분들도 많다면서요. 이유가 뭘까요?
0: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극동아시아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요.
1: 네.
0: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즉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당뇨병이 잘 생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견상 비만하지 않은데 즉 체중이 정상이어도 당뇨병이 좀 잘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이제 분비하는 그런 그 세포의 양 자체가 좀 적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만이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배가 조금 나온 이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로 근육까지 부족하면은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1: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확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나요?
0: 예, 맞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데 단순당이 많은 음료나 아니면 이러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면 소위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췌장이 이 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을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0: 미만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고 심하게 나타난다는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서 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이건 어떨까요?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0: 네, 임상적으로 당뇨와 췌장암의 그 이 두 질환의 연관성이 조금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네.
0: 실제로 췌장암 환자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암이 진단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한 췌장암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이제 췌장이 바로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벽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슐린 분비를 이제 담당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이제 암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인슐린의 저항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췌장암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췌장 건강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당이 높은 것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췌장의 문제를 의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그리고 이제 식욕이 부진해지고 특히 이제 상복부나 아니면은 등 쪽으로의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식사량이 조금 줄어들고 체중도 빠지고 그러면서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 아무래도 췌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당뇨병 상태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 노년층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눈에 띄게 살이 빠지면서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췌장 검사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검사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0: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현명한 조치를 하신 건데요.
1: 네.
0: 보통 우리가 성인에 생기는 이제 제2형 당뇨병은 비만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평생 살도 안 찌고 집안에 당뇨 가족력도 없는 비교적 이제 한 뭐 60, 70대 어르신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확 높아져가지고 느닷없이 당뇨병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들도 한동안 오랫동안 잘 조절이 되는 분이 갑자기 약을 또 늘려도 혈당이 안 잡히고 거기다 추가로 체중이 빠지게 된다면 혹시 이런 경우에는 당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췌장암의 어떤 그 숨어있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췌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당뇨병인 분들은 흰쌀밥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어떨까요?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0: 네, 무조건 이제 굶거나 피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흰쌀밥은 조금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흰쌀밥은 이제 도정 과정에서 이제 겉에 있는 식기섬유가 다 깎여 나간 이런 정제형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화도 잘 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혈당을 굉장히 높이는 현상을 유발하는데요. 현미나 또는 이제 잡곡 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식이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조금 이제 늦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적인 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흰쌀밥이나 아니면은 현미밥과의 차이는 어떤 탄수화물의 질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조금 바뀐다라는 점이 바로 이 두 음식의 조금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떡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떡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흰쌀밥보다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음식입니다. 특히 쌀을 아주 이제 미세하게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압축해서 쪄낸 형태가 떡이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하고 만나는 접촉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쌀밥을 먹을 때보다 떡을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또 떡은 이렇게 꽉꽉 압축을 시켜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보여서 오히려 또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추가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제된 탄수화물

0: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절대 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도 영양소라서 고르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이제 특히 우리 몸의 뇌 그리고 근육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은 우리 몸은 이제 모자라는 탄수화물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형태를 전환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0: 네.
1: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근손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적정량의 하루 칼로리 약 5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0: 네.
1: 또 이제 비교적 잡곡이나 통곡물 같은 착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방법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0: 또 당뇨병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 단계를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1: 예,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0: 네.
1: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조 증상을 우리가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혈당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러한 수치로 전조 증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어떤 조기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 몸에 당 대사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0: 네.
1: 이로 인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혈당 검사도 신경을 쓰면 좋겠죠?
1: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뇨 전 단계나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0: 네.
1: 아마 이제 당뇨 전 단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병원에서 공복혈당하고 함께 당뇨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면은
0: 네.
1: 당뇨로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상담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0: 네.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은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유지해야 하는 혈당 수치도 짚어주세요.
1: 네,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이제 숫자로 진단을 내리는 이제 질환입니다. 이제 건강한 성인의 정상 혈당 기준은 공복의 경우는 100 미만이고요.
0: 네.
1: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를 하는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만약에 공복혈당이 126을 넘어가거나
0: 네.
1: 아니면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해서 당뇨병의
0: 네.
1: 고위험군으로 한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미 당뇨가 만약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당화혈색소를 6.5% 아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당뇨가 좀 오래되고 동반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목표를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7% 미만으로 당화혈색소를 유지하고 목표로 삼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당뇨에 대한 오해로 꼭 짚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1: 네, 일단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뇨병은 한번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면은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좀 버리셨으면 하는데요.
0: 네.
1: 최근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조금 더 이런 시기에 약제를 시작하는 게 국제적인 지침의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위해서 운동 음식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0: 네.
1: 적극적으로 약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오늘은 당뇨병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서인국의 사랑해 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레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제주도, 모레 아침부터 저녁 사이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10에서 50mm, 충청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 전라권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모레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차량 운행 시 교통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남, 대구, 경북, 경남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9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하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경남 의령과 양산에도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 광주 광양과 경북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남부,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의령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개 지역에 추가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6개 동 792세대 규모로 아파트 단지의 전력 수급 설비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적으로 설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구까지는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 임시 송전 설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불러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총경급인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광주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지휘와 보고가 이루어진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55분쯤 전남 광주 장성군 황룡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22대와 인원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장성군은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연기 흡입에 유의하는 한편 주변의 차량은 통제하고 있으니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과 충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믿어요. 느낌표. 나만 빼고 심표. 극본 김희, 연출 김호상.

0: 도대체 뭘 믿고 타이틀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신념일 수도, 종교일 수도, 사람일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못 믿고 다른 사람들만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만 믿고 남은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당신은 뭘 믿고 살고 있나요? 신념? 종교? 자기 자신? 네,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기 세상 모든 이야기에 팔랑대는 귀를 가지고서 자기 속마음은 못 듣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2025년 겨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양믿음의 집.
1: 아이라인이 왜 이렇게 안 그려져?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이라인이 이게 대칭이 안 맞네. 이러다 지각하는데. 아이라인.
2: 왜 또? 그래. 뭐가 마음대로 안 돼?
1: 아니, 아이라인 이상하게 잘 안 그려져서 그래.
3: 봐봐, 아이라인. 아이라인 봐봐.
2: 아이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1: 제대로 그린 것 같은데, 아이라인?
4: 그냥 엄마 눈이 흐리게 보이는 거 아니야? 물음표?
2: 아이고, 그래, 나 노안이다. 아유, 이러다 진짜 지각해. 대충 하고 나가.
4: Wait a minute. 잠깐만. 오늘 아침 운세 좀 보고 하자.
3: 전갈 자리.
1: 12위야. 느낌표, 느낌표.
0: 물음표, 물음표. 그녀가 믿는 것? 그 첫 번째. 유명한 SNS 별자리 운세입니다. 12별자리에 순위를 매겨서 그날그날 운이 몇 등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운세는 무려 12위. 아, 쪽박, 쌍코피,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5: 몸을 사려하는 날입니다. 잘 될 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운이 좋지 않아 취업 승진에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어떡하지? 면접 보러 가지 말까?
0: 뭔 소리야?
1: 뭔 소리야? 아니, 면접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 그래? 완전 상관 있지. 취업 승진에 안 좋은 결과가 있다잖아. 면접 완전 말아먹는 거 아니야? 난 못할 거야.
2: 얘가 뭐래니?
1: 아이고, 당장 안 나가. 멀쩡히 서류 통과해놓고 면접에 안 가서 떨어지는 게 어딨어? 얼른 가.
4: 아니, 엄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들어봐봐. 내가 어제 풍수를 찾아봤는데 회사가 서울 완전 동쪽에 있잖아? 내가 턴주여서 목은 내 기운을 완전 극하는 거거든. 엄마, 애초에 나랑 궁합이 안 맞는 회사라니까.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0: 그녀가 믿는 것 두 번째, 사주. 즉, 사주팔자에서 양믿음 자신을 뜻하는 속성인 토일주, 흙의 기운과 서울 동쪽의 속성인 목, 나무의 기운이 영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뜻하는 속성인 토일주, 흙의 기운과 서울 동쪽의 속성인 목, 나무의 기운이 영 맞지 않다는... 뭔 소리야.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참 유난스럽네.
1: 어휴, 무슨 구간. 양믿음 빨리 안 튀어나가.
2: 으이구. 동쪽은 무슨? 네가 등짝이 허전했지?
1: 잘못했어요. 지금 간다고? 다녀오겠습니다.
0: 다녀오거라. 양믿음의 면접 출근 난리도 아니야.
1: 면접은 안 좋을 때 봐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모르겠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진 뭐.
0: 여보세요? 회사 가는 버스 출발해요.
1: 버스! 기사님! 기사님! 아저씨! 진짜. 진짜 더럽게 안 좋네. 이러다 진짜 지각하는 거 아니야. 어디 보자. 오늘... 행운의 색이 초록색. 따릉이도 초록색인데.
6: 초록색 지하철 2호선까지 초록색 따릉이 타고 갈까? 좋아, 가보자고.
0: 따르릉 따르릉 그녀가 믿는 거 세 번째 운세 어플에서 말해주는 행운의 색. 아 참 여기까지 알아보기로 하죠. 자 믿음이는 제 시간에 잘 도착할 겁니다. 그럼요. 자 여기는 어느 누구도 못 믿고 오직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이 있는 서울 동쪽의 어느 광고회사입니다. 이름은 운명기획.
7: 네, 지원자분들 다 모이신 것 같네요. 그럼 양미듬 씨?
8: 네.
7: 양미듬 씨부터 들어가실게요.
8: 네.
9: 뭐야? 가방에 키링이 주렁주렁. 첫사람부터 별론데?
0: 오만과 편견의 아이콘 운명기획의 나준수 대리. 믿음이를 보자마자 편견부터 가집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될걸?
10: 어, 이 친구 아주 아주 마음에 드네. 양믿음 씨.
8: 네.
10: 믿음직스러워.
8: 그쵸. 제가 이쪽으로 좀 빠삭하거든요.
10: 좋아 좋아. 그러면은 그 MBTI 말고 아까 그 자기소개 때 말했던 거
8: 사주 타로 관상 성금 애니어그램 어떤 거야?
10: 그래 애니어그램. 그건 뭐야?
0: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애니메이션인가? 애니멀? 아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 그게 뭔데?
8: 그게 또 제 유튜브에서 30만 조회수 터진 컨텐츠거든요. 이 MBTI는 유형 개수가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인간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또 단계를 나눠가지고
10: 장난 아니야?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뽑았더니 회사가 장난인 줄 아나?
7: 그 팀장님?
10: 응?
7: 저희가 뽑는 건 기획팀 신입입니다.
0: 그렇지 그렇지. 준수 이번엔 잘 끼어들었어요.
10: 알지. 그 양믿음 씨.
8: 네.
10: 그 운세 어플 회사 광고도 받아본 적 있다고.
8: 네. 회사랑 일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 견적서 그거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광고하고 나서 운세 키링 매출이 단기간에 30%나 올랐다고 담당자님이 좋아하시는데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여기 가방에 이게 그 키링이거든요. 귀엽죠?
10: 아유 귀엽네. 아니 어떻게 광고를 했길래 매출이 그렇게 오르나?
8: 그게 사람들의 귀찮아하는 마음을 건드렸거든요. 매번 여기저기 운세 보러 찾아다니고 생일 입력하고 귀찮지 않냐. 이 키링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딱 찍으면 확인 끝이다. 요렇게 홍보했죠. 거기에 다들 공감할 수 있게 내 돈 내산 하기 아까울 때 쓸모 있는 생일 선물로 딱 이라고 영상 제목을 붙였더니 생일 선물로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10: 아유 대단하네.
0: 이야, 회사와 소통해본 경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획력까지. 오 마음에 들만하네.
7: 팀장님 시간 다 됐습니다.
10: 오 아유 그래요? 아, 그 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면접 보느라 수고했어요.
8: 네 감사합니다. 운명기획의 믿음직스러운 막내가 될 양믿음이었습니다.
10: 그래요.
0: 과연 믿음이는 붙었을까요? 그건 안 알려줌.
10: 제발 안 돼.

0: 유하! 자연 사수가 알려주는 12월 대박 소식은 바로 합격꾼입니다. 시준생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합격하는 띠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00년생 용띠분들 미리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날 운탈 수도 있으니까 꼭 자연사주 당일 운세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합격은 대박 느낌표.
2: 오늘 어디 합격 발표 나오는 날 아니야? 얼른 확인해봐.
3: 운명 기획은 뭐 보나 마나.
1: 중요하다더니 우리 딸도 이제 직장인이야. 아우 엄마 너무 좋아.
4: 엄마 나도.
5: 아유 나도. 결국 운명 기획에 입사한 양미듬. 네 이제 좋은 일만 남았을까요? 시간이 흘러 2026년 1월 드디어 입사 날입니다.

0: 역시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더니 이 옷팀장 진짜 그 키링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애가 뽑혔다고? 아, 이직할까?
1: 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양미듬입니다.
2: 아, 네. 제가 미듬 씨 사수 맡게 된 나준수 대리고요. 간단하게 인수인계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1: 네. 대박. 사수님 완전 잘생겼어. 눈썹 완전 송승헌. 턱선 완전 김선호. 신년운세에서 말한 운명의 남자 아니야? 아!
3: 역시 그렇지. 신년운세를 안 보면 또 믿음이가 아니지.
2: 믿음씨.
3: 여보세요? 믿음씨 정신 차려요. 믿음 정수가 부르잖아요.
2: 양믿음씨 안 오세요?
1: 네. 갑니다. 성격은 완전 싸가지네.
2: 저희 기획팀 소개해드릴게요. 면접 때도 뵀던 오 팀장님.
4: 미듭 씨 반가워요.
1: 안녕하세요 팀장님.
2: 저랑 같은 대리인 김철호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요. 미듭 씨하고 가장 소통 많이 할 이지원 박선아 사원입니다.
5: 난 이지원. 안녕하세요.
6: 반가워요.
7: 난 박선아.
1: 저 양미듭 잘 부탁드립니다. 저 ENFP라서 회식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느낌표.
3: ENFP는 아까 면접 때 잠깐 언급됐던 MBTI의 성격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ENFP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뜻. 반대인 ISTJ는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라는 뜻이죠. 어쩔.
1: 오늘 잘생겼다.
5: 오늘 환영이 하면 되겠네.
6: 그래요. 요 앞에 치킨집 새로 생겼던데 거기 가면 되겠네.
5: 너무 좋아요.
0: 기빨려.
2: 저 믿음 씨 자리는 이쪽입니다.
1: 아, 여기구나. 그러면 책상 방향이.
2: 아니 지금 뭐 하세요?
1: 아, 이 풍수상으로 문 좀 등지면 안 좋거든요. 자, 맞아 돌리겠습니다.
2: 당장 돌려 놓으세요. 뭐 하는 겁니까?
3: 오호호호호호, 이거 분위기가 영 안 좋은데요? 아, 이럴 땐 운명 기획의 분위기 메이커를 불러야겠습니다. 김철호 대리!
8: 아, 좋은데요 뭐. 안녕하세요, 믿음 씨죠? 난 김철호.
1: 전 양믿음.
8: 잘 부탁해요. 아, 제가 준수랑 입사 동기인데 준수가 사수라서 고생이 많겠어요. 지가 다 맞는 줄 아는데.
1: 아, 죄송해요. 저한테는 요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라.
8: 그래요. 책상이 어느 쪽을 보든 우리가 등지지만 않으면 되죠. 그치? 전 김철호입니다.
2: 책상은 알아서 하시고 업무 인수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3: 서로 첫인상이 영 안 좋네. 그래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새 3월.
2: 잠시만요. 응?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신입이 저래도 되냐고요. 사주? 풍수? 아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얘기만 해요.
3: 준수 대리, 회의 준비는 하시죠. 아무튼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어느새 3월. 경쟁 PT 시즌.
1: 준수 대리님, 제가 주말에 신점을 보고 왔는데요. 이번 달에는 원래 맡은 일보다 더 많은 걸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 믿음 씨, 곧 대표님 오실 건데요. FM 중요하신 분이니까 미신 이야기는 지양해주세요.
1: 미신은 아니고요. 아니, 미신이기는 한데. 그래도 신점은 정말...
2: 네, 괴롭고... 이제 조용히 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십니까.
10: 회의 시작할게요. 오늘은 신입사원도 있으니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게 좋겠어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입찰은 공익광고 협의회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부서 직급 상관없이 기획서 받았던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 몇 개 선발해왔으니까 최종 진행할 기획 고르면 좋겠습니다.
11: 먼저 디자인팀 김사원 아이디어부터 해볼까요?
12: 예. 그러니까 마약 근절 이슈에

0: 집중을 해봤습니다. 사탕이나 비타민 같이 생긴 마약을 식용버섯처럼 생긴 그 독버섯에 비유를 해봤는데요.
1: 기획팀 나대리?
2: 아, 예. 시어승 청년 이슈 가져와봤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20대만 44만 2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구직에 대한 의지를 잃은 청년들에게 억지로 구직을 독려하기보단 잘 쉬고 잘 돌아오자라는 메시지로 청년들의 쉼을 인정해주고자 합니다.
3: 굿.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오케이.
4: 양미듬 씨도 기획서를 냈더라고요.
5: 네.
4: 레퍼런스 조사 담당이었을 텐데 고생했어요.
6: 오, 똑같이 쉬었음 청년이네.
2: 예?
6: 믿어주고 들어주자 챌린지? 택톡이나 롤스 같은 건가?
7: 이거 진짜 좋은데요? 따라하기도 쉽고? 난 김철호.
5: 레퍼런스 조사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획서 작성해봤는데요. 자기가 쉬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경험도 들어주는 거예요.
8: 챌린지면 더 이상 공익 광고가 아니잖아. 당연히 안 되지.
4: 와우, 엑설런트. 결정했습니다. 슬로건을 나대리 걸로 가고 믿음 씨 아이디어로 디벨롭하겠습니다.
2: 네, 네, 아니, 왜, 왜,
6: 네? 오, 좋습니다. 진행시켜, 디벨롭.
8: 그래도 SNS 챌린지는 기존 공익 광고 형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을까.
4: 그게 좋은 거죠. 다른 회사들은 기존 형태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거니까. 그럼 나대리 믿음 씨 잘 협업해봐요. 이상. 회의 마치겠습니다.
9: 나들이 화이팅하고.
10: 화이팅. 준수 대리님, 저희 잘해봐요. 느낌도 느낌이요.
5: 제가 점집 싹 돌고 지성 드리고 올게요.
8: 네. 안 돼.

0: 프로젝트는 뒷전이고 동분서주, 무당집 갔다가 타로집 갔다가 사주집까지 바쁘게 돌아다니는 우리의 양믿음.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선녀시여 타로돌 대경사주 말해줘.
1: 보자 보자 보자 보인다. 선녀님께서 이번엔 야근을 해야 해 라고 하신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다라고 하신다.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지 제일 밝기가 약해서 오래 보고 있어야 보이는 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따와야 해 라고 하신다. 그게 우리 아가씨 행운의 별이다 라고 하신다.
2: 오, 야근!
3: 나는 타로돌 역방향이긴 한데 이렇게 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이야 당연히 하는 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운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거에 휩쓸리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고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네요.
2: 원하는 대로.
4: 경쟁 PT가 4월? 여기도 총, 저기도 총, 이달에 총이 있어서 자꾸 숨으려고 해도 전면에 나서게 될 거야. 준비 안 돼 있으면 완전 망하는 거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자꾸 그냥 부딪히고 자꾸 표현하고 그래야 된다. 총총총!
0: 좋다. 느낌표. 야근하고 도망치지 말고 힘내서 준비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느새 경쟁 PT 발표 첫날 퇴근 시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사주타로 관상 그리고 양믿음의 BBTI 느낌표. 제가 맨날 야근하느라 힘들다고 했던 프로젝트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느낌표 느낌표. 오늘 제 사수님께서 마지막 검수만 하시면 내일은 최종 PT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까 푹 자고 내일 쌩쌩한 텐션으로 출근해 보겠습니다. 마침표.
6: 자, 피곤하다.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자야지.

0: 미림 씨. 어? 나 김철호.
1: 전 양미등. 대리님 벌써 퇴근하세요?
0: 아, 마지막 날에는 준수 혼자 검수하거든요.
1: 응? 나 대리님 혼자요?
0: 남을 영 못 믿어서. 혼자 밤새 검수해야 안심이 된대요. 사실 팀장님 대표님 확인 끝났으면 더 안 해도 되는데.
2: 역시 ISTJ.
0: 오, 준수 MBTI도 알아요? 많이 친해졌나 보네?
2: 아니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그래요. 완전 책임감 맥스. 운세 싫어하시고 FM 대마왕이시잖아요.
0: 맞아 맞아. 아, 그래도 준수가 그만큼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잘 되고 싶으니까.
2: 그건 맞아요. 제가 책상 풍수지리대로 돌렸을 때도 처음에만 화내시고 뒤로는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0: 어? 그거 의외인데? 준수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바뀔 때까지 막 쪼는데?
2: 그래요?
0: 그 오늘 회사에 아무도 없는데. 아, 불쌍한 우리 준수. 혼자만 또 야근하겠네. 우리 준수 집도 가고 싶고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고 싶을 텐데.
1: 준수 대리님 떡볶이 좋아하세요? 의외네요.
0: 그죠. 우리 준수가 의외로 애들 입맛이라 떡볶이,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라? 지금 딱 7시 반이네? 야식 먹고 싶을 시간이다.
1: 그렇죠.
0: 오늘 준수 행운의 음식 뭐예요?
1: 네? 대리님 생일이... 행운의 색 빨간색에 행운의 음식이 국물 요리래요?
0: 아, 그럼 떡볶이가 딱이래!
3: 오늘은 집에 들어갔다 오긴 해야 하는데...
4: 저... 대리님?
3: 아, 믿음씨 퇴근 안 했어요?
4: 그 SNS 보니까 다음 주에 생일이시더라고요.
3: 네?
4: 아, 그래서 대리님 생일 넣어서 운세를 봤더니 오늘 다 안 되는 날이라고. 야식으로 이 국물 빨간색 떡볶이가 행운의 음식이래서요. 이거 응원자. 빨간색.
3: 그래요. 휴게실에서 먹죠.
4: 정말요? 네.
5: 제가 그냥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도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네요.
4: 그게 대리님 사주인 신축일주 특징인데요. 대신에 그만큼 정교하고 결단력이 있어서 여기 같은 광고업계에서는 정말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5: 그거 응원인 거죠? 고마워요.
4: 맞아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파이팅! 응원의 말이라도 해드리려고요. 집에도 못 가고 바쁘셨을 텐데 제가 방해한 걸까요?
5: 괜찮아요. 뭐 덕분에 행운의 음식도 먹고 머리도 식혔죠 뭐.
4: 대리님은 할 수 있어요. 특기표.
5: 갑자기? 뭘 믿고 할 수 있대?
4: 그냥요. 대리님이 하면 다 신뢰가 가요.
5: 그래요? 아, 난 지금만큼 나한테 확신이 안 드는 데가 없는데.
4: 제가 대신 대리님 믿어드릴게요. 저 믿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5: 그래요?
4: 네? 저는 다 믿어요. 저만 빼고.
5: 왜 믿음 씨는 빼는데요?
4: 저를 믿으면 항상 틀리거든요. 왜 시험 볼 때 헷갈려서 찍으면 꼭 제가 안 고른 게 답인 거 있잖아요. 뽑기 같은 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꼭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제야 되고요. 그런 게 쌓인 거죠. 그리고? 저도 저희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학 졸업하고 3년 완전 히키코모리였거든요. 대학까지는 어찌저찌 졸업했는데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집에만 있었는데 또 그게 엄청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걷다가 길가에 있는 타로집에 들어갔어요.

0: 타로는요, 이 그림 카드를 통해서 여러 미래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로는요, 궁금한 미래를 한 가지로 가지를 쳐서 보여주는 거죠. 대신 미래가 그 한 가지로 결정되어 버리는 거니까 질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없어서요. 그냥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들어오긴 했는데 질문은 없어요.
0: 그러면 타로 말고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인생을 길 말고 초콜릿 상자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죠. 가끔은 아주 쓴 초콜릿이 나올 수도 있고 끝내주게 달콤한 초콜릿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초콜릿이든 꺼내야 먹을 수 있답니다. 아가씨도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쓰든 달든 궁금하고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1: 제 상자에는 그동안 쓴 초콜릿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쓰기만 하면 어떡하죠?
0: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똑같은 초콜릿 상자를 받아요. 아가씨 인생에 지금까지 쓴 초콜릿만 있었다면 얼마나 달콤한 초콜릿들이 남았을지 기대되는데요?
1: 그럴까요? 앞으로는 달콤한 초콜릿도 먹을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아가씨는요, 뭐든 될 수 있어요. 최소한 난 그렇게 생각해요.
1: 그 이후로 운세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정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못 믿어도 운세에서 잘 된다는 걸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책상 풍수 그거 싫지 않으셨어요?
2: 풍수? 아, 그 첫 출근 날요? 아, 그러게요. 평소였으면 신경 쓰였을 텐데. 아, 믿음 씨가 금방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나?
1: 네? 저 한 번도 퇴사 생각한 적 없어요. 저 진짜 억울해요. 와.
2: 농담입니다.
1: 아, 진짜 놀랐잖아요.
2: 자, 이제 정리합시다. 마저 검수하고 가야죠. 시간이 늦었네.
1: 저도 도와드릴게요.
2: 아니요. 아니, 뭐 그래요. 믿음 씨 아이디어가 들어간 기획이기도 하니까 같이 확인하면 좋겠죠.
1: 아싸! 네! 제가 지난번에 선녀보살님이 그 오래 보고 있어야 하는 별을 나와야 한다 라고 하신다 이러셨거든요.
3: 뭐야? 혼자 검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준수 대리가 같이 하다니 좋은 변화일까요? 야르, 내일은 드디어 대망의 경쟁 PT 날인데. 아이고, 비가 오네?

0: 믿음 씨.
1: 네.
0: 예, 발표하시는 우 팀장님은 철호 씨랑 바로 발표회장 가서 준비하실 거고요. 우린 대기하다가 문제 생기면 백업할 겁니다.
1: 네. 그 백업 USB 챙겼고요. 종이로도 출력해 놓겠습니다. 네,
0: 잘했어요.
1: 네.
0: 네, 팀장님.
2: 오, 나대리. 나 지금 김대리 픽업해서 가는 중인데 차가 엄청 막혀. 아,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혹시 모르니까 현장 와줘야겠다. 그 택시 타려면 지금 불러야겠는데?
0: 아, 네. 팀장님, 그 양미림 씨랑 같이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비가 와서 그런가 택시가 안 잡히는데.
1: 믿음씨, 믿음씨도 택시 좀 잡아봐요. 백업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해도 늦을 것 같아.
2: 네, 대리님. 네. 대리님.
1: 믿음씨 택시 잡혔어요?
2: 오늘 택시 잡으면 운 나쁘대요. 지하철 타야겠어요.
1: 그게 무슨... 지금 운세 같은 걸 믿을 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얼른 택시 잡으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2: 나 대리님!
1: 왜요?
2: 저 한 번만 믿어보세요. 느낌표.
3: 뭐 가까스로 늦진 않았네요.
4: 역시 행운의 지하철이라니까요.
3: 비가 오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택시보단 제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지하철이 나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왜 자기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지금 웃음이 나와요?
4: 그냥 제 말 안 믿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돌려서 하시는 거죠?
3: 그게 아니라...
0: 괜찮습니까?
2: 네. 근데... 너무 가까워서요.
0: 미안합니다.
2: 괜찮아요.
0: 아까 한 말도 미안했고요.
4: 네, 저도 다음에는 운 말고 논리와 이성으로 말해볼게요.
3: 다음 역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야 합니다. 조심하세요.

0: 우리가 팀장님보다 먼저 도착했나 본데요.
1: 아, 그래도 시간 맞춰 왔네. 먼저 준비합시다.
0: 네.
1: 네, 팀장님. 어디세요?
2: 어, 나들이. 네. 미안한데 앞에 사고가 났더라고. 네? 제 시간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나들이가 믿음 씨랑 같이 발표해줘. 미안하다.
1: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십시오.
0: 어디쯤이시래요? 제 시간에 오실 수 있대요?
1: 앞에 사고가 나서 늦으실 것 같아요. 어? 발표 저희가 합니다.
0: 네? 어떡해요? 연습도 안 됐고 해본 적도 없고.
1: 양미듬 씨.
0: 네.
1: 나는요, 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도 가정에 두고 PT자를 만들어뒀어요. 심지어 어젯밤에 같이 검토도 했으니까 우리 둘 다 내용도 숙지됐고요. 그러니까 나 믿고 침착하게 서포트 해주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0: 알겠어요. 해볼게요.
1: 혹시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면 내 눈만 보세요. 우리가 눈 마주치면 그때 페이지 넘겨주면 돼요.
0: 네, 저 해볼게요.
1: 네, 좋아요. 그럼
0: 저 대리님.
1: 네?
0: 오늘 PT 잘 될 거예요. 신점 보고 왔거든요. 오늘이 이무기가 용되는 날이랬어요. 그리고 그 밤 세서 준비하셨으니까 대리님이 누구보다 그 제일.
1: 네, 잘 되게 만들게요. 믿어요.
3: 안녕하십니까, 운명기획 나준수 대리입니다. PT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취업을 하더라도 불안이 큽니다. 창업을 하자니 망망대해에서 혼자 표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포기하거나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운명교육에서는
0: 눈만 보면 돼. 할 수 있어, 양미듬.
3: 청년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 위해 SNS로 접하는 공익 광고를 제안합니다.
0: 눈 마주쳤다. 지금 준수 대리님 쌍꺼풀 없는 줄 알았는데 속쌍꺼풀이었구나. 왠지 눈만 보고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0: 지하철 절대 안 타잖아. 새벽 5시 반 첫차 타고 출근하는 놈이.
1: 뭐 좀 행운이 필요한 순간이었거든.
2: 믿음이와 준수가 서로를 믿고 경쟁 PT를 해내다니 장하다, 기특하다, 왠지 눈물이 난다. 결과도 좋아야 할 텐데 말이죠. 오늘도 결과 발표 날 아침입니다.

0: 어떡해요.
1: 니네 일도 안 왔어? 나는 오팀장.
2: 난 박선아. 새로 고침 중인데 아직 안 떴어요.
3: 페이제자 안 떠요. 아, 예, 1시에 뜨려나? 나 이지원아.
2: 11시 5분 전이니까 정각에 딱 맞춰서 전화 주시지 않을까요?
4: 10시 5분 전에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1: 야야, 준수야, 너 개인폰으로 오는 거 아니야?
2: 대리님 핸드폰 맨날 무음이라 못 받았을까요?
4: 아니,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2: 대리님 친구 없으세요? 어떻게 아무 연락도 없지?
4: 양미름 씨 지금
1: 왔다!
5: 네, 운명기획 기획부 나준수 대리입니다.
1: 난 김철호.
5: 네. 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 선정 됐습니다! 보내주겠대요. 됐다 됐어.
6: 베리굿. 아주 아주 브라보.

0: 자, 여러분, 짠 한번 하자고. 야, 이제 제작 들어가야 하니까 기뻐할 날은 오늘밖에 없어. 자, 오늘 다 즐겨 보자고. 자, 우리 행운의 막둥이 양미덤 사원 급해서 한번 합시다.
1: 요즘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2: 늠씨, 오팀장님 시켜요.
0: 아이, 참, 진짜.
3: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신입사원인데 이렇게 제 의견 잘 수용해 주시고 심지어 기획안에 반영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회사에 온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4: 아, 미름 씨 운다. 자, 너무 감사해요 하면 진짜 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5: 진짜.
1: 믿음씨 연애운은 어때요?
6: 회사원이 좋아서 연애운은 좀 안 좋을라나?
3: 아, 생각을 안 해보기는 했는데.
6: 그러면
1: 준수 대리님은요?
3: 네?
1: 준수 대리님이랑 한 달 동안 야근하면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3: 뭐 있었을 것 같은데.
6: 거리고
1: 준수 대리님 묘하게 믿음 씨한테 약하지 않나요?
3: 저는
6: 마음 있구나. 그치?
3: 봐봐, 얼굴 빨개졌어. 믿음 씨 완전 그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7: 어? 무슨 일이지?
0: 믿음 씨 취했나 봐. 얼굴 빨개졌다 아주 그냥 토마토 같대. 응? 토마토. 맞지? 토마토. 나는야. 준수 될 거야.
4: 김재훈, 내가 맡을 테니까. 나 준수 대리님은 양미리 씨 챙기러 가시라고요.

0: 하늘도 붉게 취해가는 저녁. 시끄러운 술집의 열기에서 벗어나 살짝 선선한 골목. 취기로 후텁지근한 두 남녀.
1: 많이 마셨어요?
2: 아니요. 조금요. 날씨가 좋아져서 밤공기 쐬고 있었어요.
1: 그러네. 이제 겉옷 없어도 안 춥네요.
2: 그러니까요. 안 추워서 좋아요.
1: 저도 좋아요.
2: 아, 이번 프로젝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믿음 씨도요. 네. 믿음 씨 운세 덕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2: 어? 정말요? 안 믿으시는 줄 알았는데.
1: 지난번에 믿음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 빼고 다 믿는다고. 그래서 나라도 믿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2: 그랬었나? 떡볶이 먹은 날에요?
1: 네, 그때요.
2: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도 궁금해요.
1: 뭐가요?
2: 준수 대리님은 다른 사람은 다 안 믿고 준수 대리님만 믿는다고 철호 대리님이 그러셨거든요.
1: 네.
2: 근데 지금은 또 저를 믿어주신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저만 예외인 건가요? 저만?
1: 네.
2: 와! 와 대박! 와 너무 좋아요!
1: 네. 저도 좋아요.
2: 저만 예외인 게 좋으시다고요? 응? 저 대리님은 대리님만 믿는데 그 원칙이 깨졌는데 왜요?
1: 뭐 좋아하니까요.
2: 그게 제 말은
1: 제 원칙이 깨져도 괜찮아서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2: 네?
1: 좋아한다고요. 믿음 씨를요.
2: 대리님이요? 저를요? 왜요? 대리님은 ISTJ잖아요. 저랑 완전 반대고 또 사주 궁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1: 믿음 씨 마음은 어떤데요?
2: 제 마음이요?
1: 다른 거 말고 믿음 씨 마음을 믿어보면 어떠냐고요?
2: 전 제 마음은요?
1: 지금 믿음 씨 마음이 맞아요. 그 마음을 믿어봐요.
2: 그럼 저도 좋아요. 대리님이요.
1: 저는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는 편이라 그럼 저희 사귀는 겁니다.
2: 그렇게 좀 그런가?
3: 너무 오래 나와 있었네. 들어갑시다.

0: 아유 왜 이제 왔어? 노래 부르자 노래.
1: 어? 어, 그게요.
2: 팀장님
3: 아, 야 막 불러. 아, 다들 지금 떼창 중이야.

비로소 미신보다 자신을 믿게 된 여자 양미듬, 그리고 나 아닌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된 남자 나준수. 네, 둘 다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지요? 부디 운명 기획도 그래야 할 텐데 말이죠. 네, 여하튼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0: 수련.
1: 뭐야 뭐야? 야, 강수진?
0: 저는 다 믿어요. 저만 빼고. 정세연.
1: 아, 안 돼.
2: 강영호.
3: 나는 타로돌.
4: 유하나.
5: 우리 회사에서도 드디어 사내연애 볼 수 있는 거야.
2: 백경민.
6: 그럼 나 대리 믿음 씨 잘 협업해봐요. 좋은 솔.
7: 아야, 준수야. 오늘은 회식 갈 거지? 어?
8: 길기철.
9: 라고 하신다.
2: 이승훈.
10: 타로는요.
4: 정다연.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나.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제주도, 모레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10에서 50mm, 충청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 전라권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모레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 시 교통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대구, 경북, 경남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9도에서 37도입니다. 모레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9도에서 37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파주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파주 32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24도, 원주 25도, 대관령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30도, 원주 31도, 대관령 26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과 동해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9도, 강릉과 동해 30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와 대전 세종 25도, 천안 24도, 보령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4도, 충주 32도, 대전 33도, 세종과 천안 32도, 보령 32도입니다.

31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과 광주, 목포, 여수, 순천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4도, 군산 33도, 광주 35도, 목포 32도, 여수와 순천 3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26도, 안동 25도, 부산과 울산 26도, 진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포항 36도, 안동 32도, 부산 34도, 울산 36도, 진주 35도입니다. 제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7도,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22도, 신의주와 개성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8도, 개성 3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6개 동 792세대 규모로 아파트 단지의 전력 수급 설비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적으로 설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구까지는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 임시 송전 설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5분쯤 전남 광주 장성군 황록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22대와 인원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장성군은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연기 흡입에 유의하는 한편 주변의 차량은 통제하고 있으니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에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종 군사 기밀과 안보 정보를 다루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내 조직에서 인턴을 한 중국계 캐나다 여성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5일 벨기에 검찰이 낸 성명을 인용해 해당 여성은 제3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고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이름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벨기에 몽스에 있는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현지 시각 25일까지 모두 23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충북과 경북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선뜻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불행한 삶도 아닌데 왜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책 이야기 행복에 대한 책 두 권 어려울 것 없는 행복과 세상은 바쁘고 나는 카피바라를 만나봅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문 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리센네의 Pretty Girl.

0: 책 이야기 오늘은 행복을 다룬 책 두 권입니다. 어려울고 넘는 행복과 세상은 바쁘고 나는 카피바라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서 종종 잊고 사는 주제, 바로 행복을 담은 책들을 골라오셨어요.
1: 맞습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부터 네. 행복의 기술을 얘기하는 책까지
0: 맞아요.
1: 행복이 좀 지상 과제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행복한 삶이라는 말보다는 좀 구체적인 필요나 상황 이런 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예를 들면 경제적 안정, 마음의 여유, 풍성한 관계, 나만의 시간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다시 또 추상화해서 모아보면 결국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모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행복 수업이라는 주제로 그 행복을 막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찾고 감각하는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을 담은 두 권의 부담 없는 신간 가져왔습니다.
0: 가져오신 책들 보니까 굉장히 갖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왜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벌써 다가가기가 참 쉽네요.
1: 한 100종 남짓한 책인데요.
0: 네.
1: 아마 한 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셔도
0: 맞아요.
1: 쭉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행 갈 때 들고 가기 딱인데요.
1: 첫 네. 번째 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행복 연구자죠.
0: 네.
1: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책이고요. 제목은 어려울 것 없는 행복입니다. 저자는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시작하는데 행복이 그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면서 하나의 인생의 과제, 숙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지금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면 왠지 나만 그 과제를 미진하게 하는 것 같고
0: 맞아요.
1: 남들은 다 잘 달성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렇잖아요.
0: 그쵸.
1: 모두가 자기 삶의 하이라이트를 올리기 때문에
0: 너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1: 그렇죠. 네. 가끔 휴가철에 보면 저만 한국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0: 네.
1: 되는데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원래는 좀 편안한 옷 같아야 되는데 되게 불편한데 멋을 낸 옷 있잖아요. 좀 까끌까끌한 스웨터
0: 네.
1: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절실함이나 비장함으로 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편안함에서 자주 접촉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 과제 설정이 좀 한국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
0: 네.
1: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너무 행복에 높은 기준을 두고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 좋아도 하나가 좋지 않으면 그거에 집중해서 바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늘 내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보다
0: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1: 지금 안 되는 거. 이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0: 맞아요.
1: 저자가 행복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요. 행복의 핵심이 뭐냐. 좋다라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다라는 느낌을 자꾸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전에 없던 느낌. 이런 걸 추구하려다 보니까 너무 난도가 높아지고
0: 네.
1: 비용도 많이 들고 경험의 빈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좋다라는 그냥 느낌을 자주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작은 행복감을 많이 느껴왔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런

0: 상황이나 장면들 방법들을 누구나 한두 개쯤 갖고 있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걸 반복해서 활용하면서 아주 쉽게 그 좋다라는 느낌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꾸 과제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행복의 이제 요인이 두 개인데 경험과 유발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사막에서 막 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그때 얼음물을 내가 먹었을 때 주는 상쾌함이 있죠.
1: 그렇겠죠.
0: 그러면 그 상쾌한 기분이 경험이고 물은 유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는 계속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발 요인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은 곧 상쾌한 기분이 아니라 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 그런데 어떤 상황을 설정해보면 홍수가 난 마을에서는 물은 고통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유발 요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약간 돈이랑 비슷한데요?
0: 그렇죠.
1: 네.
0: 요즘 사회 논리를 여기다 들이대면 모든 게 돈이죠.
1: 맞아요.
0: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데
1: 그렇죠.
0: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면 사실 뭐 끝도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그걸 경험으로 치환해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돈이라고 하면 그럼 뭐 몇 억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1: 그렇죠.
0: 내가 돈이 꽤 많아도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벌면
1: 늘 부족하게 그렇죠. 느껴지고
0: 또 실망스러울 거잖아요.
1: 네.
0: 이 저자가 이게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쉽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1: 네.
0: 난방비를 줄이려고 겨울 내내 입김을 호호 불면서 살겠다는 각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되죠.
1: 네.
0: 즉 유발 요인인 돈을 아끼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경험 이거 고생이잖아요.
1: 네.
0: 즐거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펼쳐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봐도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비옥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있느냐. 결국 경험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1: 맞아요. 우리가 이제 행복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0: 네.
1: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일상에서 행복을 또 좋은 경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 것 같아요.
0: 네. 결국 즐거운 장면들
1: 네.
0: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두는 것.
1: 그렇죠.
0: 아주 쉽게는 산책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네. 그리고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또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가급적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막 의식적으로 하지 않을 방법으로 주변에 잘 뿌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행복의 압정을 주변에 흩뿌려둬라.
1: 네.
0: 우리가 압정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밟았을 때
1: 반응이 엄청나겠죠.
0: 그렇죠. 내가 그걸 압정을 밟으면 뭐 내 살갗이 이렇게 뚫리고 뭐 내가 이렇게 통각을 느껴서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 바로 그냥
0: 그렇죠. 네,
1: 즉각적으로
0: 밟는 순간 나는 아프다고 고통을 네.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행복의 압정도 이걸 엄청난 내가 시도와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복의 압정들을 주변에 많이 뿌려두면 내가 걷다가도 그 압정을 밟아서 밟는 순간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런 작은 즐거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두는 거.

0: 좀 정리해 보면은 네. 대단하고 거창한 데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1: 그렇죠. 그 저자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행복은 위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0: 위인 되려면 안 행복할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면서 이제 반 고흐의 삶을 예로 드는 거예요. 네. 아, 물론 반 고흐의 삶에도 본인이 만족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면 사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저자는 한국 사회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발전, 혁신, 안전 이런 사회의 필요를 좀 개인의 욕망에 비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요. 그 노르웨이 가면 트레킹하다가 막 절벽 같은 데서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펜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펜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왜 없지?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거기에는 그 즐거움에는 스릴도 들어있는 건데 그거 느끼려고 간 사람들이니까 그 안전에 대한 건 본인이 더 주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걸 펜스 같은 걸 다 막아두면 네. 그 자연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은 줄어들잖아요.
0: 엄청 망감되긴 해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사회마다 다른데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간의 좀 흐름과 방향은 너무 그 사회의 필요를 강조하는 방향 아니었을까? 이런 물음도 제기하는 겁니다.
0: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나면 항상 요즘에 뭐 내향형, 외향형, 아이냐, 이냐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왠지 행복은 좀 이인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이 더 가까울 것 같다는
1: 일단은
0: 생각도
1: 드러나잖아요.
0: 예.
1: 아이가 나 행복하다고 막 요란하게 소리치진 않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자한테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한대요. 저는 좀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피곤해하고 약속 같은 거 취소되면 너무 그날 마음이 좋은데 저 같은 사람은 좀 행복하기가 어려운 사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도 기본적으로 항구에 묶어둔 배가 행복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꼭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소진될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게 맞는데
0: 네.
1: 그런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 나갈까 말까 반반 정도일 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나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심리 연구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인간은 실제보다 불편함과 어색함을 사전에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보면 별일 아닌데.
0: 그렇죠. 맞아요.
1: 엄청 불편할 것처럼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0: 미리
1: 내가
0: 스트레스 받는 거죠.
1: 도전 안 하는 거니까 반반일 때는 해봐라.
0: 그렇군요. 요즘 AI에게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시대에 행복을 찾는 과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특히 대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서은국 교수도 아직 본인도 이 AI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솔직히 모르겠다.
0: 네.
1: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서
0: 네.
1: 실제 만남에 대한 의욕이 되게 필요가 낮아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런 AI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서 여전히 사람 만나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0: 네.
1: 근데 우리가 인류도 이제 생물이잖아요. 다음 자손을 낳잖아요.
0: 네.
1: 그런 진화와 선택의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어쨌든 대면에서 사람을 만나야
0: 네.
1: 재생산을 할 거 아니냐.
0: 그렇죠.
1: 그러면 대면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얇지만 중요한 통찰을 담은 책 어려울 것 없는 행복 만나봤고요. 다음 행복은 어떤 책으로 만나볼까요?
1: 네, 이번 책은 진짜 곁에 두고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 딱 펼쳐보면 좋은 책인데요.
0: 예쁜데요 책이 또?
1: 예, 안에도 예. 그림이 한 거의 8알이고요.
0: 와.
1: 문장은 한 10%밖에 되지
0: 않아요.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사람들이.
1: 이탈리아 작가 로렌자 네. 베르나르디 루치아 카를리니가 함께 쓴 그림 에세이고요. 제목이 세상은 바쁘고 나는 카피바라입니다.
0: 그 분위기가 왠지 좀 동화나 우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맞습니다. 이 상황의 설정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정원에 이 카피바라가 와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카피바라가 이렇게 막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동물은 아니다 보니까 서로 방해도 하지 않고 별로 귀찮지도 않아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피바라가 맨날 그 정원에 와서 살았을 거예요.

0: 거잖아요. 맨날 보다 보니까 카피바라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관찰해 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배울 점이 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첫 번째 모습은 순간을 살기예요. 카피바라는 뭐 내일을 기대하거나 전망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덧붙여놔요. 나는 생산적이야. 평온함을 생산하고 있지.
1: 너무 귀여운데요?
0: 우리는 뭐 일을 막 하지 않으면 네. 생산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 와 이거 진짜 적용하고 싶다.
0: 그렇죠.
1: 사실은 잠을 생산하고 있지.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0: 그 한가함과 평온함이 네. 내 즐거움과 행복을 생산하는 일이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순간을 유지한다는 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기술일 텐데, 이 책이 이제 우화니까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예측 못한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공감하지 않더라도 넘기다 보면 각자에게 턱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저한테 와닿은 게 이거 이제 사무실에서 막 PC나 노트북 자주 고장나잖아요. 그럴 때 해주면 좋을 말일 것 같은데, 뭔가 막힌 것 같다면 일단 멈추고 시스템 업데이트부터 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사고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1: 네.
0: 사람들이 좀 신기하다고 하는데 저는 노트북도 회사에서 노트북 쓰고 요즘에는 모니터 큰 거 쓰잖아요.
1: 네.
0: 저는 모니터 큰 걸 안 씁니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냐고
1: 답답할
0: 얘기해요.
1: 것 같은데.
0: 저는 예. 아, 전 요 모니터만큼의 세상만 감당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 네.
0: 아, 두 개가 있으면 더 많은 걸 보게 될 것 같고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속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 카피바라와 제가 되게 비슷하다는
1: 비슷하네요,
0: 느낌을 받았고 네. 또 되게 막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복잡하게 쏟아지는 날 문제는 혼돈이 아니야. 그에 대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착각이지.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 네. 일단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일단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청난 스트레스 오는 거죠. 왜냐하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안 해결해도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나도 내가 알아서 해결되는 것도 많고.
0: 맞아요.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1: 그게 사실 더 많지 않나요?
0: 있죠. 그렇죠. 잊고 지나가고 네.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우리가 가려내면 훨씬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이 카피바라는 당연하게 알고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읽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서 이런 책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1: 네.
0: 이제 앞에서 서은국 교수의 책이 행복을 좀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면 이 카피바라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 상황과 그림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일상의 리듬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리듬을 찾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이게 대단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 최소 10분 오감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시간을 사실 우리는 가져보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1: 저도 그래요.
0: 분주하고 이러니까.
1: 네. 사실 10분이 긴 시간이 아닌데 그 아침에 10분은 그게 1시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까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럴 때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뭔가 지금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고 행복과 멀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 이런 책을 곁에 두고 있다 그냥 어디든 펼쳐보면 잠깐 그 루틴에서 벗어나서 다른 감각을 찾아볼 기회와 계기를 주거든요.
1: 네.
0: 이런 책의 의미와 효용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명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바쁜 하루 보내고 이렇게 밤이 됐을 때 아 내가 오늘 제대로 몸 한번 펴보지 못했구나라고 느낄 때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가끔 이제 담이 오죠 이제
1: 병원 가야 되고
0: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재미난 시도도 있었는데 아 저도 이거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 다시 해보기. 그러니까 놀이터를 그냥 지나치지만 말고
1: 네.
0: 거기 그네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 한번 타보는
1: 타보고.
0: 거. 네. 그걸 움직여보는 것만으로 내가 예전에 그거 타면서 즐거웠던 장면들, 같이 탔던 사람들.
1: 아무 생각 없었던 시절.
0: 그렇죠. 예. 그거 정말 밀어줬던 친구들. 이런 거 떠오를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뜻밖의 것을 맞이하기 위해 기꺼이 무료해지기. 그러니까 지루함이라는 거는 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빈방을 만들어두면 무엇이든 들어온다라는 거죠.
1: 네.
0: 저는 요즘에 이거 너무 공감하는데 제가 20대, 30대 때는 주말에 일정이 없는 주말이 없었거든요.
1: 그렇죠.
0: 세상 즐거운 게 너무 많고.
1: 그때 바쁘죠. 예.
0: 이거 막 보기가 너무 바쁜
1: 시간 단위로
0: 거예요. 맞아요,
1: 놀고.
0: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하루를 아무 일정도 없이 집에서 누워 있는 거, 어떤 계획도 없는 거, 네. 이런 시간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죠. 갈수록 너무 좋아지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0: 너무 게을러지니까요. 네.
1: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런 책을 멀지 않은 곳에 두고 뭐 의식적으로 좀 종종 펴보면서 좀 삶의 작은 쉼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지점은 카피바라는 아까 앞에 설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잖아요. 서로 신경 안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행복과 불행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마찬가지로 불행을 우린 크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피바라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어떤 깨달음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뭐 그런 경우들 있죠. 정말 우리가 요즘 빌런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나랑 정말 잘 안 맞고

0: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1: 이 또한 지나가리.
0: 네, 그런 반면교사로 삼는 것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작가가 마침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조언을 뒤에 따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의 독자들이 이 책을 세 번쯤 읽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웃으면서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문장을 좀 음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읽지 말고 조금 보다가 뭐 책이 무슨 의미가 있어. 덮고 그냥 내 하루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1: 한국 사람들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더 공감이 되는 설득력 있는 조언이었네요. 두 번째 책 그림 에세이 꼭 한번 갖고 다니고 싶은 책인데요. 세상은 바쁘고 나는 카피바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가까운 행복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펄의 해피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의 이야기 미디어오늘 금중경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소식들이 또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끝이 없네요.
2: 네, 우선 이 기업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밀폐용기 업계 1위 기업인 락앤락이라고 이제 유명한 업체죠. 근데 네. 여기가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제 밀폐용기 제조회사 락앤락에 과징금 5억 3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 네. 어떤 해킹이 일어난 건가요?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네. 해커가 2024년 4월과 5월 락앤락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회원 정보를 유출하고 그해 11월 다시 서버에 침입해서 업무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130만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임직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 내부 자료 이제들이 막 유출했다고 하는데,
1: 네.
2: 그러니까 생각보다 락앤락 회원이 많더라고요. 회원 대상으로 이벤트나 이런 걸 많이 해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해커가 서버를 두 차례나 해킹했는데도 락앤락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었다라는 점이고요.
1: 네.
2: 락앤락은 해커가 서버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나중에 해커가 답답하니까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해킹을 했다라고 이제 협박 메일을 보내니까 네. 그제서야 해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앤락이 이용자에게 해킹 사실을 고지한 것도 무려 6개월이 지난 2014년
1: 네.
2: 11월 29일이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1: 그렇군요.
2: 특히 락앤락은 보안 취약점이 있었음에도 2022년 이후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또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 똑같이 설정을 했대요. 그래서
1: 네.
2: 정말 관리를 안 한 거죠. 이 정도 되는
1: 그래서
2: 임직원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이미 폐점한 매장의 구매자 정보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좀 보관을 했었다. 뭐 이런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1: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기도 힘들겠네요.
2: 맞습니다.
1: 또 다른 업체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2: 네. 바로 서울시설공단인데요. 시민 462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시설공단이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또 보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1: 네.
2: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 대체 뭐 어떤 정보를 유출을 당했냐
1: 네.
2: 우리가 무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 네.
2: 바로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7월 21일에 이용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해킹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항목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 공단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용자 아이디,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이메일, 집주소, 그리고 체중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전거로 인한 칼로리 소비를 측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몸무게를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도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1: 체중까지
2: 공단은 이제 해킹은 됐는데
1: 네.
2: 이게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유통된 피해 정황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언제 유출된 건가요?
2: 이번 해킹도 2024년 6월에 이루어졌던 건데
1: 예.
2: 해커가 이 따릉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462만 명의 정보를 탈취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설공단 측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2026년 1월이 돼서야 서울시가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에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운영처 시스템관리팀에 수사를 요청했었고요. 지난 2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 과정에서야 해킹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1: 그런데 보상안은 왜 논란이 된 건가요?
2: 5천 원 상당의 따릉이 한 달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서
1: 네.
2: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
1: 그러네요.
2: 해킹에 따른 보상안이 나올 때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죠.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따릉이 30일권 이용 쿠폰이 5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공단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이제 불안하고 불편한 회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해커의 정체가 드러났다고요?
2: 네, 이게 좀 황당한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따릉이 시스템을 해킹한 이들은 고등학생 두 명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지금 시점에서 고등학생이고요. 아. 해킹은 2년 전이었죠. 네. 그땐 중학생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전문적인 해커가 아닌 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유출당할 만큼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뭐 안심할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판매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유출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킹만 했던 것 같기 때문에 판매 정황이나 이런 거 확인되지 않고 있던 건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너무 보안이 좀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단은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따릉이 보안 인력이 2명, 전체 인력은 1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 뭐 이 두 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이 이런 상태겠네요.
2: 맞습니다.
1: 이 티빙 해킹의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2: 네. 지난달 발생했던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이제 조사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아직 조사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 이 파장이 일반적인 티빙 가입자뿐만 아니라 KT나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한 이용자들한테까지 확산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
2: 특히 좀 기구한 사례이긴 한데 KT 해킹 사태가 있었잖아요.
1: 네.
2: 그때 KT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게 보상안으로 티빙 이용권을 줬어요. 아. 그래서 해킹 당한 분이 보상안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아서 티빙을 구독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티빙이 해킹을 당하는 뭐 그런
1: 좀 너덜너덜해졌네요.
2: 네, 황당한 사태가 됐는데 이런 이용자가 41만 명이라고 합니다.
1: 와, 맞네요.
2: 근데 이때를 계기로 가입한 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래서 해킹 보상으로 받은 이용권으로 또 다른 해킹이 일어났다. 이건 참 좀 웃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 간편 로그인 이용자 피해가 또 확인됐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등 SNS 간편 로그인을 통해 연동형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피해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또 본인 인증성 정보들이 티빙 측에 전송이 됐고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이 정보들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티빙에 직접 로그인하지 않고 네이버나 카카오로 간편 로그인을 해라고 하신 분들도 이번에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간편 로그인 기능이 생겨서 사실 저는 좀 편리하게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이트에 일일이 가입해야 하는 대신에 연동된 포털 계정만 있으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는데 이제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 치명적인 맹점이 또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례에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다 해킹 당해서 온 국민이 거의 다 해킹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맞습니다.
1: 요즘 안 그래도 그 대출 관련 이런 스팸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2: 네, 기승을 엄청 부리고 네. 있죠. 네.
1: 아무래도 저도 몇 군데서 해킹 당한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1: 네, 오늘은 어떤 콘텐츠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이제 방영되고 있는 오컬트 사극 동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동궁은 이 귀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구천, 남주혁 배우가 연기한 구천이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궁녀 생강, 노윤서 배우가 연기한 생강과 왕의 명을 받아서 동궁에 얽힌 저주의 실체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사극이다 라고 표방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 왕은 조승우 배우가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안투라지 손더게스트 불가사의 권소라 서재원 작가와 최근에 화제가 됐던 악마판사의 최정규 감독이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1: 네. 저도 지금 2회까지 보고 있는데 네. 반응은 어떤가요?
2: 네. 7월 17일에 공개됐는데 공개 직후 넷플릭스 대한민국 오늘의 탑10 시리즈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드라마가 SBS 김부장이 이게 넷플릭스의 독점으로 이제 올리게 되면서
1: 네.
2: 시청률도 20%가 넘었고 넷플릭스에서도 1위를 계속 지켰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1위는 김부장, 2위는 참교육 이런 게 이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서 작품이 나오게 되면서 동궁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좀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2: 해외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넷플릭스 TV 쇼 4위에 올랐고 한국,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작품은 대부분 동남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1: 그러게요.
2: 또 전 세계 81개 국가 및 지역 넷플릭스 탑10에 이름을 올리면서 글로벌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외신 반응도 좀 긍정적인데요. 타임즈에서는 동궁이 구현한 독보적인 세계관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자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고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화려한 세트와 의상,

0: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자였고 그 세자가 죽음을 맞이한 게 처음이 아니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30년 전과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또 미스터리성이 좀 있다는 거를 이제 계속 일종의 떡밥 같은 거를 계속 흘리게 되는데요.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자가 마지막이 남은 거예요. 다 이제 죽고 아주 어린 세자가 이제 귀신에 씌어버린 이상행동을 하게 되고 왕은 마지막 세자를 지키기 위해서 귀신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서 좀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배우들이 화려하더라고요.
0: 네. 주인공인 구천역은 남주혁 배우가 맡았습니다.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복귀작이기도 하다는데
1: 네.
0: 남주혁 배우가 맡은 이 캐릭터는 귀신을 볼 수 있고요. 물리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평소에는 좀 코믹스럽고 좀 능글맞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감찰국녀인 생강 여기 등장하는데 노윤서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첫 사극 작품이라고도 하는데 강단 있는 이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왕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1: 네.
0: 이게 무슨 과거가 또 이제 비밀이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주고요. 그리고 조승우 배우가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데 저는 조승우 배우의 연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1: 그렇죠.
0: 왕 연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1: 맞아요.
0: 네, 예. 기존 조승우 배우의 연기와는 또 다른 색깔이 드러나는 것 같고 뭔가 연극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인상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임팩트가 좀 있는
1: 네.
0: 역할이고요. 또 데뷔 역할에는 장영남 배우가 맡았는데 데뷔랑 왕이 막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좀 긴장도가 높게 이제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드라마 설정이 좀 그동안 없었던 독특한 설정인 것 같아요.
0: 네. 콘텐츠의 색깔이 한국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넷플릭스에 김은희 작가의 킹덤이라는 작품이 사극과 좀비물의 결합을 보여줬다면
1: 네.
0: 이번 작품은 사극과 오컬트물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를 보다 보면 기묘한 이야기나 음양사 같은 이런 오컬트물이 떠오르는 면도 있습니다.
1: 네.
0: 내용 측면에서는 오컬트물이면서 동시에 30년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왜 귀신이 세자를 데려가려고 하는지를 추적한다는 점에서는 추리물의 요소도 있고 또 이제 궁중 암투를 전제한 면에서는 일종의 정치 스릴러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금중현 기자도 재밌게 보셨나요?
0: 일단은 저는 소재의 다양성이나 신선함 측면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또 미술적인 부분, 시각적인 네. 부분에서도 외신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 있게 보니까 그 궁궐을 찍는데 연못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그 연못을 잘 보니까 이제 남원의 광안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국 각지의 세트장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명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굉장히 예쁜 그림을 뽑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엿보여서 시각적인 면에 상당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저는 좋은데 색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너무 이런 강한 색조나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한테는 어쩌면 너무 예쁜 그림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콘텐츠는 외국인들이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궁궐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나오고 화려하게 나오면은 좀 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다만 이제 액션을 두고 보면 뭐 여기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닌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칼처럼
1: 네.
0: 이제 휘둘러요. 이게 귀신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게 일종의 공격이 먹히는 건데 그 액션이 처음엔 좀 재밌는데 반복되니까 좀 단조롭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여러 요소들이 이제 이 작품 자체는 신선하지만 이 작품의 어떤 요소들은 기존에서 좀 봤던 요소들을 차용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면도 있어서 그냥 보면 재밌긴 한데 약간 뭘 따라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미친 듯이 내가 오늘 정주행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1: 네.
0: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저도 아껴가면서 보고 있는데
0: 그렇죠.
1: 네. 근데 또 계속 한번 켜면은 그 화는 다
0: 맞아요,
1: 보게 되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근데 맹꽃줄 소년 같은 작품은
1: 네.
0: 내가 오늘 하루에 안 맞아요.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1: 너무 궁금해서
0: 네 그런 압박을 드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 네.
0: 시간이 날 때 시간을 딱 지키면서 볼 수 있는 오늘 한 해 봤으니까 내일 맞

0: 봐야지. 아, 재밌네. 맞아요. 이 정도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 작품에서 또 화제가 된 캐릭터가 있죠?
0: 네, 이 작품에서 사실 귀신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귀신의 형태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데
1: 네.
0: 꺼먹살이라는 그 귀신 같은 게 등장해요. 이게 흙으로 빚은 인형처럼 되게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그루트라는 나뭇가지 외계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1: 너무 사랑스럽죠. 네,
0: I am 그루트 이 말.

0: 것 같지만 또 이 친구 나름의 귀여운 매력이 있는 그런 게 있고, 이 캐릭터는 인형처럼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악독합니다. 사람의 양기를 훔쳐가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꺼먹사리가 온라인에서 공개된 이후에 이제 팬아트 밈이 계속 쏟아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뭔가 우리 K 콘텐츠, K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뭔가 좀 귀여운 캐릭터를 또 만들어내서 그것까지도 노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고요. 최정규 감독이 인터뷰에서 꺼먹사리를 되게 구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둠과 그림자를 기반으로 색감을 정한 다음에 돌이나 흙으로 만든 것 같은 인형 같은 질감을 둬야 되는데, 이게 CG로 뭔가 인형 같은 질감이면서 흙의 질감을 같이 주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흔히 CG 작업으로 만들면은 되게 낯설 수가 있지만 뭔가 한국적인 토속미를 주고 싶었다, 뭐 그런 취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저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 저거 이 작품 사랑받으면은 열쇠고리 같은
0: 맞아요. 키링 이런 거.
1: 굉장히 사랑받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뭔가 작품성도 좋은 것 같고, 화면이 꽉 찬 이런 느낌은 좀 제작비에서 오는 걸까요? 굉장히 제작비 많이 들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로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한 회를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그 사극 세트장 같은 것도 분명히 1화만 딱 봤는데요. 남원 광안루에서 찍은 게 있고, 그 경북 문경의 KBS 세트장에서 찍은 게 있고, 또 용인의 그 대장금 파크라고 MBC 세트장이 네.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세네 군데 장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극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그 스태프들을 다 지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예전에는 밤샘 촬영을 시켰는데
1: 그렇죠.
0: 요즘은 이제 하루 만에 못 찍고 거기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찍어야 돼요. 그러면 네. 숙박비, 뭐 버스비, 교통비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극을 잘 안 만들려고 하죠. 넷플릭스기 때문에 또 이런 사극들이 굉장히 어설프지 않고 큰 스케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정통 사극은 KBS라면 네. 요즘 이런 식의 뭔가 퓨전 사극도 아니죠. 뭔가 네. SF 사극류는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맡아가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1: 네.
0: 그런 거고, 배우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 그 숫자가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배우에 대한 비용보다는 주로 전반적인 사극 제작 비용들 또 CG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1: 게다가 또 전 회차가 한꺼번에 공개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런 정도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찍었겠어요.
0: 그렇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작품을 찍고 준비한다고 한 얘기를 들었던 게 한 1, 2년은 된 것 같아요.
1: 아.
0: 그리고 넷플릭스 작품의 특징이 만들어 놓고 이제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시즌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몇 달 전에 완성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은 그 연초에 제가 예. 그 넷플릭스 관계자를 이제 취재차 만났을 때 참교육이랑 동궁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
1: 올해 좀 주목해 달라.
0: 네. 아 그리고 맹구출 소년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다 편성을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1: 그
0: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는 사실 네. 네. 뭐 한때는 쪽대본까지
1: 그렇죠.
0: 써가면서 밀려갔는데.
1: 달려가서 테이프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
0: 아, 맞아요. 당일에 찍어서 당일에 네. 내보낸 적도 있었는데 여기는 찍어놓고. 아 이거는 8월 9월쯤 내자. 그 흑백요리사도 사실 거의 반년 이상 미리 다 찍어놓고 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제작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비용만 있다면 누가 이렇게 하기 싫겠어요. 네,
0: 맞아요.
1: 네 오늘 넷플릭스로 공개된 오컬트 사극 동궁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이어드릴게요.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3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그래미상을 7번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몽돌 해변 2 최승호. 나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 큰 돌, 작은 돌, 검은 돌이든 흰 돌이든 다 같이 어울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지만 서로 부딪힐수록 달아지며 닮아가고 작아질수록 더 가까이 모여 사는 것이 이리도 쉬운 것을. 바닷물이 몸 위로 넘쳐 흘러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지고 부서져도 그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살 수도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도 없으리라. 나도 너를 닮아 살고 싶다. 세월의 씻김에 모난 모습 다 지워내고 둥그런 모습으로 작아지며 듣는 이 하나 없어도 같이 울고 같이 노래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부대끼고 살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최승옥 시인의 몽돌 해변 2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눈이 부시다 못해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 흰 파도가 넘실대는 푸른 바다. 이런 여름의 열정을 닮은 나라가 있죠. 바로 스페인인데요. 뜨겁고 자유롭고 강렬하지만 느긋한 나라. 한낮에는 태양을 견디고 해가 기울면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가 긴 여름 저녁을 즐깁니다. 오래된 식당이 모여있는 골목에는 올리브오일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지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스페인 요리책을 출간한 나카가와 히데코 요리사를 만나봅니다. 여름을 닮은 스페인의 요리와 스페인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페인 여행하는 기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데코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나카가와 히데코 작가님, 요리사님 소개해드릴게요. 프랑스 요리 셰프인 아버지와 플로리스트인 어머니 아래서 요리, 꽃꽂이, 테이블, 코디네이트 등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서독의 일본 대사관 전속 요리장으로 파견되면서 6살 때 서독으로 이사를 했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세계 음식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궁중음식연구원에서 3년간 공부했고요. 한국인과 결혼했고 또 한국에 귀화했습니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리교실 구름의 레브쿠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1년 셰프의 딸 출간을 시작으로 맛보다 이야기, 나를 조금 바꾼다, 지중해 요리, 히데코의 일본 요리, 또 아버지의 요리 인생을 담은 책 아버지의 레시피 등을 출간했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도 그렇지만 또 스페인 음식 문화가 아주 독특하다고 해요. 나라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식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스페인 음식 문화의 특징부터 좀 이야기해 주세요.
1: 네. 어쨌든 음식 먹는 거에 진심인 민족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만만치 않죠. 우리하고 네. 거의 약간 좀 대결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 일본에서 바로 한국에 왔었으면 제가 적응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 거쳐서 왔기 때문에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여기 적응하는데 어쨌든 네. 스페인 그 음식 문화, 그러니까 식 문화보다 음식 자체 문화가 일단 하루에 4끼 4번 먹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0: 그렇군요.
1: 요즘 뭐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분은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좀 다이어트 네. 공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0: 그렇죠.
1: 줄여서 간단하게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 다녀보니까 아직도 4번
0: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4번은 먹지만 4번은 조금 먹는 거니까
1: 그게 결국은 그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보다 더 훨씬 그런 것 같은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모이는 시간
0: 네.
1: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그 대화하는 그 시간이 식사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고
0: 네.
1: 그래서 4번 나눈 것 같고 그래서 밤에도 여전히 9시부터 전식적으로 레스토랑 문 여니까 아침에 대신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되게 밥 짓고 뭐 국 만들고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0: 네.
1: 간단하게
0: 맞아요.
1: 뭐 카페 뭐라고 하죠? 그 우유 그 예. 카페오레가 아니고 저기
0: 네네.
1: 라떼 카페라떼 같은 거랑 뭐 크로와상 하나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10시에 또 먹고 아침에
0: 맞아요. 저도 예전에 마드리드 여행 갔었는데 그때 비행기에 늦게 도착해서 갔더니 11시 정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기다렸다 12시에 네. 먹었었던. 네. 근데 그게 스페인의 일반 문화라는
1: 일반적으로
0: 거잖아요.
1: 일반적으로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0: 네, 네. 정말 네. 스페인 사람들 음식 문화도 그렇고 좀 네. 정열적이고 뜨거운 네. 분들이신데 네. 여름과 가장 닮은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스페인 음식도 여름이라는 계절과 잘 어울려요.

0: 올릴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는 그러니까 한국처럼 온돌판이 아니니까 그 타일이잖아요. 그럼 네. 되게 차갑거든요.
0: 그렇죠.
1: 뭐 바깥에는 햇빛이 쨍쨍 이렇게 비치고 있지만 안에 돌아가면 되게 막 좀 차가워요. 그래서 와. 그럴 때는 숲 따뜻한 숲 이런 거는 먹지만 네. 기본적으로 음식이 미지근하고 차갑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저도 사실은 한 5월 6월쯤 되면은 뭐 가스파츠라고 토마토 수프나
0: 차가운 수프
1: 네. 아니면 그 마리네이드 같은 샐러드 그 해물 마리네이드 같은 네. 샐러드 생각이 납니다.
0: 그렇군요. 스페인 음식에 자주 등장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올리브 오일인데 올리브 오일은 스페인 요리의 영혼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스페인 올리브 오일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스페인이 일단 뭐 그리스나 이태리보다 그 나라 면적이 크기 때문에 네. 옛날부터 많이 심었대요. 그래서 아. 지금은 이태리나 그 그리스에서 위탁 뭐라고 하죠? 위탁 생산 하는 정도로 그래서 거기까지 계산하면 세계 1위랍니다. 아. 그러니까 세계 최대
0: 생산지라는
1: 거죠.
0: 그렇군요. 또 거기 날씨가 또 햇볕이 뜨거우니까 네, 올리브가 햇빛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네, 작물이잖아요.
1: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랍 쪽에도 가까우면 온도차도 좀 심하거든요. 네.
0: 뭔가 좀 건조한 날씨도 있고 하니까.
1: 그래서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잘 자란 그런 기후가 있고 또 네. 물론 다른 지주에 뭐 남부 프랑스 뭐 그리스 이태리 이런 데도 다 타키까지 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많이 심어져서 네. 그래서 일단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0: 그 올리브의 종류도 엄청나다면서요?
1: 네. 제가 지금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 한 500몇 개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네. 뭐 4천 개인가 뭐 그렇게 있어요라고 해서 그거 조금 찾아봐야 돼요. 그거는 네. GPT 물어봐야 되는데.
0: 근데 정말 네. 올리브 오일 우리가 사서 먹고 우리는 사실은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 좋은 네. 거다 해서 사서 네. 먹지만 네. 정말 살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1: 그렇죠.
0: 네. 어떤 거는 좀 씁쓸하고 네. 어떤 거는 부드럽고 그게 다 종류별로 다른 거죠.
1: 그거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브랜딩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데 그럴 때 해마다 어떻게 브랜딩 하는 거를,가 그 브랜딩 하는 그 맛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네. 아마 다를 겁니다.
0: 그 다음으로 스페인 하면은 돼지고기. 뭐 네. 이베리코 돼지 하면은 또 스페인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삼겹살 유명한 것처럼 스페인 음식도 이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요?
1: 네. 그 한국이랑 비슷하다 생각했던 게 한국에서도 그 집 지을 때나 뭔가 좋은 거 견사 뭔가 좋은 네. 거 있을 때 그
0: 돼지 잡죠.
1: 예. 잡아서 뭐 다 이렇게 뭐 경조사 해체하면서 예. 뭐 다 먹잖아요.
0: 슬픈 일이 있어도 뭐, 그렇고
1: 맞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축제가 있다 뭐 마을에서 뭐가 있다 하면 1년에 한 번 그 날 계절이 잡아요. 그 시기를 잡아서 마을에서 이렇게 돼지 잡아서 네. 다 나누고 거기는 이제 조리소 소세지 뭐 이런 거 햄 이런 거를 다 네. 가공품까지 다 만들어놓은 게 뭐 그 어떤 마을의 일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소보다는 돼지가 사람들의 제일 가까운 고기로 발전.
0: 돼지고기 요리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1: 그렇다고
0: 네.
1: 합니다.
0: 또 스페인 돼지도 맛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게 스페인 돼지가 그 한센제라고 하나? 선장 호르몬제? 그 선장. 네네. 그거를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안 썼대요.
0: 우리는 요즘에 무항생제 고기 사려면 돈 더 주고 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항생제. 무항생제라고 네. 하는 법이 이미 40년 전부터 이렇게 안 썼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건강하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흰 돼지랑 흑 돼지랑 두 가지.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1: 두 가지 나눠서 가격도 좀 차이가 있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0: 아무래도 건강한 돼지니까 네. 고기도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페인 하면 또 지중해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도 참 다양하고 유명한데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해산물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1: 가장 유명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스페인이 되게 국토가 면적이 너무 넓어서 네. 북쪽에 내소현 쪽, 뭐 바르셀로나 있는 지중해 쪽, 네. 뭐 이쪽에 뭐죠 안달루시아도 그쪽에도 네. 지중해잖아요. 네. 거기에 그 수확되는 해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도 요리가 다르니까 뭐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면 제가 90년대 좀 살았는데 그때 새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새우가 지금 우리가 양식이 많이 먹잖아요. 네. 그때 진짜 자연산을 그 만으로 이렇게 주문해요. 만 네. 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뭐 우리 테이블 이만큼 먹을게 하면서 그 만 주면은 네. 그냥 볶아서 왔더라고. 근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 스페인 사람 이렇게 새우 많이 먹구나 하는데 네. 그거를 하고 싶지만 양식이잖아요. 네. 여기가 그래서 그렇죠. 어 그리고 뭐더라고 스페인 새우가 있어요. 엄청난 네. 비싼 새우 그러니까 발 붉은색 새우가 있거든요. 네. 그건 아직도 자연산 새우 있고 아. 그런 거는 괜찮 비싸게
0: 붉은 새우.
1: 네, 붉은 새우.
0: 단맛이 좀 많은
1: 네, 새우가. 네네네네. 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아마 뭐 해산물이라고 하면 새우가 일단 이름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조개도 여러 가지 먹고 한국에서 맛조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먹고 아. 그리고 문어. 대서양 쪽에 가면 문어 料理 많이 먹고.
0: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다양한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종이 다양해서 네. 또 그만큼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1인 가구 늘면서 이제 혼술 혼밥이 대세가 된 지 오래됐는데 스페인 음식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먹을 때 완성된다고요?
1: 그렇죠. 그 보통 가정식이라면 크게 만들어서 그걸 쉐어 하는 문화가 있긴 한데요. 근데 타파스라고 하는 그 술 안주죠. 와인장 네. 위에 그 덮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접시에 네. 담을 수 있는 안주.
0: 혼자 여러 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더라고요.
1: 혼자서.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서 먹어도 되는 거라. 네. 오히려 한국보다는 그 바르 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바라고 하잖아요. 네. 그 술만 그 칵테일 같은 거 마시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스페인에서는 동네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거기서 그냥 혼자서 아침에는 커피 마시다가 저녁에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0: 타파스
1: 작은 접시 세 개 정도 시켜서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는 그러니까 혼술도 많이 원래 했더라고요.
0: 네. 네. 네.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렇죠. 빠야를 먹나요?
1: 아, 빠야 먹구나. 그거는 뭐 주로 주말에 이렇게 하고.
0: 그렇군요. 네. 스페인 하면은 뭐 워낙에 뜨겁고 열정적인 화끈한 이미지여서 음식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음식을 대할 때만큼은 일상의 속도를 확 줄이고 좀 느긋해진다고요?
1: 네. 저도 그 스페인 살았을 때 이제 회사 다녔는데 그때 회식이 하면 회식하는데 12시부터 시작하면 한 3시쯤 끝나요. 그러면 언제 일하세요? 막 약간 그런데 와인도 마셔요.
0: 12시가 밤 12시인가요?
1: 아니요.
0: 아, 낮 12시.
1: 낮이가 란치 뭐 아, 그런 회식이 아니면 그 미팅 같은
0: 점심 거. 미팅이 3시간.
1: 네. 일단 그 점심도 2시에 열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12시에 여는 데도 있지만 2시에 여는 데도 있어서 네. 2시부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런 데는 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먹고 있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제가 스페인에
0: 너무
1: 사는
0: 좋은데요?
1: 하루가 그걸로 근데 그런 게 습관화돼 있는 사람들은 약간 약간 회사 뭐 사장님 같은 분들은 네. 아, 저녁에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이나 아침에 물 한 잔 오리브유만 마시고
0: 너무 낮에 이미 많이 먹었으니까
1: 그래서 많이 먹으니까 근데 네. 대신 이제 천천히 먹고 4시간 시간 보낸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먹는 동안에 소화가 다 되겠어요.
1: 그렇겠죠.
0: 말 많이 하면서
1: 네,
0: 먹으니까
1: 네네네네. 조금 이야기하는 거죠. 먹는 네. 것보다.
0: 네. 아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식사 하고 싶은데 우리는 네. 그렇지 않아서 혼자 늦게 먹으면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참 부러운 문화입니다. 히데코 씨가 생각하는 스페인 요리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1: 그거는 식재료의 본연 내맛. 그러니까 그 일본 요리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양념을 네. 많이 안 쓰고 뭐 소금, 오리브오일, 마늘, 그다음에 뭐 토마토나 하브, 뭐 아니면 그 향신료, 네. 파프리카 파우더, 그다음에 사프랑. 네. 제가 알기에는 또 뭐 있겠지만 만들면 있겠지만 네.
0: 아주 간단한
1: 그거는
0: 양념들
1: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0: 그만큼 식재료가 좋다는 거네요.
1: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0: 네. 네. 그러니까 뭐 채소나 이런 것들도 약간 재배 방식이 아까 돼지고기 무항생제인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재배.
1: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극도가 크니까 거기 네. 생산지도 크더라고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굳이 막 가진 양념 하지 않아도 네. 그 자체로 네. 맛있으니까 네. 그래요. 오늘 스페인 요리 이야기와 함께 스페인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볼 것 같은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요리사 히데코 씨의 책 스페인 요리 만나보겠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0: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책은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입니다. 책은 레시피와 함께 스페인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스페인 요리의 시작은 식사 전에 즐기는 아페리티보입니다. 아페리티보라는 게 무엇인가요?
1: 말씀하신 대로 식사 전에 먹는 거. 아피타이저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많이 쓰는데 그 같은 뜻이고요. 어쨌든 그 후에 기나긴 식사 시간을 네.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빵 뭐 약간 비스켓 같은 그 쿠키 같은 그 괜찮아 곰빵 같은 것도 나오긴 하지만 조그맣게 먹어야 되고 뭐 오리브 그다음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포테토 칩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식후에 먹잖아요.
0: 맥주. 네, 우리는 마지막에.
1: 그거를 오리브랑 안초비랑 막 이런 거랑 같이 나와요. 감자튀김이. 그러니까 네. 진짜 감자튀김이 아니고 포테토 칩스.
0: 그냥. 네.
1: 그래서 스페인에 은근히 그 맛있는 포테토 칩스 많이 있거든요.
0: 그렇더라고요.
1: 슈퍼에서 사오시면 가져올 때 좀 우리가 부서지니까 네. 어렵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먹는 뭐랄까 그러니까 와인 한 병보다는 칵테일이나 간단 그 있잖아요 그 음료수 뭐 코라 마시거나 뭐 탄산수 마시거나 뭔가 하나 위를 좀 약간 움직이기 위한 그
0: 약간
1: 정도.
0: 좀 준비 운동 같이
1: 그렇죠.
0: 네. 그렇군요.
1: 그런 두수로 그 사람들이 뭐 스페인 사람들이 먹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그렇게 긴 식사 시간 생각하면은 네. 이때부터 속도 조절을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한 잔 그래도 맥주 한 잔 시키면. 뭐가 하나 그 조그만 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 포테토 칩스나
0: 네,
1: 올리브 조그맣게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뭐 따로 안 시켜도.
0: 네.
1: 근데 그거는 이태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고.
0: 되게 후하네요.
1: 네,
0: 안주를
1: 네.
0: 따로 시키지 않아도 네, 기본 네. 나오니까. 그 스페인의 아페리티보만의 특별함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 그 스페인에서는 아페리티보 먹을 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음료 한 잔을 무조건 꼭 주문을 해야 되나 봐요.
1: 아, 네 맞아요. 그, 네. 주문해야지 그러니까 그 안주가 나오고. 안주만 시키면은 음료수 아 근데 술이 아니라도 돼요.
0: 아 그러니까 그냥
1: 코라 뭐 스프라이트 뭐 이런 네. 뭐 그런 거 시키면 되니까.
0: 칵테일 같은 거.
1: 네. 네. 그 주스 시켜.
0: 굉장히 가격이 착했었던 것 같아요.
1: 예. 네. 네.
0: 근데 뭐 물하고 비슷했던 것 같기도.
1: 맞아요. 물하고 비슷해. 아 맞아요. 그거 유명해요.
0: 네. 예전에
1: 유로가 비싸서 네.
0: 스페인 여행 가면은 네. 물값과 술값이 비슷해서 할 수 없이 네. 술을 마셨다.
1: 맞습니다.
0: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네. 네. 네. 한국에서는 통조림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해서 좀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나 뭔가 좀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식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대표적인 해산물 통조림, 안초아 통조림은 그렇지 않다고요. 안초아라는 게.
1: 안초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 안초비예요.
0: 아, 엔초비구나.
1: 안초비를 스페인어로 아, 안초아라고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멸치. 그죠 멸치죠. 기잔 멸치.
0: 네.
1: 멸치.
0: 멸치가 크죠.
1: 그죠. 네. 그 커요. 아 근데 한국에서도 저는 클 때까지
0: 기장 멸치는 네. 크잖아요.
1: 5월까지 네. 기다려서 제가 큰 거 담그는데 저는 안초아를 직접 담가요.
0: 아 한국 멸치 중에 큰 걸 골라서 네, 이제 네. 이렇게 스페인식으로
1: 스페인 거 수입한 거 사니까 네. 가격이 안 맞아서
0: 네, 네.
1: 그거 스페인 아 저기 스페인 요리반 수업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아,
0: 오히려 근데 더 좋겠는데요?
1: 그렇죠. 네, 맛있어요.
0: 저희 식재료를
1: 좋은 거 쓰고 이렇게 그래서
0: 그게 근데 굉장히 막 고급 음식이거나 네. 자주 먹는 음식인가 보죠?
1: 그 요손이 손으로 하더라고요.
0: 아.
1: 그거를 그 두 번 작업해야 되는데
0: 네.
1: 네, 그 손으로 일단 내장하고 네. 한국에서 젓가락
0: 아, 우리가 멸치 똥 빼는 것처럼 거기서도
1: 그렇죠.
0: 살아있는 멸치로
1: 그거는 살아있는 멸치를 한국에서는 젓갈 담글 때 안 떼요. 그냥 내장째.
0: 그렇죠. 내장에서 뭔가 그
1: 나온다고
0: 걸쭉한
1: 하는데.
0: 향을 즐기죠.
1: 스페인에서는 다 떼요. 그래서 아. 저는 기장 그 뭐지 주문하는 집에
0: 네.
1: 다 떼라고 해서 받거든요. 그
0: 네.
1: 생선만 다 받고 그 소금에 졸이면 한 겨울쯤 저기 딱딱해지면 그거를 건져내고 그 껍질이랑 그 뼈
0: 네.
1: 그거 다 떼야 돼요. 그게 지금 스페인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0: 엄청 그러니까 힘들겠는데요.
1: 그러니까 그 통조림이 네. 하나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만큼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0: 그게 또 인건비가
1: 할 만한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0: 그렇군요. 네,
1: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이거를 막 주식처럼 많이 먹다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요리 하는 분들은 직접 안 만들 수가 없겠네요.
1: 그러니까요. 주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료로 쓰기 위해서는 그 3만 원짜리 캔을 두세 개 사야 되니까.
0: 그렇죠.
1: 다른 재료를.
0: 스페인을 코시도의 나라라고 하는데 코시도가 스페인 사람들의 향토에 가족애가 잘 드러나는 스페인다운 요리라고 하거든요. 코시도는 어떤 요리인가요?
1: 코시도는 뭘까 한국에서 갈비탕 곰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정말 오래오래 끓이고.
0: 네. 스튜 같은 건가요?
1: 스튜. 그렇죠. 스튜보다 물이 많아요. 아. 물이 많고 그 습. 그러니까 뭐 넣냐면 각종 고기 다 돌아가고 소세지. 그러니까 네. 조리소 소세지 각종 소세지 다 돌아가고 야채도 감자 동어리 뭐 배추 동어리 뭐 이런 거 다 집어넣고 몇 시간 끓이거든요.
0: 네.
1: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같이 먹잖아요. 숟가락으로.
0: 그렇죠.
1: 안에 있는 거. 근데 스페인에서는 그거를 다 꺼내서 첫 번째 그거를 큰 접시 꺼내서 그거 두 번째다. 먼저 그 국물만 따로 맑게 해가지고 스프로 내요.
0: 아.
1: 그거 먹다가 그 큰 접시에
0: 건더기들
1: 다 담아서 내고 이제 쉐어해서 먹거든요. 아. 근데 그때 소스가 뭐 여러 가지 소스 그 집집마다 소스 다른데 예를 들면 마스타드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프랑스 요리도 있거든요. 포토페라고 네. 요리인데 네. 그런 두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엄마 뭐 옛날에는 엄마였겠지만은 네. 뭐 요즘 아빠일 수도 있고 그 집에서 요리를 부엌을 맡은 사람이 그 전성곡
0: 고와서
1: 네. 그 식구들이 뭐였을
0: 우리나라로 때. 치면은 육개장 몇 시간 동안 해서 그렇죠. 국물 먼저 먹고
1: 그렇죠.
0: 나중에 고사리랑 고기를 나중에 건져서 메인으로 먹는
1: 네,
0: 거네요.
1: 네네네.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나 식구들이 모였을 때 꼭 하는 요리거든요.
0: 그런 거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네네. 한 번에 할 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 맞아요. 명이 모여서 네. 먹을 수밖에 없겠어요.
1: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남으면 또 활용하는 요리도 있더라고요. 스페인도.
0: 그렇군요. 네. 스페인에서 흔한 조미료 하면 파프리카 파우더, 피멘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피멘톤에 대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0: 스페인에서는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를 피멘톤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의 가정집 부엌 찬장을 열어보면 조미료는 그저 올리브 오일, 소금, 피멘톤이 전부예요. 가끔 향신료인 사프란 정도가 조금 있을 뿐이죠. 레스토랑의 주방, 더욱이 그곳이 향토 요리 전문점이라면 분명 커다란 용기에 피멘톤이 가득 담겨 있을 겁니다. 피멘톤이 듬뿍 들어간 스페인 가정 요리를 식탁에 올릴 때면 한국의 수많은 붉은색 요리들이 자연스레 연상됩니다. 스페인산 피멘톤은 헝가리 등 동유럽산에 비해 스모키 향이 무척 강해 가끔 고소함을 넘어 속이 쓰릴 정도의 강렬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멘톤을 정복하는 자, 스페인 요리를 정복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피멘톤은 초리소 같은 돼지고기 소시지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지역이나 집안의 레시피에 따라 산미, 부드러움, 매운맛 등의 조합과 균형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피멘톤의 배합이에요. 예전에는 이를 위해 식료품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멘톤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초리소를 만드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피멘톤을 섬세하게 구분해 사용하는 조리법조차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피멘톤의 약 70%는 엑스트레마두라 지방 카세레스 주에서 생산됩니다. 그 중에서도 라베라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유명합니다. 와인처럼 DOP, 피멘톤 데라 베라라는 원산지 명칭을 붙여 품질을 관리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가져온 고추는 익히 알려진 것만 해도 40종 이상으로 그중 크고 단맛이 나는 색색의 고추가 한국과 일본에서 즐겨 먹는 파프리카입니다. 네, 요즘에는 한국 가정에도 이렇게 작은 피멘톤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색깔은 굉장히 막 검붉어서 매울 것 같은데 우리 고춧가루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요.
1: 이 스페인 파프리카 파우더.
0: 네네네. 근데
1: 파프리카 파우더가 세 가지 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매운 거,
0: 아.
1: 중간 거,
0: 안 매운
1: 그러니까
0: 거.
1: 그러니까 달콤하다. 스위트라고 써 있어요.
0: 아, 달콤한 거.
1: 드르세라고 스위트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그 제일 달콤한 거랑 매운 거를 섞은 게 중간 맛이거든요.
0: 네.
1: 근데 중간 맛이 사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수입되는 거는 안 매운 거만 수입돼 있어서.
0: 아,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해서 그런가요?
1: 근데 한국 고추 가루만큼은 안 매우니까.
0: 그쵸.
1: 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0: 네. 그리고 뭔가 약간 혼연향이 연기향이 나서.
1: 네네. 그거는 그 고추 여러 어쨌든 종류가 있지만 그 고추를 말릴 때 훈연하면서 말기 때문에 햇빛에 말린 게 아니고 훈연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훈연향이 나는 거고 그 방법이 그 데라베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하는 그 방법이래요.
0: 아.
1: 다른 데 가면은 뭐 그래 훈연 안 할 수도 있고.
0: 그렇군요. 네, 네, 네.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피멘톤은 다 훈연한 것들이겠군요. 스페인의 샐러드를 엔살라다라고 하는데 역시 지역마다 식재료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스페인 샐러드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1: 샐러드는 그러니까 역시 그 지역이 지역성이 강해서 바닷가 쪽에는 해산물을 많이 쓰는 샐러드.
0: 네.
1: 그다음에 내륙 쪽에는 이제 콩. 그러니까 채소 너무 뜨거우니까 그 잎 채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햇빛이 피도 안 오고 그러면은
0: 그렇군요.
1: 콩 같은 거랑 뭐 해산물 좀 섞어 가지고 그 만든 샐러드. 그다음에 북쪽에는 피도 오고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푸르푸르하니까 그 채소 많이 쓰는 샐러드. 그럼 지역별로 굉장히 특징이 강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샐러드는 뭔가 잎채소가 가득한 것들인데 콩 들어간 샐러드는 좀
1: 콩만.
0: 독특하네요.
1: 콩 들어갈 때 보통 그러니까 그 콩이 돌아가는 샐러드니까 야채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 발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채소 같은 그 잎채소를 안 섞인 것 같아요.
0: 네. 그건 약간 좀 샐러드보다는 메인 요리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1: 메인 요리. 그렇죠. 그렇죠. 메인도 먹어도 되니까 명아리콩 같은 거 많이 쓰고.
0: 히데코 씨가 스페인 채소 조리법을 처음 접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는데요. 그 채소 조리법이 인상적이었나요?
1: 아, 채소 조리법. 채소 조리법은 제가 사실은 봤을 때 뭐 일본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인상이 너무 그 충격적이었다 보다는 네. 맛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어. 그 파프리카, 가시, 뭐 양파 이런 거를 그 속세 위에 얹어놓고 어. 이렇게 구워요. 그리고 네. 새까맣게 이렇게 껍질을 다하게 해서 어. 좀 뚱뚱이다가 껍질 저절로 벗기거든요.
0: 네.
1: 그러면 아까 그 파프리카 파우더처럼
0: 훈연향.
1: 훈연향. 근데 그거가 어. 예를 들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베지타리안, 비건, 네. 비건들한테 참 좋은 게 고기 맛, 고기 먹는 것 같은 느낌, 훈연 맛.
0: 그래서 뭔가 약간 씹는 맛도 생기고,
1: 있고, 그다음에
0: 달아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달아지고 그다음에 그 훈연 향 때문에 고기 먹고 있는 느낌.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거 자주 하고 이렇게 손질을 한 채소들을 오리볼, 뭐 비니가, 뭐 소금, 마늘 이거 절여놔요. 그럼 냉장고에서 한 2주 정도 놔두면 두고두고.
0: 우리 약간 나물 반찬.
1: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런 날씨 때 참 좀 활용도가 많아.
0: 그렇군요.
1: 네, 네.
0: 그럼 석쇠에다 굽는 데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1: 그렇죠. 예. 근데 석쇠 또 요즘 다 한국에서 인덕션 쓰니까 수강생들도 물어보는데 그러면 브루스터 하나 사세요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오븐 있으면 강한 불로 좀 잠깐
0: 하면은
1: 이 토치로 하든지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는 있습니다.
0: 네. 네. 스페인 와인 하면은 쉐리 와인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쉐리 와인은 좀 단 와인이었던가요?
1: 단 것은 숙성된 그러니까 포도를 언제 어떤 포도 쓰는지에 따라서 단맛이 강해지는데
0: 네.
1: 그 드라이한 화이트 그러니까 흰 포도로
0: 네.
1: 만든 거는 드라이 화이트 와인처럼 화이트 쉐리가 되고 그 적색 포도로 하면은 당연히 레드 와인처럼 레드 쉐리가 되는데
0: 네.
1: 이게 포도 맛이 다 다른데 포도 주스를 계속 숙성시켜서 알코올 그냥 양조 알코올을 그냥 집어넣고 도수를 높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말을 좀 까먹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통 와인이 13도 정도였으면
0: 네.
1: 17도 8도까지 올라가요.
0: 굉장히 세네요. 네.
1: 그게 원래 영국 사람들이 자기 그 맛있었던 스페인이나 이태리, 시칠리아에 있는 와인들 본국에 가져가려고
0: 네.
1: 그렇게 알코올을 집어넣고 배로
0: 변하지
1: 보냈다.
0: 말라고.
1: 네, 네. 근데 그게 발상인데 어쨌든 쉐리라고 하는 거는 마드리드 이남 그 안달루시아나 그쪽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그 아페리티브 할 때
0: 네.
1: 그때 한 잔 마시고 근데 차갑게 해서 마시면 또 그것도 맛있는
0: 요리하고 잘 어울릴 수밖에
1: 네.
0: 없거든요.
1: 근데 요리도 많이 써요 저는 고기 이렇게 와인 대신에
0: 네.
1: 레드 와인 대신에 쉐리 주는
0: 요리 고기 재울 때.
1: 재울 때보다는 향이 좀 강해요. 약간 독특한 향 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는 한번 알코올을 날라가기 위해서 고기 구웠다가 붓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중에 좀 조릴 때
0: 뭐
1: 그렇게
0: 요리사들이 하는 거
1: 40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네. 불이 안 나고 그냥.

0: 냄새도 없어지고
1: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0: 향이 예, 예, 예. 들어오겠군요.
1: 그렇게 요리에도 많이 씁니다.
0: 네. 예, 스페인 채소 요리가 유난히 발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채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겠죠. 네. 히데코 씨가 그 바르셀로나 시장 가서 그 다양한 채소를 보고 깜짝 놀랐었다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일본 그 전에는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봤던 그런 야채들 말고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엔티초크?
0: 아, 네.
1: 뭐 칼리플라워도 일본은 이만 칼리플라워인데 이만큼 크고 잎까지 다 붙어 있는 거 칼리플라워가. 네. 어. 칼리플라워?
0: 알죠, 알죠. 칼리플라워.
1: 하얗잖아요. 예, 예. 잎까지 다 있어요.
0: 약간 꽃같이 생긴 거.
1: 네네. 예. 그런 것들이나 뭐 어쨌든 지금 뭐 이름 다 생각나니까 가지마 이런 것도.
0: 가지도 뭔가 되게 통통하지 않나요?
1: 통통하고 예. 그 우리 생각하는 그 보라색 그 가지 아니고 네. 뭔가 좀 하얀 것도 있고 뭔가 뭐 단 맞아요. 통통하고.
0: 품종이 다양하군요.
1: 네. 예, 예. 그래서 그것만 가두고 있는 채소 가게 보고 감동받아서 네. 먹진 않는데 자취했으니까 네. 매주 다녔어요. 매주 다녀가지고. 아. 괜히 사와가지고.
0: 근데 정말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료가 다양한 거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1: 네. 예. 그래서 뭔가 뭐 연습해보려고 사오고 이렇게 아. 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0: 스페인 채소 요리 중에서 좀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누구나 맛보면은 좋아할 수 있는 요리 어떤 게 있을까요?
1: 채소 요리는 아까 그 속새 구우는 예. 것만 빼고는 되게 쉽거든요.
0: 아.
1: 풀 안 써도 그것만 구워놓고
0: 네.
1: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오븐 있으면 한꺼번에 채소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껍질을 까서
0: 네.
1: 정말 오리브오일 마늘 이런 거랑 이렇게 묻혀놓으면은 정말 일주 정도 두고두고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채소 요리 한국에서 나물 채소 요리가 따로 뭔가 같이 좀 끓이거나 이런 요리들이 많아서 쉽게라고 하면은 뭐 샐러드에 그 토마토 잘라서 하는 거
0: 네.
1: 제가 책에 넣어놨지만 이 진짜
0: 너무 예쁜데요?
1: 진짜 그 비미엔또 뭐지? 파프리카 바다 막
0: 네.
1: 뿌려서 이런 것들은
0: 토마토를 잘라서 단면을 잘라서 예쁘게 쫙 깔고
1: 얹어놓고 뭐 드레싱도 복잡하게 안 하고
0: 올리브오일 뿌리고
1: 올리브오일 마늘 네. 그다음에
0: 파프리카 가루 뿌리고
1: 비니가 화이트 그 발사믹 화이트 발사믹 네. 같은 거 뿌려가지고 비미엔톤 그 파프리카 파우더
0: 네.
1: 마지막에 뿌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만 있으면
0: 굉장히 사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1: 네네네. 이거
0: 꽃 같아서
1: 네. 그냥 여러 가지 안 사도 되니까
0: 손님 초대할 때 너무 좋겠어요.
1: 네네. 좋아요.
0: 또 스페인에서 콩 요리 아까 많다고 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콩은 그 병아리 콩, 렌틸 콩 주로 먹고요. 근데 여름에는 안 먹더라고 희한하게. 그거는 우리가 뭐 따뜻한 밥을 가을 겨울에 많이 먹는 것처럼 약간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해지면 콩 요리. 그러니까 그거 조리소 소시지, 뭐 소시지랑 같이 조리거나, 아니면 그 삶아놓은 콩을 이렇게 샐러드랑 따뜻하게 좀 샐러드랑 이렇게
0: 더운 샐러드,
1: 더운 또 따뜻한 샐러드, 좀
0: 네.
1: 익히는 샐러드 이런 거 그렇게 먹거나. 그래서 콩 요리가 그러니까 뭔가 생선이나 고기 넣고 같이 조릴 때도 콩 넣고 그렇게 많이
0: 우리는 콩 하면은 밥에 넣는 것만 생각하는데 스페인은 다양한 요리에
1: 네네네.
0: 콩을 막 활용하는군요.
1: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밥만 네. 넣더라고요.
0: 히데코 씨가 가장 좋아하는 콩 요리는 뭔가요?
1: 저는 렌틸콩 네. 삶아놓고
0: 네.
1: 그 뭐 조개한팥, 뭐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뭐 있는 거를
0: 네.
1: 잘게 이렇게 큐브로
0: 콩
1: 잘라서
0: 크기만큼.
1: 네. 그 드레싱을 이렇게 버무린 거 그게 제일 좋아요. 그거 진짜 콩 많이 먹거든요. 사실 저는 콩밥 싫어하는 사람. 콩 별로 안 먹어요.
0: 네.
1: 일본 어휘로 콩을 이렇게 낫또나 이런 거로 먹지.
0: 그렇죠.
1: 생콩을 막 요리하는 것도 많진 않아요. 어렸을 때 싫어했던 것 같고
0: 네.
1: 스페인에서 이렇게 샐러드처럼 먹어도 되는 걸 배워서
0: 그렇게 콩을 가득 넣은 샐러드는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1: 네, 네,
0: 요즘에
1: 네.
0: 정말 네. 뭐 탄수화물 없는 식단 할 때 너무 좋겠네요.
1: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스페인은 치즈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스페인과 치즈에 대한 이야기 본문 낭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치즈 제조 도구가 발견될 정도로 유럽 국가 중에서도 오래된 치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양치기나 농민들이 집에서 치즈를 만들어 먹었고 중세 시대에는 직접 만든 치즈를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판매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대량 생산이 추진되며 제조 및 유통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치즈 소비는 확대됐지만 지역 치즈의 개성은 모호해졌죠. 하지만 2000년을 전후로 스페인 식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며 전통 치즈도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치즈의 특징은 양유나 염소유가 많다는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건조한 기후에 넓은 고원과 산지가 많아 양과 염소의 성장에 적합하기 때문이죠. 19세기까지 번성했던 양모 산업이 쇠퇴하며 대량 사육된 양들이 유제품 생산용으로 전환된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에는 약 150종의 치즈가 생산되며 이 중 EU의 DOP 인증을 받은 치즈는 27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와인 좋아하고 하면서 치즈가 예전보다는 많이 다양해졌는데 그래도 150종의 치즈가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네네.
1: 저도 사실은 살았을 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90년대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 문자에도 2000년대라고 썼지만 네. 제가 있을 때 참 뭐 없었을 때인 거죠. 아, 그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치즈가 다시 옛날에 치즈가 이렇게 붙고 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전문점도 생기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네. 제가 작년에 스페인 갔을 때 그 거기 사는 그 올리브오일 그 수입하는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정말 멋있는 그 책에 사진도 올리지만 여기 정말 뭔가
0: 거기 있는 그게 다 치즈인가요?
1: 다 치즈. 그거를 굉장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페인어로 다 설명해주고 어쨌든 살았어요. 조금 그 정도 이해해요. 그래서 네. 그거를 200g 주세요. 150g 주세요.
0: 조금씩 사가지고.
1: 네.
0: 근데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욕심나겠네요.
1: 미쳐요. 이거 보면은.
0: 근데 그거 다 드셔보니까 맛이 각각 달라요?
1: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가 넓기 때문에 그 풀풀한 북쪽 뭐 남쪽 다 이게 만체고 치즈라고 유명하잖아요.
0: 네, 스페인, 맞아요.
1: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그건 정말 풀 없이 그러니까 소가 살 수가 없는 네. 라만자라고 그쪽에 마드리드 이난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사는 게 양밖에 없는 거예요. 양.
0: 그 그렇군요.
1: 네, 세르반테스의 그 뭐죠? 돈키호테 이야기 나오는 그 지역인데 거기는 당연히 양치즈니까 만체고라고 하는 네. 양치즈가 발달. 그러니까 지역의 지형이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치즈도 다 달아.
0: 그렇군요.
1: 네네.
0: 아 정말 그림만 봐도 너무 궁금해지고 그 맛이 네. 어떻게 다를지 먹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리사 오노의 프리티 월드.

0: 오늘은 요리사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스페인 요리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달걀 요리도 스페인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해요. 우리는 달걀 하면은 그냥 삶아 먹거나 후라이팬에다
1: 계란찜,
0: 예, 뭐 찜이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꽤 많나 봐요.
1: 스페인도 그렇게 따지면 전류로 조리법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계란 프라이가 많이 먹어요.
0: 우리보다
1: 막 많이 먹어요.
0: 네, 그러니까 거의 매일 막
1: 아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늦게 먹기 때문에 아침에 간단히 먹다가 점심 시간부터 아니면 10시 오전 10시에 간식 시간부터 달걀을 먹게 되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그 스파니쉬 오믈렛 돌티야 데 에스파뇨.
0: 아, 스페니쉬 오믈렛. 네, 가끔 레스토랑 메뉴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다른가요?
1: 그거 키스처럼 팬에 이렇게 감자를 튀길 듯 익혀서 달걀하고 이렇게 키스처럼 이렇게
0: 네. 키스? 키스가 약간 그 빵 같은 거잖아요.
1: 네네. 두툼하게. 그러니까 빵은 안 돌아가고 계란만 하는데 이렇게 높이 있게 팬 하나로 이렇게 뒤집어서 만든 건데 네. 그거를 해놓은 거를 그러니까 오므렛이죠. 어떻게 네. 오므렛인데 그거를 이만큼 먹고 그리고 삶은 달걀은 그냥 우리는 많이 먹는데 그렇게 안 먹고 뭔가 샐러드 안에 많이 넣거나 그 아페리티보 네. 그 아페타이저에 많이 나오거나 마요네즈 위에 얹어 놓고 그렇게 많이 먹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책에 그냥 달걀 프라이인데 저는 사실은 6페이지 달걀 프라이만 6페이지
0: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근데 뭔가 달라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1: 태국식처럼 기름 많이 오리브를 많이 넣고
0: 그래서 그 달걀 테두리가 완전히 바삭하게
1: 그렇죠. 그다음에 마늘도 좀 넣고 향 그 좀 입혀서 하는 건데
0: 그렇군요.
1: 계란 후라이도 있고
0: 네. 그 맞아요. 계란 후라이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1: 네, 네, 네. 나라마다 좀
0: 페이지가 있다고 하니까
1: 네.
0: 궁금해지네요. 자, 스페인의 대표 쌀 요리 하면 빠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스페인의 쌀 요리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본문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스페인의 오래된 표현 중 쌀과 죽은 수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나 연회가 매우 호화롭다는 의미로 스페인 사람들의 식생활에 쌀이 늘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식재료임을 알 수 있죠. 스페인어로 쌀은 아로스라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본격적으로 쌀을 전파한 것은 8세기에 진출한 아랍인으로 그들은 이곳을 거쳐 유럽까지 쌀 재배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카탈루냐, 발렌시아, 무르시아를 아우르는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쌀 식문화의 전통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쌀 요리는 빠에야 정도만 잘 알려져 있지만 크게 보면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아로스 세코, 마른 쌀이라는 의미로 국물 없는 쌀 요리입니다. 빠에야가 대표적이죠. 아로스 알 오르노, 쌀과 재료, 육수를 담은 카수엘라를 오븐에서 가열하는 솥밥 형태의 요리입니다. 둘째, 아로스 멜로소. 멜로소는 스페인어로 꿀처럼 윤기 있고 걸쭉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꿀처럼 걸쭉한 상태로 끓이는 요리를 말합니다. 셋째, 아로스 칼도소. 칼도는 육수를 의미합니다. 국물이 많은 쌀 요리라는 뜻이죠. 아로스 멜로소와는 경계가 좀 모호하지만 완성된 모습은 마치 한국의 국밥과 같습니다. 재료를 끓여 육수를 내고 그 육수에 쌀을 끓여 국밥처럼 완성합니다. 네, 쌀 요리 중에 대표 요리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대표 요리가 지금 난독하시는 네. 곳에 네 가지 있었는데 네. 여러분 아시는 거는 빠에야라고 네, 많이 맞아요. 들었을 거고 그거는 보시다시피 그냥 마른 거고 뭐 해산물 고기 여러 가지 올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소라고 하는 좀
0: 걸쭉한
1: 걸쭉한 리조또 같은 한국에서는 죽 같은 느낌의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빠에야라고 말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

0: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네, 네. 그게 저희가 뭐 좋아하고 좋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좀 한국에서 대표적이지만 네. 스페인 가면 여러 가지 먹기 때문에 네, 그거를 딱 이거다라고 할 수가 지금 네. 없어요.
1: 개인적으로 제일 네, 네, 잘하고 네, 좋아하시는 네, 거군요. 네. 스페인 해산물도 워낙 다양하다고 했는데 가장 유명한 해산물 요리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0: 가장
1: 유명한 해산물 요리?
0: 해산물 요리는 그러니까 해산물 요리라고 하면 아까 파에야도 그 해산물 넣고 하는 파에야가 스페인 사람도 많이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가바니리로라고 하는 그 붉은색 새우를 그냥 소금 구이하는 것도 굉장히 비싼 그 새우가 자연산이니까
1: 고급 요리군요.
0: 네, 네, 고급 요리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생선하고 해산물하고 토마토랑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조개랑 생선 살을 이렇게 같이 절이는 거 그런 요리도 있거든요. 그런 네. 거를 많이 집에서 해 먹어요.
1: 네. 네네. 해산물이 다양하니까 그만큼 종류가 많겠네요.
0: 네네.
1: 요리도.
0: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문어 요리도 유명 여러 가지 있고.
1: 그러니까 스페인 갔을 때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워낙 다양한 재료가 있으니까 네, 네. 그만큼 많은 요리가 있고 그 가운데 네. 꼭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씩을 찾을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더 맛있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스페인 고기 요리에 사용되는 향신료 가운데 사프란이 있는데요. 사프란에 대한 내용 본문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단 몇 가닥으로 달콤하고 화려한 향을 선사하며 냄비 가득한 요리를 노란빛으로 물들이는 고가의 향신료 사프란. 스페인어로는 아사프란이라 부르며 이슬람 정복기 때 아랍인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사프란은 수확량에 비해 엄청난 재배 면적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물로 스페인에서도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중급 이하의 레스토랑이나 일반 가정에서 파에야를 노랗게 물들이는 것은 사프란이 아닌 식용 색소인 경우가 많아요. 사프란은 크로커스과의 꽃으로 암술을 말려 사용합니다. 대표 산지인 라만차 지방에서는 매년 10월 말이 되면 사프란 꽃이 활짝 피어 대지가 온통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사프란은 꽃이 완전히 피어야 수확할 수 있는데 날씨에 따라 개화 시기가 변합니다. 꽃이 피면 일주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수작업으로 하나씩 조심스럽게 따내죠. 해가 높이 뜨면 꽃이 완전히 피며 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정오 이전에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오후에는 실내에서 암술을 선별하는 매우 섬세한 수작업이 이어집니다. 사프란꽃 한 송이에는 단 세 가닥의 암술이 있습니다. 이를 말려 1kg의 사프란을 얻기 위해서는 20만에서 35만 송이의 꽃이 필요합니다. 스페인 전체의 사프란 생산량은 연간 400kg 정도로 전 세계 생산량 400톤의 0.1% 수준이니 스페인 사프란이 비싼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저렴한 이란산이 압도적이지만 품질은 당연히 스페인산이 뛰어납니다. 와, 뭐 금보다 비싼 향신료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좀 많아졌다 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거는 좀 이란산이 많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가격을 그 들어보니까.
0: 향이 많이 네. 많이 맛두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되게 강해요. 인도나 저기 이란산은
1: 네.
0: 딱 그 뚜껑 열었을 때 확 오거든요. 근데 스페인 거는 그렇게
1: 은은하군요.
0: 은은한 예, 향이 거의 이렇게 해야지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그게 물에 넣고 좀 그 울려내야지 그 향 나는 거라서.
1: 네. 네.
0: 근데 뭐 어떻게 그보다 비싼데
1: 맞아요. 예.
0: 써야 되면 저도 가끔 이란산 쓰입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네. 스페인 디저트는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0: 스페인 디저트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프랑스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오히려 일본에 90년대 제가 갔을 때 네. 이미 일본 디저트가 또
1: 유명하죠.
0: 그거 네. 보고 갔으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프렌치였잖아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예쁜 디저트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0: 이게 디저트 맞나? 막 이랬나요?
1: 약간 프렌치 토스트.
0: 투박하군요.
1: 너무 투박하죠. 아. 그거 뭐라고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네. 책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아. 약간 이런
0: 약간 이런 좀 프렌치 토스트 같은 느낌도 토스트는. 있고 근데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네. 뭐 앞에 식사를 한 2시간, 4시간 했는데 디저트까지 그렇게 그렇죠. 챙겨 먹겠어요?
1: 그러니까 집에서 소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저트들.
0: 뭔가 할머니가 구운 파이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1: 아니면 이제 아예 과일을 아. 예쁜 접시 위에 오렌지가 하나 딱 나왔어요. 아. 그거 포크나이프로 먹으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진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꼽지를 그걸로 까야 되는 거예요. 일단 까더라고요 다들이.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포크로 이렇게 해서 오렌지를 손 안 쓰고
0: 고기 먹듯이.
1: 아, 그렇게 해서 디저트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네. 그만큼 메인 요리에 자신 있다는 네. 뜻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해서 좀 부럽기도 네.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오늘 스페인 요리를 통해서 스페인 음식 기행을 해봤는데 요즘 워낙 덥잖아요. 이 불쾌한 기분을 날려버릴 수 있는 스페인 요리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세요.
1: 너무 특별한 건 없고요. 정말 이렇게 더위, 특히 잠만 시작하면 제가 꽃 만드는 게 토마토가 네. 그래도 한국에서 5월, 6월은 맛있으니까.
0: 그렇죠.
1: 가스파초라고 하는 수프 만들어요. 아. 그리고 냉장고 넣고 아침에 네. 일어나면 그거 먹거나. 네. 뭐 수시로 좀 토마토 주스처럼 마시긴
0: 하면 그거를 보관을 오래 해도 되나 보죠?
1: 그래도 2-3일 그러니까 마늘이나 다른 오이든 야채가 돌아 야채 주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1: 토마토가 메인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는 건 아니고
0: 네.
1: 끓이거나 그렇지 생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틀 정도 이틀 지나니까 좀
0: 우리는 토마토 주스 하면 거기 설탕 넣고 갈아 먹는데
1: 설탕 안 들어가요.
0: 여기는 마늘하고
1: 마늘, 소금, 오리고 그 식초로 단맛을 을려내요.
0: 그렇군요.
1: 네네네.
0: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 네. 그게 그쵸. 이제 스페인의 네. 그 계란, 여름 요리군요.
1: 완숙 계란 좀 넣고 먹으면
0: 거기다가
1: 네, 네. 거기에
0: 아침에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1: 네네, 아침에
0: 예, 네. 불을 안 쓰는 요리라고 하니까 네. 이번 여름에 꼭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는요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 함께했는데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요리 얘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급해주신 것들 좀 따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다음 요리책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나카가와 히데코 요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저는 끝곡으로 페페 로메로의 연주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폭염이 일본의 직장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청은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도쿄 쿨비즈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죠.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복장 규정에 훨씬 더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탈정장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반바지 출근은 사실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현장에선 체감 온도가 낮아지고 업무 환경도 쾌적해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동시에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결해 보이지 않는다, 동료의 맨다리를 봐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인데요. 올해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 일본. 업무 효율이냐 불쾌감이냐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한데요. 일본에서 시작된 이런 변화가 국내 기업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DJ DOC의 DOC와 춤을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의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한번 만나볼까요?
2: 오늘은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동원 선진그룹 회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몽골에서 호텔업, 광산업, 무역업 등 4~5개의 그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그룹의 최동원 회장이 최근 사단법인 한국외국인근로복지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최 이사장의 사업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 기업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한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민관 외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장학사업으로 시작된 인연이 호텔 사업으로 이어졌고 문화교류와 외국인 복지 사업을 거쳐 이제 미래 전략 산업인 광물자원 개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이 최도건 회장과 몽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2: 최 회장이 몽골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입니다. 당시 남양주 몽골 장학회 회원 자격으로 이 몽골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남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답니다.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몽골 미래를 거기서 읽은 것인데요. 그래서 최 회장은 과감하게 2,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현재 선진 호텔을 건립해 나섰습니다. 당시 한국인이 몽골에 투자한 가운데서 손꼽히는 규모로 컸는데요.
1: 네.
2: 지금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은 몽골의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년간의 준비 끝에 2006년에 문을 연 선진 호텔은 현재 127 규모의 대표적인 호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2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최 회장은 또한 선진 호텔 지하에 400평 규모의 공간에 K-POP 공연장과 코리안 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 전체 면적의 80%는 공연 연습장,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한국 중소기업의 전시장, 비즈니스 센터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월드 K-POP 센터, K-컬처 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공간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몽골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체험하고 꿈을 키우고 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이자 양국 기업 간의 경제 교류까지 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남양주 몽골 장학회 회원 자격으로 몽골을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2: 이 최 회장의 해외 사업 출발점이 된 남양주 몽골 장학회는 1990년대 후반 당시 김영희 남양주시장 또 허석태 시의회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설립한 민간 교류단체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약 1,000명의 몽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양국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최 회장은 장학회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몽골 사업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이 남양주 몽골 장학회와의 인연이 그러면 한국 외국인 근로복지협회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2: 그렇습니다. 이 최 회장에 따르면은 현재 농촌과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서 이 농촌과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은 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 회장에 따르면은 지난해 95,700명, 올해는 109,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흉장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수요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년 7~8만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은 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인데요.
1: 네.
2: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 바로 한국 외국인 근로복지협회라고 합니다. 협회는 단순한 인력 송출을 넘어 교육, 취업, 정착 지원, 사후 관리 일까지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송출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몽골을 비롯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동티모르 등 17개국의 현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각 국가의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한국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많았나 봐요.
2: 그렇습니다. 이 최 회장은 과거 외국인 근로자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잘 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 교육부터 취업, 사후관리, 귀국 지원 지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인근 체벌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또 다국어 상담 콜센터 운영, 재입국 교육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나은은행, M금융서비스, OK손해사정, 한국액세솔루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근로자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3, 4만원 수준의 회원제 운영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선진형 외국 인력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숙사 건립,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 기업, 또 근로자가 각각 비용의 3분의 1씩 부담하는 모델도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최근에 이제 최 회장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2: 최 회장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호텔 사업이 몽골 진출의 시작이었다면은 광산 사업은 향후 선진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몽골은 세계적인 광물 자원 부국입니다. 구리, 시토류, 몰리브덴, 석탄, 금, 우라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서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략 광물 확보가 국가 경영에게 직결된 핵심 과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몽골을 곧 방문 자원 외교를 펼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섬유 흡착 기술을 이전받아 몽골 광산 개발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섬유 흡착 기술이란 게 뭡니까?
2: 이 기술은 광산 폐수나 산업 폐수에서 구리, 니켈, 히토류 등 금속 이온을 선택적으로 흡착해 회수하는 첨단 친환경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구리광산 3곳, 히토류광산 2곳과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은 생산 기술을 제공하고 몽골은 자원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하루에 300톤 규모의 구리 생산 증설을 완공할 계획이고, 생산된 구리는 전량 한국으로 수출돼 국내 제련업체와 제조업체에 공급이 됩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연간 3만 톤, 5년 내 7만 톤의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시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조 2천억 원 규모가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 이 섬유 흡착 기술을 통한 몽골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2: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단순한 광산 개발이 아니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으로 전략 광물 확보 경쟁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데서 한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전략 자원인데요.
1: 네.
2: 최 회장은 몽골 히토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산업계에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몽골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전략 광물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기술, 몽골의 자원이 결합되면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어쩌면 한국과 몽골 간의 경제협력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이 광산 개발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공급망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 몽골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인 전략 광물 확보, 또 공급망 구축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는 최 회장의 도전이 향후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역사에 큰 주목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5년 전에 장학사업으로 시작된 작은 연이 이제는 문화와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원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대한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건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디바의 왜 불러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임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가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의 자리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요새 가장 많이 걱정하는 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2: 맞습니다. 사실 저도 맨날 걱정하긴 합니다. 내 일자리가 남아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걱정 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똑똑해지면 내 일자리 그리고 우리 아이가 커서 갈 그 일자리는 괜찮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 뜨거운 질문을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정말 궁금해요. 진짜로 그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나요?
2: 또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요. 마침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앞으로 10년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지를 분석을 했는데 182개의 직업을 들여다봤더니 그 가운데 약 63%,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 이상이 10년 뒤에도 지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사라질 걸로 분류된 직업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1: 그래요? 아니 뭐 전부 다 내 직업이 사라질 거다라는 걱정에 휩싸여 있는데?
2: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의 핵심이 그 지점인데요. 인공지능은 분명 일의 풍경을 크게 바꿀 건데 그 변화가 사라진다라는 한 단어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라는 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라지는 일도 있겠지만 모습을 바꾸는 일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세 가지 측면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은 무엇을 바꾸는가? 두 번째는 일자리는 사라지는가? 아니면 모습을 바꾸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연한 걱정이 한결 또렷해질 겁니다.
1: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AI라는 게 이전의 기계들하고는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2: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의 기계들이 사람의 손, 뭐 육체적인 부분을 도왔다면 네. 인공지능은 사람의 머리를 돕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200년 동안 기계가 해온 일은 대부분 사람의 몸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배를 짜고 뭐 물건을 나르고 부품을 조립하고 그래서 그동안의 기술은 주로 몸을 쓰는 일, 공장에서 손으로 하던 일들을 바꿔왔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달라요. 문서를 쓰고 자료를 정리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동안 사람의 머리로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의 손에서 머리로 옮겨가는 거군요.
2: 네,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역설적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공장보다 사무실이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기계가 들어왔을 때 공장의 일이 먼저 바뀌었는데 그렇죠. 인공지능은 거꾸로 사무실에서 문서를 다루고 자료를 입력하고 일정을 관리하던 일들을 먼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정하는 바탕이 생산성이다라고 임금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인공지능이 바로 그 생산성을 머리 쓰는 일에서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1: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건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좋은 변화일까요? 아니면 좀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변화일까요?
2: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진짜 이야기인데요. 도구가 머리를 돕기 시작했다는 건 한편으로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자리가 흔들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얼굴을 같이 봐야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핵심 질문은 이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일자리는 정말 사라지는 건가요?
2: 맞아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한 번쯤 역사를 살짝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라는 걱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우리 산업혁명으로 알려졌던 그 영국에서 200년 전에 배를 짜는 기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손으로 배를 짜던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서 그 기계를 다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손으로 배 짜던 일은 줄었지만 그 대신 기계를 만들고 고치 갖추고 운전하고 더 싸진 옷감으로 새로운 옷을 만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뭐 가까운 예로는 은행에 현금 자동 지급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은행원이 다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은행 지점이 더 늘었고 은행원은 더 복잡한 상담일로 옮겨갔죠.
1: 그러니까 일이 사라진 자리에는 늘 새로운 일이 생겨났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2: 맞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낡은 일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일들이 늘 자라난다라는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역설적인데요. 어떤 일이 기술 덕분에 더 쉽고 싸지면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등잔불이 비싸던 시절엔 사람들이 밤에 불을 아꼈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저렴해지니까 오히려 온 세상이 밤새 환하게

0: 불을 켜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인공지능 덕분에 쉬워지면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만큼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조건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네요.
0: 네, 그렇지만 꼭 정직하게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사라지는 일과 생겨나는 일이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배짜던 사람이 곧바로 기계 엔지니어가 되지 못하고요.
1: 그쵸.
0: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고 배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깊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전 세계로 보면 인공지능이 없애는 일자리보다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지만 그 평균의 뒤에는 자기 일이 사라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건 인공지능 시대에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1: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한 사람은 또 한 사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게 이제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세 번째인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못하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새 영역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새로운 기술은 보통 이미 있던 일을 빼앗기보다 그동안 너무 비싸거나 어려워서 아무도 못하던 일을 새로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엔 작은 가게 주인이 전문 디자이너나 변호사를 쓸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문턱을 낮추면 전에 없던 새로운 수요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내 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보는 시선이 첫 번째 갈래입니다.
1: 그러면 두 번째 갈래는 뭘까요?
0: 두 번째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키우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정해진 규칙을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신뢰를 쌓는 일,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마침 한국에서도 앞으로 늘어날 일자리로 의료와 돌봄,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일들이 꼽히고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돌보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 이런 일들은 오히려 더 귀해지게 될 겁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갈래는 뭘까요?
0: 세 번째는 새 일로 건너갈 다리를 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지는 일을 하던 사람이 새 일로 옮겨가는 데에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 배움을 한 사람 혼자 짊어지게 두면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함께 다시 배우고 새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내자본을 끄집어올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을 다시 교육하고 새 일로 건너가게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심어놓는 중요한 인내자본입니다.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그 사람이 새 시대에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긴 시간의 투자인 겁니다.
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이야기에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0: 예, 이건 또 제가 디지털 전환을 들여보면서 같이 되게 고민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1: 네.
0: 한국에는 이 변화가 특별한 사정과 겹쳐 있습니다. 바로 임금 시간에 봤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1: 아, 그 두 개의 노동시장이 따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머리 쓰는 일, 사무직 일에 먼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1: 네.
0: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영향이 두 노동시장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자기 일을 돕는 도구로 삼아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불안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변화에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같은 물결이 두 노동시장에 서로 다른 높이로 들이치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단순히 기술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늘어난 생산성의 열매가 어떤 자리에는 빠르게 닿고 어떤 자리에는 더디게 닿게 된다면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까가 아니라 늘어난 열매를 어떻게 나누고 새 일로 건너갈 다리를 어떻게 놓을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짚었던 흐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사회가 이 거대한 물결의 방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결이 너무 거칠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펴주고 모두가 그 물결을 타고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게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도구는 늘 바뀌어왔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이게 뭐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의 모습이 바뀌고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건너느냐의 이야기였네요. 그러면 박사님,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해준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0: 예, 아이에게 질문할 땐 늘 첫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니까.
1: 네.
0: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옛날엔 사람이 직접 계산하고 직접 편지를 나르고 직접 배를 짰는데 지금은 기계가 그걸 다 하지 않아?
1: 네.
0: 그럼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잃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1: 그쵸?
0: 그럴 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들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일이 사라진 자리에 늘 새로운 일이 생겨나지만 사라지는 일을 하던 사람이 새 일로 옮겨가야 되는 시간과 배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가 사람을 다 대신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새 일로 건너갈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 함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도구는 늘 바뀌어왔지만 도구를 쓰는 사람의 자리는 계속되었다는 점들 강조해 주시면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1: 좋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예, 오늘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일의 모습을 바꾼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인공지능보다 더 깊고 더 천천히 그런데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수 자체가 줄어드는 인구의 변화입니다. 아이는 점점 적게 태어나고 사회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다음 주에는 이 인구라는 한국의 가장 깊고 가장 느린 물결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초보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주가 부릅니다. Everybody.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관리 순서인데요. 손희의 금융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정보 들어볼까요?
2: 네, 최근에 황혼, 이혼을 하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확연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는 건지, 만약에 나눌 수가 있다면 얼마나 나눌 수가 있고 또 방법은 어떤지 이걸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하고 나서도 국민연금을 나눌 수가 있어요?
2: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요. 네.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에 함께 쌓아온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집안일이나 육아로 소득활동을 못해서 정작 본인 이름으로는 연금을 쌓지 못한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을 해주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받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실제 혼인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인도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요건들이 채워지면 이제 분할연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 소득이 적거나 뭐 전업주부였어도 보장이 되나요?
2: 네.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절반으로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빠지고요. 이 부분은 빼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이혼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한다거나 법원 재판을 통해서 아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이혼하셨다. 그러면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직접 부어온 노령연금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서로 깎이지 않고 둘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1: 그래요. 근데 이제 전 배우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먼저 받아버리면 아예 받을 수가 없다고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각지대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시금은 정확히는 반환 일시금을 말을 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그러니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게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반환 일시금은 보통은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데 수급 연령인 60세가 됐다거나 뭐 혹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적을 잃는다거나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전 배우자가 이렇게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먼저 찾아가 버리면 남은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저 이렇게 받을게요라고 청구를 해놓은 상태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실제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만여 명에서 2025년도에 이제 약 10만 명으로 10년 새 8.5배 정도 늘었고요. 그 중에서 88%가 그러니까 육아나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공백을 좀 빨리 메워야 된다. 그래야 출산율에도 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해결책들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2: 맞아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분할 일시금을 도입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전 배우자가 반환 일시금 받아갈 때 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목만큼은 남은 배우자도 나눠서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공무원 연금이랑

0: 연금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혼인기간과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라고 제안이 나온 바가 있고요.
1: 네.
0: 또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이혼하는 그 시점에 두 사람의 연금 가입 이력 자체를 아예 똑같이 나눠버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 그러면 만약에 뭐 재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때요?
0: 네, 일단 한 번 분할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고 나면 그 뒤에 내가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과거에는 재혼하면 지급이 끊어졌지만 2007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요.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경우에도 이미 수급 요건을 다 갖춰서 받고 있던 분할연금이라면 이것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면서 이혼을 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잖아요.
1: 가능하죠.
0: 네, 이 경우에도 각각의 전 배우자에 대해서 요건만 충족하면 분할연금 여러 개 받는 거 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또 많이들 놓치시는 게 유족연금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 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분이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에게 생계를 기대고 있던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 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서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1: 네.
0: 가장 먼저 배우자, 그 다음이 자녀, 부모 순입니다. 자녀나 부모의 경우에는 나이나 장애 정도의 이 추가 요건들이 붙게 되고요. 받는 금액은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부었는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이 됩니다.
1: 남편이 먼저 사망했는데 만약에 아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0: 네, 이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이랑 남편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 두 가지를 다 받는 건 안 됩니다.
1: 아.
0: 중복 급여 조정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좀 케이스가 나뉘는 게 만약에 저는 저의 노령연금을 선택할게요 라고 하면 나의 노령연금에다가 유족연금의 30%를 얹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는 저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게요 라고 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를 계산을 해보고 금액이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좀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내 노령연금이 적은 편이다.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는 게 나으실 수 있고요.
1: 네.
0: 반대다. 그러니까 내 노령연금이 좀 많은 편이다. 그러면 내 노령연금에다가 유족연금을 30%를 더 얻는 게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청구 전에 두 금액 꼭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0: 네, 맞아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1: 그래요?
0: 네, 1인 가구 최소 생계급여 기준이 한 달 약 63만 원 정도니까 절반 수준인 거죠. 금액이 이렇게 낮은 건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적으로 13년 정도로 굉장히 짧다 보니까 지급률이 40에서 50%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노후 빈곤 문제와도 곧장 연결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유족연금의 보장성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개선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1: 이런 뭐 분할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거는 직접 신청을 해야겠죠?
0: 맞습니다. 두 연금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청구하셔야 돼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있는데 이름은 내 곁에 국민연금입니다.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방법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더
1: 네.
0: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두 연금 모두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안에 무조건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넘겼다. 그러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놓치시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앞서서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양쪽 걸 100% 다 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차라리 부부 중에 한 명만 국민연금을 붓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 제도예요.

0: 텐데요.
1: 네, 요거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의 생계보호가 목적이라서 예,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낼 일은 없고요. 반면에 분할연금은 이제 본인의 노령연금이랑 똑같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는데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금액에서는 실제 세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따질 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연 2천만 원 넘으면 자격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상당히 좀 있다, 규모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공단에서 상담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금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실제 분할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29만 원 수준이라서 이것 때문에 자격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행복백세 자산관리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경제로 통일로 카니발이 부르는 거위의 꿈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수주팔봉을 찾아갑니다. 해발 493m 높이의 수주팔봉은 달천을 끼고 8개의 봉우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명소인데요.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에서 수주팔봉의 8개 봉우리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문주리를 가리켜 팔봉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주 팔봉이 있는 지역은 충주시 삶이면 토계리입니다. 수주 팔봉이라는 이름은 문주리에서 봤을 때 8개의 봉우리가 마치 달천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이 수주 팔봉은 조선 25대 임금인 철종의 꿈에도 나타났던 명소이기도 합니다. 철종은 어느 날 8개의 봉우리가 비치는 물가에서 논이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사람들을 시켜 전국 곳곳의 명소들을 찾아다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곳이 지금의 수주팔봉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주팔봉의 진가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직접 수주팔봉에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주팔봉 등산 코스는 출렁다리에서 전망대와 칼바위를 거쳐 정상까지 간 다음 다시 출렁다리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산행거리는 3.5km로 왕복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출렁다리부터 시작되는 등산로는 가파른 절벽 옆으로 나무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위험한 구간에는 나무계단과 안전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48m 길이의 출렁다리를 지나 20분쯤 걸으면 수주팔봉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에서는 출렁다리에서 보지 못한 팔봉마을 전경과 함께 둥글게 휘어진 달천의 물줄기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주팔봉 전망대에서 수주팔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다소 가파르고 길도 험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주팔봉 정상까지 갈 계획이라면 충분한 양의 마실물과 함께 장갑도 준비해야 합니다. 장갑은 가파른 등산로를 올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주팔봉의 절경 가운데 하나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는 출렁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출렁다리가 놓인 절벽은 본래부터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수안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인 성문동천의 물길을 달천으로 돌리기 위해 바위산의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는데요. 그 바위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그 절벽들이 지금은 수주팔봉 최고의 명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출렁다리 아래로는 성문동천에서 달천으로 유입되는 물줄기가 만들어낸 작은 폭포도 있습니다. 출렁다리 근처에는 드라마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안내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드라마 빈센조의 일부 장면이 촬영됐기 때문인데요. 드라마 빈센조는 지난 2021년 모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수주팔봉 전망대에서는 강물에 둘러싸인 팔봉마을의 고즈넉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 앞에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모래와 자갈이 섞인 이 백사장은 자동차를 이용한 차박 캠핑장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울러 팔봉마을 백사장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멋진 풍광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멋진 풍광들은 별빛과 달빛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수주 팔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조선의 21대 임금인 영조는 타고난 허약체질이었지만 80세가 넘게 사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다른 임금들 평균 수명이 46세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장수하신 셈이지요. 영조 임금이 무더운 여름철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숫가루였습니다. 보리로 만든 미숫가루는 몸에 열을 식혀주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예전 우리 어머님들도 학교 다녀온 아이들에게 큰 사발에 미숫가루와 설탕을 타서 얼음 몇 개 띄우고 내주시곤 하셨지요. 그때 그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고소했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이 삼복더위의 절정이라는 중복인데요. 미숫가루든 보양식이든 잘 챙겨 드시고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경수의 노래입니다. 아니야.

0: 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이 중복이네요.
1: 그러니까요, 벌써.
0: 네. 도연아 씨는 혹시 뭐 복날이나 무더운 날 챙겨 드시는 나만의 보양식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무조건 고기를 먹습니다.
0: 아, 고기 먹어야죠. 네. 든든하게.
1: 제주에는 또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사다가 이제 구워서 먹죠.
0: 아, 그 좀 보양식, 여름 보양식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인데요.
1: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삼계탕도 좋지만 이제 그냥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워낙 좋아해서 그런가 탁 먹고 이제 힘이 난다.
0: 보통은 이제 고기를 푹 고아서 골수까지 다 우러난 국물을 먹어야 힘이 난다.
1: 그게 좋은 건데 저는 아직 왜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좋은지.
0: 저도 구워 먹는 게 좋아요.
1: 그죠. 예. 맛있어요.
0: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정말 물에 빠진 고기는 절대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1: 뭐 희한하죠. 국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0: 삼계탕도 별로 안 좋아하고.
1: 삼계탕도.
0: 국밥 같은 데 들어간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그런 거 절대 안 건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고기는 구워 먹어야지 물에 적시면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1: 저는 뭐 다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워 먹는 게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0: 어쨌든 아마 그 자신에게 맞는 보양식이 같은 게 다 있을 거예요. 체질별로.
1: 네,
0: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도연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경기도 수원시에서 박은심님이 보내주셨어요. 지인이 잉어 66cm짜리를 잡아왔길래 제가 손질하고 찜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0: 아니, 잉어 찜 그래도 최고의 보양식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66cm면 엄청 크네요.
1: 엄청 큰 건데요. 근데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우울한 저녁이었다고. 다시 도전해 보렵니다. 사실 제 전공은 갈비찜 불고기예요. 만들어 놓으면 밥솥에 밥보다 고기가 먼저 동이 나는데 잉어를 가져오면서 다들 기대하셨을 텐데 밥만 맛있게 드신 지인들께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
0: 워낙 찜을 잘하시니까 잉어도 한번 쪄달라고 갖고 오신 모양인데 기대에 못 미쳤나 보네요.
1: 비린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0: 비린내하고 민물고기는 그 흙내 있잖아요.
1: 그런 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민물고기 잡아오면 소금에 막 다 이렇게 씻고 막
0: 맞아요.
1: 예, 그죠. 막 갈라가지고 안에 소금으로
0: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1: 아마 제가 볼 땐 비린내나 이런 냄새를 못 잡은 것 같아요.
0: 아, 잘하면 참 맛있는데 아쉽습니다. 저도 붕어찜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잉어찜은 많이 못 먹어봤고. 붕어찜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1: 그 집에서 이렇게.
0: 아니, 해서. 가끔 이제 그 고모네 집 가면은 거기가 그 개천이 있어가지고 붕어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촌형이 잡아가지고 고모가 붕어찜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사셔가지고. 아, 여름마다 그거 먹고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0: 꼬마 시절에.
1: 네.
0: 자, 다음은 서울 양천구의 송동섭님.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꼭 듣고 사는 송동섭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이는 86세입니다.
1: 네.
0: 귀엽고 예쁜 가수 도연아 씨를 보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귀엽고 예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도연아 씨 음반을 구하려고 했지만 풍물시장에도 없고 종로 3가에도 청계천에도 없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에 가봤는데 차 시간 때문에 못 샀습니다. 음반 구하기 힘든가요?
1: 요즘에는 차도 그렇고 CD 플레이어가 다 없다 보니까.
0: 아니, 그 옛날 그 CD나 아마 혹은 테이프를 구하려고.
1: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래서 풍물시장이나 청계천에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거기에도 이제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0: 정말요?
1: 네, 뭐 주소 주시면은 제가 보내는 드릴게요.
0: 아, 그러면 송동선님께서 저희 제작진에게 그 비밀글로 주소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도연아 씨에게 전달해서 어떤 걸 보내주실 건데요.
1: 그러니까 하나되어도 있고요. 이제 예전에 것도 한
0: 오늘 신청곡이 하나되어니까 하나되어 들어있는 곡으로 앨범으로 그게 CD입니까? 테이프입니까? 혹은 뭐 LP입니까? 뭡니까?
1: CD예요.
0: CD. CD는
1: 음반을 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CD로 수단이니까. 들으실 수 있나 봐요.
0: 그렇죠. 아, 송동섭님 오늘 네. 수지 맞으셨네.
1: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0: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1: 김경아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자랑은 아니지만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1: 아, 자랑이시네요. 네.
0: 아마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나이 환갑이 지났는데.
1: 아, 그러셨어요?
0: 네. 노인 소리를 들으면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1: 아유, 노인 아니죠. 네. 예.
0: 중년은 아니지만 왠지 공감이 가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1: 아, 박상민의 네. 중년.
0: 근데 중년
1: 있었어요.
0: 아닌가요? 환갑이 지나신 분
1: 요즘 환갑 갓 지나신 분은 중년이죠.
0: 그렇죠.
1: 중장년.
0: 네. 아, 중장년.
1: 중장년. 네. 이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점점 연령층 구분하는 네.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네. 아직 한창 때십니다.
0: 예. 그러면은 이제 동안이라는 소리 들으면 지금 환갑이 좀 지나셨는데 네네. 한 50 초반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아닐까요?
1: 그러시겠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청춘처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리고 저도 아줌마 이러면 어색해가지고 어머 그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네. 제가 어유 참 아줌마 맞는데 너 왜 이래? 막 이러는 이제 혼자서 그러죠.
1: 뭐 저도 이제 아저씨라는 호칭이 이제 익숙하지만
0: 그죠.
1: 예, 참 가끔 청년 이렇게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기분 너무 좋아요.
0: 저는 네. 아가씨란 말 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 가끔 제 뒷모습 보고 청년 이런 분들이 가끔 아주 간혹 네, 있었습니다. 자, 도윤아의 하나 되어 그리고 박상민의 중년 들어보시죠.

0: 네, 송동성님과 김경아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네. 토현아의 하나 되어 그리고 박상민의 중년 들으셨습니다.
1: 네.
0: 아, 이 하나 되어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정말로 멋진 그 캠페인송까지는 아니더라도
1: 네.
0: 아, 같이 뭔가 잘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노래거든요.
1: 네, 힘이 나죠.
0: 근데 이 노래가 네. 얼마 전에 끝난 북중미 월드컵을
1: 네.
0: 소개하는 그 뉴스들이 있잖아요. 네. 각 방송사에서.
1: 네.
0: 근데 뉴스에서 월드컵 소식을 전할 때 이 노래가 막 흘러나왔다면서요?
1: 네, 네.
0: 와.
1: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월드컵 공식 음악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방송사 그 제작진들이 보기에
1: 네.
0: 적당히 어울리는 음악을 찾다가
1: 네.
0: 이게 월드컵용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너무 잘 어울렸나 보네요.
1: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너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0: 아.
1: 예, 나오다 보니까
0: 예, 예.
1: 또 우리 그 팬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0: 네네네.
1: 월드컵에
0: 아, 월드컵
1: 막,
0: 영상에 예,
1: 선수들 예, 막 보내고 이랬거든요.
0: 아,
1: 근데 이게 이제 예전 코로나 때도
0: 네.
1: 그 뉴스에서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된 힘 내자고 또 네. 노래 나오고 그랬었어요.
0: 이야. 저희가 뭐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그 명곡들이 꽤 있잖아요.
1: 많죠.
0: 2002 월드컵 때 뭐 윤도현 밴드라든가.
1: 네.
0: 그런데 그런 노래가 아니고
1: 네.
0: 이제 자연스럽게 도현아 씨의 하나 되어가
1: 네.
0: 전 국민의 그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 네. 대표적인 캠페인송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1: 근데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0: 왜요? 봤어요?
1: 전철 안에서
0: 네.
1: 광고
0: 네. 영상.
1: 있잖아요.
0: 네, 있죠, 네. 있죠, 있죠.
1: 영상은 모니터. 아닌데 이제 그 이렇게 표지로 돼 있었어요.
0: 아.
1: 전철 안에 에티켓. 해가지고 그런데 지하철에 에티켓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는데 그때 방송국 옥대였거든요.
0: 네네네.
1: 하는데 옆에 저 높이 날아오르게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거 내 노래인데 그렇고 보니까 이게 가수 도현아 하야 하나 돼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노래는 안 나오고 가사가 인용된 거군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보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0: 아니 그거 허락받고 쓴 거래요?
1: 그러니까 허락받고 이제 썼겠죠.
0: 아니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한테?
1: 네네.
0: 아, 그랬겠네요.
1: 네.
0: 가수한테는 연락이 안 오라고
1: 그래요. 안 오죠. 그건.
0: 그래도 이제 아름아름 알려지고
1: 네.
0: 유명해지면서 이제 또 행사 섭외도 많이 오고 방송 섭외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바빠지면 안 되는데.
1: 네.
0: 아,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네.
0: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최동수님의 사연인데요. 여름방학이면 논두렁에서 메뚜기를 잡고 친구들과 나무 그늘에 누워 하늘을 보곤 했습니다. 더우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머리부터 끼얹고요. 아, 등목 많이 했죠. 등목.
1: 네.
0: 요즘 아이들처럼 놀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하루가 길고 느렸습니다. 해질 때까지 놀다가 어머니 부르는 소리에 집에 들어가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 이 이야기 사연을 보니까 옛날에 왜 어릴 때 다 놀고 있으면 집집마다 저녁 때 되면
0: 어머니들이.
1: 밥 먹을 때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누구야 누구야 막 부르잖아요.
0: 네. 거의 비슷한 시간에.
1: 그러니까요.
0: 네. 아유 참 네. 그런 추억들
1: 네.
0: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김태훈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7월 2일 방송으로 방송 끝곡으로 나간 한명숙 님이 부르신 아빠와 엄마의 왈츠를 신청합니다.
0: 아, 좋으셨나 보네요.
1: 네. 너튜브에는 없더라고요.
0: 네. 어, 그래요. 이
1: 이게
0: 노래가.
1: 이게 없나요?
0: 너튜브에 없는 곡도 있군요.
1: 그러니까요. 다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0: 없는 곡도 분명히 있겠죠. 예,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김태훈 님. 김광현 님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두부 사오라고 해서 푹푹 찌는 날씨에 나갔다 왔는데 찌개용으로 안 사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있지요.
1: 네.
0: 아 그럼 정확하게 말하지. 너무
1: 네.
0: 억울합니다. 이 노래로 기분 풀고 싶습니다 하면서 네.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청하셨어요.
1: 그 더운데 다녀오셨는데.
0: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두부가 네. 종류가 많더라고요.
1: 찌개용 있고 부침용 있고.
0: 그러니까
1: 네.
0: 또 이게 애매한 게 있어. 찌개용 부침용으로 안 써 있고
1: 네.
0: 약간 이제 단단한 두부.
1: 네,
0: 이런 식으로.
1: 두부 있어요.
0: 그럼 뭐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애매해가지고 잘못 사간 경우에 그 이런 그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1: 그 단단한 두부를 하면 아마 부침용으로 사용을 더 하는 거고요.
0: 찌개용은 좀 부드러운 겁니까?
1: 부드러운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거 잘 해서 사가지.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래도 저도 이제 부침용은 부침용으로 사고 찌개용은 찌개용으로 삽니다.
0: 예. 네. 그리고 뭐 순두부도 있고 연두부도 있고 뭐 네. 종류가 많더라고요.
1: 네.
0: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1: 네. 네.
0: 김광현님만 혼난 게 아니에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이영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0: 두 곡 들어봤습니다. 한명숙의 아빠와 엄마의 왈츠, 김태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 얼굴의 햇살을 이용복의 노래, 김광현님이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의왕시에서 이현숙님 사연인데요. 친구 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주책 맞게 제가 울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요즘 결혼식에 가면 눈물이 납니다. 제 딸은 시집 갈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이러나 몰라요.
1: 아니, 아, 보통
0: 그래서 눈물이 나나 봐.
1: 그래요? 네. 보통 왜 시집 보낼 때 그 생각이 나서 그렇죠. 눈물 나고 이럴
0: 텐데. 내 딸도 꼭 갈 텐데 하면서 서운해서 어쩌지.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내 딸은 왜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1: 아유, 얘는 언제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0: 아,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감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1: 네. 양희열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0: 아, 징검다리의 여름. 네. 아, 옛날에 많이 들었던 여름
1: 네.
0: 노래죠.
1: 네. 여름만 되면 뭐. 이
0: 맞아요.
1: 뭐.
0: 다음 사연은 최이자님인데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그 유퀴즈 네, 네. 거기에 박인희 씨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불러준 노래였거든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네. 박인희의 섬집아기를 청하셨는데 박인희 씨가 지난 7월 19일 네. 저희 방송 1호 초대석에 다녀가셨어요. 네. 그래서 옛날 얘기 많이 나누고 네. 또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렸는데 또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1: 네.
0: 박인희 씨를 최근에 뵌 적은 없으시죠?
1: 저는 예, 뵌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0: 여기 여의도에 사시더라고요.
1: 와, 가까운 데 사시네요.
0: 예, 예.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아. 여의도에 그 옛날부터 집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종종 뵙기로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예. 여전히 아주 순수하시고 맑으시더라고요. 네. 예. 자, 징검다리의 여름, 박인희의 섬집아기 두 곡 듣겠습니다.

0: 박인희의 섬지박이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진검다리의 여름이었어요. 양희열님과 최이자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대전 동구에서 황인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밤새 자동차 없어져서 찾아 헤매는 꿈을 꿨어요.
0: 아이고 저런.
1: 결국 꿈에서 자동차도 못 찾고 잠도 설쳤네요.
0: 예.
1: 뭔가 불길하기도 하고 좀 찜찜하네요.
0: 어쩌다가 그런 꿈을 꾸셨을까요?
1: 좀 이런 꿈을 꾸면 예. 좀 찜찜해요. 뭔가를 찾아 헤매거나
0: 네.
1: 그런 꿈들을 예전에 저도 한두 번 꾼 것 같거든요.
0: 아.
1: 그럼 눈 뜨면 되게 찜찜해요.
0: 그 뭔가 뭐 이유가 찾으니까. 있겠죠.
1: 네.
0: 뭐 불안과 평소의 불안감이 이런 꿈으로 나타난 거니까요.
1: 그러지 않을까요?
0: 네. 저도,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리지 네. 않을까 하는.
1: 네. 아. 저도 이제 항상 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0: 예, 너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거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이번엔 부산 동래구의 윤성호님 사연인데요.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말을 걸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벌써 결혼 30주년입니다.
1: 우와.
0: 세월 참 빠르네요
1: 네.
0: 하면서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청하셨습니다. 30년. 아우
1: 그렇죠.
0: 세월 빨리 흘러갔지요.
1: 예. 휴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여행하셔서 만나셨네요.
0: 네.
1: 지금도 그럴까요? 예전에는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0: 많았죠. 예, 해수욕장에서 예, 좋은 인연이 많이 만들어졌죠.
1: 막 이러면서 이제.
0: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잘 된 분도 계시고
1: 네.
0: 일회성으로 끝난 분도 많으시고 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해수욕장.
1: 네.
0: 다음 어디서 왔습니까?
1: 인천 남동구에서 김인환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 제 지인이 세월 따라 노래 따라는 노래 사연을 보내면 웬만하면 소개해주고 희망곡도 들려준다고 하더군요.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서 용기 내어 신청해봅니다.
0: 아, 과거에 흘러간 명곡을 청하셨어요.
1: 네.
0: 미사의 종 나의 네. 심 선생의 노래.
1: 네.
0: 아,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아무리 짧아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1: 그렇죠.
0: 잘 모시고 있습니다.
1: 웬만한 게 아니라 그냥 네. 거의 다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0: 네, 거의 네. 다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넘쳐가지고.
1: 조금 저희가 뒤로 밀려지는 경우도
0: 예.
1: 있죠.
0: 그때그때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0: 최대한 예,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에서 왔는데요. 백재훈님.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장충단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자를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단골 족발집에 들러서 족발에 맥주 한잔 했습니다. 장충동 족발 유명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서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청하셨습니다. 배고의
1: 네.
0: 노래.
1: 네.
0: 장충동 족발 드셔보셨어요?
1: 예전에 이제.
0: 많이 먹었죠?
1: 많이 먹었죠.
0: 예. 아우. 가끔
1: 요즘은
0: 그 맛이 생각나네.
1: 오래됐어요.
0: 예. 물론 동네 곳곳에 맛있는 족발집 많지만
1: 네.
0: 장충동 그 원조 족발집. 아, 그거 참 맛있었는데.
1: 거기까지 가서 네. 그걸 사와서
0: 네.
1: 포장해서 차에 싣고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좋아하시는구나.
1: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청량리 가면 전기구이 통닭
0: 있죠. 아, 전기구이 통닭. 네. 네. 맛있었죠.
1: 그대로. 예. 네. 거기 그 집이 맛있어서.
0: 청량리에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1: 네. 제가 그때 이제 미아리에 살 때니까.
0: 네네네.
1: 거기 가서 그걸 또 사가지고.
0: 아, 집에 가는 길에 들르면
1: 네. 되겠네. 네.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사연을 네. 듣다 보니까.
0: 맛있는 음식들이.
1: 많았죠.
0: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맛집도 그렇고.
1: 네.
0: 자,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나의 심의 미사의 종, 그리고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세 곡입니다.

0: 네, 세 분의 신청곡 들어봤습니다. 안다성의 사랑의 메아리 칠 때, 나혜심의 미사의 종, 그리고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1: 네.
0: 윤성호님, 김인한님, 백재훈님, 네,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왔어요. 이순자님. 여름 휴가 날짜가 나왔는데 남편과 제 휴가가 단 하루도 안 겹치네요. 각자 휴가를 가야 하나요? 고민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1: 네. 각자 뭐 매년 함께 했다면
0: 네.
1: 올해는 각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예. 근데 보통은 7말 8초에 직장에서 또 휴가 많이 잡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루도 안 겹쳤을까요? 아이고.
1: 날짜가 조금 다른가 봐요.
0: 예. 뭐 좋은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늘 같이 보내시다가 각자 따로
1: 네.
0: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1: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쵸? 예, 예. 자, 다음 사연은 어떤 분인가요?
1: 네, 김혜수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거든요.
0: 네.
1: 집에 복숭아 한 상자가 도착을 했어요.
0: 복숭아요?
1: 네. 오래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0: 네.
1: 친하게 지낸 언니가 보내준 건데 매년 여름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네요.
0: 아.
1: 복숭아가 달고 맛있어요. 네.
0: 복숭아가 그 여름 제철에
1: 네.
0: 복숭아 박스에 코를 대고 있으면은 그 구멍에 이제 비닐에 뚫려 있잖아요.
1: 네.
0: 향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맡아보고
1: 맞아,
0: 이게 얼마나
1: 맞아.
0: 지금 당도가
1: 네,
0: 높은가 알 수 있는데
1: 네.
0: 아, 요즘 복숭아 당도가 참 높더라고요.
1: 네.
0: 아, 단내가 확 올라오는데 안 살 수가
1: 근데
0: 없었어요.
1: 근데 저는 그 코를 한 번도 그렇게 맡아보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 직접 복숭아 표피에 대고 맡을 수는 없으니까.
1: 그러니까
0: 보통 박스에 보면 네, 이제 비닐이 덮여 있잖아요.
1: 네.
0: 거기 구멍이 뚫려 있고 네. 향기가
1: 아,
0: 나요.
1: 아, 향기가 나는구나.
0: 예.
1: 아, 왜 그 생각은 못 하고 저는 그냥 어떤 게 뭐 달지 막 이렇게 그냥 그냥 느낌으로 그냥 탁 사갔거든요.
0: 아, 정말요?
1: 아, 이게 코를 대고 향기를 네. 맡아야 되는구나. 진짜 몰랐어요.
0: 코 냄새 맡아보라고 뚫어놓은 거 아닐까요?
1: 아, 그런 거였어요? 아, 저는 또 그걸 다 믿어요.
0: 아니죠. 과일 숨쉬라고 숨구멍 뚫어놓은 건데 겸사겸사
1: 네. 네,
0: 활용하는 거죠.
1: 근데 저는 매년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야, 직장 과거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분인데
1: 네.
0: 복숭아를 매번 보내주신다.
1: 그러니까.
0: 요즘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나?
1: 근데 보면 직장에서 일하던 친한 언니인데 네. 농사 짓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0: 모르죠. 뭐 귀농해가지고
1: 아, 뭐
0: 또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 본가에서
1: 아,
0: 네, 친정에서
1: 그래서.
0: 짓는 뭐 농사일
1: 그,
0: 수도 있고.
1: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매년 보내주는.
0: 고맙죠.
1: 그럼요.
0: 맛있게 드시면
1: 네.
0: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조복길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모든 일이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힘을 내게 됩니다. 아, 사연을 주시면서
1: 네.
0: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명웅의 노래를 정하셨어요.
1: 네.
0: 네. 그렇죠.
1: 그럼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들으면 한 주가 딱 끝나가는 거죠.
0: 네. 그리고 가족이 잘 지내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뭐 건강한 모습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는 게 가장들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사연과 함께했는데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기신다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청취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네요.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의 언어라는 세계. 새들의 세계로. 어릴 적 들새는 내게 먼 존재였다. 마당으로 날아드는 참새와 맷비둘기, 쓰레기를 쪼아대는 까마귀는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새는 높은 곳에 앉아있거나 눈 깜짝할 새에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다. 물가의 오리들도 언뜻 보면 여유롭게 둥둥 떠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쓱 하고 저 멀리 미끄러져 가고 만다. 들새를 좋아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소년기의 내 취미는 다른 생물로 향했다. 공벌레나 메뚜기, 사슴벌레, 소라게, 개구리, 미꾸라지, 메기. 여러 생물들을 잡아 집으로 가져와 플라스틱 상자나 수조에 넣고 키웠던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세뱃돈으로 쌍안경을 산 것이 계기였다. 쌍안경은 멋진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클로즈업하여 관찰할 수 있다. 씨를 애기 물이나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 물총새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 등 새들이라면 해가 질 때까지 보고 있어도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다. 그뿐인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은 점점 더 커져서 탐조에 빠져들었다. 탐조는 생물을 사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다. 벌레나 물고기를 상자에 넣어 관찰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는 행위다. 거기에는 천적도 없거니와 먹이도 내가 마련해준다. 한편 들새 관찰은 그들이 자연에서 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 먹이를 찾고 동료들과 무리를 이루고 새끼를 키우고 때로는 적에 맞선다. 들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작은 새가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동물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당시 나의 애독서는 월간 벌레나 버더 같은 생물 관련 잡지였는데 그와는 별개로 도서관의 한 코너에도 자주 들락거리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콜라트 로렌치의 솔로몬의 반지, 니콜라스 빈베르헌의 새의 생활, 카를 폰 프리슈의 꿀벌, 그들의 시각, 화학적 감각과 언어. 이 책들은 동물의 본능과 학습, 그리고 행동 진화까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자연관이 기록된 동물행동학 서적이다. 동물행동학이란 로렌츠, 팀베르언, 프리슈가 확립한 학문인데 동물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분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물 관찰이 학문으로 직결된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심심풀이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학문이다. 학자가 되면 평생 좋아하는 동물을 관찰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새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연구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이다.
로렌츠는 회색 기러기에 각인, 팀베르허는 큰 가시고기에 혼인색, 프리슈는 꿀벌의 춤을 연구했다. 훌륭한 연구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룩하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연구 주제 하나가 있는 법이다. 나도 일생을 바쳐 밝히고 싶고 몰두하는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 때는 이런 생각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새를 관찰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숲과 갯벌, 하천과 계곡.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저축한 돈을 깨서 먼 외딴 섬으로 향했다. 백로의 사냥이나 황조롱이의 번식, 오목눈이의 짝짓기 등 어떤 것을 관찰해도 재미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관찰하며 느낀 것은 뭐든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거다 싶은 연구 주제는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들새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등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0: 그리고 대학 3학년 겨울,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혼자서 나가노현의 가루이자와를 방문했을 때였다. 가루이자와는 일본에서 탐조지로 유명한 곳이다. 연간 100종이 넘는 들새를 관찰할 수 있고 일본 최초로 문을 연 탐조지, 들새의 숲도 있다. 안내서를 넘기다 보니 내가 방문한 계절에는 박새나 오색 딱따구리 같은 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않는 새인 텃새뿐 아니라 멋쟁이 새나 솔작새, 홍여새, 황여새, 양진이 같은 겨울새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가루이자와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남짓 눈길을 걸어 겨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쌍안경을 챙겨 서둘러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은빛 세상. 온통 새하얀 눈에 뒤덮였고 저 앞은 아사마산이 아름다운 자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면에서 반사된 빛은 눈부셨다. 미지의 혹성이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으로 서벅서벅 눈길을 걸어나갔다.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수종을 보니 물참나무나 층층나무 같은 화렵수뿐 아니라 낙엽송 같은 침엽수도 많다. 화렵수가 있으니 여름에는 벌레가 많을 것이고 소나무가 있으니 씨앗도 있다. 곤충을 먹는 새도 씨앗을 먹는 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생생한 새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어느새 새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 박새, 북방새 박새, 곤졸박이, 진박새, 동고비 같은 박새류로 불리는 작은 새를 중심으로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같은 딱따구리류까지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혼종무리라 불리는 집단이다. 새들은 나무 줄기를 쪼거나 장가지에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쪼아대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너무 작아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얼동 중인 곤충이라도 찾고 있는 걸까? 겨울산의 식량 사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듯하다. 관찰하는 동안 무리는 서서히 숲 안쪽으로 이동해 갔다. 나도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30m 정도 앞에서부터 지지지 하는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방새 박새다. 다급하게 반복해서 울고 있다.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박새와 곤졸박이들이 북방새 박새 쪽으로 다급히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지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거기에는 해바라기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필시 어떤 새 관찰자가 새들을 위해 뿌려놓은 것이리라. 북방새 박새는 그걸 발견하고 울었다. 그 소리에 이끌린 듯 몇 분 안에 북방새 박새 서너 마리, 박새 대여섯 마리, 곤졸박이 두세 마리, 동고비 두 마리가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앗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느라 울었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건 굉장히 기묘한 일이었다. 이렇게 먹이가 적은 계절에 해바라기 씨는 새들에게 특식일 것이다. 새 관찰자도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테고 언제 다시 해바라기 씨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의 몫이 줄어들어도 정말 다른 새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자초지종을 관찰하고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해바라기 씨를 한 톨도 남김없이 주워 다른 장소에 뿌려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몇 분 걸으니 마침 적당한 구루터기가 보였다. 거기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새들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걸을 때와는 달리 발바닥에서부터 체온이 빠져나간다. 발을 동동거리며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새 무리가 다가왔고 그중 한 마리가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박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와 곤졸박이들이 모여들었고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다른 새들이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오자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해바라기 씨 하나를 콕 찍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쪼기 시작했다. 박새의 치지지지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바로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던 새들이 일제히 수풀 속으로 날아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굉장한 속도로 먹이가 있는 곳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새매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녔다. 작은 새들은 벌써 수풀로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삐삐삐 하고 온 건 박새였다. 이 소리를 듣고 북방새 박새도 곤졸박이도 새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들은 먹이의 위치도 천적의 습격도 울음소리로 서로에게 알리는지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박새류의 행동을 추적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현장 기록 노트는 메모로 빼곡해졌다. 80쪽이나 되는 노트 두 권이 꽉 찼다. 나는 박새류의 울음소리 유형이 놀라우리만치 많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특히 박새의 레퍼토리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았다. 치지지지, 삐삐삐, 찌삐, 삐삐, 치치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때는 녹음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들리는 대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새들의 울음소리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계를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나는 가루이자와에서 박새류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새의 언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작은 새가 먹이 앞에서 우는 이유. 내가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작은 새가 먹이를 앞에 두고 우는 소리였다. 박새는 치지지지, 북방새 박새는 지지. 누군가가 뿌려준 해바라기 씨앗이나 땅콩, 잔뜩 달린 나무 열매 등 무더기로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우는 거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건 겨울철이었다. 겨울은 먹이가 고갈되어 작은 새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박새류가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는 자취를 감추고 풀씨나 나무 열매를 두고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럴 때 해바라기 씨를 발견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할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남이 먹기 전에 독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굳이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을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에도 있듯 생물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을 희생해 타자를 돕는 이타적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 성질을 갖는 개체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수파가 된다는 주장이다. 먹이를 발견하고 운다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와는 모순된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한 이 현상. 이런 건 연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스즈키 도시타카의 새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도서 부문 10관왕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새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입니다.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 새를 향해 흘러넘치는 저자의 덕심 가득한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4번째

0: 창가로 발을 옮기려 할 때 밖에서 흘러들어온 가로등의 뿌연 주황빛이 작은 머리통을 비쳤다. 잿빛 머리카락에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승범과 눈이 마주쳤다. 막대기 같은 두 팔이 얼굴을 가렸다.
1: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무 짓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창문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0: 두 손을 모아 빌면서 그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자 소스라치게 놀라낸 노인의 입이 벌어졌다. 몸을 잔뜩 말고 끊임없이 내지르는 새된 비명이 귓가를 찢는 듯했다. 당황한 승범은 두 손을 내밀었다.
1: 해치지 않습니다. 진정하세요.
0: 방문이 열리고 장영감이 들어왔다. 문 앞에 버티고 선 그가 두 귀를 틀어막았다.
2: 엄마! 조용히 좀 해. 죽여버리겠잖아. 우리 엄만 죽었는데.
0: 승범은 달렸다. 장영감을 밀치고 현관문으로 가다가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공실의 단지가 걸렸다.
3: 이왕 걸려서 망한 거 한이라도 풀어주자.
0: 그는 거실로 돌아갔다. 단지를 품에 안고 돌아서자 바로 앞에 장영감이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장영감을 본 순간 모든 걸 체념한 것처럼. 그러나 그건 체념보다 더한 깊고 시린 감정이었다. 등골이 싸늘하다. 손을 들어 민머리를 벅벅 긁는 장영감의 손에 식칼이 번뜩였다. 길목에 서서 어디로 도망을 치든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르 기세였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걸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0: 내지른 고함에 승범은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자 집안은 할머니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장영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흘끔거렸다. 승범은 그의 손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칼을 계속 봤다. 도둑질 의심에 이렇게 칼까지 들고 나올 줄이야. 범상치 않은 사람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한 면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
4: 그냥 칠걸. 진작에 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면 공실 아줌마에 대한 그간의 정이고 뭐고 유리창이라도 뚫고 튀었을 텐데. 유리 조각이 찔리는 게 아플까, 저 칼이 찔리는 게 더 아플까. 에이, 침 맞는 것도 아픈데 뭔들 안 아플까.
2: 자꾸 엄마가 울어. 엄마는 죽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0: 여전히 칼을 손에 꼭 쥔 채 장영감이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장영감에게도 저 할머니가 보이는 걸까? 근데 본인이 엄마를 죽였다고? 그때였다. 승범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주지 않고 강렬한 외침이 들려왔다.
5: 네 놈이 엄마만 죽였어? 어? 나도 죽였잖아!
4: 아주머니!
0: 장영감 뒤에서 공실이 나타났다. 낯익은 모습에 서늘한 마음은 진정이 됐지만 이제 혼란스러운 건 승범이었다.
4: 잠깐! 다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5: 한의사 양반, 괜찮아?
0: 공실이 승범의 꼴을 보고 안부를 묻던 그때 장영감이 소리를 내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시선은 공실에게로 향한 채다. 그와 눈이 마주친 공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실은 막 집안으로 들어선 수정을 돌아봤다.
5: 저 인간이 나를 보내?
0: 수정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대충 편 이불 위에 마른 장작 같은 장영감의 몸이 널브러졌다. 그 옆으로가 맥을 짚었다. 맥은 뛰지 않으나 축축한 피부에 온기가 남아있었다.
6: 어이! 한의사!
0: 수정은 장영감의 가슴팍에 손을 갖다 대며 소리를 질렀다.

0: 과거. 오래전 낡아빠진 집이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신축집이었고 품이 넓은 오래된 양복이 장영감, 즉 장영호의 젊은 몸에 딱 맞아 빛을 발할 때. 공실은 대문이 열리며 마당을 내딛는 구둣발 소리에 잔뜩 긴장했다. 걸레질하던 손길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현기증에 휘청였다. 겨우 벽을 짚고 정신을 가다듬는데 마당을 가로지르는 휘파람.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뛰었다. 부디 남편의 기분이 정말 좋길 바랐다. 현관문이 열렸다. 알싸한 스킨 냄새가 흘러들어오자 빈속이 뒤집어지고 헛구역질이 났다. 마른 침을 삼키며 공실은 문 앞으로 달려갔다.
1: 오셨어요?
0: 두 손을 가지런히 한 채 고개를 반쯤 숙였다. 남편은 성의 없이 대답하고 광이 나는 구두를 벗었다. 남편이 자신을 지나쳐 들어오자 그녀는 재빨리 무릎을 꿇어 바닥을 구르는 구두를 정리해 구두코를 밖으로 향하게 돌려놓았다. 장영호는 양복 상의를 벗었다. 공실은 달려가서 회색 양복 상의를 받아들었다. 넥타이를 풀며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간 장영호는 장식장과 선반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손에서 묻어나는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손가락을 빤히 들여다봤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돌아가는 기계 뱃속에서 나가기 전에 봤던 반찬과 음식량을 확인했다. 밥솥에 밥도 들여다보고 부엌 옆에 있는 작은 광으로 가서 감자 옥수수를 일일이 샜다.
2: 희한하네.
0: 샘을 하던 남편의 손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공실의 눈동자가 떨렸다. 장영호는 공실을 쳐다봤다.
2: 말해봐. 자네? 나 몰래 뭐 먹기에 그렇게 살이 찐 거야?
1: 예?
2: 이 집에서 나는 걸로 먹는 것 같진 않은데. 옆집이야? 옆집 년이 또 찾아와서 노닥거렸지?
1: 아니에요.
2: 봐!
0: 장영호는 공실에 뼈밖에 남지 않은 팔을 들어올렸다.
2: 이 팔뚝이며 옆구리살에 배도 나왔잖아.
0: 그가 공실에 늘어진 뱃살을 잡아당겼다.
2: 나이가 들면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너도 엄마처럼 늙고 뚱뚱해서 병 걸려서 죽고 싶어? 움직이지도 못해서 나보고 네 똥어 좀 받아내라고?
0: 억센 손길에 공실은 맥없이 쓰러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사실처럼 생각했다.
1: 병은 남편이 걸린 거지. 아닌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나?
0: 공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1: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잘 봐요.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아팠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0: 이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말대꾸하지 말랬지.
1: 그가 구겨지듯 쓰러지는 공실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일으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장영호는 공실의 팔을 내던지고 인터폰을 봤다. 화질이 좋지 않은 탁한 영상 속에 이번에 마을 이장이 되었다는 남자가 있다. 문득 지나가다 만난 김에 한번 들러 밥이나 먹고 가라던 말을 했던 게 생각났다. 그게 오늘이었나? 그는 대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다.
0: 에휴, 그렇게 늘어져 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 밥이나 차려. 손님 오셨으니까 고기도 꺼내서 굽고.
1: 장영호는 현관문을 열었다.
0: 아하, 이게 누구신가?
2: 안녕하십니까? 저녁 의도 먹으러 왔습니다.
1: 이장은 장영호보다 대여섯 살 정도 젊어 보였다. 공실이 부엌에서 고개를 빼고 봤다. 남편의 안내로 안으로 들어서던 이장과 눈이 마주쳐 공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장은 반달이 된 눈으로 넉살 좋게 웃었다.
2: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아,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안색이 좋지는 않으신데 제가 괜히 밥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닌가 싶네요.
0: 아이고, 이 친구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나. 다 나았어. 원래 얼굴색이 저러니 신경 쓰지 말게. 이쪽으로 앉게.
3: 예, 신경 쓰지 마세요.
1: 그렇게 대답했지만 장영호가 그에게 말을 거는 바람에 갈 곳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공실은 음식을 하기 시작했다. 냉동실에서 소고기를 꺼내 녹이고 반찬들을 접시에 옮겨 담았다. 된장찌개를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아까부터 음식 냄새에 뱃속이 요동쳤다. 자꾸 침이 목구멍에 넘어갔고 입맛을 다셨다.
3: 맛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1: 그 생각에 거실에 있는 남편을 힐끗거리자 매섭게 자신을 쳐다보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이 모든 걸 다 지켜본 것 같았다. 양념한 소고기를 불에 지지자 다시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고기의 누린내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싱크대를 붙들고 심호흡하자 겨우 진정이 됐다. 등 뒤로 찌를 듯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큰 상을 꺼냈다. 여섯 명이 마주앉을 상에 음식들이 가득 들어찼다. 장영호는 종종 지인들을 불렀고 그때마다 음식이 마르지 않게 준비해야 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갖은 나물반찬, 홍어무침, 다양한 김치, 소머리를 누른 편육까지. 여느 잔치상 못지않다. 밥과 찌개 그리고 불고기까지 올리자 상차림은 끝났다. 그리고 인삼주까지 준비하자 남편이 다가왔다.
0: 이것뿐인가? 밥상이 부실하구만.
1: 아쉬운 척 말하면 손님이 다가와 놀란다.
2: 아유,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부실하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배가 터지겠는걸요?
1: 장영호는 너스레를 떠는 이장을 바라보며 상을 붙들었다.
0: 아이, 참, 그 많기는. 거실로 옮기지 좀 도와주겠나?
2: 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1: 상을 거실로 옮기고 그들은 그 앞에 마주 앉았다. 서로 인삼주를 잔에 따르고 다시 인사치레가 오갔다.
0: 우리 입동님 마을 이장님이 친히 내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을 나눠 먹으니까 이내 영광일세.
2: 아닙니다. 마을의 지주이신 어르신께서 밥도 주시고 칭찬과 지혜도 주시니 제가 영광이죠.
0: 이 차린 건 없지만 많이

0: 많이 들게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하고.
1: 예, 잘 먹겠습니다.
2: 술을 마시고 그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종종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며 간간이 술잔을 기울였다.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던 이장이 눈을 깜빡였다. 부엌에 서서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켜보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보는 이장을 마주봤다. 그가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3: 아, 사모님도 이리로 오세요. 어? 아, 이리 상을 차리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 식사하셔야죠.
4: 네? 아니...
3: 어차피 혼자 드실 거 지금 드세요.
2: 공실은 장영호의 눈치를 봤다.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공실은 밥과 수저를 챙기고 상 앞에 앉았다. 그녀가 앉자 이장도 자리에 앉았다.
0: 그래, 수령리에는 마을 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2: 잠시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수정리는 입동리 옆마을이었다.
3: 예예. 예.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2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 밤늦게까지 자제 날에는 트럭들로 시끄럽다니까요.
0: 그럼 우리는 3층으로 지어야겠구만.
3: 어르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당연하지.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대대손손 박사들을 배출해내는 풍수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 그러니 옆 동네보다 더욱 삐까뻔쩍해야지.
2: 술잔을 들어 희죽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던 공실은 곧 밥과 반찬들에 시선을 두었다. 숟가락을 들기가 주저되었다. 남편과 이야기하던 이장이 공실이 먹기 편하게 반찬을 그녀의 앞에 놨다. 공실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된장찌개를 떠 입에 넣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6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동해북부 앞 먼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서풍, 풍속초속 1m, 기압 1900헥토파스칼, 기온 25도. 평양, 바람 없고 1010헥토파스칼, 26도. 백령도, 남풍 1.5m, 1008헥토파스칼, 24도. 해주, 남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26도. 서울, 남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27도. 인천, 남풍 2m, 1010헥토파스칼, 27도. 서산, 남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7도. 군산,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7도. 목포, 남풍 1m, 1011헥토파스칼, 28도. 여수, 북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28도. 제주, 남풍 0.5m, 1010헥토파스칼, 28도. 서귀포, 남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28도. 통영,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6도. 부산, 북서풍 2.5m, 1900헥토파스칼, 29도. 포항, 남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28도. 울릉도, 바람 없고 1010헥토파스칼, 26도. 울진, 0.5m, 1010헥토파스칼, 25도. 동해, 북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5도. 강릉,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5도. 속초,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5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4m, 1010헥토파스칼, 29도. 나하, 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9도. 미나메 대토섬, 남서풍 0.5m, 1010헥토파스칼, 27도. 나세,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7도. 가고시마, 북서풍 2.5m, 1011헥토파스칼, 29도. 후쿠오카,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9도. 이즈하라, 서풍 7m, 1010헥토파스칼, 29도. 사이고, 북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5도. 마세,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6도. 시미즈, 북풍 2m, 1010헥토파스칼, 28도. 시오노미사키곶, 북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28도. 오사카, 북풍 3m, 1009헥토파스칼, 29도. 와섬, 남서풍 2m, 1900헥토파스칼, 26도. 아오무리, 동풍 0.5m, 1010헥토파스칼, 20도. 삿포로,
남동

풍 2.5m, 1013헥토파스칼 19도. 왓카나이 동풍 5m, 1015헥토파스칼 15도. 네무로 남동풍 1.5m, 1015헥토파스칼 14도. 센다이 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22도. 도쿄 남서풍 0.5m, 1900헥토파스칼 24도. 하치조섬 남풍 1.5m, 1800헥토파스칼 27도. 다음은 러시아 쪽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풍 2m, 1100헥토파스칼 20도. 대치에 서풍 1m, 1015헥토파스칼 15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8m, 1012헥토파스칼 17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 습도는 84%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1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발목을 접질린다고 하죠. 걷다가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난히 자주 접질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발목 염좌로 불리는 발목 접질림의 증상은 통증일까요? 부어오르는 증상일까요?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스나 찜질로 견디는 경우도 많은데요. 되도록 빨리 치료해야 하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로 확인되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이소라의 믿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목을 접질렸다, 삐끗했다, 아프다, 부었다. 발목 염좌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염좌라는 어려운 단어로 설명되지만 결국 발목을 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발목 염좌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발목 염좌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세요.
1: 네네. 그 발목 염좌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목을 삐었다, 접질렸다라는 상태입니다.
0: 네.
1: 정확히는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일부 찢어지거나 심하면 완전히 파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0: 네.
1: 다만 그 삐었다는 말 안에도 가벼운 인대 손상부터 골절,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까지 범위가 꽤 넓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발목 염좌 때문에 그 너무 오래 깁스를 하고 또는 오히려 발목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로 인대가 파열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서로 다른 설명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발목 염좌를 너무 가볍게만 봐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려 하고요.
0: 네.
1: 오늘은 그래서 어느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지, 언제 보호대나 깁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우리 일상에서 발목을 삐끗하고 접질리는 일은 흔하지 않나요?
1: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0: 네.
1: 운동하다가도 생기고, 또 계단을 내려오다가도 생기고,
0: 네.
1: 또 이제 평상시 평지를 걷다가 이제 작은 턱이나 보도블록에 걸려서도 언제든지 염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대부분은 이제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이제 발목 바깥쪽 인대가 손상되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잘 회복하는 편이지만 일부는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자주 발을 삐끗하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발목 염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보죠?
1: 네. 이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발목이 가볍게 인대가 늘어난 정도라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며칠 쉬고 발목을 보호해주면 통증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또는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발목 발등 쪽으로 붓기, 멍, 보행 통증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통증이 줄었다고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좋아졌는데 이제 발목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의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접질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는 분들은 아 원래 이제 발목이 내가 약해서 그런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다쳤던 이후에 내가 기능 회복이 충분히 됐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여러 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네. 그 발목 맞습니다. 이제 발목은 생각보다 정교한 관절입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다치는 쪽은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 있는 바깥쪽 인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쪽에 전거비 인대, 중간에 종비 인대, 뒤쪽에 후거비 인대가 있고요. 이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일 때는 이제 앞쪽 인대가 가장 다치기 쉽고 손상이 커지면은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점점 더 손상이 커지면은 뒤쪽까지 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삼각 인대라는 강한 인대가 있습니다. 안쪽 인대 손상이 의심되면은 이것은 아까 앞서 설명했던 단순 염좌보다 더 큰 손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나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0: 삐끗했을 때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어떤 사람은 금방 괜찮아지고 어떤 경우는 깁스를 해야 할 정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 이제 보통 발목 염좌는 저희가 크게 1도, 2도, 3도 손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0: 네.
1: 1도는 인대가 늘어난 정도입니다. 이제 통증은 있지만 환자분들 대개가 다 걸을 수 있고 복기가 심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2도부터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진 상태입니다. 복기와 멍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걸을 때 통증이 있어서 절뚝거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도부터는 이제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아니면 발목이 흔들릴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초기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설명 외에도 실제 진료실에서 이 단계보다 더 먼저 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네, 환자분이 다치고 나서 어느 정도 절뚝거리더라도 발을 디딜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보호대와 함께 조심스럽게 체중 부하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친 직후부터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로 아파하시거나 복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심해지거나 또는 복사뼈 주변뼈를 누를 때 통증이 심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 검사를 통해 골절이나 다른 동반된 심한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0: 1도, 2도, 3도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0: 그럼 앞쪽 인대가 손상이 되면은 1도 정도의 가벼운 부상으로 보면 되나요?
1: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0: 아, 네.
1: 이제 앞쪽 인대, 즉 전거비 인대라는 게 가장 흔하게 다치기는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앞쪽 인대가 다쳤다는 것만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어느 인대가 다쳤느냐인지도 있지만
0: 네.
1: 얼마나 손상됐는지 또 발목이 실제로 흔들리진 않는지
0: 네.
1: 뼈나 연골 손상이 같이 있는지입니다. 이제 전거비 인대만 다쳤다 하더라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하면은
0: 네.
1: 마냥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에서 인대는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발목이 안정적이고 체중 부하가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로도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0: 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네요. 중간이나 뒤쪽 인대로까지 문제가 생기면 위험은 더 크겠네요.
1: 중간 인대인 종비 인대까지 같이 다쳤다면 손상 정도가 더 크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네.
1: 뒤쪽 인대인 후거비 인대 손상은 비교적 드물고
0: 네.
1: 아무래도 더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때 작용을 하는데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단순 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누누이 말했듯 골절, 연골, 힘줄,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 같은 동반 손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0: 네.
1: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체중 부하가 어렵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와 멍이 빠르게 심해졌다면
0: 네.
1: 앞서 말한 대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통증 검사 때문에 복사뼈 주변을 눌러보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 어느 쪽을 다쳤는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어요?
1: 네. 이게 치료는 손상 정도 그리고 골절이 동반돼 있는지
0: 네.
1: 그리고 환자가 땅을 디딜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걸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
0: 네.
1: 무조건 깁스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발목 주변을 감싸주는 보호대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0: 네.
1: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중 부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1: 이때 절대 무리해서 걸으라는 뜻은 아니고 발목을 보호하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상에서 하는 움직임들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0: 네.
1: 이제 반대로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로 통증과 부종이 심하다면은
0: 네.
1: 바로 병원에 가서 먼저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이나 심한 인대 손상 엄지 확인을 하고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짧은 기간에 통깁스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깁스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길게 유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 아.
1: 보통 그 길어도 1, 2주 정도 안에서 발목을 보호하고 이후에는 보조기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발목의 움직임과 체중 부하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게 상상 이상으로 좀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깁스를 하면서 발목이 굳고 근력이 떨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런 경우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발목 다친 쪽으로 통증이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0: 네.
1: 회복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CRTS라는 이제 만성 복합 부위 통증 같은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발목 남자 치료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보호와 기능 회복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런데요, 병원에 오는 분들은 증상이 심하니까 오실 텐데요. 일단은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보세요?
1: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디딜 수 있는지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다친 직후부터 환자가 걸을 수 있었는지 지금은 몇 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디를 아파하는지입니다.
0: 네.
1: 발목 바깥쪽이 아픈지 안쪽을 아픈지
0: 네.
1: 눌렀을 때 복사뼈 주변이 아픈지 아니면 혹시 발등이나 발 바깥쪽까지 아픈지를 확인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구조물이 다쳤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0: 환자에게 확인하는 내용도 있지 않으세요? 뭘 물어보세요?
1: 몇 번이나 얘기한 내용 같지만
0: 네.
1: 일단은 다치고 나서 걸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요.
0: 그렇군요.
1: 뭐 하시다가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인 건지 바깥쪽으로 꺾였는지
0: 네.
1: 아니면 높은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아이들처럼 운동 중에 축구 같은 걸 하다가 다치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요.
0: 네.
1: 그리고 다칠 때 뚝 하는 느낌이 있었는지 붓기가 바로 생기진 않았는지
0: 네.
1: 그리고 멍이 이렇게 발목이나 발바닥 쪽에 있진 않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예전에 또 발목을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다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0: 그런 복사뼈 근처의 통증이나 부기 또 걸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겠네요.
1: 네, 이게 특히 걷기 어렵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어느 정도 절뚝거리더라도 보호대를 하고 조심스럽게 디딜 수 있는 경우와 아예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경우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0: 네.
1: 다친 직후부터 발을 못 딛거나 주변뼈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멍이 빠르게 심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0: 네.
1: 발목 모양이 이제 부러진 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목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신경이 다치면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멍이 든 상태에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였네요. 자, 그럼 환자들의 증상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어느 쪽 인대가 손상이 됐는지 짐작은 가능한가요?
1: 네, 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였고 바깥쪽 복사뼈 앞쪽이 아프다면은 네. 저희가 전거비 인대 손상이 있을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0: 네.
1: 이게 동그랗게 아래쪽으로 통증이 이제 이어지거나 강하면 마찬가지로 종비 인대까지 같이 손상이 됐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발목 안쪽으로 통증이 뚜렷하면 네. 저희가 삼각 인대 손상이나 안쪽 복사뼈가 같이 부러지진 않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또 발목 위쪽이 아프거나 발 비틀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고위 발목 염좌라고 하는 더 높은 곳의 인대 손상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단순히 진찰만으로는 확정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은 반드시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0: 검사는 엑스레이로 가능한 거죠?
1: 네, 엑스레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다만 이제 엑스레이라는 것이 주로 골절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인대 자체가 엑스레이에서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모든 발목 환자에서 무조건 MRI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찰로 골절 가능성이 높은지, 네. 체중부가 가능한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한 후에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없더라도 네. 통증이 오래가거나 아니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질리거나
0: 네.
1: 발목이 걸을 때 계속 덜렁거리는 느낌이 드는 등의 불안정한 증상이 있다면은 이때 추가적으로 초음파나 MRI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0: 네. 일상에서 발을 접질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발목을 삐끗하는 건 평지에서도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1: 네, 이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다치기도 하고요.
0: 네.
1: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계단이나 보도블록에서 쉽게 다쳐서 오십니다.
0: 네.
1: 또 아무래도 나이가 드실수록 균형감각이나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 더 쉽게 접질릴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또 신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0: 네.
1: 굽이 높거나 발목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 혹은 밑창이 불안정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목 접질리는 위험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0: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성장판이 손상된 건 아닐지 걱정을 하지 않나요?
1: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0: 그 다치는 양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어른에서는 인대가 다칠 상황에서 아이들은 성장판 주변이나 뼈가 같이 다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다만 이제 모든 아이가 발목 염좌가 성장판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인하고 비슷한 원칙이 있는데 네. 아이가 체중을 잘 싣는지 어디가 아픈지 붓기가 얼마나 심한지 엑스레이에서 이상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사실 괜찮다고 말해도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한쪽 발을 잘 안 쓰려고 하거나 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참 그렇게 아이들은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잘 살펴야 될 텐데요. 발목에 뼈 조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견혈골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혈골절이라는 것은 인대가 뼈에 붙어 있는 부위에서 이제 인대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뼈 조각을 물고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특히 바깥쪽 복사뼈 아래쪽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 염좌처럼 보이거나 엑스레이에서 아주 작게 보여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 있다고 물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각이 남아서 통증을 만들거나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떨어진 뼈 조각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이게 또 커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0: 대개는 이제 바깥쪽 복사뼈의 끝부분 주변, 즉 발목 바깥쪽 아랫부위에 위치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원이 비골이라고 하는 뼈 주변에 작은 뼈 조각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둥글게 보이거나 독립된 작은 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는 비골화 부골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1: 조각이 커지기도 하나요?
0: 실제로 조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특히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질리면서 그 조각이 더 뚜렷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종양처럼 자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 손상 때 생긴 작은 뼈나 연골 조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라되고 이제 반복적인 자극이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더 커져 보이거나 실제로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발목을 삐고 난 뒤 바깥쪽 복사뼈 아래 통증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 같은 발목을 좀 반복적으로 접질린다면 이런 작은 뼈 조각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주 접질릴 수도 있을까요?
0: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 있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증상이 없고 발목이 안정적인 환자들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목 바깥쪽 통증이 반복되거나 운동할 때 자주 접질리거나 실제로 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은 그 뼈 조각과 인대 기능을 함께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1: 뼈 조각이 있으면 회복도 느릴까요?
0: 그것은 사실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작은 조각이 있어도 통증이 없고 발목이 안정적이라면은 사실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계속 아프거나 인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질리게 된다면 회복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엑스레이에 뼈 조각이 보이는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환자가 아픈지 불안정한지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1: 그런데요. 이렇게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하거든요. 이럴 때 수술이 필요한가요?
0: 이제 파열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 발목 인대 파열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급성 발목 염좌 대부분은 오히려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고요. 초기에 손상 정도를 잘 판단하고 필요할 때는 짧게 잘 보호하고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활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절이 동반되어 뼈가 어긋나 있거나 발목 사이 인대 손상으로 관절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연골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수술 치료 후에도 이제 발목이 반복적으로 꺾이는 만성 불안정성이 남는 경우에는 수술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1: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니까 다행인데요.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도 중요하겠어요.
0: 네, 이제 대부분은 보조기나 짧은 고정 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반복적으로 접질리는 분들, 운동할 때마다 발목이 빠질 것 같거나 덜렁이는 느낌이

0: 있는 분들, 네. 또 수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은 추가 평가가 필요하고요. 네. 수술을 결정할 때는 한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발목인대 수술 자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재활입니다. 아. 이제 수술을 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기를 빼고 움직임을 회복하고 근력을 회복하고 균형 감각과 민첩성까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은 단순히 인대가 끊어졌으니 붙인다는 생각만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충분히 재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는지, 직업이나 운동 복귀 계획은 어떤지, 반복 불안정성이 실제로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같이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겠네요. 여러 상황들을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때도 회복의 단계가 있는 걸까요?
0: 네, 이제 비수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회복입니다. 네. 처음에는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는 짧게 냉찜질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압박 스타킹 같은 또는 솜 같은 걸로 압박을 해주거나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약물 치료, 보호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라면은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짧게 깁스로 이 시기에는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움직임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6주 정도 지나면 안쪽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관절이 굳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 가벼운 유산소와 기초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초기에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권하고요. 이후에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은 가벼운 걷기와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변 근육 회복이 이제 근육 주변 근육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제 여기 해당됩니다. 그다음은 균형 감각 회복입니다. 발목 염좌 후에는 통증이 좋아져도 발목이 내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 즉 고유 수용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낫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접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민첩성까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TV나 이런 데 흔히 보듯 방향전환이라던가 가볍게 뛰기, 점프, 착지를 하는 연습 또는 사이드 스태커 같은 동작을 단계적으로 해서 운동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1: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파스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도 알려주세요.
0: 네, 가장 쉽게 기억할 기준은 이거입니다. 아무래도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느냐고요. 조금 아프지만 보호하고 걸을 수 있다면 냉찜질하고 쉬면서 짧게 경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을 땅에 딛기 어려울 정도라면은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연자는 흔하지만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걸을 수 있는 발목은 보호하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못 디디는 발목은 골절이나 심한 손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고정하지 않고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보조기와 재활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목을 삐끗하는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갑상선 기능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들어보셨습니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없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말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갑상선 기능 질환에서 항진증과 저하증 외에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질환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증상이 나타나는 항진증이라든지 네. 저하증도 있기는 한데요. 네. 참 이상하게 증상이 전혀 없고 검사에서만 조금씩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경우를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인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경우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다라고 진단합니다.
0: 네. 증상이 없고 검사에서만 이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들을 수 있는 진단이라면서요.
1: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0: 네.
1: 종합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상승되어 있어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증상이 좀 애매하다, 좀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았다가 뭐 그런 상황에서는 갑상선도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는 아닌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갑상선의 건강 상태는 주로 혈액 검사로 하는 거잖아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1: 갑상선의 기능의 일부 이상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1: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0: 네.
1: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유리 T4의 수치 자체는 이제 정상으로 나오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보다 올라가 있을 때 이게 진단이 가능한데요.
0: 네.
1: 이게 갑상선 기능 그 자극 호르몬의 정상 수치를 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 무증상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에 따라서 이게 중증인 경우도 있고 경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0: 건강검진에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나요?
1: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건강검진을 통해서만 우연히 갑상선 기능을 보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무증상 갑상선 기능의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예.
0: 그런데요,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다른 건가요? 검사 결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1: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 우리 갑상선에서 분비가 돼서 몸의 신진대사, 체온 조절에 작용하는 호르몬인데요.
0: 네.
1: 우리 몸이라는 거는 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도록 자극을 하고요.
0: 네.
1: 반대로 이제 갑상선 호르몤이 너무 많으면 갑상선 분비를 억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사실 분비하는 것도 다르고 작용하는 역할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상선 상태가 항진인지 저하인지 무증상 저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과 자극 호르몬을 동시에 검사해야 됩니다.
0: 그럼 갑상선 기능 검사는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 부분이 갑상선 호르몬인가요?
1: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가 늘 변합니다. 갑상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혈액검사가 계속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갑상선 호르몬도 검사 당시에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수치도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직접 인체에 작용하는 이제 활성형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유리 T4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생리적인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사실 크게 변동이 없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근데 오히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유리T4라는 농도가 2배가 변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100배가 변할 정도로 민감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 우리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오후에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저녁과 밤에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뭐 피로, 잠을 좀 잘 못 잤다. 아니면 우리 몸에 이제 심각한 전신질환이 있거나 일부 약물에 의해서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하루에도 몸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중요한 수치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이게 워낙 변화가 또 심하고 여러 상황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 번으로 이게 딱 진단하지 않고 이상이 생기면 또 다음에 검사해서 아 정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 그럼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좀 반대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랑 자극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자극 호르몬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좀 너무 많이 나오면 올라가 있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아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겁니다.
0: 그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는 검사에서는 이상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이 있는데 둘 다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 범위로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면 우리 몸에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괜찮은가 보다 생각해보지만 오 이상하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올라가 있네. 그래서 마치 갑상선 호르몬이 좀 모자란다고 우리 몸에서 착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증상은 없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로 결과가 일부 나와 있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증상도 애매하고 치료도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고 사실 그게 올라가 있으려면 실제로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여야만 올라가거든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그냥 정상으로 유지되는데 그것만 딱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도 전혀 없고요.
0: 그렇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나요? 일단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1: 당장은 사실 불편한 증상도 없고 갑상선의 기능 저하가 증상이 있는 그런 상태랑 비교했을 때는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증상인데 뭔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연구를 해보다 보니 장기적으로 이걸 관리를 안 해주니까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관상동맥, 심장 혈관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심장 부전도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결국에는 사망의 위험이 증가된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현재 상태를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이게 변화도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좀 너무 높고 증상이 대부분 어쩌면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아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0: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심장 혈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이 무증상 기능 저하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현성 기능 저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이라고 하면 지금의 무증상 기능 저하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 저하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으로 그냥 기능 저하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전 단계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 저하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0: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1: 아, 대부분은 그렇진 않고요. 일부의 경우에서 전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그런 기능 저하가 있다가 또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기능 저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한 2%에서 4% 정도 됩니다. 매년. 그리고 5% 정도의 이게 기능 저하가 있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는 그냥 계속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 중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6%에서 한 35% 정도 환자에서는 지나서 이제 검사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대부분은 사실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시적인 환자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그냥 괜찮아지면은 그걸로 이제 끝인데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거죠.
0: 네. 일시적일 수도 있는 만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지켜보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바로 이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 이게 앞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TPO 항체 이 검사를 통해서 이게 기능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행하는 전 단계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은 무증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 저하로 진행할 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진단되면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능 저하가 되면 그때 치료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만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0: 그럼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첫 진단 받고 나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는 두세 달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검사했더니 정상화도 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자가 면역 항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추적 관찰은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검사에서도 무증상 기능 저하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래도 계속 지속이 되면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만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추적 검사하셔도 됩니다.

0: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1: 앞서서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도 결국에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사실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의미를 둘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기능 저하가 유지되는 비율이 한 5% 정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이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상지질혈증, 심혈관계질환, 신부전 발생 위험이든 뭐 사망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냐면
0: 네.
1: 70대가 되어진 70세 미만인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10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는 중증 환자
0: 네.
1: 이런 환자들에게서 아 이미 이제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0: 와.
1: 태아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도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아이 성장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

0: 갑자기 생길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70세 이상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 젊었을 때는 치료를 하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나요?
0: 예, 맞습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상이 없고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는 다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1: 네.
0: 물론 갑상선 호르몬 자체는 정상 범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와 비교하면 항진증이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닙니다.
1: 그러니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비교하면 좀 드문 거네요.
0: 네. 전체 인구의 한 0.5%에서 3%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1: 네.
0: 성인 인구에서는 한 3에서 10% 정도 보고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랑 비교해서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다른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하는 부분도 없는 건가요?
0: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는
1: 예.
0: 저하증이랑은 달리 조금 증상이 나타나는 게 흔합니다.
1: 아.
0: 미세하게 떨리거나 가슴이 네. 두근거리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증상이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랑 반대로 되는 게
1: 네.
0: 골대사에 영향을 줘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 그리고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어쨌든 정상보다 많기 때문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심혈관 질환, 심부전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무증상 갑상선 항진증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할까요?
0: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랑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이것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경증으로 감소되어 있으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이게 중증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진단 당시 2주에서 4주 이내에 바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주기로 검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지난주 갑상선 기능 질환들부터 오늘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갑상선 질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0: 갑상선 기능 이상은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럼에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오드 과다 섭취는 주의하자. 해조류 섭취는 하루에 이제 김 한 봉 정도가 네. 권장량이거든요.
1: 네.
0: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자는 겁니다.
1: 예.
0: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면 과로거든요. 요즘에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한 여름이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고 숙면과 피로회복에 신경을 쓰면 이런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1: 예.
0: 갑상선 기능 이상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앞으로의 다양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조화문의 사랑하는 우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6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전북, 저녁까지 중부지방, 아침부터 저녁 사이 경북권,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남 중부 내륙, 늦은 오후에는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10에서 50mm, 충청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 전라권은 5에서 30mm,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량 운행 시 교통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북, 경남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오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늘과 무더위 쉼터,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섭취와 휴식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오늘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도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9도에서 37도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8도에서 36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파주 32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30도, 원주 31도, 대관령 26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속초 29도, 강릉과 동해 30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4도, 충주 32도, 대전 33도, 세종과 천안 32도, 보령 31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여수 34도, 군산 33도, 광주 35도, 목포 32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포항 36도, 안동 32도, 부산 34도, 울산 36도, 진주 35도입니다. 제주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양과 신해주 28도, 개성 3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 습도는 85%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3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원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샘 알트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젠슨 황 대표께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함께 SNS를 통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LNG에 우리나라 수출 제재를 면제한 데 대해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쿠팡 사태 등 국내 디지털 제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어제 여 본부장이 지난 나흘 동안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국내 디지털 법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관세, 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줄었지만 수입 금액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 3에서 6월 4개월간 한국의 원유 수입액은 30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1.1%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유 수입량은 4,510만 톤에서 3,850만 톤으로 14.7% 감소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중동산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크게 치솟은 영향 때문입니다. 백화점 3사 매출에서 명품 브랜드가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세 곳의 국내 백화점 매출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3.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에서 명품 브랜드를 구입하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길을 막은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핸드볼 경기장 앞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중국 경찰이라 욕을 하며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충북과 경북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에서 놀라운 기록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2% 넘게 늘면서 상반기 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 수출 순위도 세계 5위로 성큼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분 좋은 기록 뒤에는 불안의 그림자도 깔려 있는데요. 미국의 거센 관세 압박, 장기화되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 여기에 원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까지 하반기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경제는 현재 어디쯤 와 있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은 그 진단과 함께 대응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포럼을 취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7월 16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열린 제90회 산업발전 포럼을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2026년 하반기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의 발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제에서는 2026 하반기 경제 전망을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이 장 원장은 무역통상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수장으로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도 다수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분석을 내놓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 발표에서는 뭐 배터리, 반도체, 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별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의 반도체 분야 하반기 전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했나요?
1: 장상식 원장은 먼저 긍정적인 전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중동 리스크로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이 한국은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 덕분에 오히려 성장률 전망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또 글로벌 빅테크 4개사의 올해 AI 투자 규모는 약 7천억 달러, 데이터 센터 장기 임차 규모는 8,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반도체뿐 아니라 서버, 저장장치, 전력기기, 냉각장치까지 연관 산업 전반의 수요가 함께 살아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호조세가 고르지 않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반도체는 좋지만 자동차 부품과 철강은 관세 부담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석유화학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통상 환경도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에 추가 관세를 제시했고 원산지와 공급망 검증도 강화되면서 이 기업들의 통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진 반도체 부문 발표에서는요. 이지한 실장은 올해를 세계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한 해로 평가를 했습니다. AI 수요 폭발에 힘입어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올랐고 또 빅테크의 투자가 이어지는 한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은 1, 2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이 자국 칩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서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 압력은 주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 네, 그럼 2026년 하반기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제90회 산업발전 포럼. 먼저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의 발표. 이어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지한 전략기획실장의 전망을 들으시겠습니다.
2: 보통 신문 보면 매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정도 항상 성장을 이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요. 새롭지는 않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3%가 아닌 적이 있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연간 전망은 보통 당초보다 한 0.2%포인트 정도 평균 좀 적게 좀 낮아지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전망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수치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연초에 전망, 즉 작년 말에 전망했던 것과 최근에 전망했던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에서 많이 보는 데는 한 0.3까지도 봅니다. IMF는 0.3 정도 그렇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유는 뻔합니다. 중동 사태 영향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류 악화 그런 부분들이 하방 요인이고 AI발 관련 투자가 그나마 하방을 좀 지지했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 수출을 이야기할 텐데 보통 한국 수출은 세계 수요에 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수출 세계 성장보다 한국 수출의 변동이 좀 큰데요. 보통 한국 수출의 탄력성은 최근에는 좀 낮아져서 한 1.5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성장률이라는 게 실질 개념인데요. 세계 성장률이 0.2에서 0.3% 정도 이렇게 당초보다 낮아지게 되면 한국 수출 물량도 탄력성이 제가 한 1.5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0.3에서 0.4, 0.5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 한국 수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일단 가격 요인이 많이 크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수출은 물량 요인보다는 가격 요인 때문에 수출이 크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당초하고 수정을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라들은 뭐 첨단 산업, 특히 AI 쪽에 대한 그 투자가 많고요. 특히 중국은 부동산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로 밀어내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별 영향이 없지만 유로존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동발 영향이 좀더 직접적인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 성장률, 저 역시 지금 우리나라 국책연구원들이 지금 2%대 중후반을 수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3.7까지도 이게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요즘에 생산과 설비 투자까지 같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요. 투자 부분이 플러스가 되기 어려운데 올해는 이 반도체 부분 때문에요. 투자 부분까지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추경 편성을 하면서 소비 부문도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또 주식시장 호황까지 겹치게 되면 부의 효과까지 일어나게 돼서 생각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교역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한 데가 월드뱅크인데요.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에 4.8%에서 올해 한 2.9%로 물량 증가율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뺀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0이라는 그 기준선에 거의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짝 플러스 정도.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그래서 올해 세계 교역도 AI와 AI 아닌 것들의 차별화가 굉장히 크다.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한국의 수출을 예측하는 두 가지 지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이 글로벌 PMI인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AI와 IT 중심의 세계 교역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진영화, 블록화가 되면서요. 자기와 정치적으로 친한 국가들과 교역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은 교역보다는 투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과 세계 투자는 진영 간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건 경제 블록볼입니다. 1990년에 EU가 출범할 때 직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끼리의 교역이 한60% 정도 됐습니다.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들이었는데 그 이후로 나프타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는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의 교역이 이제는 절반 이상이 이제 무역 협정 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 최근에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이 지금 이제 여기서 또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CPTPP나 그런 좀더 거대 아니면 좀 다자간 그런 어떤 무역 협정에도 앞으로 참여해야 할 이제는 시기가 됐다. 지금 한국이 한번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 교역의 흐름에 좀더 올라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 수출입니다. 상반기 6월까지 4,967억이어서 48% 증가했고요. 거의 뭐 5천억 달러 가까이가 됐습니다. 수출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많기 때문에요. 올해 뭐 연간으로 보면 1조 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만 잘된건 아니고요. 반도체를 빼도 약한16%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속하는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AI나 IT와 연관된 품목들도 물론 들어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이나 K푸드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잘된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수출 순위가 지난해 8위였는데 올해는 5위로 좀 올라섰습니다. 근데 저희 앞에 있는 나라들 중에 네덜란드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80에서 90%가 중개무역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생산을 통한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세계 수출 4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언론에서 일본하고도 많이 비교하는데 일본은 현재 4월까지는 한 8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시 AI와 IT, 반도체 경기가 최근에 대만과 함께 한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서 9위로 내려앉았다가 올해 저희가 6위로 다시 올라섰는데 저희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4.4%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1980년대 후반에 3저 호황이라 그래서요. 그때 굉장히 잘 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거나 그랬던 그런 시기였는데
바로 그 정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이제 리스크인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지금 이란과의 소규모 저강도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해서요. 중동 리스크, 뭐 당연히 앞으로 리스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AI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주요국과의 수요가 어느 정도 더 확대될지, 그다음에 주요국 통상정책, 관세와 보호무역도 하반기 주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망은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등 IT 기기 잘 되는 건뭐다 아실 거고요. 지금 석유 제품 같은 거, 석유화학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가 상승으로 단가 상승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유가가 다시 80불대로 올라서서 있는데 요거는 유가에 따라서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은 하반기에 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선박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저희가 저가 수주가 끝나고 고가 수주를 받았던 게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많이 나가기 시작해서 올해도 하반기에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헬스는 뭐 바이오 시밀러나 그다음에 CDMO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가 될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이런 부분들은 관세나 현지 생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반기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경기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도저히 가격을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즉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애플 기기는 다른 나라 메모리 말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또 주가가 한번 출렁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요. 이게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 중에 가장 최근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모리를 보면 26년도에 28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 기준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 4%, 5%로 좀 많이, 물론 금액적으로는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증가세는 내년에는 조금 둔화가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AI 가속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당연히 GPU가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HBM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SD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용 반도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력기기, 냉각장치, 네트워킹 등 그래서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PC나 스마트폰, 가전,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것들은 반도체 가격이 비싸니까 이 판매 가격 자체를 올려야 돼서요.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는 보시면 2027년이나 2028년에 되면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하죠. 자기 앞에 있는 산업. 반도체 앞에 있는 산업은 당연히 반도체를 탑재해서 판매하는 산업인데, 가전, 그다음에 노트북, PC, 스마트폰은 좀 앞으로 경기가 좀 정체 저성장으로 그렇게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환율 동향을 보시려면 지금 아시아 국가들 보면 올해 들어 지금 절상된 국가는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나 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살짝 그 정도는 절상이 됐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절하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도 절하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한국이 절하된 이유는 뭐 여러분들 언론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외국인 주식 투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나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이제 수출 대금을 특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는 문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최근에 엔화 약세에 관련돼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는 한국이 위안화하고 좀 동조가 좀 심했었는데요. 지난해 이후로는 엔화하고 동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160엔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환율을 보시려면 좀 엔화를 많이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약세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펀더멘털리 하기에 한국 원화가 약해진 건 아니라는 것들이 대세의 영향입니다. 보통 그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가 보통 세 개인데요.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외화 채권을 발행할 때 한국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 요율입니다.
이게 5년물의 경우에 지금 한 30bp에서 한 40bp 정도 되니까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외환 스왑 레이트하고 CRS 금리 모두 한국 금융기관들이 원화를 해외에 맡기고 달러를 차입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요. 비록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차입을 할때 저희가 그 일정 금액에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지금으로서는 한2% 정도 됩니다. 연 환산 금리로. 이제 그 얘기는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까지 반영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달러 저희가 차입이 어렵게 되면 스왑 레이트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원화가 취약성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단기 가격 조정이 좀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SK가 미국에서 그 반도체 ADR 그거 발행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대금이 지금 아마 원화로 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8월 말까지는 아마 이렇게 그 미국에서 발행한 그 주식 대금이 한국 내에서의 투자를 위해서 좀 한국 내로 원화로 좀 유입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원화는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아직은 뭐 이유는 이렇고, 뭐, 구조적인 취약성은 아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항공 운임, 저기, 물류비, 아무래도 저희는 실물 경제를 다루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요. 물류비 쪽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요. 2024년에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면서 그때 또팍 뛰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후티 반군 2024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쓴 거는 그때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제가 그렇게 썼는데 왜 비슷하지 않고 더 많이 상승한 거로 너는 생각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중동 지역만 올랐는데 지금은 여러 나라 지역이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거는 운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출 기업이 수출을 할 때는 일단 전쟁 위험 할증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출 기업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례를 보면 화물을 보냈는데 선사가 화물을 반송시킵니다. 그 반송 비용도 화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직접 못 들어가니까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 우회 비용도 이제 화주가 부담해야 되고요. 복합 운송 배로 못 가니까 육로 뭐 이것저것 다 섞어서 갑니다. 이 복합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심지어는 전쟁 초기에는 내 물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수출업체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 기업들한테 애로를 조사했더니 나온 순위가 1등에서부터 5등까지입니다. 1등이 뭐였냐면은 운송이 중단되거나 재물 내가 보낸 물건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에러가 첫 번째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운임, 그다음에 전쟁 할증료,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 그런 전반적인 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때는 뭐 다섯 배 이상, 저희가 전체 비용 기준으로 해서 다섯 배 이상 평소보다 올랐다라는 것들이 수출 기업들의 평균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만 올랐느냐? 항공도 많이 올랐습니다. 항공도 뭐, 오른 상태에서 지금 별로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항공이 오른 이유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일단 뭐, 유류 비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배로 못 실을 거 급한 건 비행기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루트도 많이 바뀌었고요. 편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 수요가 섞이면서 항공 관련된 운임도 뛰어서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 전망입니다. 제가 아까 8월 말까지는 1,400원대 후반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환율 전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경제 지표고요. 저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업인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점은 1,450원대, 중간값 1,500원, 그 다음에 계속 상황이 나빠지면 1,550원대까지 가니까 이세 개의 값을 기준점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엔화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엔화도 지금 160원대에 있는데요. 일본 엔화도 지금 40년 기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금리 인상 폭이 굉장히 낮고요. 엔캐리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

계속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N캐리라는 거는 일본의 금리가 낮으니까 일본 해외 기관이 일본 돈을 일본에서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빌려주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갚는 건데요. N캐리가 많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니까요. 달러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엔캐리가 아직까지도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이 지금 같이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엔화에 따라서 원화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과연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의 편수입니다. 대략 평균 100에서 100, 한 20척, 30척이 매일 오고 갔었는데요. 3월 달 보시면 지금 뭐한 20척도 안 됐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이란과 친한 중국이나 일부 국가들만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5월 달 현재도 지금 대략 30척에서 60척 정도밖에는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의 특징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항행이 위협을 받고 전쟁이 과거에는 안보와 유가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전쟁은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월 27일 대비 5월 말 현재 올라간 가격인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아시아향 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3개월 동안 아시아로 가는 천연가스는 80%,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프로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은 뭐 50%대, 그다음에 메탄올은 여러 가지 그 희귀가스의 원료가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황은 비료에도 쓰이고 반도체에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소나 인산염은 아시겠지만 이게 비료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얼마 전에 이란과 MOU를 맺으면서 지금 안에 갇혀 있던 이 황, 요소, 인산염 같이 미국의 비료 산업에 필요한 배들을 가장 먼저 빼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가장 큰 지지자는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료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먼저 빼내온 배들이 바로 이 비료 관련된 배라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미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영향은 산업 투입재 전반으로 전쟁이 공급망,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부정적인 영향을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 그래가지고요. 미국 그 뉴욕 연준이 매달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를 과거로 이렇게 과거까지 이렇게 시계를 넓혀서 지금까지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과거에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때 보면 기준선에서 거의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0이 과거 역사적인 평균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급망 압력이 심해지는 것이고요. 코로나 때는 정말 역대급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이 코로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유항행이 제한이 되면서 공급망 여러 층위에 영향을 준 아주 다층적인 병목 충격이다. 뭐 저희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쟁은 유가와 안보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에는 물류, 에너지, 그다음에 각 산업, 심지어 농업, 금융 분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이게 제가 요걸 초크 포인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유가를 보시겠습니다. 유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생각보다는 이번 미이란 전쟁 때 유가가 생각보다는 덜 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거의 전쟁 때에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유가가 실제로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게 120불, 130불 때 잠깐 찍고 막 내려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재생에너지도 있고 중국의 수요 둔화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유가의 영향력이
조금씩은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나니까 바로 70불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다시 전쟁을 좀 강화하면서 80불대 초반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올해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 위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1일 73만 배럴 정도 저희가 수요가 증가할 걸로 봤는데요. 수정 전망치 보면 마이너스 한 110만 배럴 정도로. 그럼 수요가 왜 줄었느냐? 아무래도 공급이 주니까 그다음에 좀 수요가 위축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다른 걸로 전환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석유 시장의 완충력은 좀 많이 좀 약화가 됐습니다. 지금 공급 부족을 기존의 재고와 전략 비축료로 때웠기 때문에 충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석유 시장의 지금 재고나 완충력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실은 하반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전쟁이 격화됐을 경우에는 재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혹시 전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 좀 리스크는 좀 커 보인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AI 관련된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메타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AI 클라우드를 대여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였었는데요. 4대 빅테크, 즉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얼마나 AI 쪽에 투자하는지 보면 금년도에 이 4대 기업만 약 한 7천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분기에는 이 4대 기업들이 지금 1,680억 달러로 이미 투자가 완료가 돼서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즉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 대형 클라우드 업체가 자기들이 직접 빚는 것도 있지만 비용상 대부분 임차를 합니다. 이 임차를 보통 장기간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기간 임차 이 지표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장기간 AI 투자가 지속될 건지를 보는 지표가 되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대형 클라우드 업체가 데이터 센터 임차 약정액 기준이 8,500억 달러를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클라우드 업체도 AI 투자에 대해서 아직은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당분간은 지금 AI 관련된 투자는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몇 가지 지금 관련된 재미있는 사항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투자 말고 이제는 ROI, 즉 매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보게 되니까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AI 기업 매출이 1분기에 약 한 250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게 감가상각비를 드디어 이제 초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지금 2분기 연속, 그래서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1분기하고 해서 드디어 매출이, 즉 벌어들이는 돈이 감가상각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감가상각비가 매출의 한 80% 이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 직접 비용이죠. 감가상각비는 뭐 지출이 없는 비용이지만 전력비, 인건비, 금융비 등을 감안하면 아직은 뭐 수익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좀 문제가 있는데요.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AI 관련된 거를 조사하는 기관, 오픈 라우터라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작년 6월만 해도 미국산, 미국 그 AI 사용률이 한 70%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거는 한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 6월, 1년 사이에 중국 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할 때 보니까 간단한 것들은 단순 업무, 반복 업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 모델을 많이 씁니다. 왜냐? 보통 이 토큰 사용료가 중국계 최대 한 3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저비용 경량화, 토큰비를 계속 낮추게 되면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투자가 계속 되더라도 미국의 기업들도 지금 어차피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점 압박이 심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력 병목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AI 투자가 조금씩 아마 투자에 있어서 ROI가 강조가 되면서 이 AI 투자 호황기가 그리 내년 내후년 정도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중국 반도체 추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칩인데요. 중국 내에서 쓰는 것들을 보면 지금 점유율입니다. 화해 있게 한 50%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 업체는 AMD하고 엔비디아 정도고요. 화웨이가 50%고 그다음에 캠브리콘, 그다음에 휴곤, 수곤, 그다음에 알리바바, 바이두 뭐 이런 업체들까지 합치면 중국 업체가 AI 칩에서 대략 한 80% 정도를 중국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칩의 어떤 속도나 칩 자체의 첨단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게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지금 판매하기 시작한 H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B3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블랙웰 300입니다. 요게 가장 첨단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화웨이가 최근에 발표한 게 어센드 910이라는 건데요. 그게 4년 전에 엔비디아의 H100의 약 한 8, 90%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AI 칩에서는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첨단 칩을 좀 더 완화한 칩을 중국 내에서 팔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중국 내에서는 이 중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드웨어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첨단 칩 하나 쓰는 거 대신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엔비디아나 지금 AMD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HBM 웨이퍼 투입 능력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지금 이제 세계 4위 메모리 업체로 부상했는데 창신 메모리가 이제 드디어 진입을 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EUV 접근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수율도 낮고 그래서요. 그렇지만 점유율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DDR5 같은 첨단 메모리는 가격이 올라가고 유지가 되고 있지만 DDR4 같은 것들은 중국이 물량 공세를 많이 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범용 메모리는 지금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통상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USMCA입니다. USMCA는 트럼프가 나프타가 USMCA로 바뀌었고요. 2020년에 발효가 됐고 6년 후에 이제 개정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정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이 거의 결렬이 됐습니다. 미국은 연장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 조항이 폐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폐기는 2036년입니다. 결국은 미국 제조업 기반이 캐나다, 멕시코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USMCA가 폐기는 안 되더라도 매년 이렇게 재검토가 되면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비용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면 협상이 안 되느냐? 아마 중국의 우회 수출, 원산지 규정, 그다음에 노동 환경 디지털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검토가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역내 부가가치가 기준이 올라가는 것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강이나 아니면 뭐 일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이걸 바꿔서 세 번, 즉 상품 품목이 바뀌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무관세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더 높이게 되면 한국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단순히 이걸 가공해서 품목명, 즉 품목의 번호 세 번은 바뀌었지만 부가가치가
멕시코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영리 부가가치를 충족을 못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관세, 무관세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 멕시코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은 그걸 가장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USMCA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미국 시장은 공장 세우기도 어렵고 인력 구하기도 어려워서 멕시코를 그나마

0: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대해서 이 USMCA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CPTPP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 CPTPP에 멕시코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노동인데요. 이제 강제노동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강제노동을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미국과 관련 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로 부과하고 있는 122조 관세가 거의 지금 6개월 시한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강제노동이 조만간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것 같고 한국은 지금 12.5가 지금 초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비상관세로 해서 작년에 받은 관세가 1,660억 달러입니다. 그거를 관세를 환급해 주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절반 정도, 810억 달러 정도는 지금 거의 돈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나머지 850억 달러는 지금 리걸 림보라 그래가지고요. 관세 환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떤 절차냐면은 제가 수입 신고, 미국에 물건을 보내서 미국 내에서 수입 신고를 하면 수입 신고일로부터 314일까지는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 정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314일이 끝나면 이제 관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때는 고치지를 못하고 만약에 그때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내가 잘못한 게, 잘못 신고한 게 발견이 되면 그날로부터 180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그 이의 신청이 지난 것들은 미국 법상 이거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미국 법원은 무조건 다 돌려주라고 했지만 미국 관세청은 이의 신청이 끝난 것들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래서 현재 지금 관세를 돌려받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관세를 낸 날로부터 받은 날까지 원금하고 이자까지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자가 한 6에서 한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세를 돌려받는 기업도 있고 이의 신청까지도 지난 기업들은 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EU 철강입니다. EU 철강은 아시겠지만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EU의 철강을 수출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터키 다음으로 저희가 2등입니다. 한11%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EU가 그동안 세이프가드 수입 제한 조치를 해도 철강 수입이 줄지를 않으니까 아예 무관세 쿼터를 절반 정도로 줄였지만 한국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19% 정도 감소에 그쳐서 터키나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우호적으로 쿼터 축소량이 적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10월부터는 이제 원산지 증명 기준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용의 주조국가 서류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이어서 EU 시장, 저희가 물론 쿼터 축소분은 적지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미국은 이제는 관세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요. 관세 부과에서 관세, 이제 입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입증을 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품목 분류 원산지 과세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바이어랑 계약을 할 때도 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다음에 가격이 바뀌었을 때 가격을 어떻게 서로 분담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가항력 조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좀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게좀두 번째로 제가 좀 기업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밖에 못하는 점 양해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업종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 반도체 협회 이수연 실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 그 반도체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는 우상향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인 어플리케이션이 뭐 PC, 스마트폰, 서버 이런 쪽인데요. 새로운 폼팩터나 새로운 기술, 특히 IT 관련된 제품이 나올 때마다

했지만 이미 올해 1조 불 이상을 훨씬 훌쩍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통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옴디아, 가트너, WSTS를 다 보고 있고, 개별로 보지 않고 저희가 뭐좀 애매하지만 평균치를 보고 있는데, 3, 4의 평균을 보더라도 올해는 1조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보통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큽니다. 그만큼 메모리에 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좀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 2026년도를 보면 거의 1대1 비중까지 올라갈 정도로 메모리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신 걸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출입니다. 작년에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불, 우리나라 수출의 24.4%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미 상반기 누적 집계가 넘어섰습니다. 1,900억 불을 넘어섰고, 저희가 좀 공격적인 전망이긴 한데, 뭐 3,500억 불을 훨씬 넘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는 하반기 때좀 재고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상저하고를 많이 하는데, 공격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수출에 차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은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설비 투자입니다. 뭐 시장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를 좀 떠나서 지금 공급 부족인 상황입니다. 지금 재고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공급자 우위의 구조에서 아예 메모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반도체 이제 IDM 기업들인 삼성, 메모리 3사인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항상 투자에 신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투자를 하면 팹을 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포캐스트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되고, 그게 재고의 부담을 올리고, 그게 또 메모리 가격의 하락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했는데, 많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기 계약 체제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3년 이렇게 장기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기업들은 이제 투자 예측에 대한 그런 가시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럼에 따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당연히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메모리 3사가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앞서 발표에도 있었지만 중국의 투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그걸 전체 대변하지 못하겠지만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메모리 가격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거의 뭐 1불이 안될 정도의 가격이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가격이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DDR5 중심 올라가기도 하지만 DDR4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DDR4는 성장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DDR4는 오히려 레가시 제품을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3사들이 지금 서버 쪽에 투입된 DDR5의 생산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DR4에 대한 제품 오히려 셋업체들이 많이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은 그 레거시나 첨단 쪽 가리지 않고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RAM, NAND 가릴 것 없이 오르고 있는데, 초기에는 DRAM 중심으로 오르다가 서버 쪽에 NAND의 투입이 더 확보되면서 이 SSD 쪽으로 많은 가격의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의 시대를 넘어서 추론으로 갔고, 추론에 넘어서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필요한 메모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에 사용되는 메모리 이제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병렬 연산, 대규모 연산에 특화된 HBM 수요가 초기엔 높았다가 이제는 학습하는 과정을 지나서 대답을 하는 시대로 오면 따라서 대답할 때 계속 기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책상과 같이 임시의 어떤 테이블에 데이터를 끌고 와서 버퍼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DRAM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AI가 대답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고, 임시로 저장해야 될 내용들, 우리가 이제 챗GPT나 뭐 클로드 같은 걸 쓰면 그한번 채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채팅을 다시 이어서 또 며칠 후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버퍼로 쓰여야 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습의 시대 때는 HBM 중심이었다면
추론과 에이전트 시대로 가면서 DRAM과 NAND에 대한 수요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공급

0: 인력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제 IDC 자료를 좀 인용했는데 빅테크 기업의 투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챗GPT나 이런 거 쓸 때 제가 원하는 답을 줄 때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농담 삼아서 샘 올트먼이 이제 비명을 지른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쓰는 순간 그만큼 전력을 써야 되고 데이터를 킵해야 되고 데이터를 킵해야 되니까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되고 메모리를 또 사와야 되고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 그런 AI를 쓰는 거를 이제 벗어나서 모든 산업으로 AI 쓰이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을 떠나가지고 뭐 금융, 바이오 계속 쓰일 거고 응용되는 분야 넓어질 거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는 당분간 끊어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 예측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대여의 얘기도 나왔고 뭔가 투자의 어떤 여력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영향도 복합적으로 보겠지만 한동안 이 기조는 꺾일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캐파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27년도 한 2Q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이닉스의 용인 팹이 오픈이 되고 있고 한동안 좀 홀딩되어 있던 이제 평택의 삼성전자 팹도 지금 다시 투자가 들어가서 공사 진행 중이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도 뉴욕이나 아이다호 쪽에 투자 이어가고 있는 만큼 27년도부터는 조금씩 풀릴 거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이 병목에 대한 게 구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28년, 29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존의 흐름과 좀 다르게 좀 구조적인 성장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이 성장의 지금 사이클이 기존과 너무 다르고 투입된 양조차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성장 계속될 거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이나 연구원분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30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투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뭐 GPU 한 만 개, 그 다음에 뭐 HBM 5만 개, DRAM이나 뭐 SSD도 1, 2만 개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센터 크게 투자되면 될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 중국도 지금 공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동안 이런 수요는 이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쪽 투자도 더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수요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국외를 갈 것 없이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또 공급 과잉이 이어질 거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서 지금 메모리의 어떤 공급 부족이 단순히 1, 2년에 끝날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과 다른 측면은 장기 계약 체제로 가면서 어느 정도 미래 포캐스트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2026년 하반기 산업 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90회 산업 발전 포럼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능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당분간 매우 무덥고 밤사이에는 또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에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상권은 구름 많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더위도 함께 이어가는데요.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 제주에는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전국이 29도에서 최고 37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이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서 역시 경상권의 더위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만큼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한국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그동안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꿔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AI가 산업경제의 현장과 현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단위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예멘 후티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향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24일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예멘 호데이다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해 비례적 군사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 매체 역시 같은 날 사우디의 공격이 호데이다 주를 겨냥해 두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폭염과 강풍으로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26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프랑스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져 지금까지 파리 면적의 두 배 이상을 태우고 건물 100채가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프랑스 중부에서만 2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여러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스페인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7,0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타고 7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을 통해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매체인 악시오스는 한 예산 관련 비영리 단체의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대체 관세로 연간 1,050억 달러의 세수가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호관세 등의 무효 판결로 발생한 세수 손실의 약 60%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을 하고 길을 막은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핸드볼 경기장 앞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중국 경찰이라 욕하며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반도 서남해안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범위를 넓힌 가운데 국제사회가 갯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와 한국의 갯벌 등재 추진단은 어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서해 갯벌과 연안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의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갯벌과 연안 습지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 알래스카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구간입니다. 전문직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60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24일 제1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이 10에서 50mm, 충남과 전북이 5에서 30mm, 충북과 경북이 5에서 4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AI, 인공지능 기업 수장들과의 회담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를 냈습니다.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빅테크와 5년간 합계해서 1390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 반도체 투자했다가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시죠? 분위기 좀 전환도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시사 이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한 부동산 대토론회, 여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 네. 지난 23일이었고 바로 이곳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오전 10시부터 원래 예정 시간이 100분이었는데 그걸 훌쩍 넘긴 3시간 13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0: 예.
1: 먼저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동안 이제 부처별 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된

0: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를 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표 그리고 자유 토론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생중계가 이제 이루어졌고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특히 핵심 쟁점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사회적 동의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적용 범위와 인상폭 주택별 차등 기준을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 다음 날인 24일 일종의 맞불 성격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가졌고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하고 싶은 말만 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라고 그 전날 이루어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그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네.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어요?
0: 네, 그 사실이 갑자기 알려졌어요.
1: 예.
0: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고 이 대통령은 이걸 이제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전에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서 여러 차례 장관직 내려놓고 당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번 사의 표명이 지금 여당의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기류 속에서 지금 이제 일어난 일이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해왔죠. 이번 그 정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병원 조국혁신당 그 선임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작 법무부 장관은 정부 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안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 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최종 대진표가 나왔네요.
0: 네. 23일 오후에 예비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1: 네.
0: 본경선 진출자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선출이 됐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컷오프 됐습니다. 최고위원 경선 본선에는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와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가 이제 진출을 좀 했고요.
1: 예.
0: 이 가운데 김영호, 김용, 박선원, 서미와 임미애 후보는 친명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후보는 친청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호순으로 이제 본선 진출자 발표만 이루어졌고 득표율 순위 같은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경선은 당대표 후보의 경우에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여론조사 30%로 진행이 됐고 최고위원 후보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진행이 됐습니다.
1: 네.
0: 지금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을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1: 예.
0: 지역별로 득표율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1일은 충남, 충북, 대전, 세종, 2일은 울산, 부산, 경남, 8일 제주, 인천, 9일에 이제 강원, 대구, 경북, 15일 전북, 전남, 광주, 16일 경기, 서울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최종 결과는 이제 8월 17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때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1: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뭐 기자회견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후보들이 이런 가운데 지금 신천지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민주당 당원 가입에 대해서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알려진 내용인데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거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0: 합수부는 신천지가 경기도 가평 등 전국에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했지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주당의 신도들을 입당시킨 그런 것이 이제 의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이만희 총회장 등이 최소 5만 6천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까지 한 상태죠.
1: 네.
0: 이런 속에 김민석 정 총리가 지난 21일에 신천지의 그 전당대회 개입설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자신의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하는 일부 유튜버를 겨냥을 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친천계 의원들은 증거를 대라면서 김 전 총리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직을 이를 위기에 처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22일 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1: 예, 목을 좀 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죄송합니다.
1: 예, 예.
0: 벌금 1천만 원, 그 2,100만 원 추징을 이제 선고를 한 거고요.
1: 예.
0: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또 사업가 김현정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임용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만약에 구속 법정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시장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직을 이제 약간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권한 대행 체제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면 이제 직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1: 네.
0: 지금 특검법 규정에 따라서 그 1심은 6개월, 2심,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 경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 내년 1월이면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때 직을 잃게 되면 4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로 가는 거고요.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상황 보죠. 장도혁 대표 지방 순회하고 있죠 지금.
0: 네. 지금 25일 날 경남 김해. 거북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 현장을 찾았고요. 이어서 또 이 대구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 대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0: 대구 현장에서 아직도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달라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를 이제 외쳤습니다. 반면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현장 발언에서 부정선거 구호가 아닌 공정선거 또는 참정권 수호를 외쳐서 약간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날 일정 끝으로 해서 일단 뭐 공식적인 장외투쟁은 이제 더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공원 집회에는 개인 자격으로 계속해서 참석한다고 합니다.
1: 예. 자 그리고 공전 중이던 국회의원 구성 이게 지금 끝이 났습니다. 합의가 됐고
0: 네.
1: 국민의힘이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고요?
0: 예.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3일 본회의 때 이제 국민의힘이 추인한 6명의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를 다 했고요.
1: 예.
0: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토위원장 유이동, 교육위원장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 이렇게 이제 최종 후보로 이제 확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1: 네.
0: 성평등 가족위원장으로는 삼선 임미자 의원이 추인이 되긴 했는데 그날 열린 그 의총에서 국토위원장 경선에서 진 김정재 의원에게 양보를 하겠다 이러면서 사퇴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김 의원이 조만간 의총에서 이제 추인을 받은 뒤에 30일 본회의 때 선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의 때 의원들을 또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이 과정에서 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그 권영진 의원이
1: 네.
0: 정점식 원내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정보위원회로 재배치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또 이 권 의원이 정 원내 대표의 멱살을 잡는 일까지 이제 벌어진 거고요.
1: 아, 상임위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가요?
0: 네, 그런 거죠. 그 이후에 권 의원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정 원내 대표는 그 다음 날 24일 원내 대책 회의에 또 불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끝이 납니까 이제?
0: 예, 활동 시한은 일단 뭐 이달 말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긴 있는데 22일 날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청문회까지 진행을 했고 그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파장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위는 당초 결과보고서 채택, 불출석 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이런 것을 그날 이제 결론을 지을 방침이긴 했는데
1: 네.
0: 여야가 재검표 실시 시기 그리고 특위 기한 연장을 놓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라든가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도 당연히 내지를 좀 못한 상태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거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서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역할은 결국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여야는 그 23일 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7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1: 예.
0: 그에 따라서 뭐 이제 특검으로 이제 거의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이 또 이제 진행이 또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국조특위 활동이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1: 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선관위에서 투표율 조작 이 의혹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게 뭐 수사를 통해서 뭐 나왔다는데 이건 뭡니까?
0: 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 조작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을 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0: 선거 당일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에 이를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한 그런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투표자 수를 100명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1: 100명 입력해야 되는데
0: 실수로 1000명을 입력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900명을 더 입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다른 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자 수에 나눠서 입력을 해서 전체 숫자를 맞추는 방식에 예, 그런 식의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1: 직접적인 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
0: 네.
1: 잘못 입력한 건 입력한 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서 이거 수치를 배치를 해가지고 맞췄다는 거예요?
0: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 직원들 그 메신저 대화에서 이렇게 좀 약간 의심되는 지역이 여러 곳이 지금 포착이 됐고
1: 예.
0: 현재는 세 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곳은 경기 지역, 한 곳은 충청 지역인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허위 입력 방식을 논의한 정황 이런 것 등이 지금 확인이 된 상태여서 지금 중앙선관위 해당 지역 선관위 관계자를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1: 예, 예.
0: 다만 현재까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개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은 아직 다 이제 확인이 좀 덜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른바 부정선거라든가 뭐 개표를 조작했다거나 이것까지는 확인된 건 아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

0: 나은 건 아니다는 거죠.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챙겨봐야 정치권 이슈 좀 말씀해 주시죠.
1: 새로 드러난 이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이 뭐 부정선거론을 그야말로 촉발을 할지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당대회에 또 영향을 미칠지 또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 차기 당권과 대권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 등이 관심사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시사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자, 7시 2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휴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정체는 오전 10시쯤 늦게 시작하겠고 오후 4시쯤에 가장 막히겠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위주로 혼잡하겠는데요. 강릉과 양양에서 출발하신다면 원활할 때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창 부근에서 많이 막히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로는 인제터널 부근에서 밀리겠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설악부터 강일까지 길게 정체되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아직까진 도로 흐름이 원활한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용담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논산 쪽으로 남공주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좋고요. 강원권 고속도로도 아직까진 정체 불편 없이 원활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이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 이어드립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낮에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밤에는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또 경남 양산 의령은 오늘도 최고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동안에 이렇게 기온이 높이 올라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9도에서 37도까지 예상되는데요. 서울, 대전이 33도, 부산, 제주 34, 광주 35, 대구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많은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도 이어져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열대야 연속 일수가 어느덧 나흘째로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오전 농도는 경기도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일부 중서부와 대부분 남동부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속에 저녁까지 전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9도, 습도가 86%로 상당히 후텁지근한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4: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0: 네,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0: 예, 프로야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LG 트윈스 8연패 했는데 어제는 이겼다고요?
5: 그렇습니다. LG가 길고 답답했던 8연패 터널에서 마침내 빠져나왔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화를 15-11, 무려 26점이나 이 양팀이 주고받는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요. 결국 LG가 이기면서 9경기 만에 활짝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LG가 8연패를 기록한 것이 무려 8년 만이었는데요. 어제 승리로 간신히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민 선수가 투런 홈런 그리고 오스틴이 솔로 홈런을 때리면서 2회 말까지 LG가 앞서 나갔는데요. 하지만 2회 말에 한화가 5점을 뽑으면서 4-5 역전이 됐습니다. LG는 4회 초 다시 타선이 안타 5개와 사사구 5개를 묶어 무려 9점을 뽑으면서 경기를 뒤집었고요. 결국에는 이후에 한화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간신히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두 팀이 안타를 30개를 주고받는 난타전을 펼쳤는데요. LG가 연패 탈출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산에서는 KT가 롯데를 6대1로 꺾고 팀 최다인 9연승을 달렸습니다. 외국인 타자 힐리어드가 투런 홈런을 날렸고요. 선발 투수 소영준 선수는 6과 3분의 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아가 홈런 4방을 앞세워서 키움 히어로즈를 9대5로 누르고 3연패에서 벗어났고요. 잠실에서는 선두 삼성이 부산을 4대1로 제압했습니다. 인천에서는 SSG 랜더스가 홈런 3방을 터뜨리면서 NC 다이노스를 10대4로 꺾고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0: 예, 그러면 삼성이 1위고 KT가 2위인가요?
5: 그렇습니다. 삼성이 현재 1위인데 LG가 추락을 하면서 삼성이 어떤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고요.
0: 예.
5: 그 뒤를 KT가 따라붙고 있고 LG는 지금 3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여간 계속해서 좀 살펴봤었던 월드컵. 스페인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5: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이었는데요. 이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이기고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이었는데요. 두 대회 연속으로 유럽 대 남미의 대결로 결승 대진이 짜였는데 결국에는 유럽팀이 2018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또 이 스페인은 2023년 여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남자 월드컵까지 우승을 하면서 여자와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스페인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면서 우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결승전이었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공격 메시를 꽁꽁 묶으면서 질식 수비를 펼쳤습니다. 결국에는 스페인이 이 경기 내용면에서 물론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은 이 경기 내용면에서 완전히 압도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스페인으로서는 이제 다시 무적함대 전성 시대를 예고했고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2연패에 도전을 했는데 특히 메시를 앞세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 스페인의 벽을 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우리 선수 이강인 선수 있잖아요. 그 파리 생제르맹 여기가 상당히 강팀이고 우승팀인데 여기에서 스페인으로 간다고요?
5: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에이스인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스페인의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2031년 6월까지입니다. 등번호는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7번을 받았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도 과거 소속팀 토트넘과 지금 소속팀 LAFC에서 7번을 계속 달고 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등번호도 7번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그전까지 팀의 간판이었던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가 사용했던 번호인데 그 번호를 이강인 선수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적료는 기본 3,500만 유로에 옵션 500만 유로를 더해 최대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70억 원 정도 되고요.
0: 예.
5: 이 기록이 과거 5천만 유로로 이적을 했던 김민재 선수에 이어서 우리나라 선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이적료입니다. 아울러 이강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3대 명문으로 꼽히는 아틀레티코 1군에서 뛰는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됐고요. 이번 이적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강팀이었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차지하고 정말 세계적인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3시즌을 뛰면서 공식 경기 124경기에 출전을 해서 16골 1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경험을 했고요. 하지만은 워낙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층이 두껍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이강인 선수에게 아주 익숙한 무대고요. 10살 때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을 했고 또 마요르카라는 팀에서도 뛰었죠.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적응도 아주 빠를 것으로 보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강인 선수를 이 그리즈만의 뒤를 잇는 새로운 에이스로 지금 점찍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교연에 머물렀던 이강인 선수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이 팀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내년 1월에 아시안컵 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독이 없잖아요. 임시 감독 체제로 여기 치른다고요?
5: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올해 남은 대표팀 일정을 임시 감독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임시 감독이 이번에 선임이 되면은 계약 기간은 11월 A매치까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지금 9월과 10월, 11월에 각각 두 경기씩 올해 총 6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0: 네.
5: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아시안컵이 내년 1월 7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막하거든요.
0: 예.
5: 그런데 지금 일정대로라면은 정식 감독은 대회를 불과 두 달가량 앞두고 대표팀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자신의 전술을 시험하고 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볼 그런 시간이 사실상 없는 셈인 거죠. 게다가 임시감독과 정식감독의 축구 방식이 다르면은 선수들은 짧은 기간에 이 새로운 전술을 다시 익혀야 되는데 사실상 부상자라든지 새로운 얼굴을 확인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협회는 이 감독과 코치진을 공개 모집해서 공정성을 높이면서 홍명보 감독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어쨌든 감독 선임의 논란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감독을 뽑는 절차에 시간을 쓰다가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기간을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시 감독은 공개 모집으로 뽑고 코치진까지 함께 선발할 방침인데요. 과연 누가 4개월까지 시한부 감독직을 맡을 사람이 있을지 이것도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찌어찌해서 임시감독을 결정하더라도
0: 네.
5: 나중에 정해질 정식감독과 얼마나 잘 연결이 되느냐 이것도 걱정인데요. 임시감독 체제에서 얻은 경기 자료라든지 선수 평가를 새 감독에게 제대로 넘겨야 할 텐데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은 아시안컵 준비는 정말로 밑바닥부터 제로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0: 네. 그 축구협회 청문회 이번 주에 열리죠?
5: 그렇습니다. 오는 30일에 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원래 22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은 원구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30일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어떻게 축구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축구협회가 얼마나 투명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뽑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이걸 따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축구협회의 중요한 결정이 왜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됐는지 이것도 따져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같은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지 이거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등을 증인으로 그리고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등을 이 참고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하지만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런 전 선수들이 할 얘기가 없다 이러면서 청문회 불참 사항을 불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청문회 참고인은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걱정은 청문회가 문제 해결보다 호통이나 망신주기 경쟁으로 흐르는 건데요. 2018년 국정감사 때 야알못 국회의원들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게 이 선수 선발이나 전술에 대해서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했던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축구 전술이나 선수 기용은 사실 감독의 판단 영역이죠.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호통치고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잘 살펴야 할 핵심은 대한축구협회 행정의 불공정성에 집중될 필요가 있겠고요. 질문은 자극적인 말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치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김상식 감독인데 뭐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0: 그렇습니다. 그저께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현대컵이 막을 올렸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스즈키컵 또는 미쓰비시컵 이렇게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대회 스폰서를 맡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동차 기업인 현대가 메인 스폰서로 나서게 돼서 대회 이름이 동남아시아 현대컵이 됐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그저께 열린 대회 첫 경기에서 동티모르를 7-0으로 크게 이겼는데요. 이 승리로 베트남은 2024년 10월 인도와의 친선 경기부터 A매치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적이 17승 2무인데요. 종전에 박항서 감독 시절에 기록한 18경기 무패 행진을 넘어서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긴 무패 행진을 완성한 겁니다. 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끄는 김상식 감독은 2024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이끌었고요. 또 얼마 전에 열린 아시안컵 예선에서도 6전 전승으로 통과하는 등 이 베트남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는데요. 수비를 먼저 안정시키고 공격할 때는 여러 선수가 빠르게 동시에 움직이는 조직적인 역습 축구를 베트남 대표팀에 잘 심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에서 2회 연속이자 통산 네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는 31일 싱가포르와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부터 진짜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의 견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 강팀들을 넘어서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무패 기록은 잘 잊고 다음 경기를 제대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팝스 월드 시간입니다.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떤 노래 들어요, 오늘은?
3: 허스키 보이스 가수들의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허스키 보이스?
3: 그렇습니다. 네. 이 첫 곡은 여성 허스키 보이스 가수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라는 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3: 우선 이 보니 타일러 소식을 전해드리고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이 가수 보니 타일러가 지난 7월 8일입니다.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인이 장 천공 치료를 이제 하다가 응급 수술을 했었고 또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만은 뭐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1: 네.
3: 그래서 결국 합병증으로 생을 좀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보니 타일러는 1980년 전후에 팝 음악계에서 여러 개 히트곡을 좀 냈었고
1: 네.
3: 오늘은 뭐 데뷔 과정 좀 알아보고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데뷔 언제 하셨어요? 이분이?
3: 네. 이 보니 타일러는 51년생이고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75년에 주류 팝계에 진출을 좀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그 남성 허스키 보이스는 로드 스튜어트가
1: 대표적이죠.
3: 예, 네. 그래서 인기였었는데 보니 타일러가 좀 유사한 음색이 유사했고 또 샤우팅 창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성 로드 스튜어트다. 이런 별명을 좀 얻게 됐었고요. 그런데
1: 네.
3: 원래 보니 타일러는 허스키 보이스는 아니었었습니다.
1: 아, 그 새소리가 원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3: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수 데뷔 이후에 여러 음반을 좀 냈었는데
1: 네.
3: 성공을 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려다가 목을 좀 혹사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성대 결절이 와서
1: 네.
3: 성대 결절 수술을 이제 했었었는데 그때 소리가 좀
1: 변한 거구나.
3: 예, 변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그리고 나서 77년에 바로 It's a Headache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1: 이거 엄청나게 히트했죠.
3: 예, 그래서 예. 이게 빅히트하면서 대표 허스키 보이스 가수로 명성 좀 떨치게 좀 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보니 타일러는 여러 개 히트곡을 냈는데 그중에 오늘 Holding Out for a Hero로 좀 들어보실 거고 이 곡이 뭐 영화, TV 또 운동 경기장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삽입곡으로 쓰였고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해보면
1: 네.
3: 뭐 영웅을 기다리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곡이 원래는 케빈 베이컨 주연의 댄스 영화가 있습니다. 풀루즈의 주제가로 좀 만들어진 곡이고 오늘 첫 곡으로 보니 타일러의 홀딩 아웃 포 히어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보니 타일러의 Hauling Out for Hero 들어봤습니다. 다음 누구예요? 허스키 보이스 가수.
1: 킴 칸스라는 가수의 예. 배트 데이비스 아이스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예, 예.
1: 이 킴 칸스는 보니 타일러와 비교되었던 허스키 보이스였는데요. 이게 미국 가수입니다. 그래서 69년에 주립 합계에 좀 데뷔를 좀 하게 됐고 뚜렷한 히트곡을 못 내다가 네. 80년에 케니 로저스랑 함께 듀엣으로 부른 곡이 있습니다. Don't Fall in Love with Dreamer라는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4위에 오르면서 이름을 좀 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킴 칸스도 굉장히 허스키 보이스의 금발 외모였었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래서 여성 로드 스튜어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로드 스튜어트 위상이 만큼 뭐 허스키 보이스는 대표적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 앞서 보니 타일러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럼 킴 칸스하고 누가 선배예요?
1: 킴 칸스가 선배입니다.
0: 어.
1: 그래서 보니 타일러가 초기 데뷔할 때 네. 킴 칸스와 유사하다라는 평이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배트 데이비스 아이스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예.
1: 이 배트 데이비스라는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진 않은데
0: 네.
1: 눈이 강렬한 스타였었습니다.
0: 아, 실제 인물이에요?
1: 실제 인물입니다.
0: 어.
1: 그래서 뭐 노래 가사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배트 데이비스 아이스의 눈을 좀 가졌다.
0: 네.
1: 그래서 그녀는

0: 뭐 어떤 유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매양적 여인, 그러니까 팜업 바탈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우리가 과거에 우리 방송에 좀 들었었는데요.
1: 네.
0: 그때는 음료 광고 음악으로 좀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 타일러의 음색과 함께 뭐 비교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킴 칸스의 베트 데이비스 아이스 두 번째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킴 칸스가 부른 배트 데이비스 아이스 들어봤습니다. 자, 허스키 보이스의 목소리로 담긴 노래들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누군가요?
1: 예, 로드 스튜어트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거의 이게 원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네. 세일링이라는 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1975년에 발표를 했고요.
0: 네.
1: 이 로드 스튜어트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가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일링 한 곡이 좀 히트를 좀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로드 스튜어트는 록 음악이 세계를 휩쓸던 시절에 정말 시대를 풍미한 로커로서 살았고 뭐 제프 벡 그룹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국내에서는 이 세일링이 해체했기 때문에 네. 이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0: 네.
1: 이 세일링이 이제 노젓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 시에다 곡을 붙인 건데
0: 네.
1: 그래서 가사에 보면 나는 거친 날씨를 통과해서 새처럼 하늘을 날아 너의 곁에 갈 것이다. 내 말이 들리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는 허스키 보이스로 대표되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요?
1: 저는 임재범 씨.
0: 임재범 씨?
1: 네. 한국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자분이 누가 문주란 씨가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허스키 보이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굉장히 허스키의 저음 가수.
0: 우리나라에도 네. 있었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팝스 월드 박성근 음악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처음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3: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4: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58분 날씨.
5: 서울의 현재 기온이 27.5도나 됩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라 후텁지근한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폭염이 내려진 곳이 대부분이라서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이상을 보이겠고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은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반복되겠고요. 서울도 열대야 연속 일수 어느덧 나흘째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이 33도까지 예상됩니다. 부산과 제주 34, 광주 35, 대구 37도 등으로 대부분 높은 기온 속에 오후에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는 경기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일부 중서부와 대부분 남동부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저녁까지 전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권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6: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배드걸 굿걸 미스이의 노래였습니다. 자, 라디오 매직위크엔드 2부 첫 순서 일요일은 책과 함께로 문을 엽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김효선 MD와 화제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맘때는 항상 출판계 소식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공연 소식을 가져오셨네요.
1: 네. 한국어에 관련된 공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0: 예. 예,
1: 프랑스 예술제 아비뇽 페스티벌 소식인데요.
0: 예. 예,
1: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 남부 도시 아비뇽에서 머물던 14세기의 일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세계사 책에서 보기 때문에 좀 이름은 익숙한 도시잖아요.
0: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을 때가

0: 있었어요?
1: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아비뇽에 지금도 사건의 배경인 14세기의 교황청이 그대로 있고
0: 예.
1: 이 교황청에 명예들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낭독까지 종합예술을 아우르는 축제가 열린대요.
0: 네.
1: 네, 올해가 80회인데 이 축제가 이번 연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렸고
0: 네.
1: 예, 한국어를 초청 언어로 선정했습니다.
0: 프랑스에서?
1: 네. 조직위원회가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을 기리면서 지식의 민주화라는 한국어의 철학에 주목을 했다고 해요.
0: 예.
1: 한국어라는 언어가 누구나 좀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언어잖아요.
0: 예, 예.
1: 예, 그런 아름다움과 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공연을 구성해봤다고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한국 작가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 일부를 압축한 새라는 공연으로 낭독극으로 직접 무대에 올랐어요.
0: 한강 작가가 직접 여기 나왔어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배우인 이자벨 리페르하고 한국 배우 이혜영 씨하고 한강 작가가 함께 서서 요 새라는 낭독극을 연출을 했다고 하고요.
0: 예.
1: 이 한강 작가는 한국어 문장을 5분가량 그대로 읽었대요. 근데 언어의 의미를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어떤 면으로는 일종의 소리이면서 음악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예, 그래서
0: 예.
1: 이 음악성을 한번 느껴보자는 의미로 감각과 호흡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10월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라는 행사에서도 이 극이 공개가 된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관심 있는 청취자들께서는 10월에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전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른다곤 하지만 느낌이. 근데 이렇게 좀 이런 자리가 있었군요. 또 어떤 무대가 있었어요?
1: 네.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이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0: 아, 그럼요. 예,
1: 네.
0: 예.
1: 1984년 발표된 내 이름. 이라는 동요인데요.
0: 예.
1: 이 아버지 이규대 씨하고 이 노래를 불렀던 이자람 씨가 당시에 5살이었는데
0: 예.
1: 지금은 국악인으로 창작판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서편제 주인공이시잖아요.
1: 네, 맞죠. 예, 예. 네, 그래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주인과 하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작품 눈으로 아비뇽의 무대에 올라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이자람 씨가?
1: 네. 판소리 하면 뭐 받는 소리, 매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0: 예.
1: 관객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추임새를 한국말 얼수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프랑스 인 알레 올랄라 이런 추임새도 같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한국어하고 프랑스어하고 같이 아비뇽 오페라 극장에서 울려 퍼졌다는 그 풍경이 상상이 되면서 이게 즐거워진 예, 그런 뉴스였습니다.
0: 네.
1: 예, 저도 이 공연 본 적이 있는데
0: 어디서요?
1: 저 LG 아트 센터에서 봤었고,
0: 아, 예.
1: 네 한국에서 부채를 흔들기만 해도 눈이 내리는 풍경이 눈앞에 그려져요.
0: 네.
1: 이런 아름다운 느낌이 있는 공연이. 이고요. 이 눈눈눈이라는 작품이 욕망에 사로잡힌 주인 바실리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말을 모는 하인 니키타 그리고 말 제티를 중심으로 한 극인데요.
0: 네.
1: 이 톨스토이의 극을 톨스토이 소설을 먼저 읽어보셔도 참 좋아요. 소설을 보셔도 좋고
0: 네.
1: 한국에서 추후 열릴 공연을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프랑스 예술제 아비뇽 페스티벌 소식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어떤 책 만나볼까요?
1: 네, 감정사회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독일의 신경과학자 마레 누르너의 책이에요. 저자가 하는 말이 부제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0: 네.
1: 감정은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0: 감정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1: 네. 정치학자가 아닌 신경과학자의 시각으로 감정과 정치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고요. 독자에게 감정적으로 실천을 해보자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0: 예.
1: 네, 요즘 뉴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사실은 극단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좋아서 투표한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투표하는 말이 사실은 좀 많죠. 네, 그래서 이쪽이 좋아서라기보다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다라는 정치학자들의 분석도 있다고 해요.
0: 예, 예.
1: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토론을 해도 사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어떤 공약, 뭐 어떤 약속 이런 거라기보다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느끼는 분노,
0: 네.
1: 예, 불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는 거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존재들이고 우리의 감정이 언제나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정치에서 감정이 배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불안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해요.
0: 안정적이고 싶죠.
1: 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거기도 하고 날씨 예보를 보기도 하고 도로를 보수해주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느끼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공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0: 예.
1: 지난 시간에 저희가 폭염에 대한 과학책, 폭염살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0: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과학자 집단이 있고 네. 화석연료가 번영의 필수 요소다. 지금 발표하는 통계들이 과장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기업 집단이 있다면 네. 우리의 마음은 이 기업 집단 얘기 쪽으로 듣는 게 마음이 더 안정적이고 편하다는 거죠.
1: 과장된 메시지를 주는 기업 집단에 우리가 안정적이니까 글로 쏠린다는 거죠.
0: 네. 그래서 이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그 얘기를 사실은 별로 안 듣고 싶은 거죠.
1: 그러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셔야 좀 됩니다. 이런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보다는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에 우리는 끌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 예. 미국의 시인인 마야 안젤루의 말을 인용한 단락이 재밌었어요.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이 있고 당신이 한 일을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자가 과학자니까 인간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네. 저자가 촉구하는 거는 인간인 우리가 감정 덩어리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자는 거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유대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1: 네. 솔직히 우리가 이성이 앞서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경험을 한 적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갈수록 더 그런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0: 네. 현대사회에서 감정적인 소진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저자가 미디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과거에는 TV 채널이 많지 않으니까 그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예. 이제는 100개의 케이블 채널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나 스마트폰이 있어서 항상 연결된 상태로 지내게 되잖아요.
1: 유튜브까지도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웹판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라면 집에 온 판매원을 문을 닫는 걸로 차단을 하면 내 집에서는 광고를 볼 일이 사실은 없었죠.
1: 그랬죠.
0: 네. 요즘에는 그 화려하고 반짝이는 수천 개의 광고 배너가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예.
0: 네. 저자가 주목하는 건 이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피로를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고 늘어나는 정보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한 입장을 취하려는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실시간으로 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이 모두 나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1: 하긴 그렇죠. 뭐 TV 채널도 많아졌고 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OTT도 있고 네. 그것도 뭐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채널도 있기 때문에 너무 광고도 많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거기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지금 상황에서.
0: 네. 그런데 정서가 고정된 신경회로 속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다고 해요. 우리의 감정세계가 사실은 결정론적이지가 않고 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일과 다를 수 있고 이 감정들이 오늘의 기대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감정을 세밀하게 인지하면 다룰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게 저자가 제안하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팟캐스트 진행자가 7,500명의 청취자에게 생활 속에서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라고 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만족, 슬픔, 분노 요 세 가지 정도로 어휘가 한정되어 있었다고 해요. 뭐 비슷하게 행복하다, 슬프다, 열받는다 요 정도밖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러한 상태를 일종의 정서 문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감정을 세밀하게 인지하면 다룰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늘어나고 넓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만족, 슬픔, 분노 이렇게 세 가지로밖에 표현 못한다고 하면 정서 문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감정 입자도라는 개념을 쓴다고 해요. 자기 감정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거.
1: 네.
0: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 지닌 다채로움과 세부결을 받아들여보는 것을 시작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감정 어휘가 지금의 세계보다 차차 늘어난다면은 이 감정 덩어리가 아니라 각각의 감정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이고요.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거에 빠르게 반응하는 게 사실 당연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막대기를 보고 뱀으로 착각해서 놀래서 도망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잖아요.
1: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가 감정과 불편함이 이게 항상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감정을 세밀하게 인지할 것을 가능하면 불편한 감정을 대면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또 불편함은 의미심장한 인생을 위한 입장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정과 정서는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태도와 방식의 문제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1: 그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감정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0: 예, 저자가 입장을 정의해야 할 때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라고 해요.
1: 예.
0: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입장을 정할 때 스스로한테 되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반대하는가에만 머물수록 정치가 쉽게 적대언어로 기울어진다는 게 저자의 경고예요.
1: 예.
0: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고 싶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를 묻는 사고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요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감정적인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연민하고 타인의 고통을 향해 다가갈 때도 있잖아요.
1: 예.
0: 예, 그런 방식으로 감정을 향해 다가가보자라는 것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1: 알겠습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감정사회 소개받았고 다음 책은 시집이네요.
0: 네. 허수경 시인의 시집인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5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에 이 시인의 시 혼자 가는 먼지에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시가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 교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로 이어지는 시인데요.
1: 근데 수능에 나왔어요?
0: 네. 수능에 나오는 시라면은 어느 정도는 좀 반열에 오른 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 아무래도 인정받은 시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네. 저 때는 김춘수 시인의 시가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1: 네.
0: 뭐 백석, 신경림, 윤동주 같은 시인을 만나다가 동시대의 시인이 출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1: 네. 허수경 시인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유명한 시집으로 혼자 가는 먼집이라든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같은 시집이 있어요.
1: 예.
0: 2018년에 향년 54개로 타계했고요.
1: 돌아가셨어요?
0: 네. 유고 시집이 2020년 초여름 출간되었습니다. 네, 허수경 시인이 1964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어요. 대학 졸업 후에 다큐멘터리나 라디오 프로그램 구성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방송작가를 시작한 시기에 등단을 해서 1987년부터 시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살이라던 시기에 뭐 봉천동이나 이태원이나 원당이나 광화문이나 이렇게 직장 가까운 근처 새방에서 계속 살았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허수경의 시를 읽으면은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 방에서 방으로 옮겨다니는 사람의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집니다.
1: 시에 좀 고된 타향살이 같은 게 담겨 있나 봐요.
0: 네. 그런 느낌들이 공감이 많이 되고요.
1: 네.
0: 1992년에 독일 유학을 가게 돼요. 민스턴 대학교에서 고대 근공 고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시인이 기거하던 곳도 새방 아니면 기숙사 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학이면 고고학 연구를 위해 발굴지로 떠나는데 텐트 같은 임시 숙소에서 지내게 된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결국 방에서 방으로 옮겨다니는 존재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어쩌면 모든 문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러하듯 우리가 쓰는 시도 한정적인 삶을 살다가 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 아니 시인이신데 방송작가 활동하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고고학을 하셨어요?
0: 네. 이력이 좀 특이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면서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나간 폐허를 목격한 감상이 시인의 시에 깊게 자리해요.
1: 네.
0: 그래서 2011년에 시인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고작 70년, 80년을 살 텐데 내 시간은 지층 속에서 몇 센티, 몇 밀리 미터로 남을까? 그 안에서 나의 괴로움, 상처는 어떤 흔적으로 남을까?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겠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시집에 하튜사 연가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구멍이 숭숭 뚫린 폐허에서 발견된 5천 년 전의 양뼈와 돼지뼈가 아주 오래된 피리소리를 내며 말라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1: 네.
0: 허수경 시인의 시를 읽으면 이렇게 발굴지에 폐허 한 만 년 전, 5천 년 전으로 시간이 좀 점프한다는 느낌이 있고 네, 그래서 이 긴 시간 축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발굴지인 폐허를 떠돌던 몸집이 작은 한국인 여성, 이 허수경 시인의 쓸쓸한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고 피리소리가 정말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시였습니다.
1: 예. 참 시인분들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참 존경스럽기도 한데 또 어떤 글이 있습니까?
0: 네. 시의 말미에 세 편의 산문이 실렸는데 이 중에 시인이라는 고아라는 제목으로 실린 산문과 이 시인의 시를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허수경 시인이 시인으로서 내 존재는 고하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기댈 전통이 없이 내가 물려받은 모어로 시와 대결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고요. 나는 고아인 시인들을 사랑한다. 모어로 아무도 밟지 않은 영토에서 비틀거리는 시인들을 존경한다. 라는 자신의 시론을 적어놓았습니다.
1: 네.
0: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홀로 서는 존재를 고아라고 명명한 시인의 시어를 떠올리면서 듣는 책이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 예.
0: 오태훈 아나운서님께서 낭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걸 저보고 읽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듣는 책?
0: 네.
1: 괜찮겠다. 우리가 아주 헤어져 목소리로만 만나는 귀가 되더라도 목소리가 너덜해질 때까지 한 장 한 장 듣는 거. 뭐 세계사에 남을 일은 아니지만 지워질 일도 아니다. 그러다 언제쯤 당신과 나는 누군가가 듣고 있는 이 지구에 없는 목소리의 유랑인이 될 거다. 아무도 건설해 본 적 없는 국도를 걷는 아픈 고아. 꿈꾸는 귀가 듣는 발자국일 거다. 그러네요.
0: 좋습니다.
1: 유보시집이라고 하셨는데 시인이 뭐 평소에 뭐 남긴 말 같은 게 있어요?
0: 네. 2018년 7월에 허수경 시인이 제15회 이육사문학상을 수상했어요.
1: 예.
0: 이러고 몇 달 뒤에 시인이 타계하기 때문에.
1: 아, 수상 받고 나서 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네. 돌아가셨군요.
0: 네. 시인이 네. 민스터에 있었으니까 지병으로 시상식에는 참석할 수가 없어서
1: 예. 예,
0: 적어보낸 수상소감이 있는데 이 수상소감이 또 감동적이라서 끝으로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시를 쓰는 삼엄함 속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 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시를 썼습니다. 즐거움 속에 벗들을 만나고 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시를 쓸 것인가? 이 모든 시간을 다 합하여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예 하고 저는 답할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허수경 시인의 유고시집 만일 그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면 안내받았습니다. 앞서 본 책은 독일의 신경과학자 마렌 우르너의 감정사회까지 봤네요. 자, 일요일은 책과 함께 김효선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강원권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에서 서종까지 교통량이 늘면서 막히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2000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목감 진인로 갓길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하만 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산후의 3터널 2차로에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고속도로 상황은 아직까진 수월한데요. 본격적인 고속도로 귀경 방향 정체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겠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정체는 밤 10시쯤에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도로는 아직까진 정체 불편 없이 전구간 소통 상태가 좋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이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휴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철원군을 비롯해서 또 춘천 쪽으로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역시 무더위와 열대야도 반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경상권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속에 전국적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어젯밤에도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연속 일수로 따지면 서울도 나흘째 열대야인데요. 오늘 낮 기온도 높겠습니다. 서울, 대전이 33, 부산, 제주 34, 광주 35, 대구 37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 경북 구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은 오늘 최고 체감온도 38도 38도 이상, 실제 기온 39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 낮 동안에는 33도에서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있겠고 많은 지역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이라서 밤동안에는 25도 이상의 후텁지근한 공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열대야도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더위 속에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경기나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은 오존 농도도 일부 지역이 오후에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까지 올랐습니다. 휴일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권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2: 예, 오늘은 철학적 생활 태도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1: 네.
2: 저희 코너 이름이 생활 속의 인문학이잖아요.
1: 그렇죠.
2: 코너 명에도 알 수 있듯이 인문학을 학문의 관점이 아니라 생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1: 네.
2: 인문학의 대표 분야로는 철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또한 학문적 관점이 아니라 생활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철학을 한다라는 사람의 생활 태도는 어떠한지 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네.
2: 먼저 논의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네.
2: 흔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생활 태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평소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학적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생활 태도는
1: 네.
2: 보통 사람들과 다를까요?
1: 평소에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2: 네. 저 같은 사람.
1: 철학적 삶을 살고자 한다.
2: 네.
1: 거기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평을 못 하잖아요.
2: 그런가요? 예. 어쨌든.
1: 예. 뭐가 다를까요?
2: 예, 그죠?
1: 물론
2: 예.
1: 다를 것 같기는 해요.
2: 예, 예,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2: 철학적 삶을 산 전형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1: 예.
2: 가장 먼저 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후배 철학자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독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위대한 철학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류 사상 끼친 영향의 범위나 깊이에 있어서 도저히 다른 이들과 비교될 수 없는 네 사람의 비범한 인물이 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를 능가할 위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야스퍼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는
1: 네.
2: 인류 정신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네 명을 규범적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나 모범이 되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이유는 지식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궁극적인 기준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직접 글로 써서 남긴 점이 적이 없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사상을 글로 써서 가르친 게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철학적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1: 네.
2: 말하자면 삶 그 자체가 메시지였던 인물들입니다. 이 중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반성과 대화를 통해 무지를 자각하고 철학적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인류사상 어마어마한 인물이 네 분이 있는데
2: 네.
1: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와 예수였다.
2: 네.
1: 이분들은 글로 써서 가르친 게 아니라
2: 네.
1: 삶으로서 직접 다
2: 예,
1: 보여준 거다.
2: 그렇죠. 예.
1: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2: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 중에 최고의 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삶을 산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가 아직은 비록 소크라테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바라는 듯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처럼 될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1: 예.
2: 하지만 그럼에도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학교에서
1: 예.
2: 모든 학생이 전교 1등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전교 1등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1: 예.
2: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 소크라테스처럼 살 수는 없지만
2: 네.
1: 비슷해지려고 노력은 하라.
2: 네, 노력이라도 하라라는 거죠. 그죠?
1: 예.
2: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도 소크라테스가 참된 삶을 산 전형이라고 봤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학의 주제는 바로 참된 삶이다.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자의 독자적인 질문이다.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이 모든 것보다 우월한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바로 참된 삶이 있음을 말이다. 참된 삶이 어느 정도 현존한다는 점,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보이고자 하는 무엇이다. 잘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라는 죄로 법정에 세워졌고 예. 결국 독배까지 마시게 되죠.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철학적 진리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철학적 진리란 무엇인가?
1: 예.
2: 그건 바로 돈과 쾌락, 권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한 게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일이에요.
1: 젊은이에게?
2: 예, 예.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는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그때 젊은이들을 그 타락한 삶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철학을 가르친 거죠. 나아가 소크라테스는 자기도 그 철학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지도 않았고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돈 버는 일보다는 철학적 진리를 설파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그 소크라테스가 보인 철학적 삶의 태도, 즉 돈은 벌지 않고
1: 네.
2: 이성적 진리만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게 봤을까요?
1: 돈도 안 벌고 사람들 붙잡아 놓고 철학적 얘기만 한다고요? 예. 그걸 누가 좋아해요?
2: 그죠? 맞습니다. 어쩌면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삶의 태도 때문에 아내인 크산티페가 악처라고 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아, 이러면 그죠? 악처가 될 수 있겠네.
2: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삶이 일견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적 태도가 중요할지라도 현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철학에만 매달린다. 이건 좀 긍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1: 네.
2: 해서 현실에서 좀 적용 가능한 철학적 생활 태도를 강조한 철학자의 주장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1: 이런 거 좋습니다.
2: 예, 예. 예. 독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철학 입문이란 책에 철학적 생활 태도라는 편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학한다는 것은 근원을 깨닫고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가 내적 행위로서 있는 힘껏 우리 자신을 구하려는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물론 현실 생활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실제 직무인 매일의 요청에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단순하게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것이 이미 자기 망각에 이르는 길이고 따라서 태만이고 죄책임을 깨닫는 것. 바로 여기에 철학적 생활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야스퍼스도 철학적 생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 네.
2: 그것보다는 실제 직무인 매일의 요청을 따르는 일이 먼저라고 봤어요.
1: 매일의 그러니까, 요청이 뭐예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보다는 네. 밥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죠.
1: 아, 밥벌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철학을 해야
2: 그렇죠?
1: 된다.
2: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또 밥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벌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노동에만 몰두하는 삶의 태도는 자칫 자기를 망각하기 쉽고 인생을 태만하게 방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1: 철학자분들의 말은 들으면
2: 그렇죠?
1: 아,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뭔 말인가 싶을 때가 좀 있는데
2: 그렇죠? 예.
1: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그렇죠. 예. 그래서 야스퍼스는 앞에 말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행복과 고민, 성취와 단념, 암흑과 혼란이라는 인간에 관한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 네.
2: 이런 것들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에서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결말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밝히는 것. 이런 삶의 방식이 철학적 생활이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설명을 네. 하면 이렇습니다.
1: 설명 쉽게 네, 해주세요.
2: 그렇죠. 네. 우리는 살다 보면 순간적 행복을 맛보기도 하죠.
1: 예.
2: 또 수많은 고민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 작은 성취를 맛볼 때도 있지만 수많은 좌절과 단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래가 깜깜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도대체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죠. 하지만 이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망각하는 건 철학적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수많은 고민과 좌절, 암흑과 혼란이 찾아와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또 결코 정답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바로 야스퍼스가 말한 철학적 생활 태도라는 겁니다.
1: 다 끝났어. 이게 네, 아니고 그쵸. 실패가 좌절이 있어도 네.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자세가 그쵸. 중요하다. 네.
2: 답이 없어 보여도 네. 답이 있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해서 한편 야스퍼스는 철학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존재 그 자체나 전체로서 존재 인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적 미신에 예속된 사람이다.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는 사람은 질문을 하는 일도 없다.
1: 네.
2: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세상을 다 파악했고 모든 답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철학이 필요 없습니다.
1: 그렇겠죠.
2: 그러니까 철학은 내가 뭔가를 안다가 아니라 네. 모른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철학적 탐구를 하는 걸 막아버리게 되죠. 또 과학적 지식이 우주의 모든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는 태도도 철학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물론 과학은 특정한 현상을 설명해 주는 유용한 도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나 삶의 의미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또 세상에 대해서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탄할 줄도 모르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철학적 태도는 아닌 거죠. 결국 야스퍼스가 말하는 철학적 태도란 자기가 가진 과학이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오만해지지 않고
1: 네.
2: 세상의 신비나 초월적 진리를 향해서 항상 마음을 열고 새롭게 탐구하려는 자세를 가진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1: 안다 뭐 이렇게 뭐
2: 그렇죠. 아이 저건 내가 네, 이미 아는 거야.
1: 하지 말고 네.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네,
1: 이거네요.
2: 맞습니다. 예. 네. 끝으로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철학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말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1: 예.
2: 그는 월든이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심오한 사색을 한다거나 어떤 학파를 세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고 독립적인 삶, 너그럽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들을 그 일부분이나마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철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나 학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일부분이라도 인생의 문제에 적용해서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따라서 철학적 가르침을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철학적 태도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배운 걸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좀 적용해 보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자 나는 얼마나 철학적 생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명심하겠습니다.
2: 예. 자,
1: 생활 속의 인문학 이어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추가 부릅니다. 1과 2분의 1.

0: 네, 마지막 코너는 여행이 좋다 시간입니다. 길지혜 여행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1: 네, 습하고 무더운 여름 잘 보낼 방법 두 가지죠. 네. 에어컨 아래에서 온종일 피서 즐기거나 아예 여름 속으로 뛰어들거나요. 여름이니까 우리 한번 피서지로 다녀와야겠죠. 경남 거제로 갑니다.
0: 섬이잖아요, 거제가.
1: 예, 맞아요. 네. 옛날에는 배 타고 여행하는 섬이었는데 거제 대교가 놓이면서 자동차로는 접근이 가능해졌거든요.
0: 예.
1: 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2010년에 가덕도와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완성되면서 부산 쪽에서도 쉽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계절 여행하기 좋지만 남해 바다 끼고 있으니까 여름 역시 더할 나위 없는 곳이고요. 거제도 해안도로 따라서 드라이브하면 에메랄드빛 파랑에서 또 짙푸른 청록색까지 환상적인 바다색이 펼쳐집니다.
0: 네.
1: 바람의 언덕이나 신선대, 해금강 같은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요. 최근 존재감 뽐내는 곳도 꽤 많거든요.
0: 여름에 가볼 곳 아직도 못 정하신 분들은 거제 좀 멀지만 그래도 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어디로 가요?
1: 네. 거가대교 건너서 약 30분 정도 바다 따라 달리면요. 지세포항이 나오는데요.
0: 네.
1: 그 앞에 거제 조선 해양문화관이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가까운 건물이 1관인 어촌민속전시관이고 거북선 모형 지나서 이어지는 건물이 2관인 조선해양전시관이고요. 거제 앞바다와 남해안에 잡히는 이 다양한 생물들 또 조개 캐는 어구와 조업하는 배의 모형 등이 다채롭게 전시 되어 있습니다.
0: 예.
1: 굴 깔어 가세라는 민요가 흘러나오는 동안에 수산물로 요리한 거제 구미 또 어선을 만드는 과정 등이 펼쳐집니다. 아이들과 가시면요. 조선 해양전시관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1층에 유아조선소가 있는데
0: 유아조선소?
1: 네. 예. 배의 제작 과정과 또 프로펠러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노적기 경주하는 것도 있고요. 선박 운행 등 이 어렵게 느껴지는 선박에 관련된 컨텐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어서 꽤 유익합니다. 2층으로 가시면요. 선박 역사관, 조선기술관, 또 해양미래관이 있어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조선산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0: 예.
1: 특히 5층에 널찍한 통유리 전망대가 있는데요. 시원한 거제바다 풍경 펼쳐집니다. 이곳 지세포항에서 어제부터 오늘 밤까지 거제 여름 해양축제가 열리거든요.
0: 네.
1: 물놀이도 있고 공연도 있고 해양레포츠 프로그램도 진행되니까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0: 그 피서지 가서 더울 때 막 덥고 힘들 때 이렇게 가면 여기 또 에어컨 잘 나오잖아요.
1: 너무 좋죠. 네. 실내 여행.

0: 비올 때도
1: 이런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전시관, 해양문화관 그리고 어디로 가요?
0: 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에요. 가보시면 조부모와 또 아이까지 3대가 가도 만족할 만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1: 그 한국전쟁 때 그 거제도 포로수용소 거기가 네, 공원이
0: 맞아요.
1: 됐어요?
0: 네. 이곳에서만 반나절 이상 저는 보내고 왔고요.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쟁 당시에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수용했던 현장입니다.
1: 포로만 17만 명이 있었다고요? 여기에?
0: 어마어마하죠. 당시 거제도에 살던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거든요. 인민군 포로 또 중공군 포로 비롯한 민간인과 여성 포로까지 거주했다라고 하니까 이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는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었겠죠. 한국전쟁 당시에 거제도는요.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또 포로들을 격리하고 수용하기 알맞은 섬이었다라고 해요. 당시 세웠던 건물과 또 포로들의 생활상 사진과 기록물들을 재현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역사의 산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여기 역사적 말고 좀 둘러볼 게 있어요?
0: 많아요. 꽤 많아요. 총 4개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 예.
0: 전쟁, 포로, 복원, 평화 존이에요. 분수광장 왼편의 매표소를 기점으로요. 탱크 전시관, 포로 생활관, 또 여자 포로관, 포로 수용소 유적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과 포로 이야기가 구석구석 담겨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 포로의 옷과 또 포로가 거주하던 막사의 지붕 위에 PW라고 쓰여 있는데요.
1: 예.
0: Prisoner of War, 그러니까 전쟁 포로를 뜻합니다. 아이들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평화파크 내에 거제 관광 모노레일 탑승장이 있는데요.
1: 예.
0: 모노레일 타면 계룡산 정상까지 가게 되는데요.
1: 아, 여기도 계룡산이 있습니까?
0: 네, 있어요. 대전 말고도. 상행 30분, 하행 20분이 소요되고요. 해발 569m의 계룡산 정상으로 향하는 코스라서 경사도가 꽤 큽니다. 근데 딱 올라가면요. 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반기는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미륵산과 남해안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달도도 보이고
1: 네.
0: 또 다른 포로 수용소였던 용초도, 수봉도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승하차장 옥상에 가면요. 거제 시내권의 전망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뭐 해외 유명 관광지 이런 사진보다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진은 딱 직접 보면 미치죠 정말.
0: 정말 섬들이 네. 정말.
1: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어.
0: 네.
1: 색깔도 그렇고. 거제 또 어디를 가보면 좋습니까?
0: 네. 대나무 중에 가장 굵은 대나무가 맹종죽이거든요. 거제에 3만 그루의 맹종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와항마을 야산을 이불처럼 덮었다라고 해서요. 그 대나무가 맹종죽 테마파크인데요.
1: 예.
0: 국내 맹종죽의 80%가 거제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 하청명의 특산품이 됐고요. 사계절 내내 푸른숲 이르지만 여름에는요. 바깥 기온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낮기 때문에
1: 아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가면?
0: 맞아요. 최고의 피서지로 꼽힙니다. 약 1.4km로 테마파크 산책 코스가 있는데요. 수변공원, 또 전망정자, 회상죽길, 어욱죽길, 또 서바이벌 체험장도 있고요. 모험의 숲 등도 많습니다. 그 산책로 곳곳에는요. 대나무 지압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악기 연주나 체험 공방도 있고요. 이 대나무 미끄럼틀이 인기가 좋은데요.
1: 네.
0: 썰매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스릴도 만점입니다. 인근 식당에 대통밥 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1: 그 밥을 그 대나무 통에다가 담아갖고 거기서 밥 짓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이 식사 후에 밥그릇인 죽통도 기념품을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1: 뭐 거제에서만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것도 있어요?
0: 매미성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 매미성?
0: 네. 매미성은요. 거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이 개인이 조성했는데요.
1: 네.
0: 관광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입장료도 없어요.
1: 그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서 사람 혼자서 그 돌 잔뜩 했던데 거기가
0: 거기에요.
1: 관광지가 됐어요?
0: 네. 맞아요. 이 매미성이란 이름이 2003년에 부산 경남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서 따온 건데요.
1: 예.
0: 당시 태풍으로 경작지를 잃은 백순삼 씨가 다음 태풍을 대비해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는데 와 진짜 유명 건축가가 만든 성처럼 감탄 자아냅니다. 성 한 통로에 바다와 어우러진 액자 프레임이 있어서요. 사실 젊은 친구들은 SNS 인증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가는 곳이고요.
1: 예.
0: 성 앞은 몽돌 해변이고 또 바다 건너서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 있는 거가대교까지 보여서 사람들이 꽤 많이 좋아합니다. 조명이 꺼진 밤도 꽤 괜찮고요. 아름다운 별빛 쏟아지는 매미성 여기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여기서 그 배 타고 그

0: 그 파도와 싸워가며 일군 곳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도 여행은 유람선에 탑승하고 해금강을 선상으로 돌아본 뒤에 네. 외도 보타니아 관람을 90분 동안 한 다음에 네. 다시 탑승한 터미널로 돌아오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조금 바쁘죠.
1: 반나절은 써야 되는데 그렇죠. 효율적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면 돼요?
0: 네,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약간 미션처럼요. 이 지상낙원처럼 가꿔진 정원을 어떻게 하면 잘 볼지 미리 동선을 짜가면 좋은데요. 보타니아에는 상행 코스와 하행 코스로 이정표가 잘 나눠져 있어요. 기점은 분수대 삼거리고요. 사실 부지런히 움직이면 대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너스 가든과 플라워 가든 여기는 놓치면 안 되고요. 네. 외국에 온 것 같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여름에 덥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수국 비롯해서 여름꽃이 있으니까 정원 만끽해보면 좋겠습니다.
1: 정원이 여러 곳이 있고 뭐 꽃이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꽃하면 거제 식물원의 정글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간 55만 명이 찾는다라고 해요.
1: 여긴 또 다른데.
0: 또 다른데요. 정글돔이라고 불리는 곳은요. 사계절 내내 푸른 식물을 감람할 수가 있는데 열대 수목도 있고 또 석부작 초화원, 선인장원, 또 흑판수, 빛의 동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외부에는 식물문화센터도 있고 또 정글타워 같이 다양한 식물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기가 좋고요. 정글돔이 단연 인기인데요. 네. 최대 높이가 30m에 달합니다. 국내 최대 유리 온실이고요. 유리 7,500장을 이어붙였다라고 해요. 정글돔 가시면 정글돔 닮은 정글빵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거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지역 아열대 농산물을 활용해서 정글빵을 만들었는데요. 네. 거제 식물원 옆에서 판매합니다. 이 정글돔을 모티브로 여섯 종류의 빵이 판매되고 있고 안에 생크림이 있거든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합니다.
1: 네. 거제 식물의 정글돔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한 곳만 더 가보죠.
0: 네.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해서 큰 인기 끌었던 바람의 언덕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곳은 주변 지대보다는 거센 바닷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1: 예.
0: 10분 정도 올라가면요. 그 커다란 풍차 만날 수 있고요.
1: 아, 풍차가 있어요?
0: 네. 이국적인 풍경이에요. 넓은 잔디밭과 풍차, 또 바다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경 자랑합니다. 바람의 언덕은 이름 그대로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거든요.
1: 예.
0: 계절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갈 때는 아장아장 그 아기들이 바람에 휘청일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거제 이 한 번으로는 아쉬운 섬이거든요. 그래서 떠날 채비할 때 네. 섬이 바람 타고 이렇게 물어와요. 또 올 거제 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또 갈 거제 라고요.
1: 아, 그렇게 거제를 표현한다고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여행이 좋다 거제 여행 길지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유엔이 부르는 파도 들으면서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강원 철원군에 호우주의보가 두어 시간째 발효 중이고 또 춘천, 북춘천 쪽으로 약하게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상권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저녁까지 전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권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33도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반복되겠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 오늘도 이들 지역은 최고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고요. 밤새 후텁지근하게 열대야도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26.8도나 됩니다. 나흘 제 열대야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가장 기온이 높은 아침 기온 28.2도의 부산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34도, 서울 대전 33도, 광주 35, 대구 37도 등으로 대부분 35도 안팎이고요.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 대부분 높음 단계, 오존 농도는 일부 중서부와 대부분 남동부 지역이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